0: 함께 피겨 스케이팅. 16이 두 개면
1: 팔이 네 개. 옥토블록 회전 기술 1, 2, 3, 4, 5, 6, 7, 8. 회전 기술. 팔이 4개면 사가 8개.

0: 차가 8개면
1: 이가 16개. 춤 한번 추실까요? 이가 16개.
2: 1이 31개.
1: 이가 16개.
0: 차가 8개. 다리 4개.
3: 16이 2개.
4: 32가 하나. 32.
3: 16.
0: 8. 4.
1: 2.
4: 나랑 둘 사람 만들지 않을래?
2: 좋아!

잠깐 기다려.

0: there, shipmates. R to the rescue.
1: Anyone for tea?
2: Hooray!
0: All aboard?
2: Now that's what I call a workout.
3: Yay!
2: 정사각형 팀?
4: Yay!
2: 올해 계단팀 대 정사각형 팀의 봄을 찾기. 다들 준비됐어?
4: Yay!
2: 가장 많은 트로피 조각을 가져오는 팀이 이기는 거야. 자신만의 기술이나 재주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5: 오, 재미있겠는데? 나라면 문제없지. 나는 36이고 나는 재주 부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2: 그러면 가지 말고 구경해. 이 대회에서는 안 되는 건 없거든. 출발을 외치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6: 우리가 한 발 앞설 것 같은데?
7: 정사각형들 가자. 쫓아가야지.
6: 저기 있다. 다음 트로피 조각. 나에게는 완벽한 7계단 계획이 있지.
2: 1단계. 헬리콥터를 불러서 철창이로 오게 하자.
5: 2단계. 철창을 향해 밧줄을 내리고.
2: 3단계. 거대한 트로피 조각을 먹는다.
8: 어? 어? 방치바다가 큰 코다치지.
6: 잡아라.
9: 계란 모양 감지 이상무.
10: 봐, 저기 있어. 들키지 않고 어떻게 가져오지?
8: 계단 모양이 아니라 아쉽다.
11: 숨어, 빨리 바닥에 누워.
8: 막수사.
9: 경고. 계단 모양이 아닌 도형 감지.
8: 완벽한 위장술이야.
9: 계단 모양 감지 이상무.
7: 이것 봐, 정사각형은 양쪽으로 계단을 만들 수 있어.
10: 응? 우리도 할 수 있네. 진짜 감쪽 같다.
9: 빕. 오. 오. 아.
7: 들키기 전에 어서.
9: 침입자 감지 경고. 삐리삐리 삐리삐리 삐리삐리.
10: 도망쳐.
2: 이건 불공평해. 정사각형들은 힘이 세서 이 얼음들을 부술 수 있는데.
12: 너랑 나랑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는지 봐.
7: 계단이 두 개 있으면 정사각형이 돼. 그럼 정사각형들을 이길 수 있어. 오.
2: 맞아! 계단 분대가 최고야!
7: 아니야, 정사각형이 최고지. 짜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2: 다들 다시 모였네. 트로피 조각을 세어보고 누가 이겼는지 보자.
13: 난 아무것도 몰라.
6: 내가 찾은 건 누구한테 줬더라? 잠깐, 내가 누구한테 줬지?
5: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28이 나한테 첫 번째 트로피 조각을 줬어. 내가 계단 모양이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은 16이 줬지. 내가 정사각형 모양일 때?
10: 잠깐만, 그럼 너는 계단 팀이야? 아니면 정사각형 팀이야?
5: 그래, 좋은 질문이야. 난 둘 다야. 정사각형 팀이기도 하고 계단 팀이기도 하지. 난 재주 부리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는 퍼즐 천재 36이야.
13: 근데 누가 이긴 거야? 계단 팀이야? 정사각형 팀이야?
2: 간단해. 공동 우승이야. 왜냐하면 36은 두 팀에 모두 속하니까. 잘 사용하면 아주 멋진 재주인걸.
14: 아, here I am. But I don't know who I am. Let's take a look.

0: That's six.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1: Yay!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꾸렁꾸렁 닫아요. 렛츠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4: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각형 소풍이 제일이지.
6: 이봐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7: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8: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시비.
9: 거기서 보자, 삼.
10: 와우! 클럽이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9: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어?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10: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7: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시구.
10: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 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9: 가서 살펴보자. 정사각형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오.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밌어.

0: 난 두 클럽 다 가입됐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케이크야.
1: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2: 그건 못할 것 같은데.
1: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2: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1: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2: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사자들을 위한 끝자리 9클럽 같은 거?
3: 그거 마음에 든다.
2: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4: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2: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5: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지.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4: 오, 고마워, 29.
5: 에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6: 만세! 오!
5: 계단 클럽
7: 만세!
5: 11 축구 클럽
8: 예!
9: 멋져.
5: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10: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5: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와.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11: 오, 13이 돌? 옵스.
5: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12: 예!
5: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1: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Silence.
1: Sam, 일찍 왔네. 근데 들어가면 안 돼.
2: 왜? 선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
1: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새 관찰을 먼저 하는 건 어떨까?
2: 나 새 관찰 진짜 좋아하는데.
1: 잘 됐네. 이따가 보자.
2: 오, 읍새. 내 사방경을 깜빡했네. 삼, 안경. 오, 오늘 여기서 파티가 있나? 어? 15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다. 삼, 두 개는?
3: 육. 고마워, 육. 일찍 왔네.
4: 응, 나만 왔어. 삼은 절대로 안 했지.
1: 슈슈, 절대로 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2: 파티라니 정말 재밌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들키기 전에 나가자. 여기잖아. 빨리 숨어. 오. 삼이 새기면 바로
5: 구.
4: 안녕 구.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삼은 못 봤지?
5: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4: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2: 들킬 뻔했잖아. 들키기 전에 가자. 진짜 구잖아. 숨어. 삼이 내기면
4: 12.
5: 재미있네. 삼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4: 여긴 너랑 나뿐인걸?
5: 잘 됐네. 삼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
6: 너 이리 와.
2: 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한테 삼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삼이 다섯 개면 바로
1: 15.
2: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3이 다섯 개면 바로
1: 15. 넌 15가 될 수 없어.
2: 우리가
1: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쉿쉿.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2: 3이 여섯 개면
6: 18이지.
1: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0이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7: 알겠어?
6: 아주 잘 알겠습니다.
1: 18? 어,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6: 아닌데.
2: 3이 일곱 개면 21.
8: 나였어. 그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1: 내가 늦은 건 아니지?
2: 숨이 하나 더 있으면?
9: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3. 맙소사, 3 안 왔지?
10: 나야 3이 9개. 그러니까 27이지.
11: 아,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2: 나 여기.
8: 삼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1: 아, 이런. 삼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다 물거품이 되는데.
2: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1: 물론이지. 네가 삼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삼클럽에 있는 모두가
12: 삼으로 만든 숫자.
8: 네가 있으니까 삼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삼.
12: 서프라이즈! 삼이 열 개?

0: different sound.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1: 와,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론 사이언스.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수수미 가자. 뽀로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진짜 호기 대 가짜 호기. 일렉트릭 파워 충전. 그럼 다녀올게 하늘이 누나.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퀴벳으로 출발.
5: 오, 슈퍼윙스 세 본부 꽤 멋진데.
6: 나도 저렇게 재밌는 거 타고 지구에 가고 싶어 오빠.
5: 하지만 골든걸, 저건 슈퍼윙스 애들만 타는 거라고.
6: 어? 그럼 우리가 슈퍼윙스가 되면 되잖아.
5: 뭐? 잠깐만!
6: 땡큐!
5: 골든걸, 난 슈퍼윙스 되고 싶지 않아.
6: 그러지 말고 가자. 저거 타면 무지 재밌고 신날 거야.
5: 기다려, 골든걸.
6: 우와.
2: 어? 벌써 돌아온 거야?
5: 아, 그게 임무가 생각보다 빨리.
6: 그 놀이기구 다시 탈 수 있어?
2: 놀이기구?
6: 내 말은 다른 임무 또 없냐고.
7: 어, 잘됐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브렌이란 친구가 사는데 너희 도움이 필요해.
8: 브렌이 오늘 유치원에서 쇼트브레드 요정 쿠키를 만드는데 깜빡하고 쿠키틀을 안 가져갔어. 그래서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이 안에 들어있어.
7: 우와,

0: 버튼으로 출발! 우후!
1: 오늘도 잘했어, 루시. 어? 뭐지?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확인해보자!
2: 이제 요정 쿠키를 만들 거예요. 다들 쿠키틀 가져왔죠?
3: 네, 갖고 왔어요.
4: 저도요.
5: 전 깜빡했어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6: 신난다!
5: 슈퍼윙스?

0: 되게 재밌었어.
1: 세상에, 어? 진짜 왔네. 진짜로 와줬어.
0: 난 브레미야. 여긴 내 친구들이랑 우리 선생님이고. 안녕?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2: 뭐야? 그거 내 대사거든.
0: 어?
2: 잠깐! 넌 내가 아닌데? 대체 누구야?
0: 그게... 난 호기야.
2: 아니야, 내가 호기야.
0: 내가 진짜 호기야.
1: 호기와 루시가 둘씩이 있다고?
0: 두 명은 가짜란 소린데. 아, 택배를 가져온 슈퍼윙크가 진짜일 거야.
2: 난 방금 임무를 끝내고 와서 택배는 못 가져왔어.
0: 그래, 택배 말이지? 내가 가져왔어.
2: 아니,
0: 귀여운 요정 포켓트리잖아. 여기 받아.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네가 진짜 호기구나. 그리고 넌 진짜 루시고. 그래, 맞았어. 그럼 이제 쿠키 만들러 가자.
2: 잠깐만, 우리가 진짜 슈퍼윙스야.
0: 어? 괜찮아. 진짜든 가짜든 모두 다 같이 쿠키를 만들면 재밌을 거야.
3: 하지만 우린 진짜인데.
0: 들어가자.
4: 자, 여러분, 쿠키를 만들 반죽을 해볼까요?
0: 고마워. 나도 해보고 싶어.
1: 생각보다 어렵네.
2: 걱정 마. 진짜 호기가 반죽을 제대로 펴줄 테니까.
1: 우와, 최고. 우와, 내 것도 커질 수 있어?
5: 내 골든 로켓 주먹으로 본때를 보여줄게. 아니, 파랑 로켓 주먹으로. 발사!
1: 너 진짜 잘한다.
2: 이게 무슨 일이야?
3: 날아다니는 주먹? 이거 좀 수상한데?
5: 진짜 루시는 어떻게 반죽을 펴는지 보여주지.
0: 내가 도와줄게, 오빠. 핑크 잉크 팡! 예! 짜잔!
1: 우와! 가까이 볼래! 멋지다! 대단해!
4: 잘했다, 호기! 이제 쿠키를 만들어 볼까요?
6: 네!
0: 이제 장식할게요. 이걸로 꾸미면 더 예뻐지겠지? 맛도 더 좋아지고. 짜잔! 요정이 완성됐습니다.
4: 이제 오븐 트레이에 올리세요.
0: 여기 내 거.
1: 내 것도.
0: 이건 내 거.
4: 전부 귀엽게 생겼다. 여러분, 잘했어요. 이제 오븐에 넣어볼까요?
0: 도와드릴게요.

0: 곧 쿠키가 완성될 거예요.
1: 예! 정말 기대돼요.
2: 근데 내 핑키봉이 어디 갔지? 호기, 너한테 핑키봉이라는 게 있었어?
3: 핑키봉이 날아다니는 주먹까지? 가짜 슈퍼윙스들의 정체?

수건을

0: 니들이 살아서 움직이다니 말도 안 돼.
1: 네 핑키봉 때문일 거야, 골든걸.
2: 너희는 가서 핑키봉을 찾아. 우린 쿠키를 잡을게.
0: 그럼 이걸 사용해.
2: 고마워, 브렉. 일렉트릭 부스터!

0: 여기 쿠키 과자 고마워 호기.
1: 어?
0: 호기 긴급 상황 발생이야. 쿠키들이 모두 합쳐져서 거대한 쿠키가 됐어.
2: 그만하라고.
0: 키키랑 타키는 여전하네. 임무를 두 배로 재밌게 만들어.

0: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호기가 이미 임무를 위해 가본 적이 있는 곳이야. 바로 우주 달기지지. 달은 태양계에 있으면서 지구 주위를 도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야.
1: 네덜란드 소녀 카샤와 아빠가 그곳에 살고 있어. 저번에 슈퍼윙스가 배달해준 온실에서 채소를 수확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대.

0: 봐도 수확량이 정말 엄청난걸.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카샤를 도와줄 멋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1: 슈퍼왕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갑니다! 탈기지로 출발! 하나, 둘, 셋, 으쌰! 우와, 이게 마지막 당근이에요, 아빠!
1: 잘했구나. 그런데 수확한 채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거든.
0: 슈퍼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교체 속도로 날아왔지.

0: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쿠키야.
1: 난 카키야. 우린 쌍둥이 비행기지. 우린 뭐든지 다 같이 해. 하지만 다 내가 더 잘해.
2: 안녕, 호기. 치키랑 타키. 난 카샤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할로, 슈퍼윙스.
0: 할로. 채소 문제를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어.
2: 고마워.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한걸. 우와, 조리도구 세트네. 굉장하다. 이거면 남은 채소를 다 요리할 수 있겠어.
3: 그건 좀 힘들겠는데. 달에는 주방이 없지 않니, 카샤?
4: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0: 로봇!
4: 요리할 곳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해결할게요. 스페이스 푸드 트럭으로 변신!
2: 이런 주방이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겠어.
0: 채소 팬케이크가 뭐야?
3: 네덜란드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 팬케이크를 만들거든. 카샤는 채소를 올리는 걸 제일 좋아한단다.
0: 완전 맛있다. 팬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줘도 될까?
2: 그럼 같이 요리하자.
4: 내가 산소 헬멧을 쓰지 않고 요리할 수 있게 몸을 만들어줄게.
0: 멋지다.
3: 고마워, 로봇. 시작해볼까?
0: 우리 도구 준비! 채소도 준비! 자르기 시작! 이리 줘!
2: 고마워.
0: 반죽을 하고 여기 있어요!
3: 고맙다. 반죽을 펴서 팬 위에 올린 다음
0: 채소를 추가하고 케첩도 뿌려주면 맛있다.
5: 그럼 샘플 하나 더 얻었고 팬케이크 냄새 같은데?
6: 어, 저기! 저기 봐! 어? 슈퍼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이야!
5: 가보자!
0: 어서오세요! 팬케이크 드세요!
2: 따뜻한 채소 팬케이크랍니다!
0: 드셔보세요!
6: 정말 맛있는데?
7: 최고야!
0: 카샤! 다들 팬케이크를 좋아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2: 어떻게, 호기?
0: 채소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팬케이크를 나눠주는 거지.
2: 좋은 생각이야. 슈퍼윙스랑 다녀와도 돼요?
3: 그럼 대신 꼭 같이

0: 같이 다녀야 해.
1: 와, 고마워요.
2: 내 GPS로 친구들의 위치를 찾아볼게.
1: 저기, 월드 우주본부다.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3: 물론이지. 저길 먼저 가자.
1: 가서 재밌게 요리해보자고.
4: 다녀올게요.
0: 그래, 잘 다녀와.
2: 꽉 잡아, 카샤. 슈퍼윙스 베이스 푸드 트럭 발사.
4: 우주본부로.
1: 조심. 조금만 더 가까이.
5: 아, 다 됐다.
6: 고마워, 마티.
3: 이제 여기 나사를 조이면 정비 완료.
4: 어, 안 돼. 필요한 건데.
6: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있잖아. 시간아, 멈춰라.
3: 고마워, 트레버.
6: 잠만해. 그치만 힘을 쓰고 나니 배가 좀 고프네.
4: 슈퍼 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 도착.
1: 채소 팬케이크야. 어서 먹어봐.
6: 어? 팬케이크? 어떻게 알고 왔어? 나 지금 엄청 배고팠는데.
5: 아우, 맛있다.
2: 어, 내 GPS에 따르면 팬케이크를 갖다 줄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4: 저건 화성에 사는 보잖아.
1: 좋았어. 지금 당장 가자.
4: 화성으로!
7: 잘 가!
8: 난 물을 찾는 탐험가. 물 찾기는 어렵지. 아, 보 너무 피곤해. 이제 드릴도 잘 못 잡겠어.
4: 슈퍼 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 도착.
1: 기운이 넘치게 해줄 맛있는 팬케이크 먹을래?
8: 아, 보 먹을래.
1: 여기 받아.
8: 고마워. 음식 스캔 시작. 맛있고.

0: 래퍼.
1: 어? 이거 봐. 보이저 1호야. 유명한 탐사선 말이야.
0: 팬케이크를 주면 좋아할 거야.
1: 그치만 보이저 1호는 카이퍼 소행성 벨트에 있어 너무 멀어서 평생 날아가야 할걸?
2: 아, 그럼 못 가겠네.
0: 아니, 갈 수 있어.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쌍둥이 비행기 격체! 일렉트릭 부스터! 워프 스피드 액션!
3: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1: 카이퍼 벨트니까 소행성이 엄청 많지.
3: 조심해! 거대한 소행성 두 개가 다가오고 있어.
0: 빠르게 통과하면 돼. 소기 일렉트릭 스피!
4: 요호! 호호! 신난다!
5: 요호! 진짜 빠르다!
0: 슈퍼익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인데 채소 팬케이크를 가져왔어.
6: 팬케이크? 정말 맛있다.
2: 좋아해서 다행이야.
6: 맛있는 팬케이크를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겠다.
2: 어디로 가는데?
6: 저 멀리 있는 은하계로.
2: 내가 그 말 하려고 했거든.
7: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 거야?
6: 나도 몰라. 하지만 계속 이 팬케이크가 생각날 거야. 가장 먼 은하계까지 가는 동안 말이야.
2: 우리도 널 잊지 못할 거야.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잘 가.
6: 안녕.
8: 대한민국 아이들 상

0: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칠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영국 런던이야.
1: 아름다운 궁전과 박물관, 또 2층 버스로 유명한 도시지. 런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데 오늘 만날 가족은 햄스터들을 키운대.
2: 가서 마크라는 친구를 도와줘. 에너지가 넘치는 햄스터를 3마리나 키우는데 놀아줄 장난감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실어뒀어.
0: 그럼 출동 준비!

우와, 너희 정말 힘이 넘치는구나. 우와,

0: 다행히 사료그릇 뒤에 떨어졌네, 해리.
1: 햄스터 친구들이 정말 활발하구나.
0: 맞아요, 엄마. 햄스터들과 신나게 놀아줄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슈퍼햄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야호!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나는 디노. 크게 도와준다.
0: 안녕. 난 마크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1: 런던에 온 걸 환영해.
2: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크, 에너지가 넘치는 햄스터들을 키운다고? 그래서 이걸 가져왔지.
0: 우후! 빨리 열어보고 싶어. 햄스터들을 위한 장애물 트랙이잖아. 재밌는 미끄럼틀도 있고 장애물 통과 코스, 또 발사장치도 있어. 굉장해. 햄스터들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겠어요.
3: 재밌겠다.
1: 엄만 주방에서 점심 준비할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렴. 알았지?
0: 알았어요, 엄마. 인사해. 이 친구들은 해리, 몬티, 빅이야. 안녕. 재밌게 놀아. 괜찮아, 얘들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놀아도 돼. 어?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어떻게 노는지 모르는 건가?
2: 우리가 방법을 보여주자.
3: 좋다. 이렇게 하면 된다. 디노 주소 액션!
0: 우와! 슈퍼윙스가 우리 햄스터들만큼이나 작아졌네.
2: 이제 작아졌으니까 우리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놀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줄게. 제자리에 준비 출발! 박지, 얘들아! 이제 너희 차례야!
3: 우리 따라하지 않는다, 호기.
0: 어? 아, 그렇지! 좋은 생각이 있어. 햄스턴 해바라기씨를 좋아하니까 장애물에 해바라기씨를 묶어놓으면 먹고 싶어서 달려올 거야. 어때? 내 생각이 맞았지?
2: 가자, 키노! 우리가 따라잡자고!
3: 좋았어!
0: 우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네! 가까이서 봐야지! 또 다른 장애물 코스야! 우후! 달려, 햄스터들아! 몬티가 1등이네!
2: 햄스터들이 이렇게 빠른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한걸?
0: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처음 봐. 공발사기잖아? 재밌겠다.
2: 재밌다.
3: 디노도 재밌다.
0: 다들 공굴리기 선수가 됐네.

0: 개노 이거 잘한다. 퉁! 퉁! 퉁!
1: 어? 어, 안 돼! 고개! 개노! 조심해!
2: 먼지 덩어리 감지. 청소 모드 시작.
3: 우리 먼지가 아니라고! 피해!
1: 난 전원 끄는 방법을 모르는데.
0: 공 속에 갇혀 있어서 날아서 도망칠 수가 없다. 뛰어야 한다.
3: 나한테 방법이 있어, 티노.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거기! 일렉트릭 스윙!
0: 디노, 보기 구한다! 디노, 확대 액션!
2: 거대 먼지 덩어리 발견! 초강력 청소 모드 시작! 굴러다니는 먼지 덩어리 발견! 흡입 능력 맥시멈 파워!
1: 어떻게든 빨리 로봇 청소기의 작동을 멈춰야 할 텐데.
2: 더 많은 먼지 덩어리 발견. 작동 오류. 청소기 상황. 작동 오류.
3: 전원을 끌 방법이 있을 텐데.
1: 거기! 일렉트릭 스피드! 역시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니까. 모두들 정말 대단했어.
3: 일렉트릭 슈퍼인스와 귀여운 햄스터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4: 마크, 점심 다 됐다. 세상에, 거실이 아주 깨끗해졌구나. 보기 좋은데?
1: 고마워요, 엄마. 청소기랑 슈퍼윙스랑 햄스터들이랑 다 같이 모험을 좀 했거든요. 다 괜찮아졌고요.
4: 괜찮은 건 이상인데?
5: 이제 너만 씻고 나면 오늘 할 일은 끝이야, 티노. 지금은 먼지 투성이거든.
0: 정말이야? 아, 오, 그러네.
1: 어? 호기, 티노, 여기 좀 봐. 햄스터들이 정말 신나게 놀았나 봐. 피곤해서 모두 잠들었어.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0: 도움이 돼서 기쁘다.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6: 어디로 가게 되든 내 크레인이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3: 그럼 난 언제나 널 믿어 맞지.
7: 안녕 얘들아,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네팔에 있는 작은 마을 마나냐.
8: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히말라야는 여름에도 눈이 내린대.
9: 그곳에 사는 바르샤란 친구한테 네 도움이 필요해. 오늘이 개학 첫날인데 보다시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혼자 힘으론 학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래.
3: 우와, 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내렸네.
10: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도움이 될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호기 출

0: 어쩌지 바르샤? 눈이 많이 쌓여서 문을 열 수가 없구나.
1: 아, 그치만 겨울 내내 학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걸요. 슈퍼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안녕 바르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금방 밖으로 나오게 해줄게.
1: 눈 깜짝할 사이에 눈을 지우려면 내 불도저가 필요하겠지? 나와라! 초반력 불도저! 시작할게!
2: 정말 대단한데? 고마워, 슈퍼윙스.
0: 다시 인사할게.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야. 최고로 힘센 크레인 비행기지.
2: 나마스테, 호기와 마티. 난 바르샤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0: 나마스테. 우리가 눈이 많아도 학교에 잘 갈 수 있게 도와줄 물건을 준비해왔어.
2: 고마워. 뭔지 궁금한데? 엄청 좋은 스키 장비잖아. 이걸 타면 금방 학교까지 갈 수 있겠다.
0: 맞았어. 문제 해결이지.
2: 준비 완료.
3: 고마워, 슈퍼윙스. 바르샤는 스키를 잘 타거든. 너희 덕분에 제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
2: 얘들아,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학교를 보여주고 싶어.
0: 좋아. 우리도 궁금해.
2: 그럼 가자. 나 따라와.
0: 우와, 재밌겠다. 스키 수영이 엄청난걸.
2: 다 왔어. 여기가 우리 학교야.
0: 멋지다. 안은 어떻게 생겼어?
2: 안녕.
3: 어? 오, 안녕.
2: 제 담임 선생님 카프르 선생님이시죠? 근데 저밖에 안 온 거예요?
3: 아, 그래. 지금까진. 어젯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못 오고 있는 것 같구나. 모두를 만날 생각에 무척 기대했는데.
1: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한다면 학교를 이동시키면 되죠. 헛! 다리부터 만들고. 이번엔 받침대!

0: 그게 조종장치야. 그걸로 학교를 움직이면 돼. 한번 해봐.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페달로 다리를 작동시키고 레버로 방향을 틀면 돼.
1: 멋지다. 걸어다니는 학교라니.
2: 반 친구들 주소는 모두 여기에 적혀있단다.
1: 그럼 친구들을 데리러 가볼까요?

0: 첫날부터 학교에 못 가다니 너무 속상해. 어?
1: 슈퍼윙스?
2: 안녕!
1: 어서 타! 학교 갈 시간이야!
2: 우와! 멋지다!
1: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다시 세워줄게! 미끄러지면서 가자! 학교 배달했습니다!
2: 어? 우와! 굉장하다!
1: 환영해! 계약 축하해!
2: 우와!
1: 어서 올라타!
2: 신난다!
3: 이제 한 명만 더 데리러 가면 돼. 키마라고 봉우리 동쪽에 있는 다리 너머에 살고 있어.
4: 기다려, 키마! 가자!

0: 곡설로 다리가 무너지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전 이제 어떻게 학교에 가죠, 아빠?
1: 이제 모두 모였구나. 바르샤, 학교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주겠니?
2: 물론이죠, 카프르 선생님.
0: 출발! 우와, 대단하다. 학교를 정말 잘 조종하는구나.
2: 넌 최고의 조종사야.
3: 고마워.
2: 그럼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서 가볼까?

0: 그렇지! 바로 그거야! 스키! 바르샤는 스키를 잘 타잖아! 거대한 스키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바르샤! 그걸 타고 움직여봐!
1: 그래! 할 수 있어!
2: 좋아! 한번 해볼게!
1: 엄청나게 크게!
0: 넌 할 수 있어, 바르샤!
2: 걱정 마, 나만 믿어.
0: 좀 더 재밌게 해볼까?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3: 친구들을 학교에 데려다줘서 정말 고맙구나, 슈퍼윙스.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모두 잘 있어.

0: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순한
0: 길길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호수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두 명이 된 스텔라.
1: 춤이 백조의 호수거든.
2: 나 백조 공주랑 왕자 얘기 말이냐, 큐?
3: 스텔라, 그럼 새 발레복이 필요하겠다뇨. 우리가 진짜 백조처럼 만들어줄게, 뷰.
1: 괜찮은데.
3: 스텔라, 치수부터 재잔뇨.
2: 스텔라, 무슨 색이 좋냐, 뷰?
3: 스텔라, 왕자 역은 내게 맡겨라, 큐.
2: 스텔라, 나도 춤추고 싶다.
1: 아이 참, 얘들아.
3: 너희가 밤에서 쫓겨났잖아.
2: 너도 그랬으면서.
4: 그만해라, 뷰.
3: 이제 베이커리로 돌아가시죠, 뷰.
2: 배고프다, 뷰. 얼른 가자.
1: 이제야 조용해졌네.
5: 뭐야?
2: 왕자 역은 내가 딱이었는데, 큐.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0: 너희 이번엔 말썽 부리면 안 돼.
1: 어머, 어서 와 얘들아.
6: 스텔라, 아까는 미안했다, 뷰.
3: 그래, 화 풀어라뇨.
0: 무슨 소리야, 나 화 안 났는데.
2: 역시 스텔라는 착하다니까, 큐.

0: 발레 대결이다, 큐!
1: 발레 대결?
0: 그래! 진짜 스텔라라면 춤을 더 잘 출 테니까, 큐!
2: 오, 그럴듯한데?
3: 우린 늘 스텔라의 춤을 봤으니까.
2: 응,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4: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2: 이건 너무 쉬운데?
0: 그럴리가. 얘들아, 큐! 진짜 스텔라라면 더 오래 참을 수 있을 거다, 큐!
2: 그만해, 얘들아. 얘 장난꾸러기들.
4: 내가 이겼어.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알겠지?
2: 아니야. 나 원래 간지럼 잘 타잖아. 진짜는 나라고.
5: 아, 헷갈리네.
2: 너희는 알겠어? 나는... 저 스텔라가 진짜 같아.
4: 말도 안 돼. 왜?
3: 지주,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2: 아니, 어떻게 간지럼을 참아. 사람이면 못 참지. 그러니까 저희는 가짜야.
4: 주주. 어떻게 이럴 수가.
0: 진짜라면 더 오래 돌 수 있을 거다, 큐.
6: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큐.
4: 하이크비즈.
0: 드디어 찾았다. 저쪽이 진짜다, 큐.
2: 고마워, 퍼펠비즈. 너한테 왕자님 역을 맡길게.
0: 야호! 신난다, 큐.
4: 다들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야?
6: 뭔가 이상하다, 뷰.
2: 우리가 나서야겠다뇨.
0: 새 발레복을 완성했다뇨.
6: 이걸 진짜 스텔라한테 줄 거다, 뷰.
4: 우와, 정말 예뻐.
2: 고마워. 이건 지금 발레복이랑 비슷하잖아. 다른 건 없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거 말이야.
6: 역시 진짜는 이쪽이다, 뷰.
2: 맞다뇨.
4: 블루비즈, 옐로비즈.
2: 말도 안 돼.
4: 진짜는 나라구나.
3: 너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6: 스텔라는 늘 고맙다는 말부터 했다, 뷰.
0: 그런데 저에는 불평만 했다뇨.
2: 아이, 참. 화났어? 미안해. 내가 저 가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5: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겠네.
2: 어쩌지?
0: 그래! 신디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3: 너희들 신디 연습실이 어딘지는 알겠지?
2: 알고 말고.
0: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혼자서 찾아와봐.
2: 혼자서?
0: 그래, 더 빨리 오는 쪽이 진짜 스텔라인 거다.
2: 알았어. 이번엔 속일 수 없을 거야. 나 따라오지 마. 안 따라갈 거거든. 이럴 때 쓰려고 배워온 게 있지. 주비주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어.
4: 내가 먼저 가야 해. 할머니, 괜찮으세요?
7: 아휴, 나 좀 도와줘요.
0: 역시 네가 진짜인 줄 알았어. 나도 나 히어.
2: 가짜는 길을 잃었나 봐. 아니, 도망친 건가?
4: 얘들아, 일이 생겨서 늦었어.
2: 죄 좀 봐. 너 거짓말을 해.
4: 너희들 제발 날 알아봐줘.
8: 그럼 왜 늦었는지 말해줄래?
4: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다가 늦었어.
6: 스텔라는 착하니까 그럴 수 있다, 뮤.
0: 맞습니다, 뮤. 슈슈.
2: 너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8: 그래? 그렇다면 이건 어때?

0: 네가 진짜라면 이 노래를 알겠지?
1: 물론이지. 이건 마법에 걸린 공주를

0: 당신까지 따라했다뷰.
1: 마법도 보여줄까?
0: 여기선 안 돼. 시크릿 매직 페이드.
1: 여긴 또 어디야? 루썸 사브르.
0: 조심해.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1: 이게 뭐야? 깜짝. 짜증나.
0: 저기 어둠의 주비주가 있어.
1: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상대해 주지. 하트링 로드.
0: 스텔라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1: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블러썸 로드. 스완댄 스윙.

0: 그럼 버블 샤워 팝! 됐어! 스텔라, 어? 어?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1: 나도 다 큐.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쩌냐 큐.
2: 괜찮아. 결국 날 알아봐줬잖아.
0: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1: 정말 다행이다 큐.
3: 위험에 빠진 신디.
4: 아홉. 열. 열하나. 열둘.
5: 신디, 같이 하자뇨.
4: 그걸로 친다고?
5: 무시하는 거냐? 이래봬도 내가 주비주 체육대회 1등이다뇨.
4: 알았어, 간다. 옐로비즈!
0: 이리 와, 신디. 얼른 여기 눕혀.
4: 고마워, 주주.
1: 어쩌다 이런 거냐, 뀨?
4: 내 테니스 공에 맞았어. 괜찮겠지?
1: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뮤.
0: 자는 거였어?
1: 참나.
6: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7: 푹 자고 나면 괜찮겠어.

0: 그런데 신디, 아침부터 웬 테니스야?
1: 곧 대회가 열려서 연습 중이었거든.
0: 대회라고? 진작 말하지. 당장 연습하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2: 주주, 넌 테니스 칠 줄도 모르잖냐큐.
0: 알거든. 내 실력 보고 놀라지나 말라고. 러블리 파워 서브 나가신다. 야! 아! 아!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신디, 너부터 해.
1: 알았어.
0: 큐티 하트 파워로. 야!
2: 아! 아! 정말 놀랍다, 큐.
0: 쉽지 않네. 하지만 이번엔 자신 있어. 치링치링 매직 서브. 어때?
1: 조심해.
0: 어? 어?
1: 괜찮아, 주주?
2: 주주, 테니스 칠 줄 안다며, 큐.
0: 책으로 배웠더니 잘 안 되네. 도와주고 싶었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2: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큐.
0: 뭔데 뭔데?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어. 각오해, 신디. 레인보우 스케치. 핫.
2: 그래, 이거지, 큐.
1: 쇼.
0: 신디한테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레인보우 스윙!
2: 잘한다, 신디, 뇨!
0: 너희들 언제 왔어?
3: 방금 왔어. 옐로비즈가 하도 졸라서 말이야.
1: 이제 괜찮은 거야?
2: 응? 신디, 너 실력이 확 좋아졌다.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다뇨!
0: 그게 다 이 주주님 덕분이라고.
2: 뭐래? 신디가 1등하면 다 내 덕인 줄 알아요, 큐.
1: 둘 다 정말 고마워.
4: 테니스 대회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
5: 이곳은 선샤인빌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6: 리포터 아저씨, 오랜만이다, 큐.
5: 어?
7: 멋쟁이 리포터님.
5: 선수들과 잠시 인터뷰를 해볼까요? 아, 저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1: 네? 아, 전 이번이 첫 출전이라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요.
5: 오, 기대할게요. 인터뷰 좀 할까요?
4: 저리 비켜. 귀찮게 응? 하지 말라고.
0: 이겨라, 신디.
2: 주주. 아, 미안.
8: 아!

0: 너흰 날 이길 수 없어.
1: 드디어 결승이네. 신디가 이기겠지?
2: 당연하지.
3: 잠시 후 첫 출전에도 연승을 기록한 신디 선수와 미스터리한 린 선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0: 실력을 좀 볼까?

0: 나 잘해서 묻지 않는다끼요.
1: 이런
0: 잘했어.
1: 제법이네.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0: 어? 저거 봐라 뷰. 어둠의 기운이다 뀨.
2: 뭐라고?
3: 이게 뭐야?
0: 무서워. 어떡해.
1: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0: 시크릿 매직 페이션.
1: 날 이상한 곳에 데려왔네.
0: 선샤인 비를 망치게 될 순 없으니까.
1: 난 그저 민트비주의 친구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
2: 주비주들아, 이리 와.
3: 민트비주부터 돌려줘라뇨.
2: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민트비주,
3: 자.
4: 저 뭐야?
5: 지저분하게.
3: 제가 예쁘게 청소하겠습니다, 뮤.
5: 뮤. 레드비즈.
6: 조심해. 스완 댄스윙.
3: 고맙습니다, 뮤.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레인보우 스케치!
6: 됐어!
2: 아, 아니야! 주비즈를 데려와! 일이 재밌어졌네? 민트비즈, 우리도 가자.
3: 자!
5: 아무것도 안 보여.
2: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날 찾아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답답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오.

0: 3 팀호함.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옥스포드 탕.
1: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궁금해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우와, 뽀로로 나온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좋았어! 나랑 놀고 싶은 친구! 여기 뭐가 있게! 가서 잡아와! 자, 어서 잡아봐!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네. 혹시 어디가 아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샴푸는 필요 없다고. 지금 필요한 건 수의사 선생님이야. 이분들이 너를 싹 낫게 해줄 거야.

강아지는 물지 않으니까. 곰마! 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한다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은 도움도 안 되고

쟤네들도 가려운가 봐. 저기 얘들아, 강아지처럼 목욕

훨씬 좋아졌잖아. 그치, 곰마?

왜 내가 칠한 걸 망치는 거야? 이 빨간색을 봐. 이게 더 예쁘잖아.

진짜 이거.

그거 진짜 엄청 크다. 와, 너 힘이 정말 세.

너 정말 포즈가 멋지구나. 잠깐 기다려. 선수는 빛이 나는데 이건 아직 전혀 안 빛나는 것 같은데. 너를 위해 달려.

껍질은? 좋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비됐다.

있었구나.

폭시랑 꼬마 친구잖아. 고양이야, 우리 친구 하는 거 어때?

저기 곰마, 고양이한테 인사하러 같이 가자. 뭐해 곰마, 저기로 같이 가보자니까. 고양이야, 곰이 인사하러 오기 싫은가 본데. 근데 난 좋아. 우리 친구 할래?

씨는

Ha ha ha!

근데 고마, 이제 잘 시간 아니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공 좀 줄래? 와!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그냥 집 요정일 뿐이야. 집 요정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불 속에 꼭꼭 숨어.

김 요정이 고슴도치를 척하고 있네.

조용히, 곰이 자고 있으니까 발소리 내지 말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술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사우르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덕분만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 같은 소풍이 제일이지.
14: 이봐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15: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16: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시비.
17: 거기서 보자, 삼.
18: 와우, 클럽에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17: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응?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18: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15: 우와,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시구.
18: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17: 가서 살펴보자. 정사 같은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15: 오.
17: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15: 난 두 클럽 다 가입됐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 케이크야.
17: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18: 그건 못할 것 같은데.
17: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18: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17: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18: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 숫자들을 위한 끝자리 9 클럽 같은 거? 그거 마음에 든다.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19: 그거 좋은데.

0: 어? 오, 고마워, 29.
1: 에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2: 만세! 오!
1: 계단 클럽
3: 만세!
1: 11 축구 클럽
4: 예!
5: 먼저?
1: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와우.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6: 오우. 13이 돌? 옵스.
1: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7: 예!
1: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8: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strange.
1: Tea, anyone?
0: Mm-mm-mm. Not for me.
1: Note.
0: Note. So, what is it?
1: A note. It makes music.
0: Super.
1: Oh.
0: Smashing.
1: Note. Notes. Oh. Terrific tune. Excellent. Nice noise. T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0: Skipping. Fantastic.
1: Tens. No! Nasty noise! Stop, S. You're making too many of everything.
0: Silly me!
1: Now what? Ness. Tremendously tiring work.
0: Lovely lullaby. Oh.
1: Oh. Lots.
0: Nice. Stop.
1: Time for tea.
0: One.
2: Sam, 일찍 왔네. 근데 들어가면 안 돼.
3: 왜? 선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
2: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새 관찰을 먼저 하는 건 어떨까?
3: 나 새 관찰 진짜 좋아하는데.
2: 잘 됐네. 이따가 보자.
3: 오, 읍새. 내 사방경을 깜빡했네. 삼 안경.
4: 오, 오늘 여기서 파티가 있나?
3: 어? 15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다. 삼 두 개는?
2: 육. 고마워, 육. 일찍 왔네.
5: 응, 나만 왔어. 삼은 절대로 안 했지.
2: 슈슈, 절대로 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3: 파티라니 정말 재밌겠다.
4: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들키기 전에 나가자.
3: 여기잖아. 빨리 숨어.
4: 오.
3: 삼이 새기면 바로
6: 구.
5: 안녕, 구.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삼은 못 봤지?
6: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5: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3: 들킬 뻔했잖아. 들키기 전에 가자.

0: 된다고잖아. 숨어. 3인에게는
1: 시디.
2: 재미있네. 3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1: 여긴 너랑 나뿐인걸?
2: 잘 됐네. 3은 들여버리면 안 되는 거.
3: 너 이리 와.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한테 3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3이 다섯 개면 바로
1: 15.
0: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3이 다섯 개면 바로
1: 15. 넌 15가 될 수 없어.
0: 우리가
1: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쉬쉬.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0: 3이 여섯 개면
3: 18이지.
1: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0이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4: 알겠어?
3: 아주 잘 알겠습니다.
1: 18?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3: 아닌데.
0: 3이 일곱 개면 21.
5: 아니야, 사실 나였어.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1: 내가 늦은 건 아니지?
0: 3이 하나 더 있으면?
6: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3.
7: 맙소사, 3 안 왔지?
1: 나야, 3이 아홉 개. 그러니까 27이지.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0: 나 여기!
8: 3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1: 이런. 3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다 물거품이 되는데.
0: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1: 물론이지. 네가 3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3클럽에 있는 모두가
9: 3으로 만든 숫자.
0: 네가 있으니까 3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3. 서프라이즈!
9: 3이 10개?

0: 사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1: 길길 식물엔
2: 덥덥한 말
1: 순하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의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회의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회의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정성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고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줄무랑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재미도 두 배.
1: 하하, 못 맞췄지.
0: 오. 오. 오. 오.

0: 피겨 스케이팅! 둘이 함께 피겨 스케이팅! 16이 두 개면?
1: 하이 네 개! 옥토블록 회전 기술! 1, 2, 3, 4, 5, 6, 7, 8! 회전 기술! 하이 네 개면? 사가 8개!

0: 차가 8개면
1: 비가 16개. 춤 한번 추실까요? 비가 16개.
2: 비리 31개.
1: 비가 16개.
0: 차가 8개. 바위 4개.
3: 16개 2개.
4: 32가

0: 뭐? 어우!
1: 잠깐 기다려. 누가 빠졌나?

0: shoo up, da shoo up, shoo up, da shoo up. It's a soft shoe shuffle with a shimmy shimmy shake. We thud thud thud.
1: Come on, everybody.
0: And we thump thump thump, 'cause we're doing our thing. Now slither with the rhythm, that's the way you've got to move it. And we thud, thud, thud! I think we should stop!
1: That way! Time for a nice cup of tea.
2: Don't know. Shimmy, shimmy, shake.
0: Shh. P-sh. Oh. P-shop. Oh. Oh. Oh.
2: Cha, cha, cha. Didn't say a word. Sh, ip, ship. Oh.
3: Arr!
0: Ooh. Ho there, shipmates. Arr to the rescue.
1: Anyone for tea?
4: Hooray!
1: All aboard.
4: Now that's what I call a workout.출발을 외치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5: 우리가 한 발 앞설 것 같은데?
6: 정서각 형들 가자. 쫓아가야지.
5: 저기 있다. 다음 트로피 조각. 나에게는 완벽한 7계단 계획이 있지.
4: 1단계. 헬리콥터를 불러서 철창이로 오게 하자.
7: 2단계. 철창을 향해 밧줄을 내리고.
4: 3단계. 거대한 트로피 조각을 먹는다.
8: 방치마다가 끊고 다치지.
5: 잡아라.
9: 계란 모양 감지 이상무.
10: 봐, 저기 있어. 들키지 않고 어떻게 가져오지?
8: 계단 모양이 아니라 아쉽다.
10: 숨어, 빨리 바닥에 누워.
8: 아이고, 막 수사.
9: 경보. 계단 모양이 아닌 도형 감지.
6: 완벽한 위장술이야.

0: 계단 모양 감지 이상무.
1: 이것 봐, 정사각형은 양쪽으로 계단을 만들 수 있어.
2: 응? 우리도 할 수 있네. 진짜 감쪽 같다.
0: 빛 어. 오. 아.
1: 찾았어. 들키기 전에 어서.
0: 침입자 감지 경고. 삐리삐리 삐리삐리 삐리삐리.
2: 도망쳐.
3: 이건 불공평해. 정사각형들은 힘이 세서 얼음들을 부술 수 있는 게.
4: 오, 너랑 나랑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는지 봐.
1: 계단이 두 개 있으면 정사각형이 돼. 그럼 정사각형들을 이길 수 있어. 오.
3: 마세! 계단 분대가 최고야.
1: 아니야, 정사각형이 최고지. 짜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3: 다들 다시 모였네. 트로피 조각을 세어보고 누가 이겼는지 보자.
5: 난 아무것도 몰라.
6: 내가 찾은 건 누구한테 줬더라? 잠깐, 내가 누구한테 줬지?
7: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28이 나한테 첫 번째 트로피 조각을 줬어. 내가 계단 모양이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은 16이 줬지. 내가 정사각형 모양일 때.
2: 잠깐만, 그럼 너는 계단 팀이야 아니면 정사각형 팀이야?
7: 그래, 좋은 질문이야. 난 둘 다야. 정사각형 팀이기도 하고 계단 팀이기도 하지. 난 재주 부리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는 퍼즐 천재 36이야.
3: 근데 누가 이긴 거야? 계단 팀이야? 정사각형 팀이야?
8: 간단해. 공동 우승이야. 왜냐하면 36은 두 팀에 모두 속하니까. 잘 사용하면 아주 멋진 재주인걸.
9: 아, here I am. But I don't know who I am.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No, I say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What have we here?

0: That's six.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1: Yay!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0: 왔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순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가자.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꾸렁꾸렁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침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0: 옳지.
9: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0: 옳지.
9: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옳지.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5: 마데카 솔메이트
16: 진동.
14: 얼굴엔
16: 순한 킬링.
14: 눈물엔
17: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진짜 호기 대 가짜 호기. 일렉틱 파워 충전. 그럼 다녀올게 하늘이 누나. 일렉틱 파워 준비 발사. 티맵으로 출발.
19: 오, 슈퍼윙스 세번부 꽤 멋진데.
18: 나도 저렇게 재밌는 거 타고 지구에 가고 싶어 오빠.
19: 하지만 골든걸 저건 슈퍼윙스 애들만 타는 거라고.
18: 오, 그럼 우리가 슈퍼윙스가 되면 되잖아.
19: 뭐? 잠깐만!
18: 캠핑티위
19: 골든걸! 난 슈퍼빙스 되고 싶지 않아!
18: 그러지 말고 가자! 저거 타면 무지 재밌고 신날 거야!
19: 기다려, 골든걸!
18: 우와!
20: 어? 벌써 돌아온 거야?
19: 아, 그게 임무가 생각보다 빨리...
18: 그 놀이기구 다시 탈 수 있어?
20: 놀이기구?
18: 내 말은 다른 임무도 없냐고.
20: 오, 잘됐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브렌이란 친구가 사는데 너희 도움이 필요해.
21: 브렌이 오늘 유치원에서 쇼트브레드 요정 쿠키를 만드는데 깜빡하고 쿠키털을 안 가져갔어. 그래서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이 안에 들어있어. 준비 완료.
18: 그럼 출동 준비. 놀이기구 재밌겠다.

0: 일렉트릭 파워 충치 발사! 돌기구 타고 에버든으로 출발! 우후! 오늘도 잘했어, 루시. 어? 어? 아, 뭐지?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확인해보자!
1: 이제 요정 쿠키를 만들 거예요. 다들 쿠키 틀 가져왔죠?
2: 네, 갖고 왔어요.
3: 저도요.
4: 전 깜빡했어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5: 신난다!
4: 슈퍼윙스?

0: 되게 재밌었어.
1: 세상에, 어? 진짜 왔네. 진짜로 와줬어.
0: 난 브레미야. 여긴 내 친구들이랑 우리 선생님이고. 안녕.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

0: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네가 진짜 허기구나. 그리고 넌 진짜 루시고. 그래, 맞았어. 그럼 이제 쿠키 만들러 가자.
1: 잠깐만, 우리가 진짜 쇼코잉스야.
0: 어? 어, 괜찮아. 진짜든 가짜든 모두 다 같이 쿠키를 만들면 재밌을 거야.
2: 하지만 우린 진짠데.
0: 들어가자.
3: 자, 여러분, 쿠키를 만들 반죽을 해볼까요?
0: 고마워. 나도 해보고 싶어. 생각보다 어렵네.
1: 걱정 마. 진짜 호기가 반죽을 제대로 펴줄 테니까.
4: 우와, 최고.
0: 우와,
5: 내 것도 커질 수 있어?
6: 내 골든 로켓 주먹으로 본때를 보여줄게. 아니, 파랑 로켓 주먹으로. 발사!
0: 너 진짜 나한다.
1: 이게 무슨 일이야?
2: 날아다니는 주먹? 이거 좀 수상한데?
6: 진짜 루시는 어떻게 반죽을 켜는지 보여주지.
0: 내가 도와줄게, 오빠. 핑키, 윙키, 팡! 예! 짜잔!
1: 우와! 가까이 가볼래!
5: 멋지다! 대단해!
3: 잘했다, 호기! 이제 쿠키를 만들어볼까요?
7: 네!
0: 이제 장식할게요. 이걸로 꾸미면 더 예뻐지겠지? 맛도 더 좋아지고. 짜잔! 도정이 완성됐습니다.
3: 이제 오븐 트레이에 올리세요.
0: 여기 내 거.
4: 내 것도.
0: 이건 내 거.
3: 전부 귀엽게 생겼다. 여러분, 잘했어요. 이제 오븐에 넣어볼까요?
0: 도와드릴게요.
3: 곧 쿠키가 완성될 거예요.
0: 예! 정말 기대돼요. 근데 내 핑키봉이 어디 갔지? 호기, 너한테 핑키봉이라는 게 있었어?
2: 핑키봉이 날아다니는 주먹까지? 가짜 슈퍼윙스들의 정체는 골든보이와 골든걸이었어.
6: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4: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1: 가짜라는 게 밝혀졌군.
6: 핑키봉 때문일 거야, 골든걸.
1: 너희는 가서 핑키봉을 찾아. 우린 쿠키를 잡을게.
0: 그럼 이걸 사용해.
1: 고마워, 브랜. 일렉트릭 부스터!
0: 여기 쿠키 받아. 고마워, 호기.

0: 어떻게 막지?
1: 나도 모르겠어.
2: 어? 우와, 엄청 크다.
1: 얘들아, 어떻게 좀 해봐.
3: 아, 그래, 그래야지.
2: 어? 내 핑키봉! 핑키봉을 찾았어.
1: 이제 내가 해결할게. 어? 그렇게는 안 되지. 이제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 핑키 리스파!
0: 우리가 가서 잡자. 보기! 일렉트릭 스핀! 경찰 방패!
1: 박제 액션!
0: 쿠키 대령이요!
4: 일렉트릭 슈퍼윙! 그리고 골든볼과 골든걸! 오늘의 문제 해결 완료!
5: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어. 슈퍼빙스들은 역시 대단해.
0: 별 말씀을. 너희 둘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너희 둘 덕분에 잘 해결했어.
2: 완전 최고로 재밌었어.
3: 맞아.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4: 안녕.
0: 키키랑 카키는 여전하네. 임무를 두 배로 재밌게 만든다니까.

긴급상황 발생이야. 쿠키들이 모두 합쳐져서 거대한 쿠키가 됐어.

0: 사랑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호기가 이미 임무를 위해 가본 적이 있는 곳이야. 바로 우주 달기지지. 다른 태양계에 있으면서 지구 주위를 도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야.
1: 네덜란드 소녀 카샤와 아빠가 그곳에 살고 있어. 저번에 슈퍼윙스가 배달해준 온실에서 채소를 수확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대.
2: 우와, 모니터로만 봐도 수확량이 정말 엄청난걸.
1: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카샤를 도와줄 멋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잘했구나. 그런데 수확한 채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거든.
1: 슈퍼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빙지의 속도로 날아왔지.

0: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티야.
1: 난 하키야. 우린 쌍둥이 비행기지. 우린 뭐든지 다 같이 해. 하지만 다 내가 더 잘해.
2: 안녕 호기, 티키랑 타키. 난 카샤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할로 슈퍼윙스.
0: 할로. 채소 문제를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어.

0: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한걸? 우와, 조리도구 세트네? 굉장하다! 이거면 남은 채소를 다 요리할 수 있겠어!
1: 그건 좀 힘들겠는데? 달에는 주방이 없지 않니, 카샤?
2: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3: 로봇!
2: 요리할 곳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해결할게요! 스페이스 푸드 트럭으로 변신!
0: 주방이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겠어.
3: 채소 팬케이크가 뭐야?
1: 네덜란드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 팬케이크를 만들거든. 카샤는 채소를 올리는 걸 제일 좋아한단다.
3: 완전 맛있다.
4: 팬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줘도 될까?
0: 그럼 같이 요리하자.
2: 내가 산소 헬멧을 쓰지 않고 요리할 수 있게 몸을 만들어줄게.
3: 멋지다.
5: 고마워, 로보. 시작해볼까?
3: 우리 도구 준비! 채소도 준비! 자르기 시작! 이리 줘!
0: 고마워!
3: 반죽을 하고 여기 있어요!
5: 고맙다! 반죽을 펴서 팬 위에 올린 다음
3: 채소를 추가하고 케첩도 뿌려주면 맛있다.
1: 그럼 샘플 하나 더 얻었고 팬케이크 냄새 같은데?
6: 어, 저기 봐! 어? 슈퍼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이야!
1: 가보자!
4: 어서오세요! 팬케이크 드세요!
0: 따뜻한 채소 팬케이크랍니다!
4: 드셔보세요!
6: 정말 맛있는데?
7: 최고야!
4: 카샤, 다들 팬케이크를 좋아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0: 어떻게 허기?
4: 채소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팬케이크를 나눠주는 거지.
0: 좋은 생각이야. 슈퍼맨스랑 다녀와도 돼요?
1: 그럼 대신 꼭 같이 다녀야 해.
0: 와, 고마워요.
2: 내 GPS로 친구들의 위치를 찾아볼게.
3: 저기 월드 우주본부다.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8: 물론이지. 저기 먼저 가자.
0: 가서 재밌게 요리해보자고. 다녀올게요.
1: 네, 잘 다녀와.
2: 꽉 잡아, 카샤. 슈퍼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 발사!
3: 우주 거꾸로!
0: 조심. 조금만 더 가까이.
4: 다 됐다.
9: 고마워, 마티.
8: 이제 여기 나사를 조이면 정비 완료!
3: 어, 안 돼! 필요한 건데!
9: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있잖아. 시간아, 멈춰라!
3: 고마워, 트레버.
9: 장난해. 그치만 힘을 쓰고 나니 배가 좀 고프네.
3: 슈퍼 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
9: 팬케이크? 어떻게 알고 왔어? 나 지금 엄청 배고팠는데.
4: 맛있다.
2: 어, 내 GPS에 따르면 팬케이크를 갖다 줄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4: 저건 화성에 사는 보잖아.
0: 좋았어. 지금 당장 가자.
3: 화성으로!
10: 갈까?
11: 난 물을 찾는 탐험가. 물 찾기는 어렵지. 아, 보 너무 피곤해. 이제 드릴도 잘 못.

0: 됐어.
1: 슈퍼 윙스 스페이스 포즈로 도착. 기운이 넘치게 해줄 맛있는 팬케이크 먹을래?
0: 뭐 먹을래?
1: 여기 받아.
0: 고마워.

0: 말해보.
1: 어? 이거 봐. 보이저 1호야. 유명한 탐사선 말이야.
0: 팬케이크를 주면 좋아할 거야.
1: 그치만 보이저 1호는 카이퍼 소행성 벨트에 있어. 너무 멀어서 평생 날아가야 할걸?
2: 아, 그럼 못 가겠네.
0: 아니, 갈 수 있어.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쌍둥이 비행기 합체! 일렉트릭 부스터! 워프 스피드 액션!
3: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1: 카이퍼 벨트니까 소행성이 엄청 많지.
3: 조심해! 거대한 소행성!

0: 빠르다.
1: 우와, 너희 누구야?
2: 슈퍼익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인데 채소 팬케이크를 가져왔어.
1: 팬케이크? 정말 맛있다.
2: 좋아해서 다행이야.
1: 맛있는 팬케이크를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겠다.
2: 어디로 가는데?
1: 저 멀리 있는 은하계로.
2: 우와, 멋지다.
3: 내가 그 말 하려고 했거든.
4: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 거야?
1: 나도 몰라. 하지만 계속 이 팬케이크가 생각날 거야. 가장 먼 은하계까지 가는 동안 말이야.
3: 우리도 널 잊지 못할 거야.
4: 그럼 우리의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잘 가!
1: 안녕!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신속히 가자.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옥스퍼드 타운
10: 해부도
9: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업점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4: 기내식입니다.
3: 아, 맛있겠다.
5: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책 읽고 있었어. 같이 볼래? 이 책 주인공도 이름이 말이야.
1: 와, 진짜? 나도 볼래.
0: 그래?
1: 아유, 재미없어. 난 그만 읽을래.
0: 어? 아니, 벌써? 마리아.
2: 여긴가? 아닌가?
1: 하늘아, 뭐해? 나랑 놀자.
2: 나 퍼즐 맞추고 있어.
1: 우와,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2: 그래.
1: 이거 언제 끝나?
2: 이거 다 맞춰야 끝나지.
1: 이걸 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맞춰? 난 그만 맞출래.
2: 뭐? 벌써?
1: 안녕. 나중에 보자.
2: 뭐야, 쟤? 아휴, 저렇게 끈기가 없어서. 이쪽이 맞는데. 이야!
1: 마리아! 같이 놀자!
3: 마리아, 나 격파 연습하는데 같이 할래?
1: 그래, 좋아!
3: 자, 해보자.
4: 이야!
5: 이야!
1: 안 될 것 같아.
3: 어?
1: 안녕.
2: 뭐야, 이 말이. 별로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대.
6: 여기는 마리의 마음속.
1: 우와!

그림 포기!

0: 전 그냥 포기할래요.
1: 오?
2: 아, 마리아.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게임 끝이야.
0: 아니야. 포기하면 진짜 편해.
3: 마리아,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계속 넘어지기만 했어.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타보자.
0: 싫어! 나 포기할래!
3: 어? 포기?
4: 자, 얘들아, 오늘은 화분에 씨앗을 심을 거야.
5: 와! 쌤, 이건 무슨 씨앗이에요?
4: 이건 상추. 얘들아, 깻잎이랑 배추도 있네.
6: 그럼 쌍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4: 그럼. 우리 얼른 심어보자.
6: 네.
4: 자. 심었다. 얘들아, 씨앗을 다 심었으면 여기 마리처럼 이렇게 자 흙을
6: 토닥토닥
4: 예뻐해주는 거야.
6: 토닥토닥.
7: 마리야, 이렇게 하면 돼?
6: 말이 진짜 잘한다.
7: 그러게.
4: 우리 마리가 너무너무 잘 심어줘서 마리 화분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오겠는데.
6: 정말요?
4: 자, 토닥토닥 예뻐해줘. 꼬꼬.

0: 자. 띵동쌤, 응. 내일은 꼭상 나오죠?
1: 응. 우리 마리가 이렇게 열심히 물을 줬으니까 금방 싹 나올 거야. 마리야,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0: 네. 와, 얼른 싹 넣어라. 물 많이 마시고 쑥쑥 자라라.
2: 다음 날.
0: 자, 뿅. 자, 자. 어, 비추야. 이제 싹 나왔어. 어, 어? 어, 배가 안 부르나? 물 더 많이 줘야지. 으쌰! 물 많이 마셔.
2: 와. 다음 날.
0: 비추야. 오늘은 진짜.
3: 마리야, 포기하지 마. 어? 우리 배추한테 노래를 불러주자.
0: 어?
3: 식물한테 노래 불러주면 더 잘 자란대.
0: 어?

0: 귀엽다.
1: 이게 새싹이야?
0: 어, 여기도 났어.
2: 와, 진짜 싹이 났네.
3: 어, 싹이 났다. 그, 배추쌈 났어?
2: 내 배추는 싹이 안 났네.
0: 어? 마, 리, 화, 분, 만. 싹이 안 났네.
1: 그러게. 하리화분에 있는 새싹은 이만큼 자랐는데, 아휴, 아무래도 마리배추는 죽었나봐.
0: 마리야, 너도 배추 말고 상추 심어봐. 그래, 배추는 그냥 포기해.
2: 안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4: 어떡해.
5: 그날 밤.
3: 이젠 나왔을 거야. 배추야, 이제 나왔지.
2: 배추야, 아직도야? 왜 너만 이렇게 느려? 왜 너만 이렇게 잘 못해?

0: 밤이 너무 어두워.
1: 끈기야.
0: 끈기?
1: 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 뜻이야.
0: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 그거 우리 마리한테 꼭 필요한 건데.
1: 마리를 도와주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해.
0: 어떻게 하면 커지는데?
1: 키 크기 체조를 열심히 하면 돼. 잘 봐. 어?
0: 키가 클까?
1: 포기하지만 않으면 커질 수 있어. 커진다. 끈기 커진다.
0: 조금만 더 힘내, 끈기야.
1: 커진다.

0: 야, 이게 새싹이야?
1: 무슨 새싹이 이렇게 커?
2: 정말.
3: 얘들아, 뭐해?
0: 마리아.

0: 이것 봐. 말이 화분에 엄청 큰 싹이 났어.
1: 이거 진짜 내 배추야?
2: 얘들아, 뭐하니?
3: 선생님, 말이 화분에 싹이 났어요.
2: 어머, 진짜 이거 배추 싹이다. 말이야, 정말 대단하다.
0: 마리 배추 진짜 커.
3: 내 상추는 벌써 죽었는데.
4: 마리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2: 그게 우리 마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린 거지.
5: 끈기?
2: 응, 끈기. 뭔가가 잘 안 되고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끈기라고 해.
5: 아, 끈기.
1: 끈기.
2: 끈기.
1: 배추야, 이제 네 이름은

0: 아이스조키로 유명한 딩동댕 마을. 이곳에 얼굴만한 왕배추를 키운 어린이 농부가 있다.
1: 어? 혹시 왕배추 농부로 유명한 그...
2: 네! 제가 바로 그 이말입니다. 우리 배추 한번 보실래요?
1: 우와, 아니 이렇게 큰 배추 키운 비결이 뭐예요?
2: 아유, 농사에 무슨 비결이 있어요? 그냥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함.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0: 내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귀여웠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정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선생님, 어떡하죠?
1: 이럴 수가. 시간의 문이 그려지지 않아.
2: 에이, 걱정 마세요. 학교에서 다른 분필 가져올게요.
1: 온다라. 이건 용의 송곳니로 만든 마법의 분필이야. 오직 이 분필로만 시간의 문을 그릴 수 있단다.
0: 그럼 고구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1: 혹시 그분이라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지도.

0: 설 박사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1: 장 박사님, 그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평강공주님.
2: 처음 뵙겠습니다.
0: 네가 삼조고의 계시를 받은 아이로구나.
2: 네.
1: 장 박사님은 예전에 시간여행을 하다가 만난 훌륭한 과학자시란다.
2: 우와, 그럼 여기 이것들 다 박사님이 발명하신 거예요? 우와.
0: 그건 내가 최근에 막 발명한 건데. 그건 만지면 안 돼.
2: 네? 우와. 죄송해요.
0: 괜찮아. 뭐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설 박사님, 전화로 말씀 주셨던 그 용건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2: 죄송해요.
1: 온다라, 넌 장차 평원왕의 부마이자 고구려의 위대한 영웅이 될 사람이다. 행동을 조심해야 한단다.
2: 네? 혹시 지금 영웅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제가 영웅이 된다고요? 그래, 영웅도 되고 부마도 되고. 아니, 미안하지만 넌 사양할게. 영웅이 될 사람이 누군가의 부하가 된다는 건. 그 부하가 아니라 부마라고. 영웅이면 멋진 아이템이 필요하지. 장 박사님, 아이템 만들어주세요.
3: 전혀 듣고 있질 않네.
0: 이제 됐어. 어서 설 박사님을 모셔와야겠군.
2: 장 박사님, 여기 계세요.
3: 안 계시네.
2: 저기 뭐지? 우와, 진짜 멋있다. 떠 있네.
1: 그럼 분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0: 제가 누굽니까? 안 돼!
4: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0: 여행은 온달과 함께 할 테니 괜찮지 않을까요?
1: 글쎄요.
0: 그럼 일단 시간의 문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군요.
2: 머리엔 지식을, 가슴엔 의식을, 열려라 시간의 문!

0: 문이 안 열리는데요.
1: 이럴 리가 없는데.
0: 목걸이다. 시간의 문이 열렸다.
2: 그래요. 유아 부인의 목걸이는 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3: 온달의 시계와 공주님의 목걸이가 분필의 모자란 힘을 채워준 것 같습니다.
4: 앞으로 시간 여행은 꼭 셋이서 해야겠네요.
0: 야호! 어서 가요. 난 이제 진짜 영웅이라고요.
2: 그럼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볼까?
0: 진짜?

0: 어디예요?
1: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진짜 영웅이 계신 곳이지.
0: 와, 와 진짜요?
2: 깜짝 놀라! 조선인인가?
0: 선생님, 어? 총? 진짜 총이잖아!
1: 외군이다.
2: 아, 아깝네. 어디 이번에도 피해봐라. 예? 뭐지?
3: 뭐야? 누구야? 어서 나와!
4: 괜찮느냐? 다친 곳은 없고?
5: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 이곳 사람 같지는 않고 어디에서 왔느냐?
0: 아, 영웅을 만나러 대한민국에서...
1: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 조선말을 쓰는 걸 보니 왜군은 아닌 것 같군. 이곳은 언제 왜군들이 나타날지 모르니 우선 나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세.
1: 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0: 잘 도착했군.
1: 여기가 진짜 임진왜란종인 조선시대라고요?
2: 쉿, 다 들리겠어. 그런데 선생님, 대체 저분은 누구세요?
3: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백의종군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4: 음? 백의종군?
5: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게.
4: 아, 설마 저분이... 저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시다.
1: 진짜요? 저분이 진짜 이순신 장군님이시라고요? 어?
2: 이순신 장군님인 줄 몰라 배워서 죄송해요.
5: 나를 아느냐?
1: 당연하죠. 장군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4: 꼭 뵙고 싶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 맞아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이름에도 한입 쓰거든요.
0: 아니, 저 녀석들. 지난번에 나를 방해한 녀석들이잖아.

0: 도와달라고 하셔서 전투에 함께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장군님이 무슨 이런 힘든 일을 하세요?
1: 조선바다를 지키는 배를 수리하는데 장군과 병사가 따로 있겠느냐?
2: 어명이요! 임금님의 명령입니다.
3: 장군,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버리고 육군과 합류하셔야 합니다.
2: 무슨 소리요?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바다는 누가 지킨단 말이오?
3: 그럼 고작 열두 척의 배로 수백 척과 싸우자는 말이오?
1: 어허, 모두 물러가게시오.
2: 네.
1: 전하,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고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0: 장군님, 오늘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아서 좀 가져왔어요.
1: 온다라, 너도 우리가 질 것 같으냐?
0: 글쎄요, 장군님이 영웅이긴 하지만.
1: 영웅?
0: 그럼요, 영웅 이순신 장군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유명한데요.
1: 온다라, 넌 영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0: 그것도 모르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이기는 천하무적이 영웅이잖아요.
1: 그럼 난 영웅이 아니겠구나.
0: 네?
1: 내가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병사들을 잃을까 두렵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까 두렵고, 나라를 빼앗길까 봐 두렵다.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은 내가 어떻게 영웅일 수 있겠느냐? 난 단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란다.
4: 자,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명량해전이 펼쳐질 거다.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잘 지켜보자.
0: 네.
5: 그럼 잘 지켜봐야지. 내가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 잘 지켜보거라!
6: 저 녀석은 세종대왕님 서책을 훔친 그 도둑!
7: 저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하려나 봐요!
6: 빨리 이순신 장군님께 알려야 해요!
4: 하지만 대장선이 너무 멀어져 버렸어!
6: 아니에요! 이 제가 가서 알릴게요! 이순신 장군님!

0: 식은 죽 먹기군.
1: 뭐 하는 놈이냐? 어찌 군의 출정을 막는 것이냐?
0: 그런 건 몰라도 되니까 잠이나 자고 있어!
1: 아니, 이게 무슨...
0: 다 처리했다. 오늘은 내가 이순신을 대신해 역사의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어떻게?
2: 이 도둑 녀석! 이게 무슨 짓이야?
0: 뭐? 도둑? 누굴 보고 도둑이라는 거야? 엑스레이저 발사!
2: 못 맞추지? 이제 그만하고 장군님을

0: 이제 그만해!
1: 무슨 꼬마가 이렇게 힘이 세? 이거 봐! 똥이란 말이야!
0: 지난번엔 세종대왕님이더니 이번엔 이순신 장군님을 괴롭히는 거야!
2: 내가 잠시 기절을 했었나 보구나. 곤다라, 괜찮으냐?
0: 네, 장군님! 전 괜찮아요!
2: 모두 듣거라! 요상한 요술을 쓰는 자다! 두려워 말고 정신 차리거라!
1: 어떻게 다들 깨어난 거지? 분명 기절시켰는데? 엑스론까지 부서지고... 아쉽지만 영웅놀이는 여기까지인가 보군. 반달인지 온달인지 나 기억해두겠어.
0: 거기서? 사라져버렸어요.
2: 아주 요상한 녀석이구나. 모두 듣거라.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동요하지 말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라.
3: 예!
4: 장군! 외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 자마 수백 척은 돼 보입니다!
2: 겁먹지 마라! 전군, 진격하라!
4: 부대장선들이 겁을 먹어서인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2: 뭐라고?
4: 장군, 부대장선들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2: 우리가 이곳을 막는다! 화포를 준비하라!
3: 예!
4: 장군, 어찌하시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후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니, 계획대로 싸운다.
4: 이제 외선들이 바로 코앞입니다. 장군, 어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2: 지금이다! 사연으로 돌고 발포하라!

0: 장군님! 더 이상 포탈이 없습니다! 포탈이 다 떨어졌습니다!
1: 두려워할 것 없다! 모두 백병전에 대비하라!
2: 어? 장군님! 오고 있어요!
1: 겁먹지 말거라! 너는 내가 지켜주마!
2: 아니요! 저기! 부대장 선들이 오고 있다고요! 어?
3: 장군님!
4: 온다라!
1: 모두 전열을 정비하라!
2: 장군님, 부대장 선들도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1: 죽을 각오로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2: 저도 또 올게요.
1: 온다라, 넌 이제 그만 돌아가거나.
2: 네? 싫어요. 장군님 도와드리고 멋진 영웅이 될 거예요.
1: 넌 이미 진정한 영웅이란다.
2: 아니에요. 저도 남아서 왜곤 물리치네요.
3: 온다라, 우선 피하자.
1: 전군 듣거라.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다들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라.

0: 자, 운달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1: 우리 이길 수 있겠죠?
0: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2: 전군, 진격하라!

0: 이순신 장군님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저처럼 두려운 게 많은 평범한 사람.
1: 평범한 사람?
0: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어요.

0: 오늘의 MC 이순신.
1: 우와, 이순신 장군님이시다.
2: 너 이순신 장군님이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2: 아 뭐였더라.
3: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충무공 이순신은 현재 서울 인현동 자리 건천동에서 태어났고 53세에 노량대첩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은 하객진의 한산대첩, 10여 척으로 수백 척을 물리친 명량대첩,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신 노량대첩입니다.
2: 그렇구나.
3: 우리가 잘 아는 거북선은 한산대첩에서 큰 활약을 보였습니다. 판옥선의 상체 부분을 개량하여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칼과 송곳을 꽂은 거북선은 일본의 근접전에 대비한 돌격전함이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13척으로 일본군 전함 300여 척에 맞서 대승을 이뤄낸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인데요. 승산이 없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특히 유명하답니다.
1: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3: 이순신 장군은 명량의 좁은 해역과 가파른 물살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판옥선 뒤에 수백 척의 고기잡이 배를 늘어세워 조선함대가 많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일본군은 이에 속아 함부로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갔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과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0: 네!
3: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0: 야호! 이순신 카드 수집 성공!
4: 도대체 정체가 뭐지?
1: 나와라 슈퍼파워!
4: 얍! 저분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이시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0: Color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ias.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5: 찐이가 저기 걸어가고 있네요.
4: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0: 어린이의 배에서 북소리가 나는데요.
1: 꽝이!
2: 쏘니 쏘니!
1: 어? 꽝이?
2: 어? 쏘니 쏘니!
1: 꽝이 꽝이!
2: 쏘니 쏘니!
0: 꼬니와 쏘니가 찐이의 북소리를 듣고 찾아왔네요. 소리가 신기한가 봐요.
1: 꼬니, 꼬니!
2: 쏘니?

0: 언니?
1: 써니!
2: 언니! 써니!
1: 써니!
3: 미니키즈들이 모두 모였네요. 찐이의 복소리가 궁금해서 모두 모였나봐요. 미니키즈, 우리 오늘은 신체 악기 놀이를 하면서 노는 건 어때?
4: 어?
3: 찐이가 배를 쳐서 소리를 낸 것처럼 각자 몸으로 소리를 내보는 거야.
2: 아? 언니! 언니!
3: 오! 바로 그거야!
1: 써니,

0: 정말 멋진 노래였어, 니미키즈. 니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1: 응!
0: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1: 응!
0: 안녕!
2: 함께 놀아요. ABC 니니키즈.

0: 빵.
1: 야, 내 손님 뚜두리에서 비리에 말 말좀 빼라. 나 수다. 야, 너 그렇게 손님 들리거든 너?
2: 퍼플. 그린.

pink. Green. Black. Yellow.

Blue. Red. Brown. Purple.

Hot. Cool. Thirsty. Hungry.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싶어. 핑크. 브라운. 오렌지. 퍼플. 핑크. 브라운.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2: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쳤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희보네.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1: 얼굴엔
4: 순한 길길.
1: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lik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생수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1: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0: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1: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보네.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Oka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케이크.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달달달달달달 경운기가 시작합니다. 설계리를 달립니다. 달달달달 다리 위를 지나갑니다. 달달달달달달 어? 어떡해? 낭떠러지야. 도와주세요. 어? 근데 이게 뭐지? 바퀴는 있는데 운전대는 없네.
4: 탄다면 이거는 경운기를 장착해야지만 탈 수 있어요.
3: 아, 그럼 경운기를 합체하면 되는 건가요?
4: 예.
3: 보여주세요.
4: 예, 좀 기다리세요.
3: 네.
4: 저쪽에 국물을 두고 왔는데 가져 가져다 주실래요?
3: 아, 그럼 저는 경운기를 타고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 오케이.
3: 네.

0: 농부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 선생님, 수고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1: 오늘은 밭을 갈 겁니다.
0: 밭을 가신다고요? 그러면 또 제가 도와드려야죠.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걸로 밭을 갈게요?
0: 예, 이걸로 가려고요.
1: 예, 이걸로 밭을 못 갈아요.
0: 그럼 뭘로 갈아요?
1: 경운기에 쟁기를 달아야지만 밭을 갈 수 있어요.
0: 쟁기요?
1: 우선 장갑을 끼시고요.
0: 네.
1: 저 좀 도와주세요.
0: 알겠습니다.

역시 경운기! 경운기가 쟁기를 끌어주고 있어! 경운기 힘 진짜 세다! 쟁기가 땅을 더 깊게 파네!

0: 경운기로 쟁기 끌어주기 성공!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1: 이제는 밭을 갈았으니까 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로타리 작업을 할 겁니다.
0: 아, 로타리 작업이 뭐 어떤 작업이에요?
1: 이제 흙이 이렇게 뭉쳐있는 걸 네. 부드럽게 받아줄 겁니다.
0: 아, 그렇다면 경운기와 로터리가 또 합체하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0: 보여주세요.
1: 예, 가시죠.
0: 네.

0: 굉장하다! 어? 흙이 잘게 부서지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있어! 와, 엄청 곱게 날린다! 야, 경운기가 힘만 센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와, 경운기로 감자도 캘 수 있어! 달달달달달달달. 경운기와 합세한 수압기가 작동하면서 감자가 나온다! 신기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던 농기구가 경운기와 합체하면 힘차게 움직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변신의 왕 경운기! 경운기의 트레일러! 생기, 로터리 등 다양한 농기구를 결합하면 누구나 손쉽게 농사에 관련된 작업이 가능해.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최고 주행 속도는 시속 약 13km. 경운기가 농기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동력 전달 장치에 있어.
0: 동력 전달 장치?
1: 동력 전달 장치는 경운기의 힘을 농기구에 전달해주는 장치를 말해. 경운기와 결합했던 쟁기는 단순히 경운기의 힘에 끌려가기만 했지만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 결합했던 로터리는 멈춰있던 나를 움직일 수 있었어. 경운기와 로터리 둘 사이를 연결해준 동력 전달 장치가 경운기의 힘을 로터리에 전달해줬기 때문이지. 동력 전달 장치와 로터리를 맞물리게 결합해주면 동력 전달 장치의 힘이 톱니바퀴를 돌려주고 다시 체인을 거쳐 아래쪽 톱니바퀴로 전해져서 로터리의 날도 돌아가게 하는 거야. 축이 연결되면 힘이 전달되는 거야.
0: 아하! 동력 전달 장치는 경운기와 농기구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구나.
1: 맞아.
0: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발레리나들은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하지만 손잡이를 돌려주면 톱니바퀴들이 돌면서 춤추는 발레리나들을 볼 수가 있지.

0: 자, 이번에는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까? 이곳을 보면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곳으로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손 말고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게. 우와! 힘을 전달하니까 손님들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경운기와 합체한 농기구들이 움직이는 것도 이런 거지? 동력 전달 장치로 힘을 전달하면 농기구가 움직이는 거 맞지?
1: 맞아, 판다맨. 경운기의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에 멈춰있던 농기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0: 나 이제 경운기의 비밀을 찾았어. 경운기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은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이제 다시 한번 변신! 얍! 우와! 변신의 왕 경운기 또 탈래! 경운기 출발 준비! 농기구와 결합하는 경운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지하가라 사! 응급이야! 자자자! 빨리빨리빨리! 조금만 참으세요!
1: 괜찮으세요? 상태가 어때?
0: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쓰러지신 것 같아.
2: 너무 어지러워요. 이상한 소리가 또 들려!
0: 소리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어떤 소리요?

0: 피너츠!
1: 아기 소리?
2: 등에 모르는 애벌레가 붙어 있어요.
3: 어지러워.
4: 그 꼬마 거미 꼬미님, 이 애벌레는 꼬미님 애벌레인가요?
3: 아, 처음 보는 애벌레예요.
1: 예? 아니 그럼 누구 애벌레지? 그 친구 거미 애벌레인가?
4: 대부분의 거미는 애벌레 과정 없이 아기 거미에서 어른 거미가 되니까 저 애벌레는 거미 애벌레는 아닐 거야.
3: 이 애벌레 때문인지 요즘 아무리 먹어도 살이 계속 빠지고 기운이 없어요.
1: 저런. 아이, 몸무게를 쟀는데 너무 적게 나가. 거의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아.
3: 자꾸 이상한 아기 소리가 들렸을 때 의심해봤어야 했는데.
4: 언제부터 아기 소리가 났나요?
3: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1: 그리고 목이며 다리랑 상처가 나 있는데 그것도 저 애벌레가 만든 상처겠죠?
3: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뭔가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나를 빨아먹는 소리였을 줄이야.
4: 힘드시겠지만 애벌레의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혹시 수상한 일은 없었나요?
3: 수상한 일이요?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4: 수상한 일 하나?
1: 하나?
3: 얼마 전에 거미줄에 벌이 하나 걸렸는데 무서워서 그런 건지 도망가려고 그런 건지 엄청 버둥대며 몸을 바르르 떨더라고요.
5: 와! 요란한 놈이 걸렸군.
6: 어머! 어떻게 거미줄에 걸렸네! 어떻게 걸렸네! 걸렸어! 이걸 어쩌나!
5: 너무 무서워하지 마. 거미줄로 돌돌 말아주지.
6: 꼬마 거미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5: 금방 끝날 거야.
7: 내가 진짜 걸린 줄 알았냐?
5: 예!
3: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벌은 나를 찔렀어요. 날카로운 벌침에 맞고 전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6: 살아있다! 살아있어!
3: 벌은 도망간 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살았어! 거미줄에 붙어서 엄청 버둥거렸는데 갑자기 절 공격한 것도 이상하고 끈끈한 거미줄에서 어떻게 도망갔는지 그것도 정말 이상했어요.
1: 그렇다면 그 벌이 낳고 간 알이 자란 거겠네.
4: 아무래도 그렇지.
3: 벌 애벌레인지 나비 애벌레인지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4: 알겠습니다.
8: 안 됩니다. 꼬미 씨, 꼬미 환자 괜찮으세요? 응? 어디 봐요.
4: 아니, 누구?
8: 아, 저는 맵시병원의 꼬미 씨 담당 의사입니다.
1: 네?
4: 맵시병원?
8: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요한 환자인데 병원에서 나갔다가 이곳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3: 네? 제가요? 맵시병원?
8: 아마 기절하셔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1: 근데 그 꼬미 씨 등에 붙어 있는 그건
8: 아, 이건 애벌레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애벌레 때문에 꼬미 씨가 큰 병이 난 거죠.
4: 그럼 빨리 제거해야겠네요. 댕댕, 빨리 가서 수술 준비하고.
8: 안 됩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함부로 건드렸다간 꼬미 씨에게 더 위험합니다.
4: 네?
8: 이런 일반 병원에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맵시 병원으로 이송해 안전하게 치료하도록 하죠. 가시죠.
5: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4: 꼬미 씨, 조심히.
1: 조심히 하세요.
4: 수술 받으세요.
1: 안전하게 네. 떼세요.
4: 맵시 병원?
5: 너무 어지러워요, 선생님.
1: 저기 저희 꼬미 환자분 잘 좀 부탁드릴게요.
8: 예, 그럼.
4: 조심히 가세요.
1: 힘내세요, 꼬미님. 화이팅.
4: 맵시 병원이다.
2: 딩딩, 동물병원 협회에 전화해봤는데 맵시 병원이랑 병원은 없대.
4: 와! 꼬미님!
8: 용케도 알고 왔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4: 근데 어서 산소 호흡기.
1: 산소 호흡기. 자, 숨 쉬세요.
4: 어떡하? 당신 정체가 뭐야?
8: 나? 난 이 꼬미 등에 붙어 있는 애벌레 엄마. 얼루 꼬마거미 맵시 벌이다.
4: 맵시 벌?
8: 우린 다른 벌들에 비해 몸매가 날씬하고 맵시가 좋아. 맵시 벌이지. 난 꼬미를 속이기 위해
0: 일부러 거미줄에 걸린 척 연기를 했지.
8: 어머, 어떻게 거미줄에 걸렸네.

0: 꼬마 거미가 알아채고 빨리 오도록 혼신의 연기를 하며 거미줄을 흔들었지.
1: 에? 거미줄을 잡고 흔들었다고?
2: 흥! 끈끈한 거미줄에 안 붙나?
1: 대주세요! 대주세요!
0: 우린 발끝에 가시 같은 미세한 털이 있어서 거미줄에 붙지 않지. 그렇게 연기하다 꼬마 거미가 다가오자 걸려들었어. 난 배난 침으로 꼬마 거미를 찔러서 잠시 마비시켰지.

0: 마취가 아주 잘 됐군.
1: 그리고 난 기절한 꼬마 거미에게 알을 낳았는데.
0: 나의 소중한 알. 꼬마 거미야, 내 알을 잘 부탁한다. 지금은 잠깐 마취된 것뿐이라 곧 깨어날 거야. 미안해. 여기서 문제. 우리는 꼬마 거미의 어디에 알을 낳을까? 1번 거미의 아래쪽, 2번 거미의 등쪽.
2: 아까 애벌레가 등에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0: 있겠지?
1: 맞아!
0: 와! 맞았어! 맞았어! 제가 맞았대요. 등에 붙어 있는 거 맞았대. 내가 등에.
2: 거미님!
3: 맵시벌은 거미의 등 쪽에 알을 낳지. 등 쪽은 거미가 볼 수가 없고 다리가 닿지 않아 알을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끔 실수로 아래쪽에 낳는 맵시벌도 있어. 그러면 거미가 마취해서 깨어나 다리로 알을 떼어내버리지. 등 쪽에 낳아야 안전하지. 얼마 후 알에서 깨어나면 맵시벌 애벌레는 거미가 눈치 못 채게 등에 숨어서 몰래 거미의 체액을 쪽쪽 빨아먹지. 천천히 들키지 않을 정도로. 불쌍한 꼬마 거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1: 왜 먹어도 먹어도 살이 빠지지? 뭐야?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건 또 무슨... 언제 상처가 났지? 이상해. 내가 왜 이러는지... 어지러워.
0: 그렇게 쪽쪽 빨아먹어서 꼬미님이 이렇게 뼈만 남은 거였어.
2: 꼬마 꼬미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1: 거미 등에 붙어있으면 쉽게 영양분을 먹을 수 있고 거미줄이 적을 막아줘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0: 아무리 자기 아이를 위한 거라지만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1: 기생 몰라? 응? 원래 남한테 붙어서 피해 주는 게 기생이야. 우리의 생존 법칙이라고.
2: 거미에게 너무 가혹해.
1: 우리야말로 지금 피해받고 있잖아. 어? 우리 소중한 이 애벌레가 이제 코치만 지으면 되는데 우리 소중한 아이를 떼어내려고 했어. 내가 데리고 나와 천만다행이었지.
3: 거미줄에 온 애벌레는 거미를 계속 빨아먹으며 커졌어. 그리고 거미를 깨물어서 거미를 조종하기 시작했지.
2: 조종한다고?
3: 그래. 거미는 시키는 대로 거미줄의 가운데로 가 애벌레가 고치를 지을 수 있게 더 튼튼하게 거미줄을 쳤지. 그리고 나서 애벌레는 거미의 남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거미를 몸에서 떼어버렸어.
0: 숨숨. 그래서 꼬미님이 더 안 좋아진 거야.
2: 꼬미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네 애벌레는 태연히 고치를 만든 거야?
1: 맞아.
0: 숨 쉬세요.
3: 우린 애벌레에서 어른 맵시벌로 변하기 위해 고치를 지어야 하지. 여기서 문제. 이 구멍은 무슨 구멍일까? 1번 똥이 나가는 구멍, 2번 바람이 나가는 구멍.
2: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문제는 무슨 문제?
0: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2: 나도 조금.
0: 아니, 그러니까 얼음 볼로 변할 때 열이 많이 나니까 시원하라고 바람 구멍을 뚫어놓은 건 아닐까? 정답은 2번! 바람 구멍!
1: 그럴듯하지만 땡! 이 구멍은 똥이 나가는 구멍이지.
3: 그동안 거미 등에서 들킬까봐 딱하게도 똥을 못 넣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못 넣은 똥 한꺼번에 넣어서 이 구멍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된 거야.
1: 이제 좀 있으면 이 고치에서 나를 잃 멋진 맵시벌이 나올 것이다.
0: 진짜 당신 아니면 소중해?
2: 꼬미 씨는 어떡해?
1: 아쉽지만 내 알바 아니군. 아니 그리고 우리도 목숨 걸고 꼬마 거미에게 다가가는 거야.
3: 우리 언니는 꼬마 거미에게 알라으러 다가갔다가 거미에게 당했다고. 언니.
1: 꼬마 거미들도 진화해서 이제 만만치 않다고. 서로 먹고 먹히는 게 대자연의 법칙.
2: 난 운 좋게 승리했지. 아, 대자연의 법칙.
0: 진짜. 꼬미씨, 정신 차리세요.
2: 꼬미씨는 빨리 병원으로 옮겨 간신히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치에서 어른 맵시벌이 나왔다. 살기 위해 누군가에겐 피해를 주는 냉정한 세계. 알면 알수록 놀라운 세계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식물엔
10: 순한
11: 순하게
10: 지금.

0: 사람 소리. 할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 우리도 기분 좋으니까 휘파람을 불어오자.
1: 우린 잘 안 돼.
2: 훈민이, 정음이도 잘하는 거 많지.
1: 우리가 잘하는 거?
0: 인사. 나는 인사를 잘해. 안녕하세요. 나는 노래를 잘해.
3: 노래?
0: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기차 위로 올라갑니다.
3: 잘한다, 잘한다.
0: 나는 달리기도 잘해. 자, 준비, 시작!

0: 나는 딱지치기도 잘해.
1: 어디? 딱지? 오, 과연? 우와!
0: 우와! 나 정말 잘해.
1: 우리 잘하는 거 맞네.
2: 훈민, 정우민은 줄넘기도 잘하지.
3: 맞아, 줄넘기.
1: 시작. 우리는 줄넘기도 잘해요.
4: 훈민아, 응? 우리 엇 걸었다 풀어뛰기 해볼래?
0: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건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거잖아.
1: 해보자, 해보자.
0: 해보자. 그래.
1: 좋아.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아, 아, 어, 어. 다시. 하나, 둘, 자, 셋. 넷.
0: 잘 안 되네. 나도 엇 걸었다 풀어뛰기 하고 싶다.
5: 나도.
1: 어? 뭐든지 문장이야.
0: 나는 도
5: 잘해요.
0: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5: 나는 휘파람 불기도 잘해요.
1: 나온다, 나온다.
5: 나는 휘파람 불기도 잘해요.
0: 정음아, 우리 줄넘기도 말해보자.
1: 나는 줄넘기.
0: 안 돼.
6: 왜? 슝.
5: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0: 소민정은 안녕?
1: 안녕.
2: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도, 도가 필요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한글의 문!

0: 도의 문을 찾자.
1: 여기야. 도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0: 여기가 어디지? 으스사인데? 난 한글 용사 디귿을 찾아야 해.
1: 누구냐?
0: 도깨비잖아. 아니 저건 한글방망이? 아 잠깐만요. 한글 디귿을 잘 만드는 도깨비가 있다던데 혹시?
1: 하하하하하 바로 나올시오. 잘 보시오. 지금 나와라. 뚝딱!
0: 찾았어. 도깨비의 디귿.
2: 수사라 한글.
3: 좋죠.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
0: 도.
4: 도.
5: 저장 완료.
4: 도.
5: 훈민정음의 손으로.
6: 도 한글카드가 생겼네. 빨리 뭐든지 접한 게 넣어보자. 자, 갑니다.

0: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1: 뭔가 힘이 생기고 이제 할 수 있어.

0: 할아버지는 휘파람을 잘 불지요. 할아버지는 또 무엇을 잘할까요?
1: 할아버지는 무엇을 만들까요? 할아버지는 모자도 잘 만들어요. 더! 할아버지는 한글도 잘 만들어요. 더! 할아버지는 또 무엇을 잘하더라?
2: 냠? 꿀깍? 슝?
0: 오잉? 한글 도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이얍! 도! 할아버지는 한글도 잘 만들어요.

0: 자, 이제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끝.
1: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가 잘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가 잘해요.
0: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인사를 잘해요. 나는 노래를 잘해요. 우리는 줄넘기도 잘해요. 어? 한글 도가 어디로 갔지? 도깨비의 디귿이 오를 만나 도.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도가 나왔어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2: 옷이 작아졌네.
3: 우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컸나 봐.
2: 아, 우와.
4: 훈민아, 응? 우리가 얼마만큼 컸는지 재보자.
3: 그래.
4: 자,
3: 손은 정음이보다 내가 더 커.
4: 우와. 눈은 훈민이보다 내가 커.
3: 콧구멍은 정음이보다 내가 커.
4: 입은 훈민이보다 내가 커.
2: 아.
3: 우리 진짜 많이 컸다.
4: 우리 또 해보자.
3: 그래.
4: 나는 화분보다 크다.
3: 나는 의자보다 크다.
4: 나는 텐트보다 크다.
3: 내가 더 많이 크면 좋겠어.
4: 응.
3: 뭐든지 문장이야. 나는 보다
4: 크다. 훈민아, 우리 뭐보다 더 크다고 말할까?
3: 아,
4: 눈사람.
2: 오, 눈사람.
3: 자, 나는 눈사람보다 크다.
4: 내가 정말 눈사람보다 크다.
2: 우와, 멋있다.
4: 나도 해볼래. 나는 눈사람보다 크다.
2: 우와.
4: 나도 눈사람보다 크다.
3: 우리는 눈사람보다 크다.

0: 안돼!
1: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악어가 한 글 보다를 먹어버렸네.
2: 나무보다 더 크고 싶은데.
3: 한 글 보다를 찾아야 해.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응.
4: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보다가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6: 보다의 문을 찾자.
5: 여기야. 보다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7: 아이야가
5: 간다.

비읍을 찾아야 해. 비읍은 어디 있지? 응? 눈보라가 치는군. 눈보라도 견뎌야 해. 나는 한글 용사. 비읍을 찾아야 해. 눈보라를 날려버리자. 자! 후. 이런, 바지가 얼어버렸군. 아니, 그런데 이건? 찾았어. 바지에 비읍.

TUB 오를 만나 보. 보!

0: 이것을 찾아야 해. 디귿, 보이지 않아?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어.
1: 위에서 보니 디귿이 보여.
2: 나와라, 반대! 돌아가라, 해산 출!
0: 데메, 디귿! 도와줘서 고마워.

0: 지그시 알을 만나 더. 더. 보. 더.
1: 보다.
2: 하체. 저장 완료. 보. 다. 훈민정음의 손으로.
3: 뭐든지 자판기에 보다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맛있는 사과! 맛있는 수박! 수박은 사과보다 크다!
1: 할아버지, 보다 드릴까요?
0: 응?
1: 에잇, 여기야!
0: 오, 한글 보다가 생겼네. 악어야, 고마워. 보다! 수박은 사과보다 크다! 자, 이제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나무에게 크다.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나무에게 크다.
0: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눈사람보다 커요. 나는 나무보다 크고 싶어요. 어? 한글 보다가 어디로 갔지? 바지의 비읍이 오를 만나 보. 댐의 디귿이 아를 만나 다.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보다가 나왔어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나무보다 크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긴긴.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0: 주소 사고 발생. 희망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식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역시 드레스의 완성은 리본이지.
1: 이게 무슨 소리지? 아침부터 뭐 만드는 거야?
0: 짜잔! 어때? 예쁘지?
2: 어? 이리 줘봐.
0: 안 돼! 도켓 돌려줘!
2: 에이?
1: 공주님 춤추실까요?
2: 좋아요.
0: 너희들 정말.

0: 얘들아, 핑핑이 힘들게 만든 드레스잖아.
1: 도켓, 무슨 춤 추는 거야?
2: 데크, 데크.
3: 어떡하지?
4: 저기 미안해.
5: 안돼.
4: 저기 핑핑. 미안해.
3: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도켓, 이거 옷 맞지?
6: 당연하지. 이제부터 가장 유행하게 될 도켓 디자이너님의 작품이라고.
5: 빡수서.
2: 생크미 일본 좋아.
7: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8: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9: 현재 두 팀의 활약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8: 잠시 밀려나기도 했지만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온 세계 리그의 찌찌핑핑 팀과 탐험 리그의 에이스 엘리트 팀처럼 다른 팀들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9: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8: 세계 탐험 대회 오늘의 미션은 뿌뿌.
9: 잘난 왕국의 사라진 석상을 찾아라.
8: 세상에, 잘난 왕국의 석상이 사라지다니 무슨 일일까요?
9: 글쎄요, 지난 왕들의 모습이 조각된 무거운 석상이 4개나 없어졌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에요.
8: 여러분들이 석상을 꼭 되찾아주세요.
9: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10: 로빔, 잘난 왕국의 사라진 석상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찬란왕국의 백비산에는 탁월한 패션 감각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선대왕들의 석상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석상 모두가 사라져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서 석상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우와,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야.
2: 저곳에 가면 핑핑의 드레스 재료도 구할 수 있겠는걸.
3: 좋았어. 핑핑, 내가 다시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1: 또 누더기 같은 옷이라면 사양할게.
3: 그럼 잘난 왕국으로 가볼까?
4: 응!

0: 대장, 대장! 우리가 제일 먼저 찬란 왕국에 도착했어! 이번에야말로 승리는 우리 거라고!
1: 급할 거 없어! 찬란 왕부터 천천히 만나보는 거야! 그런데 부, 왜 모니터를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야?
2: 대장, 망원경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고! 어, 뭐지?
0: 어, 대장, 대장! 우리 앞에 뭔가 있어!
1: 안 돼! 안 돼! 얼른 방향을 바꿔!
0: 알았어, 대장!
3: 침입자다! 침입자 잡아라!
4: 우와, 정말 멋지다.
0: 딱 내 스타일이야. 어쩜.
5: 우와, 패션의 나라다운걸.
1: 근데 무슨 리본이 이렇게 많지?
6: 생카메 리본 좀.

0: 잭금이 아빠.
1: 괜찮니? 미안하구나. 안 돼. 꼬마야, 그 리본은 뭐니?
0: 생금.
1: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좋겠어. 자. 오홍, 멋져. 판타스틱.
0: 생금이 사탕 좋아! 좋아! 좋아!
2: 생금아, 괜찮아? 어? 머리, 그거 뭐야?
0: 생금이 좋아! 생금이 막대 사탕 좋아!
1: 다행히 마음에 쏙 드나 보구나.
2: 고맙습니다.
1: 무슨. 난 아름다운 게 좋아. 하지만 리본은 좀 별로라서 말이야.
3: 어? 여기 이렇게 리본이 많은데요?
1: 많아도 너무 많지. 이번 왕이 유행시킬 패션이 바로 리본이거든.
2: 리본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1: 리본은 내 패션 취향과 맞지 않아. 선대 왕들은 참 좋았는데 말이야. 그럼 난 바빠서 이만.
4: 저기 잠시만요.
1: 어?
4: 잘라랑이 있는 궁전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1: 저쪽으로 가면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궁전이 있어.
2: 궁전으로 가서 석상을 찾을 수 있는 단서에 대해 물어보는 거야.
3: 좋아.
4: 어머, 너무 예쁘다.
2: 안녕하세요.
5: 병사들이 모두 리본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4: 왜?
6: 우와, 멋지지 않아?
2: 에이, 아니지. 병사라면 하늘을 뚫어버릴 듯한 창과 바위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지.
0: 생금이 사탕 좋아. 좋아.
4: 이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핑크 다이아몬드. 이건 1년을 날아가야 찾을 수 있다는 구름절벽 위의 장미석.
7: 야!
4: 아주 죄송합니다.
0: 생금이 산다!
2: 또!
3: 살았다.
8: 얘들아, 내가 도자기를 잡았어.

0: 오늘 여러분이 깬 보석 화병의 종류는 10가지입니다. 왕국 하나와도 맞바꿀 수 없는 구름절벽의 장미석, 백만 년을 하루 종일 일해도 절대 살 수 없는 핑크 다이아몬드까지 여러분들이 배상하셔야 될 금액은 평생 갚지 못할 겁니다.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1: 망했어, 망했다고.
2: 예쁜 리본들이 많은 곳에 와서 정말 설렜는데.
3: 예쁜 리본?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0: 역시 정열적인 빨간 리본을 하신 분이라 패션 감각이 남다르시군요.
1: 감사합니다.
0: 이건 내가 직접 디자인한 신상 리본 모자예요. 이 리본의 촉감,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색감, 어떤가요?
1: 정말 멋져요.
0: 멋진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작품입니다. 리본은 내 인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사랑이지요. 야!
2: 저기요, 저희는 잘난 왕국의 없어진 석상을 찾으러 왔는데요.
0: 석상?
2: 네, 갑자기 사라진 잘난 왕국 선대왕들의 석상이요.
0: 내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모두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분들의 패션 감각은 모두의 사랑을 받았지요. 저 또한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석상을 꼭 찾아주세요.
2: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되돌려 놓을게요.
3: 자 그럼 출발!
4: 땡크!

0: 간다고.
1: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0: 뒤로 움직여서 앞으로 갈 수 없잖아.
2: 제급! 제급!
0: 언제까지 뛰어야 하는 거야? 어떡하지?
1: 나도 몰라. 잠깐만.
0: 아, 맞다. 나에게 캣마블이 있었지.
3: 이럴 수가. 지금 당장 이동한다.
4: 네.
5: 석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6: 치치, 이제 다 왔어. 여기가 원래 석상에 있던

0: 동쪽 보물이야. 어? 저게 뭐지? 리본이잖아?
1: 어?
0: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1: 이건 아까 잘라낭 모자에 있던 리본 아니야?
0: 어? 그럼 설마 잘라낭이 범인?
1: 에이, 말도 안 돼. 거기 살아! 야! 잡았다! 네 정체를 밝혀라!
0: 사실은 그게 말입니다.
2: 생큼! 생큼!
1: 아, 생큼이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여기가 서쪽 봉우리인 것 같은데?
3: 아까 여기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물체가 있다고 했는데... 도켓! 채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
1: 어디?
3: 설마... 깜짝이야. 잘라낭님이 왜 여기에...
4: 나의 왕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5: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석상을 찾고 있다고요.
4: 석상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요. 석상은 앞으로도 쭉 없는 게 나으니까. 당장 이 자들을 끌고 가라.
3: 왜 이러시는 거예요?
0: 멈추십시오, 폐하.
1: 얘들아, 괜찮아?
3: 친치, 드래코.
4: 집사, 당신이 여기 왜?
0: 폐하, 이제 그만 석상을 돌려놓으시지요.
4: 뭐라고?
0: 저희 왕국의 선대왕들께서는 자신들만의 개성을 살린 특유의 유행하는 패션이 있었습니다. 모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의 폐하께서도 선대왕들처럼 유행시키고자 한 패션이 있었습니다.
4: 아!
0: 바로 리본이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리본을 좋아하지 않았고 선대왕들의 패션만 고집했습니다. 화가 난 폐하는 결국 선대왕들의 석상을 모두 숨기고 말았습니다. 다 알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되돌려야겠다는 생각에 석상을 되찾아달라고 이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4: 자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0: 죄송합니다, 폐하. 이게 다 폐하를 위한 일입니다.
3: 왕이 석상을 훔친 범인이라니 믿을 수 없어.
1: 결국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4: 난 그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내가 만든 리본을 좋아해 주지 않았다고요.
3: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 자신이 좋으면 되죠.
1: 맞아요. 난 내 패션이 제일 멋진걸?
0: 나도 내 옷이 제일 마음에 들어.
4: 여러분들께,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군요.
0: 배야.
4: 미안하네. 자네에게도 면목이 없네.
0: 야, 그렇지 않습니다, 배야. 전 리본이 제일 좋은 거리요.

0: 힘들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1: 양자! 회장, 이제 끝이 보여.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2: 맞아. 이렇게 깨끗해진 걸 보면 잘난왕도 기뻐하실 거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옥스포드 황.
8: 아이고.
7: 주유소 사업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론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킹킹.
14: 술물엔
15: 덕분말.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주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진정한 마법.
6: 스타스톤의 흑마법에 물들었고 우린 바랄라 마법을 쓸 수 없어. 어떻게 바랄라 별빛섬을 구하지?
5: 스피커에겐 더 큰 음모가 있을 거야. 우리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
7: 스타스톤은 참 아름답군. 스타스톤, 어둠을 퍼뜨려라! 스타스톤의 강한힘이 드디어 내 것이 됐어. 이제 온 세상의 아름다운 감정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은 어둠으로 뒤덮이게 될 거야. 흑마법에 물든 스타스톤이여, 너의 강력한 힘을 보여줘!

0: 어?
1: 안녕하세요.
2: 오늘은 일찍 왔네.
3: 아니, 저게 뭐지?
0: 어? 어?

0: 괜찮아. 어? 루루링.
1: 어? 스피카의 짓이야.
0: 시간이 없어. 스피카가 스타스톤의 힘을 사용하고 있어.
1: 나한테서 떨어져 이 겁쟁이 녀석.
2: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1: 뭐라고?
2: 나도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리 가.
3: 흑마법으로 인해 세상의 아름다운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이기심과 질투, 분노, 거짓, 증오만이 존재할 거야.
0: 흑마법이 오고 있어.
1: 친구들이 지켜야지. 대체 뭐야? 스피카의 흑마법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0: 이제 흑마법이 세상 곳곳으로 퍼지게 될 거야, 뮤.
4: 큰일이네. 모두가 위험해.
1: 어서 교실로 가자.
5: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1: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수업 시간에 늦는 학생이 어딨어? 너희 셋 다 반성문 10장씩 써와. 어서 앉아. 빨리 움직여.
1: 선생님, 넌 무서워요.
4: 웬디야, 괜찮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5: 떠들지 말고 빨리 앉아.
4: 하지만 얘가 방금
5: 너희들 이번 성적도 완전 엉망이야.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풀다니. 공부는 한 거야?
6: 수업 시간인데 어디 가세요?
5: 공부할 자세가 안 됐잖아. 각자 공부해.
6: 저 문제는 못 푼다고요.
7: 저것도 못 푼다니 바보냐?
6: 너도 맨날 2등만 하잖아.
5: 뭐가 어째?
4: 아무래도 스피커의 흑마법 때문인 것 같아.
1: 어서 바랄라 별빛 섬으로 가자.
3: 겁도 없이 돌아오다니.
1: 스피카,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이젠 그만해.
3: 날 막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1: 바랄라 마법.
3: 바랄라 마법.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라 마법은 없어. 겁도 없이 돌아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지. 스피카 어둠의 마법 발사. 바랄라 마법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됐지만 사라져줘야겠어. 그동안 날 골탕 먹였겠다. 잘 가라, 바랄라 페어리즈. 스피카 여왕 임명하니 스타스톤의 힘이여 모두 나에게 와라!
1: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랄라 마법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야. 마지막 희망이 있어.
0: 마지막 희망?
8: 맞아. 너희 마음속 별빛 에너지야. 너희가 우릴 진심으로 믿는다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뮤.
1: 자신 있어?
4: 맡겨줘.
1: 우리도 너희를 믿어. 다시 힘을 내보자. 루루링, 포프링,
4: 루루링.
1: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프링 스윗 하트. 뿜뿜이 바니바니 뿜 야미야미.

플로라 하트. 으잇! 뮤뮤링! 뮤뮤뮤! 블링블링 파랄라!

0: 손의 힘을 보여주지.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 춤춰라. 동남이들아,
1: 사랑의 마법 다양한 별로이 하나.
2: 스타스톤을 손에 넣었다 해도 우린 물러나지 않아. 우리에겐 지켜야 할 친구들이 있어.
0: 친구? 아끼는 친구를 잃게 만들어주겠어.
2: 꿈 깨시지?
0: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모든 세상을 끊임없는 외로움에 빠뜨려라!
2: 스피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맛있는 음식, 예쁜 꽃, 음악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이 있잖아! 난 바랄라 페어리즈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과 우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도대체 왜 모든 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야?
0: 아름답다고?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정말 아무 노력도 안 해봤을 것 같아? 예전에 난 바랄라 별빛 섬의 나비 여왕이었어. 내 임무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거였지. 예쁜 꽃.
3: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2: 울지 마. 넌 잘하고 있어. 어? 이거 받아.
3: 고마워. 잘 키울게. 응?
0: 맛있는 음식.
3: 아침을 못 먹었더니 배고프다. 어? 하나 더 있네? 우리 같이 먹자. 응, 고마워.
0: 아름다운 음악.
4: 조율이 안 됐어. 큰일 났네. 곧 공연이 시작되는데 어떡하지?
5: 진정해. 방법을 생각해보자.
4: 이럴 수가. 기적이 일어났어.
0: 난 사람의 우정을 지켜줬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아름다운 우정을 가져보고 싶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려 했는데 나를 가둬버릴 뿐이었어. 난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과 우정을 지켜줬지만 나에게 돌아온 건 끝없는 외로움과 상처였어. 그때 깨달았지. 세상은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는 거. 맛있는 음식은 변하고 꽃은 시들고 음악은 계속되지 않아. 우정은 무슨. 이 세상은 이기심과 탐욕만이 가득할 뿐이야. 우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야. 넌 누구지? 난 바로 너야. 네 마음속의 어둠이라고 하지. 내가 겪은 이 지독한 감정을 모두가 겪게 만들겠어. 난 이제 스피커 여왕이야. 스타스톤을 빼앗아서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고 어두운 감정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할 거야. 흑마법이 온 세상에 퍼졌으니 이제 곧 내 계획이 실현될 거다.
2: 이렇게 될 순 없어.
0: 기다려. 이제 너희 차례야. 흑마법의 위력을 맛보게 해주마.
1: 바랄라 마법 강화!
2: 스피커의 마법이 너무 강력해.
3: 이럴 수가. 마지막 바랄라 마법이 사라졌어.
2: 레나, 그동안 참았는데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3: 그러는 넌 어떻고? 매번 덤벙대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잖아.
2: 뭐가 어째? 그만해.

0: 너희를 화해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제는 둘 다 보기 싫어! 눈앞에서 사라져!
1: 파랄라 페어리즈도 서로 다투다니 정말 재밌네. 너희가 말하는 우정도 곧 사라질 거야.
0: 조용히 해! 이 못된 나비야!
1: 뭐야? 어서
0: 피해!
1: 어?
0: 아니, 다들 날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왜 날 구해준 거야?
2: 나도 몰라. 몸이 먼저 움직였어.
3: 맞아. 마치 본능처럼.
0: 어?
3: 영원히 기억할 거야. 우린 좋은 친구잖아.
4: 기념사진 찍자.
0: 리허설을 멋지게 잘했어.
4: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
0: 더 이상 겁나지 않아.
4: 마음을 이어주는 우정의 연결고리야.
3: 삼각형은
0: 역시 파랄라 페어리즈는 최고야. 방금 우리 왜 그런 거지?
1: 어떻게 이럴 수가?
4: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니까.
3: 우리의 우정에 너의 흑마법 따위 절대 통하지 않아.
1: 그깟 우정이 흑마법을 이길 정도로 대단하단 말이야.
0: 스피카, 우정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연결고리라고.
3: 억지로 우정을 쌓을 수 없고 강제로 우정을 끊는 것도 불가능해.
4: 맞아. 마법의 힘은 바로 우리들의 우정이야. 별빛 에너지가 돌아왔어.
0: 우리가 함께 쌓아둔 우정 덕분에

0: 우정이 있으면 바랄라 마법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포포링!
1: 뮤뮤링!
2: 루루링! 이럴 수가...
1: 다행이다.
3: 어? 엄청난 에너지야, 폴! 너희의 우정 에너지가 흑마법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1: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무사히 돌아왔어.
4: 이제 이 모든 걸 끝내자.
5: 응! 바랄라 마법!

0: 어둠은 물리치고 바랄라 별기점을 다시 번쩍이라!
1: 어떻게 이럴 수가!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진정한 우정은 존재하지 않나. 모두 다 거짓말이야!
0: 스피커, 넌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우정이 강력한 마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겠지?
1: 모두 다 거짓말이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겠어. 점차! 나비들아!
2: 깨어나라, 하트 스타스톤!
3: 깨어나라, 루나 스타스톤!
4: 깨어나라, 슈퍼스톤!

0: 어떻게 된 거지?
1: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시작할까요?
2: 나 책 가지러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1: 선생님, 시험 범위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어디 말해보렴.
3: 혹시 방금 우리 왜 싸운 거야?
4: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5: 응? 또 너무 힘들다.
3: 다신 싸우지 않을 거야.
6: 저것 봐! 마법의 성이 다시 반짝여! 모든 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7: 고마워. 덕분에 진정한 우정을 알게 됐어.
4: 넌 나비 여왕이구나.
6: 나비 여왕?
7: 미안해. 내 안에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임무를 잊었어. 너희가 바랄라 마법으로 내가 세상을 암흑으로 뒤덮으려는 걸 막아줬지.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계속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3: 수피가 여왕님.
5: 우리 곁을 떠나실 것 같죠.
7: 얘들아,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어.
5: 아름다운 날개다.
7: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모험을 떠날 거야.
3: 수피가 여왕님, 저희 여왕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6: 떠나지 마.
7: 고마워. 너희 덕분에 어둠에서 벗어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6: 우리 친구하자. 그럼 너도 외롭지 않을 거야.
7: 응. 우리 또다시 만나게 될 거야.

0: 야이스타스톤의 아름다운 우정의 상징해.
1: 앞으로도 계속 바랄라 페어리즈가 되어줄 거지?
0: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이 생길 거야.
2: 그럼 물론이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옥스퍼드 상.
7: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남방구는 북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에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래,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줄무랑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돌아온 스타스톤. 벌써 내일이 공연 오디션이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넌 꼭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루. 잘 쳤어, 레이나야. 정말 멋있었어.
13: 그래, 한번 봐야겠다. 턴이 이렇게밖에 안 되다니.
12: 내가 볼 땐 턴은 완벽해. 그치만 조금 더 웃으면서 하면 어떨까?
13: 선생님도 그러셨어. 동작에만 집중하다 보니 감정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아.
12: 그러네. 동작은 엄청 멋지지만 즐기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네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13: 즐기면서? 행복이라.
12: 레나야, 레나야. 내 마음속에는 레나가 늘 최고의 주인공이야.
13: 아직 완성도가 부족한 것 같아. 더 연습해야겠어.
12: 나도 봐줄게, 루. 와, 아름다운 나비 날겠네. 개, 왜 스피커 영님이 난 안 주고 떠만 주신 거지? 나도 가고 싶어.
14: 저리가, 내가 건드리지 마.
12: 나도 갖고 싶단 말이야.
14: 부럽지.
12: 불공평해. 왜 내 건 없는 건데? 짜증나. 스피커 여왕님, 저도 나비 날개를 갖고 싶어요.

0: 진심이야?
1: 아, 네, 물론이죠.
0: 그럼 잘 봐.
2: 어지러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1: 너도 괜찮아?
0: 이래도 갖고 싶어?
1: 아니요.
0: 이 욕망나비는 욕망을 가진 자와 하나가 되어 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 겁먹지 마.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한테만 걸리는 마법이니까.
1: 정말 대단하세요.
2: 너무 어지러.
0: 어서 가서 내 선물을 바랄라 페어리즈에게 전해주고 와.
1: 스피카 영님 맡겨만 주세요.
0: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지.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3: 뭐해, 레나야? 왜 넋 놓고 있어?
0: 뭐라고? 잘 못 들었어.
3: 어? 어? 새 이어폰이야? 뭐야, 이어폰인 줄 알았더니 귀마개잖아. 왜 이걸 하고 있어?
0: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 너희도 오디션 끝났어?
1: 네가 못 봐서 아쉽다. 아까 시아가 오디션이고.
3: 말하지 마. 아, 참, 레나야. 내가 보니까 이번 공연 주인공은 네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번 공연에 춤이 많다고 하셨는데 춤이라면 우리 별빛 중학교에서 네가 제일 잘 추잖아.
1: 그리고 이번에 주인공은 유리구두를 신는다면서? 레나, 네가 신으면 정말 예쁠 거야.
3: 아, 조심해야지.
4: 어? 뭐 좋은 일 있어? 공연 때문이야?
1: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4: 모두 공연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이번 공연 감독과 내레이션을 맡았으니 모두를 위해서 멋진 공연을 만들겠어.
3: 이번 공연에 감독을 맡으셨다고요?
4: 내가 직접 교장 선생님께 하겠다고 했어. 어때? 내가 감독을 맡게 돼서 너희도 기쁘지? 공연 오디션 결과는 복도에 붙여놨으니까 다들 가서 자기 역할을 확인해봐.
5: 가서 보자.
1: 우리도 가서 보자.
3: 가자, 레나야.
1: 가자.
6: 레나가 발레 슈즈를 안 가져갔네.
1: 얼른 가져다 줘야겠다.
6: 말도 안 돼. 내가 주인공이라고? 잘못된 거 아니야?
1: 난 나무 역할이네. 잘 됐다. 난 나무 역할이 제일 좋아.
6: 내가 주인공이면 레나는 무슨 역할이지? 레나는?
0: 내 이름이 없어.
6: 왜 레나 이름이 없지?
1: 정말 이름이 없잖아. 레나야, 어떻게 된 건지 선생님께 여쭤보자.
0: 축하해. 공연 연습 열심히 해.
1: 레나야.
0: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춤을 잘 못 췄나?
1: 레나야, 레나야. 여기 발레 슈즈. 네가 깜빡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
0: 루루링, 나 공연 못해.
6: 왜?
0: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 시아가 이번 공연의 주인공이야.
6: 대체 어떻게 된 거야?
0: 잘 모르겠어. 동작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6: 레나야, 너무 실망하지 마. 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했어. 이 발레 슈즈가 바로 그 증거잖아.
0: 맞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어.
1: 레나야,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
7: 목표물 발견. 바랄라 페어리즈가 혼자 있어.
1: 정말 다른 사람은 없는 거야?

0: 그럼 시작하자. 그래, 스피커 여왕님의 욕망 나비야.
1: 주인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예쁘다. 주인공의 유리구두잖아.

0: 완벽한 공연이었습니다.
1: 축하해, 레나야. 정말 멋졌어.
2: 이번 공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3: 어? 루?
4: 어서 쉴거라. 네가 이번 공연의 가장 완벽한 주인공이야. 걸려들었군.
2: 루루링, 이거 봐.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
3: 그 신발 좀 불길한 것 같아.
2: 이걸 신으면 더 완벽하게 출 수 있겠어.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3: 리나야, 기다려.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 몰랐는데.
5: 유리구두가 정말 예쁘긴 하다, 또.
3: 쓸데없는 말 말고 쫓아가자.
6: 여자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유리 구두까지 신었다.
3: 짜잔! 시아야, 괜찮아?
7: 시아야, 웬디야!
3: 레나야!
7: 내 구두 봐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3: 와, 대단해.
7: 제발 멈춰. 어서 비켜. 내 발이 제멋대로 움직여. 갑자기 연습 방해했어. 미안해.
3: 레나야!
6: 와, 굉장하다, 굉장해.
7: 무슨 일이지? 왜 안 벗겨지지? 루루링 말이 맞아. 이 신발 뭔가 이상해. 또 너야?
3: 그 신발 절대 못 벗을 걸, 뜨다.
7: 뭐야, 그만해!
5: 못 잡겠지!
7: 그만하라고! 그만!
3: 그만해, 할 일 해야지.
8: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7: 안돼, 못

0: 아까 여언니께 가서 알려드리자.
1: 아, 뚜!
2: 레나야, 어떻게 된 거야? 걱정 많이 했어.
3: 이 유리구두를 신은 후부터 몸이 말을 안 들어. 루루링,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역할이 아닌데 괜히 욕심을 부려서 그런가 봐.
2: 나는 레나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아.
3: 고마워.
2: 나 스톤 조각이야. 어? 역시 레나는 대단해. 스톤 조각이 너와 춤추고 싶나 봐. 나도 같이 연주할게.

0: 레나야, 금방 전에 엄청 행복해 보였어.
1: 나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

0: 어떤 느낌으로 춤을 춰야 할지 알겠어.
1: 르, 레나가 잘할 줄 알았다니까.
0: 내 동작이 얼마나 완벽한지 어떤 역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진심으로 즐겁게 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2: 재미있게 놀고 있구나.
0: 스피커!
2: 순순히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1: 루! 레나야, 어딨어? 어디로 간 거지?
3: 아까 레나가 이상했어. 그렇게 막 흥분해서 춤춘 적 없었잖아.
1: 루루링이야!
3: 무슨 일이야? 루루링의 구조신호야, 뿅!
2: 스톤 조각을 내놓으라고.
0: 절대 못 줘.
2: 그렇다면 할 수 없지.
0: 또 내 발에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발할라.
2: 내 허락 없이는 변신할 수 없어. 마법의 유리구두를 신은 이상 내 리듬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지.
0: 어?
1: 스피카!
0: 시아야! 웬디야!
1: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코코링!

계획.

어떻게 된 거지? 파랄라 페어리즈

0: 아니, 어떻게!
1: 스피카, 네 리듬은 내게 통하지 않아. 응?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악이 아니니까.
2: 스탄스톤 조각이야!

모두 거기 서지 못해! 마법의 성이야!

0: 매번 나를 해방도 당해.
1: 스피커, 스타스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 그만 포기해.
0: 건방진 녀석들,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1: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춤춘 전략이구나! 바랄라 마법, 도레미파, 샤이니 루나!
0: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1: 마법의 손이 돌아왔어.
2: 흩어져 있던 스타스톤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
3: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3: 너희 정말 최고야.
2: 해낼 줄 알았어, 푸.
3: 얘들아, 고마워.
2: 모두 바랄라 페어리즈의 우정과 사랑, 용기 덕분이야.
3: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 너흰 정말 완벽했어.
4: 바랄라 페어리즈,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어.
3: 우리 앞으로도 계속 보는 거지?
4: 응. 끝난 게 아니야.
3: 유미리.
4: 바랄라 마법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거야. 너희가 필요로 하면 우린 언제든 돌아올게.
3: 너희는 서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었잖아. 앞으로도 힘이 되어주면 외롭지 않을 거야.

0: 많이 실패한 건가요?
1: 다들 내 함정에 걸려들었어. 곧 마지막 계획이 시작될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바랄라 페어리즈.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집중.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3: 아니에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7: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주물엔
1: 더더운 맛.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어디서 탈출했어? 헤더, 조심해! 미안, 헤더.
1: 멍청한 잡종 같으니. 입마개를 해야겠네. 혈통서도 없지? 우리 랜슬롯은 안 그래. 동물보호 패쇼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거든.
0: 그게 무슨 패쇼야. 이 지역 동물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였는데.
1: 그럼 왜 나한테 트로피가 있는데?
0: 그야, 네가 트로피를 가져와서 경연대회를 열라고 부추겼잖아.
2: 뭐가 사실이든 세 번째 우승은 어려울 거야. 올해는 봉봉이가 우승할 테니까. 응? 우린 봉봉이의 특별한 재능만 찾아내면 돼. 그게 뭐가 어렵겠어. 물어와! 아니, 씻지 말고! 봉봉아, 물어와! 어쩌지? 너무 어렵잖아. 하긴, 나도 길고양이일 때 그랬어. 난 고양이들 사이에선 잡종이었거든. 뭐, 봉봉이가 잡종일지는 몰라도 잡종한테도 전성기는 있잖아.
0: 혹시 재능이 먹는 건가?
2: 아니면 타고난 천재 가수인가?
0: 이상하네. 한 번도 저런 적은 없었는데.

0: 어제 내가 찍은 거야. 어때?
1: 잠깐. 저기. 어? 저 벤. 확대해봐.
2: 썬데이랑 캐시잖아.
3: 쟤네가 노래하게 만들었나?
0: 맞네. 무슨 일종의 음파 장치 같아. 저 음파 보여? 오직 걔들만 들을 수 있는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3: 근데 왜 걔들을 노래하게 하는데? 악당의 계획치곤 좀...
4: 이상하군.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더 멍청하게 만들었군. 가디언즈의 텔리즈먼을 빼앗는 거랑 뭔 상관이지?
5: 이번 실험은 테스트에 불과합니다. 이 장치가 다른 타깃에게도 먹히게 개조했거든요. 가디언즈한테도요.
4: 그러니까 가디언즈한테 노래를 시키겠다.
5: 또 다른 일도 하고요.
4: 보여다오.
5: 아직 다 완성된 게...
4: 당장! 오, 와서 빨리 이 장치를 써봐.
5: 아직 버그가 좀 있긴 한데 우리가 모금 행사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가디언즈가 나타날 테고 그럼 캣과제가 바로
4: 너희 난돼. 난 아직 그 사건을 기억한다. 그 이후로 난 초콜릿 쿠키가 좀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야.
5: 쟤들은 장치 쓸 줄도 몰라요. 또 시몬은 걔를 무서워하고요.
6: 난 무서운 게 없거든. 있다고 해도 절대 걔 따윈 무서워하지 않아.
4: 베라와 시몬을 보내겠다. 걔들의 난장판이 되면 가디언즈가 오겠지. 그러면 놈들을 조종하는 거야.

0: 아, 이게 정말 봉봉이의 재능이 맞을까?
1: 아, 당연하지. 봐, 얼굴부터 조각같잖아. 또 악당들이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여기로 올 거야. 봉봉이를 핑계로 완벽하게 조사할 수 있어.
2: 나만큼 참신한데? 난 음향 데스크를 맡을게. 소리로 난장판을 만들 테니까. 어? 로미오? 네가 여기서 뭐해?
3: 그냥 도와줄까 해서 어? 내가 좀 하거든. 내가 말 안 했나? 전에 음향 기술자로 일했다고? 그것도 세계의 유명 밴드에서. 그것도 하룻밤에. 난 사운드의 왕이야.
4: 사운드의 왕이라고? 쟤를 이용하면 되겠어. 이 장치를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거든.
5: 썬데이가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장치를 트로피에 붙여서 음향 데스크에서 스피커를 켜라고.
4: 좋아, 네가 이 장치를 트로피에 붙여. 난 더 중요한 걸 맡을게. 음향 데스크 말이야.
5: 왜 내가 음향 데스크를 맡으면 안 되는데? 네가 이걸 맡아도 되잖아.
4: 그야 넌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 왜, 문제 있어?
1: 이거면 패쉬가 난장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랜슬롯이 이길 거고, 이번에도 우승은 우리
6: 해도? 어?
1: 거기서 뭐해? 다른 개들을 방해하려고 간식을 숨기는 짓 같은 건 안 하거든?

0: 분명히 썬데이의 장치였어.
1: 꼭 부숴버려야 해.
0: 트로피 근처엔 얼씬도 못하겠어. 개가 있거든. 엄청 큰 경비견이 있어. 하지만 봉봉이가 이기면 돼.
2: 샤샤, 그런 긍정적인 자세는 좋지.

0: 어떻게 할래?
1: 그럼 그냥 이 슬라이더라, 맞죠? 그리고는 여기 이 다이얼이랑 저거를 돌리고 당연히 버튼도 좀 눌러줘야겠죠? 뭐 그러니까 너무 쉽죠?
0: 딱 내가 알고 싶던 거였어.
2: 난 여기 있을게. 혹시나 사운드의 왕이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0: 설마 지금 개가 무서워서 이러는 건 아니지?
2: 절대 아니거든.
0: 다행이네.
3: 그러니까 개가 무서워요?
1: 난 유명한 개 훈련사였어요.
2: 아깐 사운드의 왕이라더니 이젠 개들의 왕이라고?
3: 내가 재능이 많죠.
4: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샤샤와 봉봉이 그리고 스타일로

0: 친하는군요.
1: 네, 로미오, 내 말 들어. 네가 프리스타일이 그때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한테 맡겨.
2: 사운드의 왕은 나거든.
1: 음향 담당은 나니까 대장은 나야.
2: 난 대장 같은 거 안 키우거든.
0: 다음은 두 번이나 우승한 팀입니다. 물론 이 대회를 만들자고 우겨서 우승했지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헤더와 헤더의 살루키 하운드 랜슬롯입니다.
3: 문제가 생겼어.
1: 로미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4: 뭐?
3: 이건 내 음악이야.

0: 우승자다운 멋진 동작이군요.
1: 로미오가 이상해. 그것도 아주 많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2: 베라잖아.
3: 로미오를 잘 감시해. 아니, 베라인가? 너무 가까이 가진 마. 베라가 저 장치를 켤 줄 몰라서 다행이야. 알아내기 전에 서두르자.
2: 그럼 봉봉이는? 저 장치에 영향을 받으면 어쩌지?
3: 이 강아지 귀마개를 씌우고 펫시터랑 있게 하는 거야.
2: 여기 있어. 금방 올게. 말로, 주의를 끌어야 하는데 이건 어때? 고양이들이 무대를 장악해서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
3: 좋아,

0: 와우, 특별 게스트가 있었군요.
1: 저기 가!

0: 난 개들이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넌 개들의 왕이니까 누군가 개를 무서워한다면 참고로 난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까?
1: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난 두렵지 않다.
0: 난 안 두려워.
1: 바로 그런 자세예요. 어? 끝까지 서기는 가죠.
2: 이건 너무 불공평해. 랜스, 뭐 하는 거야?
0: 이만 가봐야 해. 널 납치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1: 나 같은 인질은 없었죠? 그쵸?
0: 그래, 넌 인질의 왕이야.
1: 어?

0: 걸리나 봐.
1: 이제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2: 필라이.

0: 잘했어. 이젠 무사해. 기다려.
1: 빨리 그 장치를 찾아야 해.
2: 어? 찾는 게 이거야?
0: 베라, 빨리 꺼!
1: 그래!
2: 어우, 그래, 그러지.
0: 쉽게 끝났는데? 너무 어? 쉬웠어.
1: 이제 그 트로피 내놔!
2: 한번 와서 뺏어가 보시든가. 어, 어디가 아파?
0: 이게 뭐란?
2: 루카님이 겨우 개들만 다스리길 원하셨을 것 같아? 가디언즈를 조종할 완벽한 신호를 찾고 계셨는데 마침내 찾으셨군, 안 그래?
1: 못 버텨! 신호를 못 버티게!

진호를 버텨.

그 탈리즈머는 내가 가져가지.

0: 최고.
1: 자, 멍멍이들아, 누가 간식 먹을래?
0: 난 두렵지 않다. 난 무섭지 않다. 난 두렵지. 끝까지 못 속이겠어.
2: 포기해봐라. 빨리 포기해.
3: 누가 날 포기시킬 건데?

0: 와?
1: 어?
0: 트로피도 없고 탤리즈만도 없고 심지어 짝꿍도 없네.
2: 어디 갔지?
0: 그럼 이쯤에서 그만. 어? 그거 알아? 이번에도 우리가
3: 크로썸!
0: 뭐, 이번 승리는 모든 잡종들의 승리라 할 수 있겠지.
4: 최신 뉴스가 올라왔어.
0: 마일로랑 봉봉이가 장애물 넘는 사진도 있어?
1: 여전히 안 웃기거든. 아, 거의 다 이길 뻔했는데.
5: 뭔가 깜빡한 것 같은데?
6: 저기요, 제가 인질의 왕이긴 하지만 빨리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해요. 저기요. 난 탈출의 왕이다.

0: 냥이. 개는 물건을 잘 물어와 동물 중에 가장 잘해. 고양이 멋지고 발톱이 뾰족해 네 발 동물 중에 단연 최고.
1: 개 냥이 개 냥이 개 냥이
2: 둘 다는?
0: 둘 다?
2: 개는 재밌고 냥이는 멋져 하나를 고르는 건 어리석은 짓.
0: 하지만 개는
2: 짖고 고양이인 갸르릉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알아?
0: 뭔데?
2: 둘 다.
0: 둘 다?
2: 둘 다.
0: 고양이는
2: 나무 타고 개는 땅을 파 둘 다 동그란 밥그릇을 쓰고 때론 벼룩도 생기고.
0: 개? 고양이?
1: 개! 냥이!
2: 넓고 넓은 세상에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면 돼. 둘 다!
0: 둘 다?
2: 둘 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기성하게 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하게 당장 고민이 되면 기성하게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옥스포드 탕.
6: 해보고
5: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대모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숙소에 가자.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킬링,
3: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우리가 사는 크레센트 섬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며 다섯 개도 아닌 자그마치 여섯 개의 층에
8: 안 들었어요.
7: 뭐 위에 있죠? 크리스탈 지층 위에 있죠.
8: 진짜 재밌지 않아?
9: 어? 너무 재미있네.
8: 조용히 좀 해줄래? 낮잠 좀 자자.
9: 어? 지금 몇 시인지 알아? 5
8: 4
9: 3
10: 2
8: 1
11: 점심시간이다! 예!
7: 일부러 틀리게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 크레센트 섬은 7개의 크리스탈 층 위에 있는데.
8: 7개요? 네? 우와!
12: 기대하시라! 역대 최고의 샌드위치 등장! 땅콩버터랑 잼은 최고라니까 좋아.
9: 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했어.
8: 풀이랑 풀?
13: 자, 이건 내가 처음 만들어본 도시락이야. 오랫동안 시장을 돌아다닌 끝에 단골 생선 가게에서 최고의 재료를 얻었어. 그것도 공짜로. 이게 말이 돼? 이런 걸 버리다니.
14: 그냥 오늘은 매점에서 다른 걸 사 먹는 게 어떨까?
13: 왜? 너도 먹고 싶어서? 그럼 같이 먹자.
9: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너랑 입맛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8: 사람 음식은 너무 따분해.
13: 고양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냄새거든. 먹어봐. 꿀맛일걸?
9: 다들 어디로 갔나 가서 보고 올게.
8: 괜찮아. 뭐 그냥 혼자 먹으면 돼.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15: 준비됐어. 다 준비됐다고.
16: 그래서 가디언즈를 해치울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가져왔다고.

0: 공개합니다. 무시무시한 프랑켄캣 몬스터입니다.
1: 내 눈엔 별로 무시무시하지 않은데. 뭐 그래도 크네.
2: 또 쓸모없는 발명품이 하나 더 생겼군요.
1: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는데 뭐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가 없군.
3: 지문 얘긴 무시해. 로카님도 감동하신 것 같아.
0: 정말? 하긴 감동 안 할 이유가 없지. 따끔한 맛을 보여줄 때다.
1: 따끔한 맛을 보여줄 차례란 말은 나만 알 수 있어.
0: 죄송합니다.
1: 이제 따끔한 맛을 보여줄 차례가 됐다. 어서 빨리 들까. 따끔한 맛을 보여주라고.

0: 공포스러운 음악이 꼭 필요해.
1: 프랑켄캣 출동!
0: 내 말이 그치? 차라리 고양이랑 있는 게 나아. 인간들은 눈치를 너무 봐. 맞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내 생각도 그래.
2: 너 혹시 지금 후추랑 소금이랑 얘기해?
0: 글쎄,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어? 사과할 타이밍이긴 해.
2: 아, 그건 아니긴 한데. 응?
3: 가디언즈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
2: 혹시 도시락 냄새를 맡은 거 아니야? 미안해.
4: 블라인 퓨전!
5: 대체
0: 저게
5: 뭐지?
2: 이제 소라는 그만 피우는 게 좋을걸? 크레센트 섬의 가디언즈로서 명령한다!
6: 명? 옷이 정말 멋지다. 이야, 그 시계는 어디서 구했어?
0: 고마워. 평생 차고 다니던 건데.
2: 속지 마! 일부러 우릴 속이려고 저러는 거야.
0: 원래 착한 애일 수도 있잖아.
2: 악당이 어떻게 착하냐?
6: 우와, 바지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더 큰 사이즈도 있어.
1: 크랑켄캐 집중해. 가디언즈를 부셔버려. 어?
6: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2: 클로스.
1: 야옹격해. 내 차를 박살내잖아. 시몬이 옳았어. 너는 쓸모없는 몬스터야.
6: 그러니까 내가 몬스터라고?
1: 아니면 뭔 줄 알았는데?
6: 못됐어. 너도 못됐어.
2: 난 영웅이라서 아니거든.
6: 날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들 못됐어.
1: 또 돌아오마. 빨리 출발해.
2: 사나운 몬스터도 물리치고 악당들도 쫓아버리고 오후 수업도 안 늦고 갈 수 있겠어.
7: 좋았어.
0: 그건 그런데 저 몬스터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1: 프랑켄캣이 북쪽 숲으로 가고 있어. 따라가. 프랑켄캣은 가디언즈 파괴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
8: 맞는 말이다.
1: 맨날 저렇게 들어?
8: 그래, 듣고 있다. 이제 너흰 빠져. 시몬과 베라를 보내 잡아오라고 시켰대. 내가 직접 다시 교육시켰어. 프랑켄캣을 진정한 몬스터로 만들겠다.
1: 시몬과 베라가 움찔대는 꼴은 못 봐줘. 우리가 먼저 프랑켄캣을 찾아서 고치는 거야. 터보 모드! 장피에서 못 살겠네.

0: 난 학교 특종을 취재하러 갈게. 몬스터가 소방차를 부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소방차를 타고 달리며 빵빵 하고 싶었더나? 그 후엔 숲에서 발견됐대. 전혀 무시무시한 악당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아. 그치? 내가 조사해봐야겠어.
1: 조사단이 뭘? 아, 샤샤! 뭘 조사할 건데? 아, 같이 가! 저기 있다. 자, 2라운드 준비할까?
0: 저 몬스터 울고 있는 거야? 괜찮아?
2: 야옹아, 난 야옹이가 좋아.
1: 샤샤를 괴롭히지 마. 후회할 줄 알아.
2: 괴롭히는 거 아니야. 쓰다듬는 거지.
0: 얜 그냥 좋아서 그래, 마일로. 내 생각엔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
2: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3: 프랑켄캣!
2: 야옹이들이 어디 갔지?
3: 네가 걱정할 고양이는 딱 하나, 나야!
2: 넌 나빠. 나한테 때려 부수게 시키고.
3: 다 때려 부수는 게 우리 일이야. 넌 그러라고 만들었어.
4: 썬데이는 널 만들어줬어. 은혜에 보답해야지.
2: 그렇지만 난 몬스터는 될 수 없어.
3: 왜 없어? 빨리 배우면 돼. 시몬과 베라가 나타나기 전에.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부터 해봐.
2: 아이고, 이런.

0: 기회는 충분했어.
1: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 밖에선 쓰다듬지 마.
2: 차라리 이게 잘 된 거잖아, 안 그래? 프랑켄캣은 자기 가족한테 돌아갔으니까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잖아.
3: 네가 몰라서 그래. 프랑켄캣은 우리가 필요해. 내가 프랑켄캣을 구해줄 거야.
2: 가디언즈는 절대로 커다란 사고 뭉친 몬스터를 구해주지 않아.
3: 이번엔 아니야. 또 네가 돕기 싫으면 나 혼자 할게.
4: 얘들아!
2: 어?
4: 몬스터는 사라졌어?
2: 샤샤가 그러는데 몬스터가 아니래. 구출하겠다고 갔어. 이상해.
4: 뭐가 이상한데?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게 자기 같았나 보지. 샤샤한테 상관없다는 걸 보여줘봐.
2: 어?
4: 샤샤는 다르다고. 프랑켄캣도 다르고. 둘 다 속상할 거야. 가서 달래줘.
2: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0: 한번 노력해볼 게 좋은 뭐 아니 나쁜 몬스터 언젠가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어.
1: 아, 난 이미 네가 자랑스러워, 프랭키. 네가 몬스터가 되고 싶지 않으면 몬스터 안 해도 돼.
2: 제안만 해.
1: 솔직히 루카님 명령을 따르다 보면 짜증날 때가 많거든.
0: 내가 만약 영웅이 되고 싶다면 가디언즈처럼 그리고 멋진 바지도 입고.
2: 영웅이 되고 싶으시다.
3: 썬데이, 네가 만든 최악의 발명품이겠는데? 어?
0: 썬데이를 괴롭혔다가 날아서 해.
2: 괴롭히면 어쩔 건데, 히어로 애송이.
0: 클로썸!
3: 제발 입조심 좀 하랬지.
4: 여기 있었네. 괜찮아?
1: 놓쳐버렸어.
4: 내가 도왔어야 했는데. 물론

0: 우린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 예를 들면 아까 네 도시락은 진짜 끔찍했거든. 그래도 우린 뗄 수 없는 한 쌍이야. 가자! 구출할 악당이 있잖아.
1: 괜찮겠어?
0: 당연히 안 괜찮지. 근데 네가 볼 때 좋은 생각 같다면 할게. 가디언즈 포에버?
1: 가디언즈 포에버!
2: 어떻게 됐어?
3: 빌라의 퓨전!

0: 대체 누굴 구해줘야 되지?
1: 이제 큰일 났다. 루카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알아?
2: 뭐, 이 정도 구경거리라면 혼나도 돼.
3: 어디 갔지?
2: 썬데이랑도 싸울 건 아니지?
4: 응? 쟤는 안 싸워도 우린 싸우지!
0: 우리가 좀 도와줄까, 프랑켄캣?
3: 그럼 나연 야옹벽하지.
1: 가디언즈 구호를 쓰잖아? 사태가 심각한데?
0: 이치는 보면 좋아할 텐데.

우와, 두부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선대, 이걸 사면...

0: 어떻게 됐어?
1: 마침 잘 왔어. 프랑켄캣은 발레복을 입었고 기차도 운전했고 이젠 기차를 모는 댄서가 됐어.
0: 멋진데?
2: 이건 말도 안 돼.
3: 지원군이 필요해.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4: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기지?
1: 다 함께!
4: 좋은 생각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없어?

0: 빨리 여기서 나가자. 어서.
1: 프랑켄캣, 넌 우리랑 같이 가야 해.
2: 썬데이, 어떻게 하지?
3: 넌 이제 발레복을 입고 기차를 모는 히어로야, 프랭키.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2: 난 세상을 탐험해보고 싶어. 모든 걸 보고, 모든 게 되면서, 또 멋진 바지도 사고 싶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3: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잘 지낼 수 있지.
2: 걱정 마. 난 프랑켄캣이잖아. 난 천하무적이야. 네가 잘 만들어줬잖아.
1: 우는 거야?
3: 아니 무슨... 그냥 크리스탈 워리어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그래.
4: 아, 그럼 난 이만 버스 타러 가볼게.
2: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하루였어.
5: 넌 하루밖에 안 살아보지 않았어. 근데 엄청나긴 했어.
2: 너희 서로가 있으니까 행운아야.
5: 알아?
2: 나도 너희처럼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0: 있잖아, 우리.
2: 마일로, 샤샤. 너희는 정말 최고야.
5: 잠깐, 방금 우리 진짜 이름을 불렀어?
0: 어떻게 알았어?
2: 왜 다들 너희를 못 알아보는 거지? 다들 진짜 바본가 봐. 계속 연습해볼게.
3: 아, 프랭키랑 우리가 함께한 모든 모험이 그리울 거야.
1: 난 그 몇 시간이 진짜 악몽 같았는데.
3: 뭐?
1: 나도 그리울 거야. 넌 기분 전환할 게 필요하겠어. 이건 어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3: 와, 진짜 멋진 생각이야. 더 멋지고 무시무시한 프랑켄캣을 만들 거야. 이번엔 발은 4개에 다리는 6개로, 또 머리에는 거대한 뿔을 달면 어떨까?
5: 혹시 안 먹을 거야? 그거?
0: 배가 안 고파. 프랑켄캣이 보고 싶어.
6: 먹어보고 싶구나.
5: 아니 아니야.
6: 아주 눈꽃만큼만 먹어봐. 또 알아? 막상 먹어보면 마음에 들지.
5: 꼭 먹어야 해?
0: 아니.
6: 어?
5: 있지, 이거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는데?
0: 고맙지만 난 내 샌드위치면 돼. 너 많이 먹어?
7: 훌륭한 슈퍼히어로란 뭘까요? 특별한 능력, 멋진 의상?
2: 오, 이 바지 진짜 마음에 드는데.
7: 능력과 바지 말고 다른 걸 수도 있죠. 빌런 없이 히어로가 될 수 있나요?
8: 가디언즈 에탈리즘 머니 나한테 가져와 당장.

아, 힘 조절을 잘하면 모두를 지키고

0: 워워워. 슈퍼히어로가 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휴.
1: 있지? 뭐 하고 있어?
0: 얘기 중이야.
2: 있지. 네가 필요해. 악당들이 또 난리야.
0: 글로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진정한 슈퍼히어로 아닐까요?
2: 있지?
0: 지금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키가 크고 싶다.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동.
13: 얼굴엔
14: 순한 길길.
13: 줄무랑
14: 덥덥한
13: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달달달달달달 경운기가 시작합니다. 설계리를 달립니다. 달달달달 다리 위를 지나갑니다. 달달달달달달 어? 어떡해? 낭떠러지야. 도와주세요. 어? 근데 이게 뭐지? 바퀴는 있는데 운전대는 없네.
3: 탄 다음에 이거는 경운기를 장착해야지만 탈 수 있어요.
2: 아, 그럼 경운기를 합체하면 되는 건가요?
3: 예.
2: 보여주세요.
3: 예, 좀 기다리세요.
2: 네. 와, 신기하다. 와, 이제 경운기가 합체한 건가요?
3: 예.
2: 됐습니다. 우와! 경운기가 합체했다!
4: 처음 타요, 경운기.
2: 농부님! 저 경운기 타고 싶어요! 한번 탈래요!
3: 지금 경운기 써야 하는데 안 돼요.
2: 아, 한 번만 탈게요. 한 번만.
3: 그러면 저쪽에 공구를 두고 왔는데 좀 가져다 주실래요?
2: 아, 그럼 제가 경운기를 타고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오케이.
2: 네.

0: 농부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 선대면 수고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1: 오늘은 밭을 갈 겁니다.
0: 밭을 가신다고요? 그러면 또 제가 도와드려야죠.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걸로 밭을 갈게요?
0: 예, 이걸로 가려고요.
1: 예, 이걸로 밭을 못 갈아요.
0: 그럼 뭘로 갈아요?
1: 경운기에 쟁기를 달아야지만 밭을 갈 수 있어요.
0: 쟁기요?
1: 우선 장갑을 끼시고요.
0: 네.
1: 저 좀 도와주세요.
0: 알겠습니다.

역시 경운기! 경운기가 쟁기를 끌어주고 있어! 경운기 힘 진짜 세다! 쟁기가 땅을 더 깊게 파네!

0: 경운기로 생기 끌어주기 성공!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1: 이제는 밭을 갈았으니까 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로타리 작업을 할 겁니다.
0: 아, 로타리 작업이 뭐 어떤 작업이에요?
1: 이제 흙이 이렇게 뭉쳐있는 걸 네. 부드럽게 받아줄 겁니다.
0: 아, 그렇다면 경운기와 로터리가 또 합체하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0: 보여주세요.
1: 예, 가시죠.
0: 네.

0: 등이 잘게 부서지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있어. 와, 엄청 곱게 갈린다. 야, 덩어리가 힘만 센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와, 경운기로 감자도 캘 수 있어. 달달달달달달달. 경운기와 합세한 수압기가 작동하면서 감자가 나온다. 신기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던 농기구가 경운기와 합체하면 힘차게 움직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변신의 왕 경운기. 경운기의 트레일러. 쟁기, 로터리 등 다양한 농기구를 결합하면

0: 누구나 손쉽게 농사에 관련된 작업이 가능해.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약 13km. 정원기가 농기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동력 전달장치에 있어.
1: 동력 전달장치?
0: 동력 전달장치는 정원기의 힘을 농기구에 전달해주는 장치를 말해. 정원기와 결합했던 쟁기는 단순히 경운기의 힘에 끌려가기만 했지만 동력 전달장치를 통해 결합했던 로터리는 멈춰있던 나를 움직일 수 있었어. 경운기와 로터리 둘 사이를 연결해준 동력 전달장치가 경운기의 힘을 로터리에 전달해줬기 때문이지. 동력 전달장치와 로터리를 맞물리게 결합해주면 동력 전달장치의 힘이 톱니바퀴를 돌려주고 다시 체인을 거쳐 아래쪽 톱니바퀴로 전해져서 로터리의 날도 돌아가게 하는 거야. 축이 연결되면 힘이 전달되는 거야.
1: 아하! 동력 전달장치는 경운기와 농기구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구나.
0: 맞아.
1: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발레리나들은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하지만 손잡이를 돌려주면 톱니바퀴들이 돌면서 춤추는 발레리나들을 볼 수가 있지.

0: 자, 이번에는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까? 이곳을 보면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곳으로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손 말고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게. 우와! 힘을 전달하니까 손님들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경운기와 합체한 농기구들이 움직이는 것도 이런 거지? 동력 전달 장치로 힘을 전달하면 농기구가 움직이는 거 맞지?
1: 맞아, 탕담엔. 경운기의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에 멈춰있던 농기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0: 나 이제 경운기의 비밀을 찾았어. 경운기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은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이제 다시 한번 변신! 얍! 우와! 변신의 왕 경운기 또 탈래! 경운기 출발 준비! 다양한 농기구와 결합하는 경운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기.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처음으로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아나라 캐슬.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지하가로 사! 응급이야! 자자자! 빨리빨리빨리! 조금만 참으세요!
1: 괜찮으세요? 상태가 어때?
0: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쓰러지신 것 같아.
2: 너무 어지러워요. 이상한 소리가 또 들려!
0: 소리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어떤 소리요?
2: 아기 소리 같은.
0: 아기 소리?
3: 등에 모르는 애벌레가 붙어 있어요.
2: 어지러워.
4: 그 꼬마거미 꼬미님, 이 애벌레는 꼬미님 애벌레인가요?
2: 처음 보는 애벌레예요.
0: 응? 예? 아니 그럼 누구 애벌레지? 그 친구거미 애벌레인가?
4: 대부분의 거미는 애벌레 과정 없이 아기 거미에서 어른 거미가 되니까 저 애벌레는 거미 애벌레는 아닐 거야.
2: 이 애벌레 때문인지 요즘 아무리 먹어도 살이 계속 빠지고 기운이 없어요.
0: 저런. 아이 몸무게를 쟀는데 너무 적게 나가. 거의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아.
2: 자꾸 이상한 아기 소리가 들렸을 때 의심해봤어야 했는데.
4: 언제부터 아기 소리가 났나요?
2: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0: 그리고 목이며 다리랑 상처가 나 있는데 그것도 저 애벌레가 만든 상처겠죠?
2: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뭔가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나를 빨아먹는 소리였을 줄이야.
4: 힘드시겠지만 애벌레의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0: 최근에 혹시 수상한 일은 없었나요?
1: 수상한 일이요?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0: 수상한 일
2: 하나? 하나?
1: 얼마 전에 거미줄에 벌이 하나 걸렸는데 무서워서 그런 건지 도망가려고 그런 건지 엄청 버둥대며 몸을 바르르 떨더라고요.
3: 와! 요란한 놈이 걸렸군.
1: 어머! 어떻게 거미줄이 걸렸네! 어떻게 걸렸네! 걸렸어! 이걸 어쩌나!
3: 너무 무서워하지 마. 거미줄로 돌돌 말아주지.
1: 거미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 금방 끝날 거야.
4: 내가 진짜 걸린 줄 알았냐?
3: 예!
1: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벌은 나를 찔렀어요. 날카로운 벌침에 맞고 전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살아있다! 살아있어! 벌은 도망간 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살았어! 거미줄에 붙어서 엄청 버둥거렸는데 갑자기 절 공격한 것도 이상하고 끈끈한 거미줄에서 어떻게 도망갔는지 그것도 정말 이상했어요.
2: 그렇다면 그 벌이 낳고 간 알이 자란 거겠네.
0: 아무래도 그렇지.
1: 벌 애벌렌지, 나비 애벌렌지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5: 안 됩니다. 꼬미 씨, 꼬미 환자 괜찮으세요? 응? 어디 봐요.
0: 아니, 누구?
5: 아, 저는 맵시병원의 꼬미 씨 담당 의사입니다.
2: 네?
0: 맵시병원?
5: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요한 환자인데 병원에서 나갔다가 이곳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1: 네? 제가요? 맵시병원?
5: 아마 기절하셔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2: 근데 그 꼬미 씨 등에 붙어 있는 그건?
5: 아, 이건 애벌레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애벌레 때문에 꼬미 씨가 큰 병이 난 거죠.
0: 그럼 빨리 제거해야겠네요. 댕댕, 빨리 가서 수술 준비하고.
5: 안 됩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함부로 건드렸다간 꼬미 씨에게 더 위험합니다.
0: 네?
5: 이런 일반 병원에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맵시 병원으로 이송해 안전하게 치료하도록 하죠. 가시죠.
1: 네. 감사합니다.
0: 꼬미 씨, 조심히.
2: 조심히 하세요.
0: 수술 받으세요.
2: 안전하게 떼세요.
0: 맵시 병원?
1: 너무 어지러워요, 선생님.
2: 저기 저희 꼬미 환자분 잘 좀 부탁드릴게요.
5: 예, 그럼.
0: 조심히 가세요.
2: 힘내세요, 꼬미님. 화이팅.
0: 맵시 병원이다.
6: 딩딩, 동물병원협회에 전화해봤는데 맵시 병원이랑 병원은 없대.
0: 와!
5: 용케도 알고 왔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0: 근데 어서 산소 호흡기.
2: 산소 호흡기. 자, 숨 쉬세요.
0: 어떡해. 당신

0: 냄새가 뭐야?
1: 나? 난 이 꼬미 등에 붙어있는 애벌레의 엄마 얼룩꼬마거미 맵시벌이다.
0: 맵시벌?
1: 우린 다른 벌들에 비해 몸매가 날씬하고 맵시가 좋아 맵시벌이지. 난 꼬미를 속이기 위해
2: 일부러 거미줄에 걸린 척 연기를 했지.
1: 어머, 어떻게 거미줄에 걸렸네.

0: 수마거미가 알아채고 빨리 오도록 혼신의 연기를 하며 거미줄을 흔들었지.
1: 에? 거미줄을 잡고 흔들었다고?
2: 흥! 끈끈한 거미줄에 안 붙나?
1: 대주세요! 대주세요!
0: 우린 발끝에 가시 같은 미세한 털이 있어서 거미줄에 붙지 않지. 그렇게 연기하다 꼬마 거미가 다가오자 걸려들었어. 난 배에 난 침으로 꼬마 거미를 찔러서 잠시 마비시켰다.

0: 마취가 아주 잘 됐군.
1: 그리고 난 기절한 꼬마거미에게 알을 낳았는데.
0: 나의 소중한 알. 꼬마거미야, 내 알을 잘 부탁한다. 지금은 잠깐 마취된 것뿐이라 곧 깨어날 거야. 미안해. 여기서 문제. 우리는 꼬마 거미의 어디에 알을 낳을까? 1번 거미의 아래쪽, 2번 거미의 등쪽.
2: 아까 애벌레가 등에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등이겠지.
0: 맞아.
2: 와, 맞았어, 맞았어. 제가 맞았대요. 등에 붙어 있는 거 맞았대. 내가 등에.
0: 거미님.
1: 맵시벌은 거미의 등 쪽에 알을 낳지. 등 쪽은 거미가 볼 수가 없고 다리가 닿지 않아 알을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끔 실수로 아래쪽에 낳는 맵시벌도 있어. 그러면 거미가 마취해서 깨어나 다리로 알을 떼어내버리지. 등 쪽에 낳아야 안전하지. 얼마 후 알에서 깨어나면 맵시벌 애벌레는 거미가 눈치 못 채게 등에 숨어서 몰래 거미의 체액을 쪽쪽 빨아먹지. 천천히 들키지 않을 정도로. 불쌍한 꼬마 거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0: 아, 왜 먹어도 먹어도 살이 빠지지? 뭐야?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건 또 무슨? 언제 상처가 났지? 이상해. 내가 왜 이러는지. 어지러워.
2: 그렇게 쪽쪽 빨아먹어서 꼬미님이 이렇게 뼈만 남은 거였어.
3: 꼬마 거미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0: 거미 등에 붙어있으면 쉽게 영양분을 먹을 수 있고 거미줄이 적을 막아줘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2: 아무리 자기 아이를 위한 거라지만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0: 기생 몰라? 응? 원래 남한테 붙어서 피해주는 게 기생이야. 우리의 생존 법칙이라고.
3: 거미에게 너무 가혹해.
0: 우리야말로 지금 피해받고 있잖아. 어? 우리 소중한 이 애벌레가 이제 코치만 지으면 되는데 우리 소중한 아이를 떼어내려고 했어. 내가 데리고 나와 천만다행이었지.
1: 거미줄에 온 애벌레는 거미를 계속 빨아먹으며 커졌어. 그리고 거미를 깨물어서 거미를 조종하기 시작했지.
3: 조종한다고?
1: 그래. 거미는 시키는 대로 거미줄의 가운데로 가다 애벌레가 고치를 지을 수 있게 더 튼튼하게 거미줄을 쳤지. 그리고 나서 애벌레는 거미의 남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거미를 몸에서 떼어버렸어.
2: 숨숨. 그래서 꼬미님이 더 안 좋아진 거야.
3: 꼬미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네 애벌레는 태양이 고치를 만든 거야?
0: 맞아.
2: 숨 쉬세요.
1: 우린 애벌레에서 어른 맵시벌로 변하기 위해 고치를 지어야 하지. 여기서 문제. 이 구멍은 무슨 구멍일까? 1번 똥이 나가는 구멍, 2번 바람이 나가는 구멍.
3: 아, 진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문제는 무슨 문제야?
2: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3: 나도 조금.
2: 그러니까 얼음 볼로 변할 때 열이 많이 나니까 시원하라고 바람 구멍을 뚫어놓은 건 아닐까? 정답은 2번 바람 구멍.
1: 그럴듯하지만 땡! 이 구멍은 똥이 나가는 구멍이지. 그동안 거미 등에서 들킬까봐 딱하게도 똥을 못 넣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못 넣은 똥 한꺼번에 넣어서 이 구멍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고치 안에서 범대기가 된 거야.
0: 이제 좀 있으면 이 고치에서 나를 잃 멋진 맵시벌이 나올 것이다.
2: 진짜 당신 아니면 소중해?
3: 꼬미씨는 어떡해?
0: 아쉽지만 내 알바 아니군. 아니 그리고 우리도 목숨 걸고 꼬마 꼬미에게 다가가는 거야.
1: 우리 언니는 꼬마 거미에게 알라으러 다가갔다가 거미에게 당했다고. 언니
0: 꼬마 거미들도 진화해서 이제 만만치 않다고. 서로 먹고 먹히는 게 대자연의 법칙.
3: 난 운 좋게 승리했지. 아, 대자연의 법칙.
2: 진짜. 꼬미씨 정신 차리세요.
3: 꼬미씨는 빨리 병원으로 옮겨 간신히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치에서 어른 맵시벌이 나왔다. 살기 위해 누군가에겐 피해를 주는 냉정한 세계. 알면 알수록 놀라운 동물의 세계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사이언스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론 사이아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역시 드레스의 완성은 리본이지.
1: 이게 무슨 소리지? 아침부터 뭐 만드는 거야?
0: 짜잔! 어때? 예쁘지?
2: 어? 이리 줘봐.
0: 안 돼! 도켓 돌려줘!
2: 에이? 공주님 춤

0: 주실까요?
1: 호호호, 좋아요. 너희들 정말?
2: 얘들아, 핑핑이 힘들게 만든 드레스잖아.
3: 도켓, 무슨 춤 추는 거야?
4: 데크, 데크.
1: 나 몰라.
3: 어떡하지?
1: 저기 미안해. 안돼. 저기 핑핑. 미안해.
0: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도켓, 이거 옷 맞지?
5: 당연하지. 이제부터 가장 유행하게 될 도켓 디자이너님의 작품이라고.
1: 밥수사.
4: 생크미 일본 좋아.
6: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7: 여러분 안녕.
8: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 현재 두 팀의 활약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8: 잠시 밀려나기도 했지만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온 세계 리그의 치치핑핑 팀과 탐험 리그의 에이스 엘리트 팀처럼 다른 팀들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7: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8: 세계 탐험 대회 오늘의 미션은 뿌뿌.
7: 잘난 왕국의 사라진 석상을 찾아라.
8: 세상에, 잘난 왕국의 석상이 사라지다니 무슨 일일까요?
7: 글쎄요, 지난 왕들의 모습이 조각된 무거운 석상이 4개나 없어졌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에요.
8: 여러분들이 석상을 꼭 되찾아주세요.
7: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9: 로빔, 잘난 왕국의 사라진 석상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찬란왕국의 백비산에는 탁월한 패션 감각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선대왕들의 석상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석상 모두가 사라져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서 석상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우와,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야.
2: 저곳에 가면 핑핑의 드레스 재료도 구할 수 있겠는걸.
3: 좋았어. 핑핑, 내가 다시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1: 또 누더기 같은 옷이라면 사양할게.
3: 그럼 잘난 왕국으로 가볼까?
4: 응!

0: 대장, 대장! 우리가 제일 먼저 찬란 왕국에 도착했어! 이번에야말로 승리는 우리 거라고!
1: 급할 거 없어! 찬란 왕부터 천천히 만나보는 거야! 그런데 부, 왜 모니터를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야?
2: 대장, 망원경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고! 어, 뭐지?
0: 어, 대장, 대장! 우리 앞에 뭔가 있어!
1: 안 돼! 안 돼! 얼른 방향을 바꿔!
0: 알았어, 대장!
3: 침입자다! 침입자 잡아라!

0: 재근이야, 아빠.
1: 어? 괜찮니? 미안하구나. 안 돼. 꼬마야, 그 리본은 뭐니?
0: 생크림.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좋겠어. 자. 멋져. 판타스틱.
0: 생크림이 사탕 좋아! 좋아, 좋아!
2: 생크마, 괜찮아? 어? 머리, 그거 뭐야?
0: 생크림이 좋아! 생크림이 막대 사탕 좋아!
1: 다행히 마음에 쏙 드나 보구나.
2: 고맙습니다.
1: 무슨. 난 아름다운 게 좋아. 하지만 리본은 좀 별로라서 말이야.
3: 어? 여기 이렇게 리본이 많은데요?
1: 많아도 너무 많지. 이번 왕이 유행시킬 패션이 바로 리본이거든.
2: 리본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1: 리본은 내 패션 취향과 맞지 않아. 선대왕들은 참 좋았는데 말이야. 그럼 난 바빠서 이만.
4: 저기 잠시만요.
1: 어?
4: 잘난왕이 있는 궁전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1: 저쪽으로 가면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궁전이 있어.
2: 궁전으로 가서 석상을 찾을 수 있는 단서에 대해 물어보는 거야.
3: 좋아.
4: 너무 예쁘다.
2: 안녕하세요.
5: 병사들이 모두 리본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4: 왜?
6: 우와, 멋지지 않아?
2: 에이, 아니지. 병사라면 하늘을 뚫어버릴 듯한 창과 바위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지.
0: 생크미 사탕 좋아! 좋아!
4: 이건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핑크 다이아몬드! 이건 1년을 날아가야 찾을 수 있다는 구름절벽 위의 정비석!
7: 야!
4: 아주 죄송합니다.
0: 생크미 사탕!
3: 살았다. 얘들아! 내가 도자기를 잡았어.

0: 왕이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1: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0: 보석 화병의 종류는 10가지입니다. 왕국 하나와도 맞바꿀 수 없는 구름절벽의 장미석, 백만 년을 하루 종일 일해도 절대 살 수 없는 핑크 다이아몬드까지 여러분들이 배상하셔야 될 금액은 평생 갚지 못할 겁니다.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1: 망했어, 망했다고.
2: 예쁜 리본들이 많은 곳에 와서 정말 설렜는데.
3: 예쁜 리본?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0: 역시 정열적인 빨간 리본을 하신 분이라 패션 감각이 남다르시군요.
1: 감사합니다.
0: 이건 내가 직접 디자인한 신상 리본 모자예요. 이 리본의 촉감,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색감, 어떤가요?
1: 정말 멋져요.
0: 멋진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작품입니다. 리본은 내 인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사랑이지요.
2: 저기요, 저희는 잘난 왕국의 없어진 석상을 찾으러 왔는데요.
0: 석상?
2: 네, 갑자기 사라진 잘난 왕국 선대왕들의 석상이요.
0: 내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모두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분들의 패션 감각은 모두의 사랑을 받았지요. 저 또한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석상을 꼭 찾아주세요.
2: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두드려 놓을게요. 자, 그럼 출발!
3: 탱크!

0: 간다고.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1: 뒤로 움직여서 앞으로 갈 수 없잖아.
2: 제쿱!
1: 언제까지 뛰어야 하는 거야? 어떡하지?
0: 나도 몰라. 잠깐만.
1: 맞다. 나에게 캣마블 있었지?
3: 수가. 지금 당장 이동한다.
4: 네.
5: 석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6: 치치, 이제 다 왔어. 여기가 원래 석상에 있던 동쪽 보물이야. 어? 저게 뭐지? 리본이잖아.
5: 어?
6: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5: 이건 아까 잘라낭 모자에 있던 리본 아니야?
6: 어? 그럼 설마 잘라낭이 범인?
5: 에이, 말도 안 돼. 거기 살아! 누구냐! 잡았다! 네 정체를 밝혀라!
6: 사실은 그게 말입니다.
1: 생크미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7: 그런데 여기는...
1: 여기가 서쪽 봉우리인 것 같은데.
7: 아까 여기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물체가 있다고 했는데. 도켓! 채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
1: 어디?
7: 설마... 잘라낭님이 왜 여기에?
3: 나의 왕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석상을 찾고 있다고요.
3: 석상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요. 석상은 앞으로도 쭉 없는 게 나으니까. 당장 이 자들을 끌고 가라!
7: 왜 이러시는 거예요?
6: 멈추십시오, 폐하!
5: 얘들아, 괜찮아!
7: 치치, 드래코!
3: 집사, 당신이 여기 왜?
6: 폐하, 이제 그만 석상을 돌려놓으시지요.
3: 뭐라고?
6: 저희 왕국의 선대왕들께서는 자신들만의 개성을 살린 특유의 유행하는 패션이 있었습니다. 모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 그리고 지금의 폐하께서도 선대왕들처럼 유행시키고자 한 패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본이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리본을 좋아하지 않았고 선대왕들의 패션만 고집했습니다. 화가 난 배안은 결국 선대왕들의 석상을 모두 숨기고 말았습니다. 다 알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되돌려야겠다는 생각에 석상을 되찾아달라고 이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3: 자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6: 죄송합니다, 배야. 이게 다 배야를 위한 일입니다.
7: 왕이 석상을 훔친 범인이라니 믿을 수 없어.
4: 결국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3: 난 그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내가 만든 리본을 좋아해 주지 않았다고요.
7: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 자신이 좋으면 되죠.
4: 맞아요. 난 내 패션이 제일 멋진걸?
6: 나도 내 옷이 제일 마음에 들어.
3: 여러분들께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군요.
6: 배야,
3: 미안하네. 자네에게도 면목이 없네.
6: 그렇지 않습니다, 배야. 전 리본이 제일 좋은 거리요.

0: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1: 뿅! 자! 그죠? 이제 끝이 보여.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2: 맞아. 이렇게 깨끗해진 걸 보면 찰나왕도 기뻐하실 거야. 예, 예.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9: 옳지.
8: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9: 옳지.
8: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옳지.
10: 우리 모두
9: 옳지.
3: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6: 남방구는 북방구와
1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8: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9: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6: 냄새가 지독해.
7: 렉스 안녕.
6: 안녕 얘들아. 너
7: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8: 렉스!
6: 토모, 이게 무슨 일이야?
8: 지금 사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 어서 빨리 기지로 와줘.
6: 알았어, 바로 갈게.
7: 우리도 갈래, 렉스.
6: 그래, 빨리 가.

0: 무슨 냄새야?
1: 모르겠어. 어제부터 갑자기 냄새가 나더니 으아, 오늘은 더 심해졌어.
2: 이것 좀 봐.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 저기에서 냄새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
0: 그래? 그럼 원인을 찾으러 어서 가보자. 어?
3: 점점 독해지고 있어.
2: 렉스, 저기 좀 봐.
4: 깜짝이야. 다들 급하게 어딜 가는 거지? 꼭 도망치는 것 같아.
0: 그러게, 좀 이상하네. 저 공룡들은 여기가 집인데.
2: 냄새 때문인 것 같은데. 저기 디플로도쿠스들이 있는데?
4: 디플로도쿠스?
0: 디플로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디플로가 먹이를 찾아서 여기로 온 것 같은데?
1: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어? 우와! 이유를 찾은 것 같아.
4: 디플로의 방귀 냄새가 그렇게 강력했다니.
0: 목이 긴 공룡들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다 먹어치우거든.
3: 그만큼 방귀향도 어마어마하겠구나.
0: 그렇지. 원래 디플로가 살던 곳에서는 방귀를 끼워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야.
2: 여긴 워낙 좁은 숲이라 냄새가 고여있어서 메탄가스 농도가 짙어진 것 같아.
0: 아무래도 이 지역에 원래 살던 공룡들한테 피해가 클 것 같아.
3: 정말? 그럼 어쩌지?
0: 도모, 뭔가 공기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3: 공기청정기는 어때?
2: 그래, 그러면 되겠다.
0: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럼 부탁할게, 도모.
2: 응, 나한테 맡겨두라고. 아, 완성됐다.
4: 와, 진짜 멋지다. 도모, 역시 대단해.
2: 이제 숲 중앙에다가 설치하기만 하면 돼. 어?
0: 해보자.
2: 응.
0: 엑스, 엑스퍼, 엔신.
2: 터머, 블루퍼, 간신. 렉스, 이 방독면은 5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믿지 마.
0: 알았어.

0: 커먼, 오른쪽으로.
1: 와, 대단한데. 렉스, 도모, 힘내, 힘내.
0: 도모, 위험해. 오른쪽으로.
2: 렉스, 방독면 시간이 거의 다 됐어.
0: 안 되겠어. 일단 돌아가자.
2: 다 됐어.
0: 다른 방법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2: 응?
0: 하늘로 옮기면 돼.
1: 하늘로? 그럼 핑계하면 되겠다.
3: 너무 무겁지 않을까?
4: 맞아. 그리고 핑은 아까 기절도 했잖아.
2: 아, 비바브는 어때? 비행 모드가 있잖아.
0: 그래, 그럼 되겠다. 비바브, 비행 모드로 바로 변신해서 저기 표시된 곳에 공기청정기를 옮겨줘.

0: 비비,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 알았지?
1: 비비. 얘들아, 잘할 수 있지?
2: 비비, 비비.
3: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는데.
4: 비바보끼리 출동하는 건 처음인데 괜찮을까?
1: 얘들아, 조심해.
2: 비비.
5: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0: 핑! 괜찮겠어?
5: 괜찮아. 방독면도 있고, 하늘에서는 내가 최고니까.
3: 맞아. 하늘하면 핑이지. 네가 제일 최고잖아.
5: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걱정하지 마.
6: 부탁할게. 응?
5: 여기야, 비바보! 내려!
1: 비!
5: 잠깐만!
1: 비!
5: 됐다, 비바보! 아래로 내려!
1: 비!

0: 어? 냄새가 안 나네? 저모! 이 방독면 정말 좋아!
1: 고마워, 핑!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2: 빨리 버튼을 눌러야 해.
0: 알았어, 걱정 마. 간다!

0: 정말 잘했어, 핀!
1: 봐! 아까 도망쳤던 드리오들이 돌아오고 있어! 도모의 공기청정기 덕분인가 봐!
0: 맞아! 그렇지만 디플로의 방귀에 좋은 점도 있어. 어? 방귀에 들어있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다른 공룡들이 살기 적당한 온도가 되기도 하거든.
2: 좋은 점도 있구나.
3: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하마터면 또 기절할 뻔했지 뭐야. 우와! 냄새!

0: 자, 받아. 비플로 카드야.
1: 오늘 탐험 정말 재밌었어.
2: 두 번 다시 맡고 싶지 않은 냄새였지만.
1: 신비한 무늬 공룡.
2: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 정보를 수집하러 가는 거야?
0: 긴 꼬리와 너구리 같은 눈 무늬를 가진 시노사우롭테릭스라는 공룡을 보러 갈 거야.
1: 시노사우롭테릭스?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나도 그래. 와, 정말 기대된다. 렉스, 빨리 가자. 어? 빨리.
3: 너.
1: 빨리, 빨리.
0: 알았어.
1: 자, 여기쯤이면 고사리가 있을 것 같은데.
4: 그래? 그럼 어서 찾아보자.
1: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이 피라. 어디에 있을까? 고사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니까.
4: 여기 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쪽이 분명해. 없네. 그럼 저쪽인가?
1: 이건 아니야. 이 파리가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모양인데. 이것도 아니고

0: 대통령이 수증기를 가져갔어.
1: 무슨 소리야? 너구리 같은 눈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0: 잘못 본 거 아니야? 꼬리에 줄무늬가 있었다니까.
1: 토모, 네가 눈에 무늬가 있는 걸 잘못 본 거겠지.
0: 아,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1: 나도 봤어. 게다가 내가 그루터기에서 더 가까이 있었잖아.
0: 어?
1: 아우, 답답해. 나 혼자서 찾을래.
0: 아이, 핑! 좋아. 그럼 나도 혼자 찾지 뭐. 신호사.

0: 오노테릭스는 어떤 공룡일까?
1: 그러게, 빨리 만나보고 싶다.
2: 신호는 몸집이 좀 작고 귀여운 공룡이지만 시속 24km의 속도로 날쌔게 뛸 수 있어.
0: 정말? 렉스, 방금 본 그 공룡 뭐야?
1: 엄청 빠르던데?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도 있고. 저 공룡이 신호구나. 맞지?
2: 응, 맞아. 근데 신호가 정보 수집기를 갖고 있던데?
0: 정보 수집기를?
2: 응. 먹이가 풍부한 강가로 가보자. 거기라면 신호가 있을 거야.
3: 응. 분명히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왠지 이쪽으로 왔을 것 같은데. 응? 찾았다. 응? 아, 위험해. 큰일 날 뻔했다.

0: 드론만 있으면 핑보다 더 빨리 그 공룡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1: 다 여기 있었구나!
0: 어? 꼬리가 왜 이렇게 길지? 디플로더크스였구나!
1: 우와! 우와! 미안해, 디플로야!
0: 찾았다! 이번엔 진짜겠지? 수집기를 가져간 공룡은 바로!
2: 신호 말이야, 정말 빠르더라.
3: 얼굴에 무늬가 정말 너구리 같았어.
4: 꼬리도 엄청 길더라.
2: 나만 못 본 거야? 우리 빨리 가자. 나도 꼭 신호를 볼 거야.
5: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유, 힘들어.
1: 공룡 찾기도 어렵고 드론도 부서졌네.
5: 토모잖아? 범인을 나보다 먼저 찾은 건 아니겠지?
0: 핑이 혹시 범인을 찾은 건가? 절대 안 되는데.
5: 그래서? 그 꼬리에 무늬가 있는 공룡은 찾았어?
1: 그러는 넌 너구리 무늬 공룡을 벌써 찾은 거야?
5: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너구리 무늬!
1: 찾았다! 긴 줄무늬 꼬리!
5: 토모 말이 맞잖아!
0: 핑 말이 맞잖아!
5: 같은 공룡이야! 도망간다!
1: 핑! 우선 수집기를 되찾아오자!
0: 여기 뱀의 서식지인가 봐.
5: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0: 그러게.

0: 어머, 내가 신호를 들고 네 위로 올라갈게.
1: 뭐라고?
0: 우리가 뱀들보다 훨씬 덩치가 커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조모, 빨리!
1: 알았어! 진짜 멈췄어!
2: 이 소린 핑 목소리잖아.
3: 도모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2: 어서 가보자. 베이스 메르포 대신.
0: 오지마, 저리 가라고.
2: 핑, 도모.
0: 어, 렌즈, 우리 좀 도와줘.
1: 빨리 빨리.
2: 너. 좋았어. 렉스 슈퍼 배그리 발사. 렉스 슈퍼 엔진.
0: 다행이다. 렉스 고마워.
3: 뭐라고? 그럼 둘이서 시노사우루테릭스를 보고 서로 다른 공룡이라고 우겼던 거야?
0: 토모 미안해. 네 말 안 믿어서.
1: 아니야. 나도 계속 고집부렸잖아. 정말 미안해.
2: 시노사우루테릭스야, 이제 그 정보 수집기를 우리한테 주지 않을래? 어디가? 시노야, 그거 돌려줘! 찾았다!
3: 시노가 엄청 많네!
2: 아무래도 여기가 시노의 서식지 같은데?
3: 우와! 저거 좀 봐! 뭐 하는 거지?
4: 렉스, 지금 신호들이 뭐 하는 거야?
2: 춤을 추며 친해지는 거야.
3: 정말? 우와! 근데 목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네?
5: 그러게, 정말 유연하다.

0: 신호사원 옵트릭스 카드야.
1: 우와, 고마워 렉스. 오늘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나도 즐거웠어. 공룡들의 귀여운 춤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였어. 렉스, 다음 탐험 때도 꼭 같이 가야 해.
0: 응, 그래, 알았어.
1: 우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0: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로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제?
2: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밤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지금 쟁여놓으세요.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눈물.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선생님, 어떡하죠?
1: 이럴 수가. 시간의 문이 그려지지 않아.
2: 에이, 걱정 마세요. 학교에서 다른 분필 가져올게요.
1: 온다라. 이건 용의 송곳니로 만든 마법의 분필이야. 오직 이 분필로만 시간의 문을 그릴 수 있단다.
0: 그럼 고구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1: 혹시 그분이라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지도.

0: 설 박사님, 이게 얼마 말입니까?
1: 장 박사님, 그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평강공주님.
2: 처음 뵙겠습니다.
0: 네가 삼조고의 계시를 받은 아이로구나?
2: 네.
1: 장 박사님은 예전에 시간여행을 하다가 만난 훌륭한 과학자시란다.
3: 우와, 그럼 여기 이것들 다 박사님이 발명하신 거예요? 우와.
0: 그건 내가 최근에 막 발명한 건데. 그건 만지면 안 돼.
2: 죄송해요.
0: 괜찮아. 뭐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설 박사님, 전화로 말씀 주셨던 그 용건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2: 죄송해요.
1: 온다라, 넌 장차 평원왕의 부마이자 고구려의 위대한 영웅이 될 사람이다. 행동을 조심해야 한단다.
2: 네? 혹시 지금 영웅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제가 영웅이 된다고요? 그래, 영웅도 되고 부모도 되고.
4: 아니, 미안하지만 그건 사양할게. 영웅이 될 사람이 누군가의 부하가 된다는 건.
2: 그 부하가 아니라 부모라고.
4: 영웅이면 멋진 아이템이 필요하지. 장 박사님, 아이템 만들어주세요.
2: 전혀 듣고 있질 않네.
0: 이제 됐어. 어서 설 박사님을 모셔와야겠군.
4: 장 박사님, 여기 계세요.
2: 안 계시네.
3: 저게 뭐지?
2: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3: 떠 있네.
1: 그럼 분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0: 제가 누굽니까? 안 돼!
5: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0: 이런...
1: 장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0: 지금 온달이 차고 있는 타임워치는 분필의 부족한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악용되지 않게 하려고 처음 등록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저걸 설 박사님이 찾아야 하는데.
2: 그럼 선생님이 작동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4: 죄송해요. 이게 왜 안 벗겨지는 거지?
1: 어차피 시간여행은 온달과 함께 할 테니 괜찮지 않을까요?
0: 글쎄요.
1: 그럼 일단 시간의 문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군요. 머리엔 지식을, 가슴엔 의식을, 열려라 시간의 문!
4: 문이 안 열리는데요?
0: 이럴 리가 없는데.
2: 목걸이가.
4: 시간의 문이 열렸다.
1: 그래요, 유아 부인의 목걸이는 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0: 온달의 시계와 공주님의 목걸이가 분필의 모자란 힘을 채워준 것 같습니다.
2: 앞으로 시간 여행은 꼭 셋이서 해야겠네요.
4: 어서 가요. 난 이제 진짜 영웅이라고요.
1: 그럼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볼까?
2: 진짜요? 좋아요.

0: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진짜 영웅이 계신 곳이지.
1: 와, 진짜요?
2: 꼼짝마! 조선인인가?
1: 선생님! 총! 미안해! 진짜 총이잖아!
0: 외군이다!
2: 아, 아깝네. 어디, 이번에도 피해봐라. 예? 뭐지?
3: 뭐야? 누구야? 어서 나와!
4: 괜찮느냐? 다친 곳은 없고?
1: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 이곳 사람 같지는 않고 어디에서 왔느냐?
5: 영웅을 만나러 대한민국에서...
0: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 조선말을 쓰는 걸 보니 왜군은 아닌 것 같군. 이곳은 언제 왜군들이 나타날지 모르니 우선 나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세.
0: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0: 잘 도착했군.
1: 여기가 진짜 임진왜란 중인 조선시대라고요?
2: 다 들리겠어. 그런데 선생님, 대체 저분은 누구세요?
3: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백의종군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4: 백의종군?
5: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게.

0: 장군님,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 맞아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이래봬도 한 입 쓰거든요!
2: 아니, 저 녀석들, 지난번에 나를 방해한 녀석들이잖아!
1: 도와달라고 하셔서 전투에 함께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장군님이 무슨 이런 힘든 일을 하세요?
3: 조선바다를 지키는 배를 수리하는데 장군과 병사가 따로 있겠느냐?
4: 어명이요! 어? 임금님의 명령입니다.
5: 장군,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버리고 육군과 합류하셔야 합니다.
4: 무슨 소리요?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바다는 누가 지킨단 말이오?
5: 그럼 고작 12척의 배로 수백 척과 싸우자는 말이오?
3: 어허, 모두 물러가게시오.
4: 네.
3: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1: 장군님, 오늘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아서 좀 가져왔어요.
3: 온다라, 너도 우리가 질 것 같으냐?
1: 글쎄요, 장군님이 영웅이긴 하지만.
3: 영웅?
1: 그럼요, 영웅 이순신 장군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유명한데요.
3: 온다라, 넌 영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1: 에이, 그것도 모르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이기는 천하무적이 영웅이잖아요.
3: 그럼 난 영웅이 아니겠구나.
1: 네?
3: 내가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병사들을 잃을까 두렵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까 두렵고,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렵다.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은 내가 어떻게 영웅일 수 있겠느냐? 난 단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란다.
0: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명량해전이 펼쳐질 거다.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잘 지켜보자.
1: 네.
6: 그럼 잘 지켜봐야지. 내가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 잘 지켜보거라.
7: 저 녀석은 세종대왕님 서책을 훔친 그 도둑.
8: 저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하려나 봐요.
7: 빨리 이순신 장군님께 알려야 해요.
0: 하지만 대장선이 너무 멀어져 버렸어.
7: 아니에요, 이

0: 측은죽 먹기군.
1: 뭐하는 놈이냐? 어찌 군의 출정을 막는 것이냐?
0: 그런 건 몰라도 되니까 잠이나 자고 있어!
1: 아니, 이게 무슨...
0: 다 처리했다. 오늘은 내가 이순신을 대신해 역사의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어떻게?
2: 이 도둑 녀석! 이게 무슨 짓이야?
0: 뭐? 도둑? 누굴 보고 도둑이라는 거야? 엑스레이저 발사!
2: 못 맞추지? 이제 그만하고 장군님을 다시 살려내!
0: 저 녀석이 이따라 받아라!

0: 뭐야?
1: 우와, 날 지켜줬어. 멋지다. 이제 그만해.
0: 무슨 포마가 이렇게 힘이 세? 이거 봐, 노란 말이야.
1: 지난번엔 세종대왕님이더니 이번엔 이순신 장군님을 괴롭히는 거야.
2: 내가 잠시 기절을 했었나 보구나. 온다라, 괜찮으냐?
1: 네, 장군님! 전 괜찮아요!
2: 모두 듣거라! 요상한 묘수를 쓰는 자다! 두려워 말고 정신 차리거라!
0: 네? 어떻게 다들 깨어난 거지? 분명 기절시켰는데? 엑스론까지 부서지고... 아쉽지만 영웅 놀이는 여기까지인가 보군. 반달인지 온달인지 나 기억해두겠어.
1: 거기서? 사라져버렸어요.
2: 아주 요상한 녀석이구나. 모두 듣거라.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동요하지 말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라.
3: 예!
4: 장군! 외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수백 척은 돼 보입니다!
2: 겁먹지 마라! 전군, 진격하라!
4: 부대장 선들이 겁을 먹어서인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2: 뭐라고?
4: 장군, 부대장 선들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2: 우리가 이곳을 막는다! 화포를 준비하라!
3: 예!
4: 장군, 어찌하시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후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니, 계획대로 싸운다.
4: 이제 외선들이 바로 코앞입니다. 장군, 어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2: 지금이다! 좌연으로 돌고 발포하라!

0: 장군님! 더 이상 포탈이 없습니다! 포탈이 다 떨어졌습니다!
1: 두려워할 것 없다! 모두 백병전에 대비하라!
2: 어? 장군님! 오고 있어요!
1: 겁먹지 말거라! 너는 내가 지켜주마!
2: 아니요! 저기! 부계장 선들이 오고 있다고요! 어?
3: 장군님!
4: 온다라!
1: 모두 전열을 정비하라!
2: 장군님! 부대장 선들도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1: 죽을 각오로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2: 저도 도울게요!
1: 온다라, 넌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2: 네? 싫어요! 장군님 도와드리고 멋진 영웅이 될 거예요!
1: 넌 이미 진정한 영웅이란다.
2: 아니에요! 저도 남아서 왜곤 물리치네요!
3: 온다라, 우선 피하자!
1: 전군 듣거라!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다들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라!

0: 얘들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1: 우리 이길 수 있겠죠?
0: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0: 이순신 장군님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저처럼 두려운 게 많은 평범한 사람.
1: 평범한 사람?
0: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이순신! 우와! 이순신 장군님이시다!
1: 너 이순신 장군님이 누군지 알아?
0: 당연하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아, 뭐였더라?
2: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충무공 이순신은 현재 서울 인현동 자리 건천동에서 태어났고 53세에 노량대첩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은 하객진의 한산대첩, 10여 척으로 수백 척을 물리친 명량대첩,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신 노량대첩입니다.
1: 그렇구나!
2: 우리가 잘 아는 거북선은 한산대첩에서 큰 활약을 보였습니다. 판옥선의 상체 부분을 개량하여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칼과 송곳을 꽂은 거북선은 일본의 근접전에 대비한 돌격 전함이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13척으로 일본군 전함 300여 척에 맞서 대승을 이뤄낸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인데요. 승산이 없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특히 유명하답니다.
0: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2: 이순신 장군은 명량의 좁은 해역과 가파른 물살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판옥선 뒤에 수백 척의 고기잡이 배를 늘어세워 조선함대가 많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일본군은 이에 속아 함부로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갔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과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1: 네!
2: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3: 야호! 이순신 카드 수집 성공!
4: 도대체 정체가 뭐지?
0: 나와라 슈퍼파워!
4: 얍! 저분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이시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아이엠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그림책 뽕뽕뽕.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레이트 북스. 옛날 어느 나라에서 젊은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지.
1: 어찌 임금이 될 터이니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전해주시오.
0: 임금님은 밤낮 없이 나랏일을 돌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임금님이 거울을 들여다보니 귀가 길쭉해졌지 뭐야. 임금님은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어. 누가 알게 될까봐 잠도 오지 않았지. 그때부터 귀는 날마다 쑥쑥 자랐어. 임금님은 모자로 귀를 가려보았지만 자꾸 귀가 삐져나왔지.
1: 내 귀가 당나귀 귀만큼 커졌구나. 이제 모자도 맞지 않으니 어쩌면 좋을까.
0: 임금님은 자나 깨나 기다란 귀가 걱정이었단다. 임금님은 고민 끝에 모자장이를 불렀어.
1: 내 귀를 가릴 새 모자를 만들어다오.
2: 아니, 이럴 수가.
0: 모자장이는 임금님 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
1: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0: 임금님은 모자장이에게 단단히 일렀지. 며칠 뒤 모자장이는 임금님에게 새 모자를 바치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자꾸 임금님 귀가 떠올랐지.
2: 아이고, 말하고 싶어 못 살겠네.
0: 모자장이는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벌을 받을까봐 꾹 참았어. 참다 못한 모자장이는 깊은 산속 대나무 숲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어.
2: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0: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속이 시원해졌지. 그날부터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바람이 휘잉 불 때마다 대나무 이파리가 서로 부딪히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0: 응? 이게 무슨 소리지?
1: 대나무 숲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 순식간에 나라 안에 소문이 쫙 퍼졌어.
2: 자네 그 얘기 들었나?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군.
3: 들었고 말고 참 별일도 다 있지.
1: 소문은 점점 퍼지고 퍼져서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단다. 당황한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
0: 당장 대나무를 몽땅 베어라.
1: 대나무를 모두 베어내자 이상한 소리도 나지 않았지. 얼마 뒤 대나무를 벤 자리에 한 농사꾼이 산수유나무를 심었어. 산수유나무는 쑥쑥 자라 노란 꽃을 피웠지. 그런데 바람이 불자 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4: 사랑사랑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사랑사랑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3: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1: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눈앞이 캄캄했어.
3: 이제 모두 나를 비웃겠지.
1: 임금님은 방 안에 콕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았어. 나랏일도 돌보지 않고 신하들도 만나지 않았지.

0: 보다 못한 정승이 임금님을 찾아왔어.
1: 임금님, 왜 그리 괴로워하십니까?
0: 임금님은 망설이다 모자를 벗었어. 그런데 정승은 놀라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했지.
1: 임금님의 귀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 귀가 큰 것이 어찌 흉이 되겠습니까?
0: 그날 밤, 임금님은 궁궐뜰을 거닐며 생각했어.
2: 정승의 말이 맞아. 내가 임금답지 못했구나.
0: 임금님은 그동안 안절부절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 다음 날,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 임금님은 당당히 귀를 내보이며 말했지.
3: 앞으로 나는 이 커다란 귀로 백성들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오.
0: 그 뒤로 당나귀귀 임금님은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단다.
4: 콩쥐 팥쥐 그레이트 북스.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가 살았어. 콩쥐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랑 단둘이 지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했어.
5: 콩쥐야, 인사드려라. 새어머니시다.
4: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을 데려왔지. 새어머니는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에게는 하루 종일 힘든 일만 시켰어.
6: 예, 콩쥐야. 저 건너 돌밭은 다 맸니? 예, 콩쥐야. 요 걸레가 새하얘질 때까지 다시 빨거라.
4: 마음씨 착한 콩쥐는 새어머니가 뭐라든 고분고분 잘 따랐어. 그래도 꾹꾹 참은 눈물이 자꾸만 흘러나왔지. 하루는 새어머니와 팥쥐가 잔뜩 꾸미고서 콩쥐에게 이러는 거야.
6: 새로 오신 원님이 잔치를 연다는구나. 나랑 팥쥐는 잔치집에 다녀오마.
7: 어머니, 저도 가고 싶어요.
4: 그러자 새어머니 눈초리가 사납게 올라갔어.
6: 물독을 그득그득 채워놓고 멍석에 널린 벼를 말끔히 찧어놓고 배 9필도 다 짜거든. 그때 오너라.
4: 콩쥐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물을 길어날랐어.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물독이 차지 않았어. 왜 그런가 살펴보니 바닥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야. 콩쥐가 한숨을 쉬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어기적어기적 다가왔어.
8: 콩쥐 아가씨, 내가 물이 새는 구멍을 막아줄게요.
4: 콩쥐는 두꺼비 덕분에 금세 물독을 채웠지. 이제 벼를 찌을 차례야. 그런데 암만 절구질을 해도 벼가 줄지 않았어.
7: 이 많은 벼를 어떻게 다 찢지?
4: 콩쥐가 울상을 짓는데 참새떼가 우르르 날아왔어.
9: 콩쥐 아가씨, 우리가 도와줄게요.
4: 참새들은 벼를 콕콕 조아 껍질을 다 벗겨주었지.
7: 배 9필을 언제 다 짠다?
4: 콩쥐가 배를 짜려고 보니 눈앞이 막막하지 뭐야.
7: 휴, 이러다간 잔치가 끝나버리겠네.
4: 그때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왔어.
10: 내가 배를 짜줄게. 너는 잔치집에 가려무나.
4: 선녀님은 고운 비단옷과 꽃신까지 주었단다. 콩쥐는 곱게 차려입고 잔치집으로 갔어. 콩쥐를 본 새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
6: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게냐?
7: 시키신 일을 다 마치고 왔어요.
6: 뭐라고? 그런데 그 비단옷이랑 꽃신은 다 뭐냐?
11: 어디서 훔친 게 분명해요. 바른 대로 되지 못해?
4: 새어머니와 팥쥐는 막무가내로 콩쥐를 다그쳤지. 콩쥐는 울음을 터뜨리며 잔치집을 뛰쳐나갔어. 정신없이 달리다가 그만 꽃신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몰랐단다. 다음 날 원님이 개울가를 거닐다가 꽃신 한 짝을 보았어.
2: 참 예쁘구나. 누구 것일까?
4: 원님은 꽃신 주인을 찾아 나섰어. 마을 집집을 돌다가 콩쥐네 집에 이르렀지. 당연히 꽃신은 콩쥐의 발에 딱 맞았어.

0: 연못으로 끌고 갔어. 그러고는 물속으로 와락 밀어버렸단다. 새어머니는 팥쥐한테 콩쥐옷을 입혔어.
1: 팥쥐야, 이제 네가 원님 색시 노릇을 해야 한다.
0: 집에 돌아온 원님은 팥쥐에게 물었어. 부인, 얼굴이 왜 그리 퉁퉁해졌소?
2: 몸이 아파 부어서 그래요.
0: 팥쥐는 얼렁뚱땅 받아 넘겼지. 목소리는 왜 그리 걸걸해졌소?
2: 하인들 야단치느라 일이 되었지요.
0: 원님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그러려니 했어. 다음날 원님이 연못가를 거니는데 은은한 연꽃 향기가 발길을 붙잡았어. 연꽃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원님은 연꽃을 꺾어다 꽃병에 꽂아두었지. 그런데 이 연꽃이 팥쥐만 나타나면 쭉 뻗어나와 팥쥐 머리카락을 쥐어뜯지 뭐야.
2: 에그, 이런 요상한 꽃을 봤나.
0: 팥쥐는 시뻘건 아궁이에 연꽃을 휙 던져버렸어. 며칠 뒤 옆집 할머니가 불씨를 얻으러 왔어. 아궁이의 잿더미를 살펴보던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
3: 아이고, 예쁜 구슬이 왜 여기 있나?
0: 할머니는 구슬을 가져와 장롱 속에 넣어두었어. 그런데 누가 자꾸
4: 할머니, 할머니
0: 하고 부르는 거야. 할머니가 설마 하며 장롱문을 열어보니 글쎄, 그 안에 콩쥐가 앉아있지 않겠어?
4: 할머니, 원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0: 할머니는 콩쥐의 말을 듣고 원님을 모셔왔어.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내왔는데 원님이 보니 젓가락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
5: 젓가락이 짝짝이가 아니오.
0: 그때 콩쥐가 스르르 나타났어.
4: 젓가락 짝이 다른 건 알아보시면서 어찌하여 자기 짝이 바뀐 건 모르십니까?
0: 그제야 원님은 부인이 바뀐 걸 깨달았지. 원님은 새어머니와 팥쥐를 불러들여 혼쭐을 내고는 멀리 쫓아버렸어. 콩쥐와 원님은 손을 꼭 잡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꼭꼭 약속했더란다. 그 뒤로 콩쥐와 원님은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6: 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 그레이트 북스. 어느 깊은 산골에 두더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어여쁜 처녀였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오뚝한 코, 달림처럼 동그란 볼은 마냥 사랑스러웠죠. 어느 날 늠름한 두더지 총각이 찾아왔어요.
7: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6: 딸은 총각의 말에 두 뺨이 발그레해졌어요. 하지만 아빠는 딱 잘라 거절했죠.
8: 귀한 내 딸을 두더지에게 줄 순 없지.
6: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윗감을 찾고 싶었어요.
8: 우리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는 게 좋을까?
6: 아빠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8: 그래,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신랑감을 찾아보자.
6: 두더지 가족은 딸의 신랑감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두더지 가족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등성이를 올랐어요. 그때 황금빛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죠.
4: 아, 해님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네.
6: 딸이 눈을 가리며 말하자 아빠는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8: 맞아, 가장 힘이 센 건 해님이야. 해님, 세상에서 가장 힘 센 해님, 우리 딸과 결혼해주세요.
5: 그래, 그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6: 해는 더욱 이글거리며 햇볕을 뿜어댔어요.
4: 아, 뜨거워.
6: 딸은 따가운 햇볕에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왔어요. 구름이 해를 가리자 사방이 어두워졌죠.
4: 캄캄해. 해님이 안 보여요.
6: 딸의 말에 아빠는 구름을 가리켰어요.

0: 그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구름님이야.
1: 두더지 가족은 구름을 쫓아갔어요.
0: 구름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구름님! 우리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2: 그야 물론이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니까.
1: 구름은 온 산을 시커멓게 뒤덮더니 세찬 비를 퍼부었어요. 두더지 가족은 비를 쫄딱 맞고 오들오들 떨었죠. 그때 바람이 휘잉 불어왔어요. 구름은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죠.
3: 아이고, 이러다 우리도 날아가 버리겠어요.
1: 엄마가 바위를 꼭 붙잡고 소리쳤어요.
0: 그렇군.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바람님이야.
1: 두더지 가족은 바람을 쫓아갔어요.
0: 바람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바람님, 우리 딸을 아내로 맞아주세요. 그러고 말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바람이니까.
1: 바람이 쌩쌩 더욱 거세게 불며 말했어요. 두더지 가족은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죠. 그런데 쌩쌩 불던 바람이 쿵! 돌부처에 부딪혔어요.
0: 아이쿠, 아이야!
1: 바람은 몸서리를 치며 달아나버렸어요. 하지만 돌부처는 꼼짝도 안 했죠.
4: 힘센 바람님도 별 수 없군요.
1: 딸의 말에 아빠는 돌부처를 올려다보았어요.
0: 드디어 찾았다. 돌부처님이 가장 힘이 세구나. 돌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돌부처님, 우리 두더지 부부의 사위가 되어주세요.
2: 내가 가장 힘이 세다고?
1: 돌부처는 우뚝 선 채로 두더지 가족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부처가 기웃둥 넘어지지 뭐예요?
5: 돌부처님! 왜 그러세요?
1: 두더지 가족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땅속에서 두더지 총각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죠. 그제야 아빠 두더지는 깨달았어요.
0: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두더지였어!
1: 다음 날, 두더지 부부의 집에서 예쁜 딸과 두더지 총각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해는 쨍쨍, 구름은 둥실, 바람은 살랑. 돌부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둘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예쁜 딸과 힘센 두더지 총각은 아들 딸 여럿 낳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대요. 망주석 재판 그레이트북스. 옛날 어느 고을에 비단 장수 이서방이 살았어.
0: 이 비단을 다 팔고 와야지.
1: 이서방은 좋은 비단을 잔뜩 꾸려서 이웃마을로 장사하러 갔단다. 이서방은 산길을 오르느라 땀을 뻘뻘 흘렸어.
0: 아이고, 다리 아파. 조금만 쉬었다 가자.
1: 마침 저쪽에 소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 소나무 옆에는 커다란 무덤과 돌을 깎아 만든 망주석이 있었지. 이서방은 짐을 내려놓고 소나무에 기대앉았어. 때마침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깜빡 잠이 들었단다. 뾰로롱 뾰로롱 뻐꾹 뻐꾹. 이서방은 새소리에 놀라 퍼뜩 잠에서 깼어. 그런데 어쩜 좋아? 비단 보따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6: 내 비단이 어디 갔지?
1: 이서방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무덤가를 샅샅이 살피고 망주석 주변도 몇 번이나 둘러보았지. 하지만 비단은 온데간데 없었어. 이서방은 허겁지겁 산에서 내려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
6: 내 비단 못 봤어? 비단이 없어졌다오!
2: 아이고 저런, 우리 원님한테 한번 가보시오.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분이라오.
1: 이서방은 얼른 원님에게 달려갔어.
6: 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마을 앞 무덤가에서 비단을 잃어버렸습니다.
2: 참으로 딱하구나.
1: 원님은 무언가를 골똘히

0: 생각하더니 물었어.
1: 비단을 잃어버렸을 때 옆에 누가 있었느냐?
2: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 옆에 망주석만 덜렁 서 있었죠.
1: 여봐라, 당장 망주석을 잡아오너라.
0: 원님의 말에 모두 어리둥절했어.
1: 뭣들 하느냐? 망주석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0: 원님이 거듭 소리치자 포졸들은 우물쭈물 망주석을 잡으러 나섰어. 포졸들이 망주석을 꽁꽁 묶어 끌고 왔어. 망주석 재판이 열린다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와글와글 관아로 몰려들었어. 원님은 망주석에게 엄하게 따져 물었지.
1: 망주석 내 이놈, 너는 날렸다. 비단 보따리를 누가 가져갔느냐?
0: 몇 번을 물었지만 망주석은 대답이 없었어. 아무렴 망주석이 말을 할 리 없잖아.
1: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니놈이 훔친 게로구나. 여봐라, 이놈을 매우 쳐라!
0: 포졸들은 망주석을 엎어놓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지. 딱, 딱, 딱, 우직끈! 포졸들은 손이 아파 울먹울먹하고 곤장은 부러져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난리가 났어. 구경하던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어댔지. 바로 그때 원님이 짐짓 화난 듯이 말했어.
1: 누가 감히 재판을 비웃느냐? 방금 웃은 자들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어라.
0: 구경하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싹싹 빌었어.
3: 아이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0: 그러자 원님이 이렇게 말하지 뭐야?
1: 비단을 한 필씩 바치면 이번만은 용서해 주마.
0: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느라 우왕좌왕했어.
4: 도대체 비단을 어디서 구하지?
1: 옆마을 주막에 비단 장수가 왔대요. 그리로 갑시다.
0: 모두들 주막으로 몰려가 너도 나도 비단을 샀어.
5: 나는 이제 부자다.
0: 옆마을 비단 장수는 신이 나서 떠들었지. 사람들은 비단을 들고 돌아와 원님에게 바쳤어. 원님은 이서방에게 비단을 살펴보게 했어.
2: 이럴 수가, 이건 제 비단입니다요.
0: 그러자 원님은 사람들에게 물었어.
1: 이 비단을 어디서 샀느냐?
6: 옆마을 비단 장수에게 샀습지요.
0: 원님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어.
1: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0: 포졸들은 주막에 있던 비단 장수를 잡아왔어. 원님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지.
1: 남의 비단을 훔치다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0: 옆마을 비단 장수가 바로 도둑이었던 거야. 비단 도둑은 원님 앞에 엎드려 싹싹 빌었지.
2: 원님,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0: 비단을 되찾은 이서방은 넙죽 절을 올렸어. 원님은 사람들에게 비단 값을 돌려주었지.
3: 역시 우리 원님이 최고야.
0: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원님의 지혜에 감탄했단다. 이서방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비단 보따리를 지고 길을 떠났어. 이 마을 저 마을로 비단을 팔러 다니며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7: 그림책 뽕뽕뽕.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8: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8: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8: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8: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8: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어느 날 갑자기 남자의 집으로.
1: 또 데려갔어. 아유.
0: 고양이들이 하나 둘 찾아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여기도 고양이. 어우, 저기도 고양이. 온 집안은 물론 마당까지 모두 냥이들 차지.
2: 고양이를 키우면서 제 인생도 바뀌고
3: 모든 게 좀 바뀌었어요.
0: 남자의 하루는 전부 고양이로 가득. 매일매일 냥이들 빗질해 주랴, 꼬박꼬박 식사 챙기랴 해야 할 일 투성이지만 녀석들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집사의 인생을 바꾼 냥이들 만나러 가볼까요? 산들산들 가을바람이 부는 어느 시골마을. 이곳에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2: 올라갑자.
1: 오차.
2: 오차. 오차. 어, 기다려. 알았지? 어? 얌전히 기다려.
0: 집사의 직업은 그림 그리는 화가랍니다. 이 녀석이 오늘 그림의 모델이라는데요. 집중력을 발휘하는 집사.
1: 빨리 그려줄게.
4: 알았지? 가만히.
0: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냥이들의 매력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림 위까지. 그래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어딘가 싶네요.
1: 아니,
4: 너야 도저히 못 그리겠다.
1: 뭐냐 이게.
0: 어? 오늘 스케치는 여기서 끝. 깡이야, 만나서 반가워.
5: 화가 집사 모델 서주기 힘들다옹.
0: 모델료로 만난 간식을 제공하는 집사. 그런데 냥이가 또 있었네요. 간식 냄새에 이끌려온 이 녀석은
2: 요 고양이가 달리고요.
0: 달리? 우리가 아는 그 화가 달리요? 신나는 사냥놀이 시간. 그런데 집안에도 고양이들이 있네요. 집사님 지휘 솜씨가 대단합니다.
2: 창문 밖을 바라보는 게 나오고 싶은 게 아니라 TV 보는 느낌?
6: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이다, 냥.
2: 놀아줄게. 놀아, 이쁜이들.
0: 실내 냥이들에겐 진짜 낚싯대로 만든 장난감을 흔들어주는 집사. 그런데 집안에 고양이들이 더 많네요.
2: 친구는 고객입니다, 고객. 그리고 친구는 세자입니다. 특히 작기는 공무롱이. 이 친구는 드가입니다. 만성 비염이 좀 있어요. 경자, 드가, 세잔, 앤디, 미로, 고객. 요렇게 여섯 마리.
0: 여섯 마리 모두 화가 이름이네요.
2: 경자 같은 경우에는 청경자 그림. 그런 느낌. 미로는 미로. 작가 미로. 그림이 그 삼색이니까 미로. 느낌대로 한 거예요, 그냥.
0: 숨 돌릴 틈도 없이 찾아온 냥이들의 식사 시간. 메뉴는 녀석들이 좋아하는 닭가슴살인데요. 입도 많으니 새덩이는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이쿠, 드가야, 아직 삶아지지도 않았어.
2: 아무래도 이게 저 고기니까 네. 단백질 보충하고 잘 먹이고는 싶은데 먹어주면 고마운 거죠.
0: 집사의 평소 주식은 라면 아니면 빵. 하지만 양이들에게는 꼭 몸에 좋은 것만 그것도 하나하나 손질해 먹인다는 집사.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드가가 싱크대로 펄쩍.
2: 다 됐습니다, 이제. 잠깐만 기다려. 이거 지금 금방 할게.
6: 아, 닭고기는 못 참지.
0: 끈질긴 앞발질에 결국 먼저 맛보기 성공. 드가, 너 배고팠구나.
2: 예쁜이들, 가자. 이리 와. 예쁜이들. 이리 와, 이리 와.
0: 그런데 다른 녀석들은 집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고, 싸우지도 않고 잘 나눠 먹습니다. 집사는 녀석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답니다.
2: 달리, 깡이.
0: 어? 녀석들 마실 나갔나 본데요. 그런데
2: 양이, 여기다 줄게.
0: 설마 고양이 또 있는 건가요? 정말이네요. 양이 반가워.
2: 꿍이야.
0: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꿍이 안녕. 그런데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있거든요.

0: 처먹이들 좋아하는 마네도 있고 겁이 좀 많은 치즈도 있답니다.
1: 총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네, 그러면 안에 실내 6마리, 이렇게 밖에 6마리, 이렇게 12친구 있습니다.
0: 12마리요? 정말 대단한 건 모두 중성화까지 완료했다는 것.
3: 고양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본래는 그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큰 개를. 큰 개가 한 12, 3년 정도 살았거든요. 작년 한 4월쯤에, 4월 8일날 조직에 다리를 건넜어요. 그냥 형제 같고 제 분신 같고 그랬었어요. 그냥 한 24시간 같이 있었으니까.
0: 한동안 손에서 그림을 놓을 정도로 찰리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답니다.
3: 저는 이제 내공 상태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죽고 나가서 죽고서 고양이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그 자리를. 요 창고가 원래 열려 있었거든요.
4: 살아있는 거지? 또 데려갔어. 아유.
0: 어느 날 갑자기 찰리가 지내던 공간을 들어온 양이들. 그런데 어미들이 새끼들을 놓고 가버려 얼떨결에 집사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 둘 모인 양이들은 집사의 가족이 됐습니다. 덕분에 찰리를 잃은 슬픔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3: 찰리가 준 선물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0: 양이들 중에서도 까미가 유독 애틋하다는 집사.
3: 손님, 기분 좀 좋으세요? 어때?
0: 녀석이 바로 집사 생애 첫 고양이이기 때문입니다.
4: 언니, 가자.
0: 고양이를 만져본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쓰다듬어 본 양이가 바로 깡이. 매일 한 번씩 녀석과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닌다는데요. 깡이 녀석은 영역 표시하느라 바쁘네요. 집사는 깡이나 다른 양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푹 빠질 줄은 몰랐답니다.
3: 강아지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랑만 제가 잘 맞는다 싶었죠. 그랬는데 고양이를 알고 나니까 고양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주변에 고양이가 엄청 많고 부산 고양이도 많고.
0: 그래서 이웃이 키우는 양이들까지 잘 챙겨준다는 집사. 산책을 마치고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기계 소리. 집사가 나무를 잘라 무언가 만들고 있는데요.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완성 후 곧장 실내에 설치해보는데 아! 양이들의 방묘문이었군요.
3: 이제 고양이들이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거 타고. 일단은 이쪽은 안전한 거죠.
5: 집사야 고생했다.
0: 사실 실내 양이가 쓰는 구조물도 대부분 집사 작품.
3: 제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 이거 만들려고 밑에 나왔나 보다.
0: 이번엔 청소 시간. 매일 절대 잊지 않고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먼지 하나 안 보이게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하는데요. 집사가 유독 청결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3: 바깥 애들하고 접촉을 제가 최대한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범백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무지개 다리 건너 고양이가 한 8마리 정도 돼요.
4: 괜찮아. 빨리 치료해야 돼. 얌전하게 있어야 빨리 치료돼.
0: 올해 1월 실내냥 마당냥 할 것 없이 집단으로 범백에 걸렸답니다. 드가도 사경을 헤매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이제 건강을 회복한 드가. 그래도 집사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루 2, 3회씩 호흡기 치료기로 약을 쐬어준다는데요. 집사는 양이들이 아프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녀석들에 대한 정성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3: 드가, 수고했어. 드가.
5: 집사야 코가 뻥 뚫렸다옹.
3: 안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항생제, 턱드름 제거제, 반창고.
1: 동물병원 있는가요?
3: 일일이 다 병원 가서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 가면 병원 가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웬만하면 해주고 급한 거 아니면 제가 하려고는 합니다.
0: 마찬가지로 마당 양이들 건강도 늘

0: 신경 쓴답니다. 구내염이 있다는 마네와 꽁이. 녀석들이 거부감 없이 약을 잘 먹도록 향이 강한 생선 간식에 섞어준다는 집사. 그런데 이때 이게 무슨 소리죠? 달리와 처음 보는 고양이인데요. 서로 목소리 크기 대결이라도 하듯 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집사가 중재에 나섭니다.
1: 달리야, 왜 그래? 왜 친하게 친해?
2: 어? 원래는 구름이랑 달리랑 맨날 싸웠거든요. 여기서 달리가 온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5개월 됐나? 달리랑 사이가 안 좋죠.
0: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하루가 저물고 12냥이네도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3: 아, 우리 잘 시간이다.
0: 이제야 화가 본업에 집중하는 집사. 뭘 그리시나 봤더니 아하, 역시나 고양이를 그리시네요.
4: 친구는 누구예요?
2: 친구 깡이요.
0: 그런데 원래부터 고양이를 그렸던 건 아니라는 것.
2: 사회적인 거나 아니면은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고양이를 키우면서 제 인생도 바뀌고 네, 작업 성향도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0: 바뀐 건 그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고.
5: 저도 성격도 제가 좀 우울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고양이를 만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자꾸 소통하게 되고 모든 게 좀 바뀌었어요. 성격도 좀 밝아지고.
0: 그래서 12마리 냥이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집사는 참 행복하답니다.
6: 손님, 한 바퀴 도실까요, 손님?
0: 아침마다 열린다는 집사의 뷰티 살롱. 첫 번째 손님은 드갑니다.
2: 이때 느낌이 어렸을 때 뭐지, 마루에서 아버지가 깊어주던 그런 생각 나거든요. 따뜻한 그 마루에서 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
0: 아빠 같은 집사의 집중 관리를 기다리는 고객이 많답니다.
2: 고객. 기다려, 고객. 잠시만요. 손님들, 잠시만요.
0: 자기 차례가 오자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고객.
3: 하이, 나부터 빨리 해주라.
0: 자, 먼저 기본 중에 기본 빗질부터.
2: 손님, 얌전히 계실게요, 손님. 치카치카.
0: 그리고 치카치카 양치까지. 어머, 이대 고양이들 양치도 정말 잘하는데요.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집사의 어머니.
7: 그랬죠? 어머, 웬일이니 얘가?
0: 집사 덕에 어머니도 냥이들에게 푹 빠졌다고.
7: 성격 많이 바뀌었죠?
4: 아들분이요?
7: 네. 정물 주고 사랑 주고 이러니까. 밝아졌고.
3: 으쓱으쓱, 우리도 뿌듯하다옹.
0: 가족들과도 더 살가워졌다는 집사. 너희 정말 복덩이구나. 어머니 얼굴에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이 소리의 주인공들. 역시 구름이와 달리입니다. 너희 오늘도 싸우니? 두 녀석을 가만히 지켜보던 깡이가 출동합니다. 싸우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3: 깡이 왔다옹, 조용하자옹.
0: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옆집에서 제집 마당처럼 노는 달리. 한참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걸음을 멈칫합니다. 왜 그러니 달리야? 오, 깡이가 나와 있었네요. 눈 한번 안 깜빡이고 달리를 쳐다보는 깡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달리야, 너 왜 그러고 앉아있는 거니? 마치 얼음땡 놀이라도 하듯 꼼짝도 안 하는 두 녀석. 결국 달리가 후진합니다.
2: 관리가 항상 저 한쪽에 찌그러져 있거나 네. 멀리서 지켜만 볼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게.
0: 집사와 12마리 고양이들을 만나러 오늘은 미아홍철이 출동합니다.
8: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8: 집 들어오자마자 여기 고양이들 많이 보이네요. 여기저기.
2: 네.
9: 미아홍철 격하게 환영한다.
0: 미아홍철의 눈길을 끈 것은
8: 아니 이거는
2: 네. 진짜 캣타워입니다.
8: 사람들 요새 고민 많이 하잖아요.
2: 네.
8: 캣테리어여가지고 사람하고 고양이가 함께 쓰는 가구.
2: 아 네네.
8: 아, 이미 여기 있네요. 수집 공간에서 수집 공간으로 연결되는 이 동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얘네들 움직임을 보고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동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이 다닐 만한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0: 집사 칭찬합니다. 캣타워는 깡이가 제일 좋아한대요. 이번엔 실내냥들과 집안 환경을 확인할 차례.
8: 이것도 앞에 문까지 또 이렇게
2: 나름대로 해줬는데
8: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게 해주신 거죠.
2: 네.
8: 야, 근데 여기도 말할 거 없이 동선 너무 좋고 아이들이 또 안 싸우고 올라가서 한 자리씩 다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돼 있어서 야. 형 여기도 너무 잘 해주셨네요. 야!
2: 아 이거 찍어 찍혀 되나?
8: 이거 좋죠.
2: 애들이 특성이 다 달라요.
8: 그쵸. 입맛이 다 네. 같을 수가 없으니까.
2: 네, 그래서 가끔씩 어떨 때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8: 네, 이렇게 아이들 특성 정리해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원래 직업이 화가가 맞으신가요? 오히려 약간 고양이 행동 전문가 같으신데.
0: 그래도 집사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화장실이 다 모여 있어요.
8: 게다가 화장실도 또 이쪽에도 안에도 이렇게 분리를 해두셔가지고 좋네요. 이렇게까지 실내랑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신경 써서 뭔가 해두신 분 처음이에요.
0: 냥이들의 사생활 보호까지 완벽하답니다.
8: 공간 배치하시는 거랑 아이들 개체 특성 분석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 보통 이럴 때 그 말을 쓰더라고요. 천재과. 되게
9: 우리 집사가 복덩이다.
0: 이 와중에도 싸우고 있는 두 녀석.
6: 오, 대치 상황이네.
2: 고양이는 저쪽 이웃집 마당냥인데
8: 아, 지금 영역제 서로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좀 싸움이 자주 일어나나요?
2: 네, 거의 일상. 거의 일상.
8: 아, 네. 아 약간 말싸움만 네, 하는 스타일들. 네,
2: 그것도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얘네들은 엄청 시끄럽게만 하고.
8: 두 고양이다 겁이 좀 많다라고 보시는데요.
0: 네. 응? 달리 구름이가 겁쟁이라고요? 맨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데 녀석들이 어째서 겁이 많은 건가요?
8: 왜냐면 이게 서로 영역 주장은 해야겠는데 진짜로 좀 힘 있는 애들은 네. 직접적 몸으로 공격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싸웠을 때 손해볼 게 많으니까 계속 그냥 눈 마주치면서 막 말싸움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싸우지도 못하고 네.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자동차 지나가거나
2: 네.
8: 앞선 사람 네. 오면 그때 네. 마침 그 기회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흩어지고
2: 그냥 자기 의견만
8: 네. 얘기하고.

0: 달리야, 왜 그래? 왜 친하게 지내?
1: 말려줘서 진짜 고맙다냥. 그런데 깡이만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를 낮추던 두 녀석. 대체 왜 깡이 앞에선 조용해질까요?
2: 여러 마리 고양이들 중에 최강자 고양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최강자 고양이가 나타나면 모든 상황을 정리해요. 끝나요. 왜냐하면

0: 그렇게 해서 뭔가 관심을 끌었을 때 최강자한테는 그냥 한 번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들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제는 정말로 내가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상황 딱 끝나요.
1: 아, 네. 깡이는 애들하고 저런 소리에서 안 내더라고요.
0: 진짜 최강자들은 말싸움 안 합니다.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2: 아, 어쩐지 깡이가 이 구역 대장고양이였군요. 달리가 금세 뒷걸음질 치던 이유가 있었네요.
0: 달리랑 구름이 맨날 싸우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왔었나요?
1: 구름이가 먼저 있었죠. 그러다 이제 깡이가 상주하면서 그 구름이는 버티지 못하고 이제 나가게 되고 이 친구는 버티고 있는 거고.
0: 아, 근데 그게 딱이 고양이 세계에서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또 어떤 애가 밀려나게 될지 모르고.
2: 그런데 걱정은 요즘 달리가 깡이를 피해 집 밖으로 돈다는 겁니다. 달리랑 깡이를 친하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이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집사가 냥이들과 노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장난감에 집중하는 깡이 옆에 달리도 다가와 집사와 함께 노는데 이때만큼은 사이좋은 거 아닌가요?
0: 놀이를 할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놀러주는 건 별로 안 좋아요.
1: 아, 네.
0: 오히려 깡이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제가 나의 시간을 뺏어왔어라고.
1: 좀 같이 놀다 보면 친해질까
0: 그쵸,
1: 싶어가지고,
0: 그쵸. 근데 같이 놀때 사실은 하나를 가지고 나눠 노는 것보다는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게.
2: 자, 그럼 제대로 노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0: 거기에서 이거는 이쪽 위에서 놀아주시고
1: 아, 다른
0: 이걸로
1: 공간에서? 네.
0: 나 여기 좋아요. 위치
1: 네.
0: 좋아요. 오.
1: 좋다.
0: 오. 그쪽에 놀아주시고 한쪽은 여기 아래에서 둘이 약간 단차이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좀더덜 신경 쓸수 있어요. 이 시멘트 바닥 공간만 평면적으로 있었다라고
1: 아,
0: 하면
1: 그쵸.
0: 우리가 막 쪼개서 놔봤자 결국 한
1: 아,
0: 공간에
1: 네.
0: 있는 건데 지형지물이 있어서 옆이 잘안 보이니까
1: 아, 네.
0: 여기서
1: 분리된 공간으로 느껴지겠구나.
2: 특히 대장량이 깡이에게는 집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
0: 시간차로 놀 수가 있어요.
1: 아, 네.
0: 계속 흔들어야 되는 게
1: 그쵸.
0: 아니라 친온다는 개념이
1: 네.
0: 같이 양쪽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공해서 그냥 가면 그 틈에 좀 얘랑 놀아주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놀았다 싶으면 다시 가져와서 또 놀고.
1: 네, 놀아주는 것도
2: 잘하실 수 있어요.
1: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애들한테 신경을 쓴다고 써준 게 그래도 선생님이 좋게 봐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좀더좀 개선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2: 집사의 인생을 바꾼 12마리의 고양이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하길 집사님, 냥이들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0: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투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모두가 인공

0: 세상을 얘기하는 지금 여전히 인간 지능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심리학 전공자였던 그는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며 교육계의 슈퍼스타로 떠올랐죠.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1: As any teacher who's worked with students for a while knows that the student's good in math, they just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be good in playing lacrosse.
0: 전 세계 부모 마음을 움직인 다중지능. IQ 말고 다른 지능을 찾고 싶다면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0: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모두가 인공지능의 세상을 얘기하는 지금 여전히 인간지능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심리학 전공자였던 그는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며 교육계의 슈퍼스타로 떠올랐죠.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1: As any teacher who's worked with students for a while knows that the student's good in math, they just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be good in playing lacrosse.
0: 전 세계 부모 마음을 움직인 다중지능. IQ 말고 다른 지능을 찾고 싶다면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안피인들레이 자피인들레이 피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거르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0: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대표입니다.
1: 이 사람이 사는 거야.
0: 네, 안녕하세요. 황 PD입니다. 저는 오늘 합천 해인사에 와 있는데요. 단풍이 이렇게 물든 지금 겨울나기를 위해서 채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얼른 가서 거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찾아온 곳은요. 경남 합천, 가야산 자락에 자리한 해인사입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계곡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천년을 이어온 고차를 만나게 되는데요. 팔만대장경을 품고 있는 이곳,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보사찰이자 불교 수행의 성지, 해인사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찾아올 때면 고요하던 수행의 장도 분주해진다는데요.
2: 벌써 지금 채비로 되게 바빠 보이시는데 뭐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스님.
3: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일하러 황실록 PD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저는 해인사에서 사찰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서 보는 종화 스님이라고 합니다.
3: 스님, 저쪽에 그거 하고 보살님 그거보다도 그거 놔두고 이쪽에 있는 차담 있죠.
1: 어느 절이든지 원주실은 사중에서 제일 바쁠 겁니다. 특히나 이 김장 같은 경우는 1년 살림살이잖아요. 배추를 뽑고 그리고 절이고 세척하고 그리고 버무리는 것까지 4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 해인사의 1년 살림을 책임질 나흘간의 김장 대장정. 저도 그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1: 오셨으니까
2: 네.
1: 청년계실에서 입는 옷을
2: 네.
1: 입고
2: 네.
1: 일을 하시고
2: 네.
1: 그런 식이 좋을 것 같아요.
2: 저 그러면 옷 받아서 빨리 환복하고 오겠습니다.
1: 예, 네. 올라가시죠.
2: 네.
0: 선생님, 저 이제 어떤 일 하면 될까요?
1: 자, 장갑 끼고
2: 네. 장갑부터 이게 심상치가 네. 않은데요.
1: 저 이제 들고
2: 네.
1: 옮깁시다.
0: 오자마자 일거리를 받았습니다. 김장에 필요한 각종 도구를 꺼내서 앞마당에 옮겨놓는 일이었는데요.
2: 진짜 무겁네요, 스님.
1: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아무래도 일하는 방식이 있어. 이거를
2: 이걸 김장할 때 다 쓰는 거예요?
4: 신을 거예요.
2: 아,
4: 직원들이 신 거예요.
2: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요?
4: 기분 나네요.
1: 저도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장화랑 뭐 이렇게 뭐 그 간식이랑 준비를 하는 게 보통 한 150인분에서 많게는 200인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엄청난 물량에 실소만 터져나오는 사이.
1: 조금 가벼운 거 들자. 야, 씨. 그럼, 야.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다시. 농사스를 꾸러.
0: 원주 스님도 장난기 빼고 속도를 내봅니다.
1: 그렇지, 가지고 내려갑시다.
0: 어느새 이마에 땀이 맺힌 스님을 보니 저도 쉴 수 없겠더라고요.
1: 그거 혼자 들고 가네. 힘 좋네.
0: 직원들까지 한마음으로 나서니 방대한 양의 김장 도구도 어느새 제 자리를 찾는 듯 보였는데요.
2: 와, 저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우와.

0: 소금을 보니까 그냥 막 의욕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아,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되는구나. 의욕이 앞서지 않습니까?
1: 이제 준비도 마쳤겠다. 스님과 함께 해인사에서 직접 농사 짓고 있다는 배추밭으로 향했습니다.
2: 배추를 다 직접 기르시나 봐요.
0: 예.
2: 여기 해인사에서.
0: 해인사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2: 올해 배추 농사는 어떻게 좀 잘 됐나요?
0: 작년에는 만 포기를 심었는데. 네. 한 3천 포기 남짓 수확이 됐었어요. 그래요? 날씨가 늦게까지 더웠었고 비도 좀 잘 안 와서 그래가지고 그 가을에. 네. 좀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8,200포기 지금. 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 하필 올해 또 배추. 예. 농사가 잘 됐네요. 예.

0: 우리 뭐 논이 장도 깬다고 일하러 갑시다. 칼은. 예, 갑시다. 자, 어찌하냐면 요래 딱 이랑을 이렇게 딱 벌리가 하고.
1: 다 이렇게.
0: 예. 이래 이래 지나가면 돼 이래.
2: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추밑동을 단칼에 가르는 스님. 손끝에서 오랜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0: 고!
1: 고! 시작!
0: 오모도 고!
2: 이제 실전입니다. 저도 배추 수확을 시작해봤는데요.
1: 이 정도면은 배추가 잘 됐나요?
0: 한번 봅시다. 네. 네, 대수 잘하네. 머리 깎아야 되겠다, 확실히.
1: 일을 잘해야 되는 건지 못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0: 네, 잘해야지. 일단 무조건 잘하고 봐야 돼.
2: 칭찬을 받으니까 왠지 힘도 나더라고요.
1: 이제 거의 원샷 원킬입니다. 근데 절에서 원샷 원킬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
0: 한골 하고 허리 패고 한이랑 다 하고 허리 패고.
1: 아,
0: 한이랑 다 하기 전에 허리 패지 말고.
2: 예. 잠깐 허리 좀 펴보려다 호통을 맞았습니다.
1: 허리 끄다가 발 바로 걸렸네.
0: 손이 보인다, 손이.
2: 그렇게 모두가 쉴 새 없이 오로지 배추를 베고 또 베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1: 허리 펼 새가 없네.
3: 뒤에 한번 봐봐요.
1: 우와. 언제 이렇게 많이 오셨지?
2: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든든한 지원군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0: 스님들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 해야 될 게 먼저 있어. 길을 먼저 내줘야 돼요. 그래야 차가 들어와서 일이 됩니다. 자기 앞에 한 요 정도, 한 여섯 뿌리 정도만 하고 쭉 앞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도. 각자 위치에서. 네. 그거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1: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원주스님이 딱 진두지휘를 하시더라고요. 트럭이 와야 하는 길목을 딱 정해가지고 일렬로 뽑아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 배추를 빠른 시간 안에 뽑아야 하는지 딱 그게 눈에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신기했어요.
0: 차 들어옵니다. 이쪽에다 무더기 만들어주세요. 저기처럼. 무더기 만들어주세요. 무더기를 만들어줘야 나중에 차에 실기가 좋아요.
2: 이제 할 일은 잘라낸 배추를 차에 실기 편하도록 한 곳에 모아놓는 작업입니다.

0: 이리 오시죠. 그 놀고 있지 말고.
1: 예.
0: 이쪽에서.
1: 슬쩍 숨어봤는데 스님 눈은 피할 수가 없네요.
2: 김치 공장입니다. 거의 컨베이어 벨트예요, 여기.
3: 감자동.
2: 네. 옛날에. 사찰이 아니라 여기 공장입니다.

0: 바로 뜨끈뜨끈한 군 고구마입니다.
1: 저 일하는 거 보셨어요? 아, 저희 열심히 했는데 못 보셨어요? 네?
2: 아, 뭐, 부처님은 보셨겠죠?
1: 네, 부처님은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그러니까 얼른 음료 한잔 하세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달달한 고구마 한 입에 쌓였던 피로도 녹아내리고 달콤했던 휴식도 잠시.
3: 자, 오늘 역시 시작하겠습니다.
4: 작년에 이거 김장 끝나고 허리 못 피시지 않으셨어요?
5: 저요? 저는 그때 배추를 잘못, 제가 운동신경이 없거든요.
4: 네.
5: 없어서 배추를 잘못 받아가지고 명치에 세게 맞아가지고
4: 멍 들었어요?
5: 멍은 안 들었는데 내상을 입었어요. 한 3주 정도 고생했어요. 3주
4: 정도. 진짜로? 네. 진짜요? 아니, 부처님은 알고 계시니까 또 열심히 해야죠. 네.
3: 배추 안 다치게!
4: 배추 안 다치게!
3: 우리는 무화를 실천하는 사람들 아이가.
0: 노동도 수행이라 여기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무화.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함께 땀방울을 흘리다 보면 마음도 가지런히 한데 모인다는데요.
3: 절에서는 울력을 한다 이러면 죽은 시체도 일어나서 일을 한답니다. 특히나 이 김장 같은 경우는 1년 살림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대중 스님들이 다 동참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6: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학인 스님이 아마 한 20분 정도 왔을 겁니다.
5: 네팔에서.
4: 아~
0: 모든 대중이 한마음으로 울력에 동참하니 빼곡했던 배추밭도 어느덧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4: 그래도 한 80% 한 것 같은데요, 그죠?
3: 소리를 내면은 좀 수월해. 네. 마지막이다!
4: 네!
0: 오늘 수확한 배추는 8,000포기. 이 중에 3,000포기는 인근 남자와 마을 주민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해인사에서 김치를 담글 5,000여 포기의 배추가 앞마당에 산을 이뤘는데요.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3: 들어가. 오늘도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4: 어머야. 받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누가, 되는 건지.
3: 아니 누가 주길래.
7: 저 청년도 드리고.
4: 네. 감사합니다.
8: 열심히 해야겠네요, 피디님.
7: 이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4: 가서 이제 준비 운동하고.
0: 비타민도 충전하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보는데요. 어째 복장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4: 우와,
3: 빵빵하죠?
4: 예.
0: 오늘은 수확한 배추를 다듬고 절이는 날. 5,000포기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대형 수조도 설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소금 300kg을 풀어 수조를 가득 채우는 것.
3: 자, 이리 오세요. 준비된 사람 이걸 물받으세요. 자, 이 정도 일을 받고.
4: 하고.
3: 그 다음에 물 잠그고.
4: 네.
3: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 소금에다가 물을 뿌리세요.
4: 네.
3: 그래야 다시 받으세요.
4: 스님, 소금 두 포씩 하면 돼요?
3: 일단은 받으시고. 네. 받다가 이렇게 간을 봐야 돼. 이게 어느 정도로 짜야 되냐면은 딱 찍어 먹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돼. 어짜!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소금이 되는 거야. 어짜! 이러면서.
0: 김장의 성패는 이 소금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3: 해봐. 손으로 저어야 돼. 손으로. 해봐.

0: 애 딱 해가지고 나봐 나봐 나봐 애 딱 딱 밀어가지고 걸치는 놓고 이렇게 물 있는 데다가
1: 스님이 할 땐 분명 쉬워 보였는데 저는 소금 무게 때문에 자세 잡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2: 오, 짜요!
1: 배추 자를 소금물은 준비가 됐으니 이제 5천 포기의 배추를 하나하나 손질할 차례입니다.
0: 칼 질 때 야무지게 질아. 손 다친다. 그렇지. 그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밑. 아 관세음보살. 아 관세음보살. 아니 분명히 옆에서 봤을 텐데. 내봐이 이렇게 갖고 잘라야지. 이거 세야 가지고 불안하게 막 잘라. 안전하게 딱 해가. 이래야 손을 안 다치지.
2: 알았다 알았다.
0: 에? 내가 관세. 아직 좀 이러죠.
3: 집에서도 긴장 잘 안 하는데.
2: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도착하신 지 한 15분 됐나요?
3: 아직 그거밖에 안 됐어요. 진짜 4시간 운전해서 와가지고.
2: 아 진짜요? 어디서 오셨어요?
3: 파주요.
2: 아 진짜요?
4: 막 방금 도착하신 분이 바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지 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난달에 청년객실에서 봉사를 하다가 또 김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1: 회인사엔 청년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거나 삶의 전환점 앞에 선 청년들이 사찰에 머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열어둔 공간인데요. 이곳에 머물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 바로 봉사입니다. 두 달 전 청년객실을 찾은 인연으로 이번 울력도 함께하게 됐다는 은서 씨.
2: 휴가 내고 오신 거예요?
5: 아니요. 저 지금 운동해가지고.
6: 원래 주말이 쉬는 날인데.
5: 아,
6: 와야 된다 얘기를 하고.
0: 뭐하노? 이런데 들고 온나? 저 배터리를 저쪽에 가서 배터리
7: 배터리야.
0: 예. 이거 놔두지 말고 배터리세요. 물에 집어넣으세요. 어.
1: 깨끗하게 손질한 배추는 배추 속까지 소금기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 수조에서 담그고 건져내기를 반복하는데요. 마지막 종착지는 대형 수조. 배추의 숨이 완전히 죽도록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합니다.
0: 그래가지고 옆으로 넘겨.
6: 담궜다가요?
0: 네. 그냥 벅적벅적 하면 돼. 이래 해가지고 넘으면 돼요.
1: 은서 씨와 함께 일하니 말동무도 되고 좋더라고요.
2: 나이가 많이
6: 하나요?
2: 아, 서운하나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자차해서 이렇게 일하러 올 생각을 해요?
6: 아, 여기 청년객실 있는 동안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2: 진짜요?
1: 네. 그런데 저희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죠?
0: 야야, 그 수북히 쌓아놔 뭐하노?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리 와있어. 이래가지고 여기를 해결을 해줘야 교통 체증이 일어나잖아 지금. 하란다고 그것만 하면 안 돼. 이쪽은 넘어오고.
6: 마르지 않는 배추는.
8: 네, 손인데 배추가 안 주는 거예요. 네, 가보셨어요?
0: 피디보사님 이거 하는 거를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재는 게 이게 또 묘미가 있지.
9: 육도를 보면 이거 이름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2: 어떤 거요? 지옥?

0: 으쌰!
1: 차가운 물에 손은 얼고 온몸은 소금물 범벅. 슬슬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집니다.
2: 말이 안 나오죠?
3: 인터뷰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4: 그곳에서는 대화라는 게 없었어요. 대화라는 거를 할 수가 없고요. 무조건 몸을 움직여야 되고 잠깐이라도 쉬면은 배추가 막 쌓이기 때문에.
5: 원장님 무슨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6: 저 아무 생각 안 합니다.
7: 배추 쏟아집니다.
5: 왜 안 줄지?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8: 배추가 근데 왜 안 없어지지?
7: 이거 보세요. 새끼 치는 거예요.
9: 새끼 치는 거.
1: 앉아. 다시금 느껴지는 회의사의 김장 스케일. 모두 힘을 합쳐 배추 절이기에 매진해 보는데요. 어느덧 오전 작업도 마무리.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
5: 잠이 다 깼어요. 아, 커피가 이렇게 달달하고 좋은데요?
2: 야, 그렇죠. 빡세게 해야 맛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뭐 불면증이 있어서 뭐 이래 그 뭐 걱정을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냥 일 열심히 시키면 저절로 자요.
5: 일단 해지면 고라 떨어질 것 같습니다.
2: 네, 저절로 자. 잠이 저절로, 잠이 안 오는 게 어디 있어. 저절로 자요.
1: 마당에 나가보니 휴식시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을 하고 계신 스님이 보였습니다.
2: 그걸 놀면 뭐 하겠습니까? 뭐 그냥 밥 먹고 나면 그냥 논의장 또 깬다고 어디 가서라도 뭐 이래 할라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저절로 뭐 이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또 먼저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10: 아니 스님이 하셨어? 다들 나와서 하시고.
11: 아 그러니까
5: 저도 배추 좀 주세요.
11: 아 네 이거 하세요.
1: 저도 청년객실을 찾아온 분들과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5: 아니 어제 만보기 보니까 8,600보 네. 걸었던데.
11: 어? 일 덜 했는데? 8,000보라니. 와 회의사 있으면서 만보는 걸어야지.
5: 아 정말?
11: 네 저는 회의사 있으면 아. 하루도 만보를 걷지 않은 적이 없어요.
12: 아, 이거 같이 이러니까 너무 재밌다.
11: 아니, 이재미로 청년계실 오는 거예요.
5: 아, 그래요? 운동 몇 년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11: 12년 했어요.
5: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하는지? 골프하고.
11: 골프.
1: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하며 프로 골퍼가 되는 게 꿈이었다던 은서 씨. 원하던 목표를 이뤘지만 막상 꿈을 이루고 보니 허무한 마음이 들어 이곳에 오게 됐답니다.
11: 제가 힘들었던 게 약간 내가 하던 운동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지였는데 이제 그냥 어쨌든 한 번 안 해본 일도 하니까 그냥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뿌듯함? 힘이 있었어요.
1: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집중하며 자신을 마주했던 시간. 그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 뒤로 회의사를 자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덧 산을 이루던 배추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5: 바닥을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1: 수조에 가득 채워진 5,000포기의 배추. 이제 남은 일은 소금물에 재워놓은 배추에 수분이 빠지고 숨이 죽길 기다리는 것.

0: 이날 저녁.
1: 많이 피곤하죠?
2: 예. 많이 피곤해 보이나요?
1: 많이 피곤해 보이네. 아, 그 정도는?
2: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스님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 보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일만 하다가.
1: 스님들이 처음에 오면 여기서 최소 6개월 이상 행자 생활을 하면서, 절에서 사는 법을 먼저 배우잖아요. 몸에 배인지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여기 오는 건 좋지만 와가지고 마음의 살림살이를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했고 잠시 일상을 떠나서 이 절에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행자 생활을 하는 거죠.
0: 마음의 여유는 몸을 움직이다 보면 절로 찾아온다는 스님의 말씀.
2: 네. 툴툴대지 않고 내일 군소리 안 나고 열심히 할게요.
1: 툴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2: 스님 없을 때 뒤에서 많이 했어요.
1: 너무 시켰나?
0: 어제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평소보다 이른 시각 잠에서 깼습니다.
3: 네, 지금 시각은 새벽 3시이고요. 새벽 예불이 이제 시작된다고 해서 오늘은 새벽 예불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0: 아직은 어두운 새벽. 고요했던 가야산 자락에 벚꽃 소리가 울렸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장엄한 북소리. 왠지 몸 안 깊숙한 곳까지 진동이 퍼져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법당에도 들어가 보았는데요.
2: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드리는 스님들과 또 신자들을 보니까 제 마음도 같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더라고요. 어제 막 힘듦과 고단함은 좀 가라앉고 그래도 오늘 다시 힘내서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한편 배추는 밤새 푹 절여진 채 한층 숨이 죽은 모습이었는데요.
1: 선생님, 배추 좀 하루 만에 잘 절여졌어요, 거기?
2: 예, 괜찮은 것 같아요.
1: 오, 어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2: 먹을래요?
1: 네.
0: 과연 맛은 어떨까요?
2: 어때요?
1: 맛있어요.
2: 괜찮아요.
1: 배추가 진짜 맛있는데요? 잘아요.
2: 아, 짜부라.
1: 짜부라.
2: 씻어야지. 그래 맛있지.
1: 아, 근데 전 이대로 맛있는데.
0: 하지만 짠기를 없애야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겠죠.
2: 이쪽에도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1: 물을 빼요?
2: 아니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요만큼을 드러냅니다. 예. 이쪽으로 이렇게.
1: 네.
0: 절여진 배추를 꺼낼 수 있도록 사람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1: 아, 여기 들어간 사람이 제일 힘드네.
2: 꺼내 들어야지.
1: 저요? 익숙. 배추 풀장인데, 배추 풀장?
2: 됐어. 우와. 여기다가
1: 네.
2: 밑에 거를 파먹어야 돼.
1: 네.
2: 위에 거를 좀 걷어낼 필요가 있지.
1: 예.
0: 먼저 도착한 김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2: 아, 근데 딱 좁고.
1: 겉에 있는 거 말고 안에 있는 거부터 꺼내서 전달하래요.
0: 가장 아래, 푹 절여진 배추부터 채반에 올려 소금물을 뺀 다음 짠기가 빠질 때까지 맑은 물에 헹궈내는 게 오늘의 작업입니다.
2: 늘 얘기하지만 대강대강 꼼꼼하게 빨리.
1: 대강대강 꼼꼼하게 빨리.
0: 마음은 정말 빨리 움직이고 싶었는데 물기를 가득 머금은 배추를 들고 또 옮기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수조에 절인 배추를 세 차례 헹군 다음에는

0: 물 빼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을 주민과 신도분들도 물역에 함께해서 일이 더 수월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손길 덕에 배추가 금세 마당 한켠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도 일하다 보니 어김없이 간식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간식은 뜨끈한 물떡과 호빵입니다.
1: 묶어, 아이들, 묶어, 묶어. 네, 가까운데, 어르신.
2: 소리는 없는 거잖아요.
3: 와, 물떡이에요? 와. 서울에서
4: 못
3: 먹었어요.
1: 행장줄 잘생겨요. 하나밖에 없는데. 요즘에 외동아들보다 귀한 행자다. 큰 절에 행자가 없으면 마이블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행자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블 세 번 가갖고 하나 들어온 행자입니다.
5: 저는 지금 혼자서 생자 생활을 하고 있는 1번 행자라고 합니다. 행자가 일반인도 아니고 아직 스님도 아닌 되게 애매한 알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0: 정식 스님이 되기 전 행자라 불리며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시간. 그 모습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알을 떠올리게 합니다. 머리를 깎고 들어선 이 길. 그 안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5: 결국엔 저희들은 다 수행자인데 불교 수행의 처음이 처음이랑 끝이 하심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수행자분들이 하시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그런 뭐랄까 마음의 그릇이 행자 생활 때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진다고 보는 게 있어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힘든 만큼 수행도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0: 행자님과 함께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봅니다.
1: 예, 요거 지금 좀 씻으세요. 옆에서 하는 대로. 네. 예.
0: 완성된 김치를 담을 통.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보는데요.
3: 좀 추운가 했더니 몸에서 열이 나네요.
0: 추운 날씨지만 몸을 움직이니 오히려 땀이 납니다.
1: 그거 하고 한 타임 쉬면 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창고를. 여기가 이제 김치 냉장 김치 저장고예요.
3: 우와.
1: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여기는 고춧가루인데.
3: 대박.
1: 고춧가루가 1,400건이 들어갑니다.
3: 김장해가지고 여기를 꽉 채우는
1: 그렇죠.
3: 건가요?
1: 이런 식으로 재가지고 탁탁 쌓아 올리려고.
3: 와.
0: 고춧가루만 1,400근. 5,000포기 배추를 무쳐야 하는 대규모 김장인 만큼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도 상당합니다.
3: 양념 양만 해도 이게 지금 몇 통이에요?
6: 12개.
3: 12통이요? 와.
0: 300리터가 넘는 통으로 12개 분량.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규모인데요. 여러 사람의 손길로 다듬고 고루 섞어내 정성을 더한 김치 속.
3: 여기 안에 뭐 들어가요?
6: 무도 갈아가 넣고, 생강 갈아가 넣고, 그 연근 갈아 넣고, 배 갈아 넣고.
3: 오, 되게 많이 들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6: 새우 젓갈 이런 것만 안 들어가요. 아.
0: 사찰에선 먹는 것도 수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생을 하지 않기에 젓갈 대신 각종 장으로 깊은 맛을 더하고 해인사에서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로 마늘이나 파 같은 오신채 없이도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만들어낸다는데요.

0: 그렇게 만들어진 양념 맛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1: 젓갈 안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약간 달달한 맛도 날고 매실 때문인가? 시원한 맛이 나요.
0: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온 해인사만의 김장 양념. 내일 푹 절여진 배추와 만나면 또 어떤 맛이 날지 기대가 됩니다. 김장의 대망의 마지막 날, 양념을 무치는 날이고요. 벌써부터 지금 마당 보니까 분주하신 것 같아요. 얼른 가서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김장 울력 마지막 날.
2: 왔어?
0: 마당엔 벌써 많은 분들이 김치를 버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2: 안녕하세요.
1: 잘 쉬셨어요?
2: 예.
1: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2: 오늘 뭐 날씨가 좋으려고 그러겠죠.
1: 김장 마지막 날이라고 일어나?
2: 저 가갖고 행자님 저 하고 있는 거 있죠?
1: 아, 네.
2: 통에다가
1: 비닐 싸는 거예요?
2: 갖다가 이렇게.
1: 아, 네.
2: 저 안에 다 김치도 갈 거니까. 아.
3: 모자 쓰시는 거예요?
1: 네, 오늘은 김치 양념 무치고 딱 이제 저온창고에 두는 날이라 머리카락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0: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늘의 일터로 씩씩하게 나서보는데요.
1: 굉장히 잘 쉬셨어요.
4: 아, 네.
1: 오늘 좀 추운 것 같아요.
4: 어, 진짜 김장 시작하고 나서 제일 추운
1: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추운가? 여기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4: 네, 더하고 더웁니다.
1: 더워요?
4: 네.
1: 힘들었네.
0: 말 끝나기 무섭게 밀려드는 김치통. 제가 한쪽에선 줄지 않는 김치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
2: 자, 김장 시작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먼저 가세요. 배치하세요.
0: 오늘도 원주 스님의 진두지휘로 일사불란하게 시작된 작업. 앞마당은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차고. 주지 스님을 필두로 해인사의 모든 스님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봉사자들과 마을 주민들까지 한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어느새 넓은 뜰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걸 보니까 차갑던 겨울 공기도 스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5: 맛있을 것 같아요.
2: 맛있다. 좋다.
1: 어? 맛보시는 거예요?
2: 네. 여기. 이거 잘 잡아야 돼, 이거. 이거 잘 잡아야 돼. 자. 으아. 어때요?
1: 먼저 맛봤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
6: 양념이 한 맛있어 보이잖아요.
1: 시원해요, 엄청.
6: 네.
1: 와, 진짜 맛있어요.
0: 김치 맛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1: 저 옆에서 배추 좀, 양념 좀 묻혀도 되겠습니까?
6: 네.
1: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 이거.
7: 고기마다 이렇게?
6: 고기마다 이렇게 그냥 하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0: 배추 밑동을 중심으로 한 겹 한 겹 정성스레 묻히는 양념. 솜씨지만 저도 열심히 김칫솔을 채워봤습니다.
1: 어디서 오신 거예요 오늘?
6: 저요?
1: 네.
6: 전국 각지요. 난 전주.
1: 전주.
7: 제주.
1: 제주요? 진짜요?
6: 응, 제주.
1: 우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6: 네.
0: 비행기 타고 날아온 제주 봉사자부터.
1: 어디에서 오셨어요?
8: 구미
1: 여기도
8: 대구
1: 와.
6: 각지에서 왔어요.
0: 해인사 김장을 위해 정말 전국 각지에서 모이셨더라고요.
1: 그럼 여기서 다 처음 만나신 분들인 거죠? 아니에요?
8: 어.
1: 진짜요?
8: 우리는 해인사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 장례가 있어요.
1: 그 인연으로?
8: 네.

0: 30년을요?
1: 네. 와. 한 달에 한 번씩.
0: 근데 집도 먼데 이렇게 매번 오시기 힘들지는 않으세요?
2: 모든 기간이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0: 정말요?
2: 네. 내려오는,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시간이.
3: 전국 각지에서 울력에 참여하기 위해 해인사를 찾는 사람들.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리는 시간은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쉼이자 수행의 시간이라는데요.
0: 아, 오늘 묻히는 시간이 제일 재밌는데요?
4: 그렇죠. 원래 그래요.
0: 이제 끝이 보이니까. 배춧밭에서는 야 이거 언제 다 해 이런. 저 배추 예쁘게 묻혔는데 한번 봐주세요.
4: 아 이거 이쁘게 다 됐네요. 진짜 시집 가도 되겠다.
0: 공개 고원.
4: 시집 가도 되겠다.
3: 많은 손길을 거쳐 정성으로 완성된 김치. 함께 나눌 기쁨도 꽉꽉 채워 다음 1년을 책임질 김장도 마무리됐습니다.
5: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제일 맛있는 이파리 골라서 주셨네요.
5: 예, 그렇죠.
0: 아, 진짜 맛있어요.
6: 해인사 김장을 이제 4일간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까지 하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일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 날에서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더라고요.
7: 나한테 이로움이란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나한테 뿌듯함이 들어와요.
3: 해인사에서 보낸 나흘간의 시간. 스스로를 내려놓고 땀 흘렸던 손끝의 수고가 더 큰 기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깊어지고 익어가는 건 어쩌면 우리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0: 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0: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즉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될지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0: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이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금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되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지난 이야기.
1: 아버님 짠.
2: 짠.
0: 아들, 며느리, 손녀까지 여섯 식구가 함께 사는 대가족.
3: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심대가 돼가지고.
0: 고기는 대량으로 구입해 저장합니다.
4: 이게 다 해도 한 15kg, 20kg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맞는 건가요?
0: 식구들이 모이는 주말, 옥상 바비큐 파티로 친목을 도모하는데요.
5: 맛있다.
0: 애주가들답게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5: 폭탄주로 해서 한 8잔.
2: 야야.
6: 배가 유독.
7: 팔다리에 비해서 배가 많이 나왔어요.
8: 내장 지방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거는 다 갖고 계셔. 아버님의 내장 지방이 좀 너무 많아요. 당뇨, 구심증, 심근경색증.
0: 병원 진단 결과.
8: 당뇨는 아주 이제 시작 단계. 중검 지방이라는 게 높아요. 고혈압하고 경계치 수준 가족들 괴롭힐 거예요.
9: 지금 한

0: 78 될걸요?
1: 몸이 아파 휴학을 한 뒤 하루 종일 소파에서 지내게 됐다는 소희님.
2: 국물이 있어야 밥이 들어가 돼요.
3: 식습관이 문제예요.
1: 따뜻한 국물과 짭짤한 반찬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복부 지방이 많아요. 암 수술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살이 찐 사람한테는 암 발생의 위험이 되게 높아요.
5: 옷을 사러 가면은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치수가 아닌 거예요. 언니,
1: 차고 왔어? 열심히 운동해도 뱃살 빼기가 어려운 갱년기.
4: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여러 요소들이 보여서
5: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 당뇨 이런 것들이요. 그냥 경계 위에 약을 안 먹어도 될 최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6: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생활습관 갖고는 안 되고 약이 필요해요. 완전히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이분들을 조절해 주려는 목적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평생 약 안 먹을 수도 있는 기회가
7: 마지막 기회가 왔네요. 네.
1: 나의 복부와 마주하는 시간.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8: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 내 것 같은데? 제 게 확실합니다. 역시 나도 내밀어야 될 것 같아.
1: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평소 고민이었던 나의 복부와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8: 맞는 것 같아. 아, 맞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태준이라고 하고요. 올해 59살입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그 귀하신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를 좀 다시 예전에 20대처럼 귀하신 몸으로 만들고 싶다.
1: 평일 아침 7시 30분. 태준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태준님.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몸무게부터 재는데요. 요즘 부쩍 살이 찌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11: 잘 먹고 잤는데.
1: 키 176cm에 몸무게 93kg인 태준님. 그런데 배가 어느 정도로 나오면 복부 비만일까요?
6: 몸무게만 재면 안 되고 사실 허리둘레 하나 재는 게 몸무게보다 더 중요하고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기준이 됩니다. 허리둘레로 치면 옷 사이즈가 남자는 36인치, 여성은 34인치가 넘을 때는 아, 이거 복부 비만이 생겼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남자 기준 90cm를 넘는 104cm.
11: 원래 100이었는데 이상하네. 어제 안 먹고 잤는데 죽겠네 이거.
12: 어제 야식하셨어요?
11: 안 먹었어요. 어제 진짜 안 먹었어요.
8: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에 들어가고 3시에 나오고, 점심 근무 때는 2시에 들어가서 10시에 나오고, 그 저녁 나이트 근무 때는 9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8시에 나오는 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3교대 근무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태준님은 갈수록 먹는 약이 늘고 있습니다.
11: 이게 제가 먹는 아침 3종 세트입니다. 이게 혈압약이요. 혈압 강화제고요. 이게 콜레스테롤 약이고, 이게 아스피린. 그 부정맥에 먹는 약이에요.
1: 체중을 감소해 이 약들을 줄이는 것이 목표죠. 오전 10시, 아침을 거르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복이라 그런지 금세 기운이 빠지네요. 태준님은 오랫동안 간헐적 단식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8: 3일 단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한 1년

0: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면 4, 5kg 정도가 빠져요. 근데 이제 운동을 못하죠. 기운이 없으니까. 저 그때 잘 주저앉아요.
1: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오전 10시 반. 오늘은 오후 근무를 하는 날이라서 이제야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거울 앞에 앉으면 자꾸 배가 눈에 거슬립니다.
0: 바지가 이게 살이 찌고 나서 좀 산 거이긴 한데 이 칸이 보통 한 두 칸까지 이제 했었는데 요즘은 한 칸으로도 이렇게 밀릴 때가 있어요. 아 이제 근무 들어갑니다. 출근하는 게 없네.
2: 공복 몇 시간째이신 거예요?
0: 16시간, 17시간 되는 것 같아요.
2: 예. 배 안 고프세요?
0: 약간 이제 약간 꼬르륵 이런 느낌.
1: 공복 17시간째.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태준님은 굶는 게 습관이 됐는데요. 밤 10시, 드디어 퇴근입니다. 오후 근무 중 먹은 거라곤 쿠키와 사과 몇 조각.
2: 많이 피곤하시죠?
3: 피곤하네요.
1: 집에 도착하자 밤 11시입니다.
0: 이 시간만 되면 허기가 져서 수바 냉장고에서 뭘 먹을까?
1: 냉장고엔 냉동 볶음밥, 냉동 빵과 떡 같은 간편식이 많은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메뉴들. 여기에 계란 후라이만 얹어 집밥 신용을 내죠.
0: 갑자기 허기가 확 밀려. 아 예, 감사합니다.
1: 몰려오는 허기 때문에 사고를 좀 쳤습니다.
0: 두 마리.
1: 아 먹을 건 아니고요. 남는 건 내일 먹으면 되니까 배달비도 아낄 겸 풍족하게 시킨 겁니다.
0: 식사로 먹으면 엄청난 양인데 술하고 먹으면 이게 안주가 되니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1: 술은 가끔 먹습니다. 밤 12시에 벌어지는 혼자만의 만찬. 공복 뒤 참을 수 없이 밀려오는 허기 때문에 그동안 반복되는 요요 현상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배고픔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허기일지도 모릅니다.
2: 행복하세요?
0: 네, 좋아요. 더 나온 것 같은데, 아까보다?
1: 뱃살 빼기, 오늘도 망했습니다. 며칠 후 태준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와 혈액 검사, 체성분 분석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4: 그 복부 CT를 찍어 보셨는데 뱃살이 너무 심하세요. 그래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요.
0: 아, 네.
1: 체지방은 크게 피부에 쌓인 피하 지방과 뱃속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장 지방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요. 태준님은 무려 193제곱센티미터. 일반인의 복부 CT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4: 지금 딱 경계예요.
0: 경계에서?
4: 예, 혈당이 127 정도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58세시라서 1년, 2년, 60대 넘으시면은 분명히 당뇨병 올 겁니다. 고혈압이 있고 부정맥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 당뇨까지 오면은 사망률이 높아지겠죠?
0: 네.
4: 좀 문제가 좀 많이 되세요.
1: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됐습니다.
4: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수면 시간도 불규칙해지지 않나요? 근데 이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

0: 태우고 근육을 생성합니다. 반면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 지방 소모가 줄어듭니다. 또한 위와 지방세포에서 신호를 보내는 식욕조절 물질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1: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0: 대주님의 진료가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1: 홀로 계셔가지고 이 혼밥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들 연구해봤더니 혼밥을 드시는 분들이 복부비만이 한 1.4배에서 1.6배 아닌 분들하고 높아요.
0: 한국인 건강 및 영양검사 조사 결과를 보면 혼자 먹는 남성들에게 복부 비만과 공복 혈당 장애의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1: 혼밥이란 자체, 되게 혼자 먹어서 살이 찐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볼 때 남성, 여성을 따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들은 혼밥의 영향이 별로 없어요. 여성들은 아무래도 가사를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남성은 조금 그런 면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0: 혼자 사는 남성들은 제대로 차려 먹지 않고 대충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태주님이 반복해온 간헐적 단식은 괜찮을까요?
1: 사실 사람들이 살 빼려고 아, 나 오늘부터 살 뺄게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통계를 내보면은 사실은 세 끼 먹을 때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두 끼를 굶어서 우리 몸에 공복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잔뜩 나와 있는데 그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2: 막 그냥 수용을.
1: 그죠, 막 그러니까 체지방을 꾹꾹 쌓아놓는 거죠.
0: 아이고.
1: 어느 한순간에 폭식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 평균 내보면 사실 칼로리가 줄어든 건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 조금씩 나눠서 칼로리 높지 않은 음식으로 먹으면 좋겠다. 사실은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고 자기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다이어트를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 많았던 환자 중에 그런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 그런 다이어트 계속하다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만 보고 있어요.
0: 결국 또 삼시세끼 규칙적인 식사가 답이라는 걸까요? 아, 좀 고전적인 답 아닌가요?
1: 세끼 먹으라고 그래서 뭐 기름진 음식에 기름 범벅을 만들어 먹으라는 양이 전혀 아닌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로리를 수치를 정하고 그걸 갖다 잘 분배해서 굶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살 빼는 데 제일 효과 있더라고요.
0: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인 귀하신 몸. 술과 고기를 과다 섭취하고 있는 대가족. 짠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량이 부족한 소인님. 당 성분이 많은 음식을 즐기는 현숙님. 불규칙한 수면과 식습관을 가진 태준님. 이들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명의 오상우 교수, 영양치료 전문가 김정현 임상 영양사,
3: All the way footwork, pushing it.
0: 스포츠 의학계의 권위자 홍정기 교수.
1: 만약에 지금 관리 안 하면은 5년, 10년 있다가 반드시 오실 분들이라서
3: 거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으로 처방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 뭔가 요요 현상 없이 계속적으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5: 안녕하세요.
0: 먼저 굶지 않고 뱃살을 빼기 위해 영양 처방을 받습니다.
5: 이제 한 끼 식사 드시더라도 골고루 드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칼로리를 정해드렸죠. 네. 그 칼로리만큼 드시게 되는 거예요.
0: 여섯 명이 기존에 먹던 하루 칼로리 양을 측정한 후 300에서 500kcal를 줄였습니다. 하루 500kcal를 줄일 경우 보통 일주일에 약 0.5kg 정도

0: 체중이 감량되는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1: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식품이라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걸 보시면 이 고구마 반 개 정도 드시면 밥을 3분의 1 공기 드시는 거랑 같으신 거예요. 밥 대신에 3분의 2 공기 대신에 내가 식빵을 드시겠다 그러시면 식빵 두 쪽 드시면 되는 거예요.
0: 기막힐 뿐입니다.
1: 고기일 경우에는 40g 1입니다.
2: 그게 다예요?
1: 충격적인 네. 양일 수 있으실 텐데
3: 삼겹살 기준으로 만약에 기본적으로
1: 3쪽?
2: 말도 안 돼.
3: 충격적이다. 우리 그럼 얼마나 먹고 다닐 거야?
4: 참치 통조림도
1: 참치 통조림
4: 고지방이에요?
1: 따보시면 기름이
3: 기름 그 네. 기름 빼고 먹는데
4: 기름은 빼고 먹는데 그래도
1: 이번 기회에
0: 다이어트 못지않게 건강한 식습관을 익히는 것도 목표입니다.
3: 세상을 다 이루셨어, 표정이.
1: 바나나 하나 드셨으면 오늘 하루 먹은 과일은 다 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와,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요?
5: 여기서 한 200만 더
1: 제가 칼로리 자체를 그렇게 감량을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단기간에 이제 많은 칼로리를 이제 빼게 될 경우에는 또 요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끼 식사를 통해서 정량을 이제 드시는 것들이 체중을 조절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번엔 운동 처방입니다.
6: 균형 감각 테스트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팔 벌리고 서서 15초 동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5초.
0: 복부 비만 탈출을 위해 식사요법과 병행할 운동 처방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한 발로 서서 버티기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6: 11, 10. 균형감각이라는 이 테스트는 여러분들의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끌고 갈 수 있는지. 근데 다 복부 비만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셨어요.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패율이 꽤 높은 거 아세요? 10명 중에 8명이 실패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하느냐? 너무 운동에 집중하고 나를 고치려는 강한 의지 때문에 나를 너무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7: 고강도 운동은 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많이 분비되면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배고픔을 더 느낍니다. 이것도 운동이야? 이 정도는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을 주므로 꾸준히 하고 싶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길 원했어요.
6: 집에 있는 이 밀대 가지고 또 우리가 복부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들 건데요. 다리를 옆으로 들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올리고. 그렇죠.
0: 보통 뱃살을 빼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복부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뱃살을 잘 빼려면 근력 운동과 함께 몸속 지방을 산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높게 상철림 왜 이렇게 잘해요?
0: 무릎을 옆으로 드는 이 운동은 복부 측면을 자극할 뿐 아니라 편안한 호흡을 지속하면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6: 밀대를 이번에는 잡은 김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칼사 한마디씩.
0: 이번엔 하나, 앞으로 찌르는 동작입니다.
6: 둘, 찔러.
0: 이 동작은 고관절 근육을 많이 사용해 하복부의 뱃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찌르고 잘했어요. 호흡하시라고 그랬죠? 나갈 때 호흡해야 돼요.
0: 운동과 근육은 체중 감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죠. 기초 대사량은 잠을 잘 때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도 스스로 소비하는 칼로리 양을 뜻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더 많아집니다. 지방이 더 연소되는 것이죠.
6: 호흡 내뱉고 불!
0: 무릎을 앞으로 드는 이 동작은 스쿼트 대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동작인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스쿼트를 하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죠.
6: 잘하셨습니다.

0: 소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1: 아니, 예. 괜찮아요.
0: 현수님?
2: 안 힘들어요.
3: 운동은 힘든 게 아니에요. 운동은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힘들게 하는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최소한 15분 정도만 운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 운동이 상체와 하체, 몸의 모든 부위에 특히 복부 비만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15분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성공했을 때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동기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15분은 계속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4: 우리는 운동을 결심하면 갑자기 오래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지쳐 포기하곤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운동. 전문가가 처방한 이 15분짜리 동작을 몸 상태에 따라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16일 동안 실천할 영양 처방과 운동 처방을 받은 6명. 드디어 이들의 뱃살 빼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5: 4kg를 공약하겠습니다.
6: 5kg 정도. 65까지 한번 빼보고 싶어요. 네.
7: 복부비만이 다른 것보다도 만병원인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니까.
8: 위험 신호들을 일단은 맞추는 게 목적이고.
4: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을까요? 중간 점검을 위해 대가족이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9: 안녕하세요. 어머.
4: 기름진 고기 섭취를 줄이고 술을 끊으라는 처방을 받은 대가족.
9: 그래도 고기를 이제 포기 못하잖아요, 저희 식구들이. 웬만하면 이제 구워 먹는 쪽보다는 삶아 먹는 쪽으로 변경을 좀 해봤어요. 네네네.
4: 적당량의 고기는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되므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채소를 함께 먹죠.
9: 할배 오셨나 보다. 아버님 오셨어요.
4: 대가족의 어른 상철님이 대견했습니다.
10: 양갈비.
4: 채소보다 고기를 즐겨 먹고 일주일에 네 번 정도는 술을 마셨던 상철님.
10: 야야.
4: 바뀐 식단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10: 고기 종류가 확 줄었고. 넌 어떤지 모르겠는데.
9: 저 어제 좀 힘들었어요.
10: 그래? 난 어제도 괜찮았고. 난 술을 안 먹으니까 또 안 먹게 되더라고. 아, 내가 평생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4: 그새 세찬님도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11: 뭐 하세요?
4: 오며 가며 습관처럼 달콤한 간식을 집어먹었던 세찬님.
8: 간식 먹는 게 일단은 다 없어졌으니까 그게 조금 좋은 거라고 해야 될까?
4: 믿기 어려운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쿠키 대신 오이라니요.
9: 옮겨.
8: 예.
4: 무엇보다 큰 변화는 밥상에 있습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삶은 고기와 각종 채소.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고 먹는 대신 개인 식판을 사용하면서 음식량 조절이 쉬워졌습니다.
7: 역시 고기가 맛있구나.
8: 그러니까 식단이 바뀐 건 아니라니까. 식단이 바뀌진 않았는데.
9: 근데 다만 기름기를 제거를 하고
8: 정량이 있을 뿐인 거고.
4: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고루 섭취하되 채소로 포만감을 줘 허기를 없애는 것도 비결이었습니다.
12: 그 채소나 과일 같은 걸 먹고 나면 포만감을 빨리 유발을 해주고 그래서 먹는 음식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대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좋은 세균들이 자라는 그 먹이가 돼요. 유익한 세균들이 빨리 자랄 수 있게 하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과일, 채소 적절히 먹어주는 것은 비만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다 목적적인 정말 좋은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4: 밥상에서 술이 사라진 것도 큰 변화죠.
10: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술은 좀 절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

0: 아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1: 엄마하고 아빠하고 할비하고 음료수 안 드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2: 좋아요. 나는 신장도 멈춘다고 했고 여기서 깜빡하면 돌린다 했고 뭐 얘도 어지러워진다 했으니까
3: 안 좋은데 자꾸 먹어서 속상했어?
0: 아빠는 안 먹잖아.
4: 식사가 끝나면 상철님, 세찬님, 소연님 모두 꼼꼼하게 식사 일기를 작성합니다. 상철님은 직장까지 이 식사 일기장을 가지고 다니며 밖에서 먹는 음식들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0: 양을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이 그 식사 다이어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불면증이 없어졌다는 거.
5: 없어졌어요?
4: 불면증을 호소했던 상철님.
0: 그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고혈압 치료를 시작했잖아요.
6: 네.
0: 그때부터 잠이 잘 불면증이 생겼어요.
6: 네.
0: 네. 지금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6: 술도 원인이 됩니다. 술 자체가 깊은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우리 몸에 분비되고 있는 멜라토닌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뱃살도 잘 빠집니다.
0: 그때 이제 불면증 이야기할 때 금주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술을 자동적으로 안 먹으니까 자면은 그냥 쭉 아침까지.
5: 그게 진짜 좋네요.
0: 그래서 내가 앞으로 술을 조금 좀 이렇게 네. 조정해야 되겠다.
4: 아직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3: 그때 운동이 되네 이게.
4: 벌써부터 찾아온 몸의 변화들. 여기엔 운동도 한 몫을 했습니다. 걷기는 물론이고
7: 하나 둘 셋 넷
4: 운동 전문가가 처방한 9가지 동작을 하루에 2번 또는 3번 빼먹지 않고 실천 중입니다.
7: 아빠 잘고요.
4: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소희님.
1: 무조건 다 정량으로만 맞춰주십니다.
8: 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4: 저울과 식판은 기본입니다.
1: 몸보다 식사량은 많이 줄여주겠어요.
8: 네, 근데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4: 특히 뜨끈한 국물을 사랑했던 소희님은 짠 국물과 밑반찬을 줄이라는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우와, 식판에 국이 빠졌습니다. 국 놓는 자리에 대신 샐러드가 놓여있네요.
8: 이거 시작하고 나서 국그릇 쪽에는 항상 샐러드. 생각보다 몸이 엄청 힘들거나 괴롭지 않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지금.
4: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7일 동안 소희님이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은 음식들입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사라졌네요.
8: 원래 이제 밥 먹고 나서 원래 항상 하는 모습은 이불이 항상 여기 있고.
4: 맞아요. 예전에 그랬었죠.
8: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누우니까 좋긴 좋네요.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는 게 맞는데 이제는 TV를 안 보고 운동을 합니다.
9: 번째는 복부 늘리기.
4: 올 봄 몸이 아파 수술을 하면서 휴학을 한 뒤 활동량이 극도로 적어졌던 소희님. 이제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처방받은 9가지 운동 동작을 15분씩 하루에 3번 실천하고 있죠. 고강도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었던 소희님도 지치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와 과자처럼 당성분이 많은 음식을 끊기로 한 현숙님. 유혹을 잘 견뎌내고 있을까요?
10: 제 몸이에요. 귀한 내 몸인데 제가 혹시나 이거 다이어트하는데 실패할까봐 저희 남편이 날마다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적어주고 있거든요.
4: 와, 현숙님의 비결은 역시 남편의 사랑입니다.
11: 먹어보고

0: 맛있는데 사람이 이쁜 사람이 있으면서 고기도 맛있네. 자, 먹어봐. 맛있어요. 복부비면 좀 천천히 빼도 되니까 먹어.
1: 웬일로? 뚱뚱한 여자를 안 좋아한다며. 당신 그렇잖아. 뚱뚱한 여자.
0: 뚱뚱한 여자든 나는 이현숙이면 좋다니까.
2: 와, 부러우신 분들 많으시겠어요. 남편의 특급 응원을 받으며 현숙님은 하루 세 끼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오, 잘하고 계시네. 네, 아주 좋습니다.
4: 자, 이게 오늘 제 저녁 식단입니다. 이제는 건강식을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5: 엄마가 맛있네. 맛있어.
2: 여섯 명의 참여자는 날마다 식사한 음식과 운동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올렸고 전문가들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6명 모두 중도 탈락 없이 16일간 진행된 솔루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16일간의 노력.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약속대로 다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입지 못했던 멋진 옷도 꺼내 입었습니다. 한눈에도 몸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죠.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6: 안녕하세요.
2: 가장 궁금했던 대가족입니다.
6: 잘 지내셨어요?
7: 네.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6: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세 분 결과를 잠시 봤는데 허리 둘레들이 굉장히 많이 줄으셨네요. 오, 정말 축하드립니다.
2: 세찬님은 몸무게가 5.9kg, 허리 둘레가 27cm 줄었습니다. 소연님은 몸무게 4.4kg, 허리 둘레는 22cm 감소했죠. 상철님 역시 몸무게 3.6kg, 허리 둘레 19cm가 줄었습니다.
6: 복부 비만 기준이 남자가 허리 90cm고 여자가 85cm예요. 세 분 다 박수 쳐드려야 되는 게 세 분 다 비만 탈출하셨어요. 복부 비만은.
2: 와, 저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6: 그럼 술을 안 드셨기 때문에 뱃살이 안 빠질래도 안 빠졌어.
8: 정말 저거 돌아가는 동안 오늘까지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불면증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면서 뭐 그 이제는 나았다라고 할 정도로 괜찮아진 것 같아요.
6: 술이 깊은 잠 자게 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8: 그렇더라고요.
6: 아침에 일어나면은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술 드시고 주무시면은 그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돼 있어요. 깊은 잠 못 자는 게. 이상철 씨께서는 누구보다 칭찬을 드려야 될 게 그 60대의 허리 둘레가 103에서 84를 2, 3주 만에 해내기는요. 거의 어려워요. 그 며느님이나 아드님 정도의 나이는 가능한데 그걸 너무 잘 해내셨어요.
2: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칭찬을 선물할 시간.
8: 이게 30년 동안 안 빠진 뼈인데 어떻게 2주 만에 이렇게 뺐는지 입에도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누구나. 내가 이제 아직도 나이는 좀 있지만 일을 하고 있어요. 건강을 해야 이제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또 가족들. 솔직히 아프면은 나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민이가 시집갈 때까지라도 건강하게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고 싶다는 희망이랄까.
9: 몸무게상으로는 거의 한 6kg가 빠진 상태, 6.3kg가 빠진 상태고 허리 둘레 자체도 거의 30cm 가까이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2: 가족 중 복부 비만이 가장 심했던 세찬님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10: 사실 세부증인 이세찬 씨를 제가 제일 걱정했거든요.
11: 맞아. 어?
10: 근데 이세찬 씨는 당뇨는 아주 이제 시작 단계 중성 지방이라는 게 높아요. 고혈압하고 경계치 수준으로 아버님 나이가 되면은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하나 갖고 있어서 가족을 괴롭힐 거예요.
2: 충격이었죠. 그런데
10: 허리 둘레 줄고 나니까 중성 지방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9: 네.
10: 238에서 170으로 줄었어요.
11: 많이 줄었네.
10: 첫째, 내장지방 줄였거든요. 둘째, 중성지방 떨어졌다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좋은 거고.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후가 무지 좋은 거예요. 박소연 씨 한번 볼까요?
11: 네.
2: 겉보기에도 확 달라진 소연님.
10: 박소연 씨도 어이구 허리 둘레를 20cm나 줄였어요. 네. 대단하시다. 그때 봤을 때는 와 이분들 어떻게 해내실까?
11: 저 진짜 잘 먹었었는데 어쨌든 이 윗배랑 이런 데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저
2: 16일 만에 결과라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중요한 건 건강한 다이어트였다는 것.
11: 약간 좀 건강하게 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약을 먹어서 뺐을 때는 진짜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약을 먹으면서 입맛도 없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의욕 자체가 다 떨어져요. 한 달 동안 거의 10kg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빼고 나니까 남는 게 근 손실밖에 없더라고요.
2: 이번엔 굶지 않았습니다. 영양 처방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챙겨 먹으려 노력했죠. 그렇다고 모두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12: 제가 식단도 하고 좀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약간 뭔가 윗배도 빠지는 것 같고 느끼는데 주변에서 그대로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화나더라고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나?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2: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열흘이 넘도록 몸무게에 큰 변화가 없었던 소희님. 그런데 오늘 의사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10: 그 김토희 씨는 몸무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응. 근데 저는 뭐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아요? 체지방에 관심.
12: 네.
10: 몸무게가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저희 같은 비만 전문가들은요, 몸무게 별로 안 봐요. 체지방이 빠졌나, 내장지방이 얼마나 빠졌나를 보는데, 그 보통은 다이어트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 뱃살부터 빠지죠. 뱃살 빼기 어렵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상식이에요. 제대로 다이어트 하신 분은 뱃살부터 빠집니다.
2: 소희님은 몸무게 2kg. 체지방량이 1.2kg 줄었습니다. 빠져나간 건 무거운 근육이 아니라 가벼운 지방이라는 얘기죠. 덕분에 허리둘레가 20cm나 줄었습니다.
10: 허리둘레 한번 보세요. 20cm 줄었잖아.
12: 저 지금 윗배가...
10: 네, 근데 얼굴부터 쏙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뭐겠어요?
12: 근육.
10: 맞아요. 근육질이야. 그래서 뱃살을 안 줄고 팔다리 가늘어지고 얼굴만 빠지는 사람 옷 입고 나니까 티가 안 나서 겉에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 사람은 분명히 찐다.
12: 그럼 건강하게
10: 그렇죠.
2: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10: 피검사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이 LDL이 131에서 89가 돼버렸어. 전반적인 수치로 봐서 요산 툭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툭 떨어졌고 꾸준히만 하시면 네. 될 것 같아.
12: 좋은 소식. 이렇게 돼서 조금 미안해요. 제 몸한테. 좀 그래. 내가 눈물 낼 걸 했는데 좀 내 자신한테 좀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계기로 조금 이제는 좀 아껴주고 좀 피하게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13: 여기다가 갖고 있었는데 한 칸이 줄었어요.
2: 뱃살이 줄어든 태준님은 그동안 작아서 입지 못했던 멋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10: 아이고, 지금 봤는데 네네. 너무 좋으세요. 당화혈색소도 좀 많이 떨어지셨고 네. 네, 혈당이 한번 보시면요. 네. 127에서 105로 좋아지셨어요. 네네. 지금 무엇보다도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3: 예.
2: 매일 혈압, 콜레스테롤, 부정맥 약을 먹는 태준님. 몸무게 3.3kg, 허리둘레 11cm가 줄며 혈압과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10: 이거는 그 조금 우리끼리 표현으로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3: 감사합니다.
10: 아, 왜냐하면은 만으로 58세 연령대에 오시면은 약 끊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끊을 수 있는 분이. 근데 지금 살을 조금만 조절하셔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저기, 복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피검사 봤는데 혈당도 좀 조절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혈압 혈당이 같이 조절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끼니 걸으시는 분들은 끼니를 갖다 제대로 먹게 해서 몸을 편하게 했고 또 한 끼밖에 안 먹던 분한테 아 이렇게 세 끼를 다 먹어도 살이 빠지는구나 모든 분들이 공감하셨잖아요.
3: 세 끼를 잘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 그래서 한 1년 후면은 제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 66 사이즈 옷을 입는 것이 목표였던 현숙님입니다.
1: 몸무게는 한 2.6kg 줄었고요. 허리둘레는 18cm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입었던 옷을 입게 되고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2: 와, 드디어 성공하셨군요. 옷보다 현숙님이 더 멋지신데요?
10: 오, 이거 엄청나네요. 허리둘레가 90에서 70이세.
1: 그러게요.
10: 아니, 50대 후반이신데. 어,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1: 예. 잘한 거예요, 선생님?
10: 예. 그 허리둘레 줄었다는 거는 다른 게 좋아지는 신호예요.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됐잖아요. 요즘은 오랜 기간 축적된 만성적인 원인에 생기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어느 한 순간 넘어가면은 진짜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전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오신 분들이 그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처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더 유지하시고 나면은 10년, 20년 있다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2: 내 삶의 파괴자 복부 비만. 하지만 우린 잘못된 다이어트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굶지 않고 건강하게 먹어야 복부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몸에 신호가 오기 전인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하신 몸이니까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

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공부가 가장 바쁠 때는 남들이 놀 때, 잘 때, 뭐 쉴 때 이럴 때죠. 명절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이제 긴장도 높아지고 환자 수도 평일 환자 수보다는 많게는 두 배, 더 많게는 막 두 배 반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1: 어디가 제일 불편하셨어요?
2: 다리를 못 드세요.
1: 못 걸으세요?
2: 네.
1: 대기하시는 분이 한 30명 계세요, 응급실에. 여긴 괜찮아요? 여기는? 여기는?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요. 아직도 야간 근무는 힘들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액 다 맞으시고 먹느냐 처방해 놓을게요. 이쪽에 출혈이 있으시고요. 네. 머리 왼쪽을 크게 부딪히신 것 같아요. 네.

0: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저는 외과 강상이라고 합니다. 응급의학과라고 하셨는데 응급의학과 근무가 지금 몇 년째신가요?
0: 아, 제가 올해로 22년째입니다.
1: 정말 오래되셨네요.
0: 좀 됐습니다.
1: 저도 한 15년 전쯤 인턴 때 응급의학과를 돌았었는데 힘든 기억밖에 없습니다. 일단 남들이랑 다른 생활 패턴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남들 잘 때 일하고 일할 때 자야 되는 어떻게 보면 24시간 단위로 돌아가니까요. 교수님 22년 하셨으면 지금은 좀 잘 적응하셨나요?
0: 다리는 아니지만 이제 응급 생활인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잘 적응해서 이제 정착했습니다. 네.
1: 명절 때 특별히 늘어나는 환자군이 또 있나요?
0: 명절 때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로 좀 나뉘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명절하면 이제 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약간 반짝 효도라고 이제 병원에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이제 모시고 오는 환자들이 있죠.
1: 반짝 효도요? 제가 좀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0: 이제 80대 정도 되시는 이제 어르신을 한 50대 정도 되는 아들들, 뭐 부인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제 같이 응급실로 총 출동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50대 아들이 이제 명절이라 부모님 댁에 방문하셨는데 어머님이 식사도 안 하시고 몸무게도 많이 막 줄으셨다고 하시고 굉장히 편찮으시다고 하셔서 응급실에 모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뭐 약은 뭘 드시고 계시나 몇 년 정도 됐느냐 당연히 모르시죠. 모르실 수밖에 없죠. 근데 몸무게가 많이 줄으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으신 거냐 그랬더니 그냥 아드님이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자기가 몸무게가 얼마큼 줄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지 빨리 알아봐달라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나중에는 막 보호자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요.
2: 그럼 이제 할머님한테 물어보게 되죠. 할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기력이 없고 힘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3개월쯤 전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응급학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3개월 전부터 안 좋으셨는데 왜 지금 오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제 검사를 하고 진행을 해도 이게 만성질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서 해줄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0: 어르신 어디가 많이 불편해서 오늘 응급실에 오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1: 잘 예상이 안 됩니다. 글쎄요.
0: 마음이 불편하시다고. 마음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날만 효도하겠다고 맘먹고 온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3: 저도 외과 진료 보다 보면은
4: 예,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이윤정입니다. 네, 네, 이윤정입니다.
5: 숨 차신 거 말고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식사 못 하시고.
6: 입맛이 없대요, 맨날.
4: 오늘 응급실로 오신 이유는? 어디가 제일 불편하죠?
6: 다리를 못 쓰세요, 거의. 못 걸으세요.
4: 네. 아, 네, 아버님, 한번 일어나서
6: 쏘는지요?
4: 네네네.
6: 어지러워서.
4: 그러니까 오늘 응급실로 네. 오신 이유를 저희가 알아야지 해결을 해드릴
6: 것 같아요. 병원을 너무 안 가셔서 제가 오늘 강제로 끌고 왔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왜? 토하시고.
5: 아, 토하셔서? 네.
4: 아, 아버님, 아니세요. 언제부터 토하셨어요?
6: 두세 달 정도부터는 밥을 거의 안 드세요. 아침 한 끼만 드시고 그냥 콜라, 그냥 음료.
4: 매일 토해요?
6: 아니요, 이틀 전에 토하셨어요. 요즘 요즘 들어서 이틀에 한 번 걸로 구토 증세가 있으세요.
4: 숨 한 번 쉬어보세요. 제가 이
6: 이렇게지 CT.
4: 숨 크게 한 번 쉬어보세요.
7: 부모님, 또? 해줘서 잠깐만 계신고.
4: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아버님?
8: 글쎄, 뭐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면 딱 집어서 얘기가 그러네.
4: 어디가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아버님은?
8: 그렇지.
4: 잡아 당겨보세요. 아버님 토한다는데. 병원에 왜 오셨어요, 오늘?
6: 제가 끌고 왔어요.
4: 그냥? 그냥 오신 거예요?
6: 저 스포 해가지고.

0: 그렇게 많이 불편해 보이시지
1: 않긴 한데.
0: 저희가 환자가 위내시경을 하거나 CT를 할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보호자나 환자분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설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 여부는 사실 여기는 응급실이잖아요. 응급적인 부분들 응급검사하고 CT가 필요하든지 내시경이 필요하면 보호자나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렇잖아요. 갑자기 발생된 증상이 아니고 뭐 2주 됐어요. 뭐 한 달 동안 뭐 밥을 못 먹었어요. 뭐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본인이 생각해서 응급이라면 응급인 거.
2: 저도 외과 진료 보다 보면은 아니 자제분이 명절 직후에 아니면 명절 전후로 해서 환자분들을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면은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시고 또 환자분은 오히려 또 자식 눈치를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최근 현대에 많이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이제 이런 고령 사회에 우리가 나은 이제 사회적인 단면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2: 그런데 또 보면 명절 때 가족들끼리 또 다툼이 있고 그래서 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다툼이 많죠. 명절 전 증후군도 있고요. 명절 후 증후군도 있습니다. 부인들이 막 가슴 통증, 두근거림, 과호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명절 전에 응급실에 좀 많이 오십니다. 또 명절 후 증후군도 있습니다. 갔더니 막상 갔더니 뭐 누군 어땠더라, 너는 뭐 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또 엄청 많아서요. 돌아와서 또 집에 와서 남편이랑 싸우고 명절 전에도 오셨는데 명절 후에도 같은 증상으로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 외과에서도 명절 전으로 주부분들이 참 많이 아프세요. 어떻게 좀 아픈데 퇴원 명절 기간 동안 좀 안 할 수 없겠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 날짜를 명절 직전으로 잡아달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요.
0: 사실 가정 내에 이제 다른 문제들이 가라앉아 있다가 명절 때 다 모여서 또 막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응급실도 같이 막 이런 문제로 터집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은 좀 이런 게 덜 터졌으면 합니다.
2: 명절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0: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3: 자가피트 양성자고요. 네. 고열이랑 전신세약 증상으로 신고하셨거든요.
0: 근데 지금 호흡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호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누구를 빼야 되는데 금방 들어갔던 방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환자를 다른 구역으로 어떻게 좀 빼보고
4: 네. 5-2를 고를 자리가 없어가지고
5: 어디든 자리를 빼야 목표가고
6: 지금
7: 3-1이 1번 뭐 많이 못봤는데
8: 3-1로
4: 아니요 5-1을 3-1로 빼고 1번을 5-1로 빼고
0: 얘 이제 하나도 없어 자리 어떻게 하지? 저렇게 나빠지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리가 없잖아요. 아무데도. 선생님, 서울 강남은 너무 멀고요.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 강남 119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서울에서 해결하세요. 서울 강남이래요.

응급실이 문제죠. 응급실은 매번 중증 환자

0: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에 모든 입원 환자가 이제 코로나 검사 PCR 결과가 나와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보호자들도 다 PCR 결과 음성을 받아야지만이 입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응급실 침대는 제한이 되어 있고, 제시 시간은 또 너무 길어지고, 또 응급실에 오는 발열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다 격리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 소아 환자들도 많이 오지 않나요?
0: 네, 소아 환자 많이 오죠. 네, 다행히 소아 환자는 사실은 경화 증상이 좀 많죠. 열나거나 토하거나 배 아프거나 좀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막 중증은 많진 않지만 이제 많이 오는 편입니다. 네.
1: 어떤 환자들이 있을까요?
0: 부주의적인 사고 같은 것도 조금 많고요. 왜냐하면 애들은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많은 것 중에 이제 화상, 요즘 인덕션 같은 게 많잖아요.
2: 보호 쓰는 인덕션.
0: 네, 애들이 이제 의자 짚고 올라가서
1: 아이고.
0: 인덕션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커피 타는 뜨거운 물 같은데, 아니면 라면 뭐 이런 거에 돼가지고 오는 이제 화상 애들이 조금 사실 좀 많고요. 이제 부주의에서 오는 사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성인들이 먹는 약들,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거를, 사실 애들 특징 아시지 않습니까? 손에 가면? 네, 맞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서 이제 어른 약을 좀 먹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3: 커터칼?
4: 네.
3: 뭐 하다가?
4: 아니, 장난치다가.
3: 장난? 뒤돌려봐. 여기는 괜찮고.
4: 네.
3: 1등 한번 해봐. 1등. 이쪽도 1등 한번 해봐. 여기 완전 1등 제껴봐. 이렇게 선생님처럼. 여기도 이 정도? 여기도 이 정도? 오케이. 알겠어요.
5: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하고 전화도 미리 하고 그랬는데, 대기 시간은 길지만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6: 근데 이제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와서 자기의 증상이나 아픔 표현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도 어느 정도 그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봐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소아과의 지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선생님들께, 소아청소년과죠, 선생님들께서 응급실 근무에서 많이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을 다시 응급학과가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응급학과의 업무는 점점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소아 진료에 대해서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직접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응급실의 일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소아 환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6: 기억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신고가 됐고, 구급대에 의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거예요. 아내는 이미 응급실 왔을 때 사망 상태였고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죠. 근데 이게 30분을 해도 1시간을 해도 반응이 전혀 없어서 결국은 사망 선언을 했습니다.
1: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6: 나중에 이제 사망 선언을 하고 나서 그 이제 영안실로 내리기 위해서 잠깐 대기하는 시간, 30분, 1시간 정도 대기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아이를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이제 애가 한 7살, 8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애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이 가슴에 동그란 자국이 하나 있는 겁니다. 반지에 찍힌 것 같은.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저건 뭘까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누르게 된 거예요. 눌렀는데 아시다시피 이 가슴 밑에는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뼈가 있어서 딱딱해야 될 부분이 쑥 들어가는 거죠. 뭘까? 왜 쑥 들어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소생술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0: 밖에 나오다 보니까 그 아이가 아까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킥보드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킥보드가 새 거가 아니라 약간 오래된 거여서 그 손잡이 보면 고무로 이렇게 다치지 말라고 쌓여 있잖아요. 그 부분의 끝에가 다 닳아가지고 그 철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출된 게 다 동그랗잖아요. 그 가슴에 있는 상처와 그 손잡이의 동그란 부분이 재보진 않았지만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서 이제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죠. 아, 애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그 부분이 가슴에 찍혔고 심장 앞전같이 돌이킬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겠구나 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1: 저희 외과에서도 옛날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사고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안전장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리 잡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주의해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안전장비를 착용 안 하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너무 크게 나거든요. 너무 크게 나고 이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고 앞날이 창창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후유증이 남는 상해를 입는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1: 그런데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 사건들인데요. 응급실에 있으면 가장 먼저 아동학대 환자들을 어떻게 보면 소아과와 더불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0: 아동학대를 제일 많이 신고하는 곳이 아마 응급실일 겁니다. 그 의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의료인에게는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회적 안전장치의 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응급실에 오실 때 그 사실을 숨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1: 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숨기시려고?
0: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 몇 가지 그런 클루가 있습니다. 경력과 그 환자의 그런 상황, 상처라든지 외상의 흔적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런 장골이라고 하죠. 큰뼈들은 아이들이 잘 부러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런 장골에 골절이 오면 의심을 저희가 할 수가 있죠. 한 번은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 12개월 된 아기였어요. 12개월 된 아이가 두개골 골절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아기를 봐주시는 그 시터분이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2개월 된 아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의무기록을 이제 전자차트를 보고 있는데 6개월 전에 저희 병원 와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뭘까 하고 봤더니 상완골 골절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 상완골 골절은 큰 뼈잖아요. 근데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6개월 아기는 제대로 이제 배미를 하고 기어다닐 때지 걷지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이 큰 뼈가 부러질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귀똥냥으로 들은 얘기지만 아마 그 베이비시터 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전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런 것들 신고한다는 것, 그다음에 그걸 이제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상황이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0: 아동학대 신고율이 지금 현재 한 2%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보호자들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보복,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의료기관들의 아동학대 기록 공유나 이런 전담 의료진 양성들이 꼭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1: 그럼 혹시 보셨던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아동학대 사건이 있나요?
2: 제가 전공의 때 엄마가 애 손을 잡고 왔는데 한 6살 정도 되는 친구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애 눈 주변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빨리 응급실에 가서 애기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애가 왔는데.
1: 눈 주변이요?
2: 네. 사진 한번.
1: 아, 사진?
2: 네. 보시겠습니까? 요렇게. 애기 주변이 그 라쿤 아이라고 해서 너구리 눈같이.
1: 네, 이거 저희가 의대생 때 많이 배우는.
2: 맞습니다.
1: 눈 주변이 그 너구리 눈 혹은 판다. 팬더 눈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바로 그 사진 아닌가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애는 그렇게 아파 보이지가 또 않는 거예요. 하나 더 이상한 거는 엄마가 있을 때는 애가 너무 얌전한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근데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애가 막 침대 사이를 왔다 갔다 그 나이에 애들이 사실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0: 검사 결과는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서 이제 제가 애한테 갔죠. 그래서 이제 애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면서 애한테 물어보려고 애도 귀엽기도 하고 해서 이제 쓰다듬어 줬는데 이상한 거예요.
1: 뭐가 또
0: 앞에 머리가 여기가 만져보니까 머리가 물컹물컹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말랑말랑 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 혹시 머리를 때린 건 아니겠죠?
0: 때렸더라고요. 얘가 이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엄마가 밤에 1시간 동안 머리만 막 때리고 이제 애가 울다가 그대로 지쳐서 잤겠죠. 일어나지 않고 그랬는데 아침에 또 이제 엄마가 무서우니까 애가 살금살금 일어나서 조용히 뭐 유치원에 갔겠죠. 근데 유치원에 갔는데 본인 세상이지 않습니까? 막 뛰어다녔겠죠. 그랬더니 두피와 혈종이 아시겠죠? 여기 눈으로 흘러내려서
1: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잔혹하죠. 왜냐하면 다른데 팔다리 이런 데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니까 때리지 않고 머리 부분은 사실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서
1: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요 명절이지만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충격적입니다.
0: 문제는 저희도 쉽지 않긴 하지만 남은 아이가 양육할 보호자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엄마는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아빠도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양육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런 아무것도 표현을 못하는 이런 약자들 이런 영화나 소아한테 이제 폭력이 가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같이 누가 술 드셨어요? 친구분?
3: 아니요, 저희 걸차 먹었습니다.
2: 친구 누가 한 거예요?
3: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2: 잠깐 볼게요. 두통 없으세요?
3: 네.
2: 얼굴도 네, 저쪽 걸어보세요, 이쪽으로. 네, 통증 없으세요?
3: 네.
2: 지금 이쪽에 출혈이 있으시고요.
3: 네.
2: 머리 왼쪽을 크게 부딪히신 것 같아요.
3: 네.
2: 일단 머리 CT는 촬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넘어지시면 땅에 부딪힌 것 같고 네. 이 정도면 확인을 해야죠.
1: 숙주한테도 지금 좀 수치해가지고 네.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0: 그래서 더 검사가 필요한 거죠. 안 취해 계신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르고 증상을 뚜렷이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부딪혀서 두통이 있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금방 캐치를 할 텐데 정신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 증상이 마스킹 내는 거죠. 숨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단이 어렵죠. 아파요. 예, 좀만 참아요. 예, 좋아요. 예, 잘 참고 있어요. 괜찮죠?
2: 아직 이제 왔는데 원장님.
0: 저분은 그냥 겉에만 찔리셔가지고 다행히 그냥 단순 봉합으로 끝나는 케이스인데 만약에 깊게 들어가거나 뭐 혈관이 크게 다치면 이제 수술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이 커지는데 다행히. 집에 가서 잘 화해하실 것 같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네,
3: 수고하세요.
2: 원장님 한 번 먹으세요.
3: 낙수하지 마시고.
2: 네, 이쪽으로 가야 돼요?
3: 아, 나가시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
2: 아, 이쪽이요?
3: 업무팀이죠, 이쪽으로.
2: 네, 수고하세요. 네.
4: 제가 한 15년쯤 전에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 그때는 술에 취하신 주체

0: 취재자분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오시던데 요즘은 어떤가요?
1: 네, 요즘도 여전히 많습니다. 술을 드시다가 내과적인 질환으로 배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토하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단순히 많이 취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냥 맡겨버리시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응급실 비용이 지금보다 많이 덜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2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단순히 술 취했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응급실에 데리고 오면 보호자들은 친구들이죠. 집에 갈 수가 있고 저희가 잘 치료도 해주고 술을
0: 깰 때까지 재워도 주고
1: 링겔도 놔주고 하니까 가버리시는 거죠.
0: 그렇게 되면 다른 환자 진료가 어려워지지 않으세요?
1: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술이 취해 있어서 이성이 약간 마비되어 계시기 때문에 얌전히 치료받으면 모르는데 의료진들한테 시비도 거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가끔 폭행도 하시고 TV 뉴스에 가끔 나오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그러십니다. 그러면 집에 보냈다가 술 깨면 다시 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술이 취하시면 자기가 얼마나 다쳤는지 몰라요. 또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머리에 열상이 있으면 이분들이 뇌출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양이 적거나 너무 초기고 또 너무 취했으면 이게 쉽게 판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0: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전공이 1년 차 때 나이가 어린 친구였던 것 같아요. 18살짜리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저희 병원에 응급실에 전화해서 애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알아보라고 한다. 내가 니네 병원에 가면 안 되겠냐라고 아마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거의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거의 뭐 혈압도 안 잡히는 상태였고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저희가 막 거의 심폐소생술을 막 시행을 하고 이제 한 달간 정말 잘 치료를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잘 치료를 했고 멀쩡하게 퇴원했습니다. 좋았고 사실 아 이렇게 하면 치료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사실 교환하고 잘 지내라 그다음에 뭐 대학도 간다고 공부도 하겠다고 뭐 이렇게 몇 번 전화 통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0: 예감이 안 좋은데요.
2: 이제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1년 차였던 것 같아요. 좀 힘들었었죠. 한동안 자해자살 환자를 보는 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아, 네.

이제 2000년도에 응급학과 전문의를 처음 따고 발령을 받고 전문의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자해자살 약물 시도했던 환자들이 환자로서 인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귀찮은 환자 뭐 이렇게 취급을 막 당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도 뭐 치료하시면 하루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뭐 수술하시고 항암하시는데 이제 이런 환자들은 자기 목숨을 끊겠다고 하니까 의사들도 이런 환자들을 환자인가? 뭐 인식 자체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과에서도 잘 입원을 시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응급실에서 방치되어 있고 난리치고 결국은 그냥 뭐 탈원하는 케이스들이 막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지지 기반을 하나도 뭐 면담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전공의도 뭐 먹었어? 그러면 뭐 약을 30개도 다 알아냅니다. 근데 왜 먹었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 먹었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죠.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중반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인 생명사랑 위기 대응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응급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팀을 이뤄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요. 이분들이 사실 보호자나 환자를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마음에 힘든 점은 뭐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저희랑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이런

0: 정신건강의학과 쪽인 병, 자해자살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이제 생겼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참여를 했고 2022년 5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한 4개월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마음을 치료하시는 중심으로
0: 마음 치료하기까지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저는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뭔가 급성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을 때는 입원 치료를 하면 됩니다. 입원 치료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외래를 다니면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주변인, 의료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제가 또 편지 한 장 사진을 봤어요. 이건 어떤 편지인가요?
0: 저 환자 보호자 어머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1: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너무 암담해 울고만 있을 때 1%라도 살리게 최선을 다해보자며 말씀하셨던 이훈정 과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내일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게 저희 아들이 빠르게 회복해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키겠습니다.

0: 아무래도 응급하면은 생명을 지키는 그 골든타임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1: 맞습니다.
0: 명절 때 저희가 알아두면 좀 좋을 상식이 있을까요?
1: 네. 그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정도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케이스가 좀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반응을 조금 빨리 보고요. 반응이 없으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 내가 뭐 동영상도 좀 봤고 뭐 아니면은 가족들한테 또 막 전화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다 버리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아시겠지만 4분이 지나면 이미 뇌손상이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119에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호흡 확인하시고 없으면 가슴 압박을 해주시고 어쨌든 본인이 견디셔야 돼요. 혼자 있게 된다고 하면 119가 도착하려면 5분 정도는 견디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19에 연결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도움을 받으시고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교수님, 실제로 병원 밖에서 심폐소생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 보통 주변에서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고 교수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23년 동안 병원 밖에서 심폐소생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0: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2: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 많거든요. 그런 환자분이 발생하셨을 때 그 현장에 의사가 있을 확률은 매우 극히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폐소생술은 전 국민,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응급 상황에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사실 저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심폐소생술 직접 많이 했지만 네네. 이게 의대 교수지만 안 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잘 할 수 있지 저도 잘 모르 저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1: 네, 배워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잠깐 가르쳐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먼저 의식이 없으신 분을 발견하시면 반응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가볍게 어깨를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라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0: 네. 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1: 네. 반응이 없으면 제일 중요한 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까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실 때는 딱 지적을 하셔야 돼요. 검은색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회색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네. 도움을 반드시 요청하는
1: 맞습니다.
0: 얘기죠. 검은색 티 입으신 분 신고 저 대신에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회색 티 입으신 분

0: 자동 심장 충격기 좀 저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1: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요. 호흡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슴 압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0: 반드시 호흡을 확인해야 네. 되는 거죠?
1: 가슴 압박의 위치는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기준이 되는 선이 유두선 가운데, 이쪽 가운데 바로 아래쪽에 손 하나를 놓으시고요. 손은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은 필요 없습니다. 손 뒤꿈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흉골에 올려놓으시고 다른 손을 깍지를 끼시고 쭉 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한번 30번 눌러주는 거 한번 30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30번 해야 되는 거죠?
1: 네, 한번
0: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네. 누르시고
0: 유두 중앙선에
1: 네, 놓으시고요.
0: 손꿈치를 놓으시고
1: 손깍지를 끼시고 손가락을 네. 들으셔야 됩니다. 손가락이 네. 들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셔서 네. 누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0: 열,
1: 열, 열, 열, 열, 열, 열, 열,
0: 열, 열, 열, 열, 열, 열, 열, 본인이 할 수, 이거 5분 정도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1: 2분마다 병원에서도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0: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해야겠군요.
1: 먼저 하고 주변의 도움을 꼭 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생하셨고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죠?
0: 네, 자동
1: 심장 충격기.
0: 네, 충격기 아닌가요?
1: 네, 자동으로 하는 거고요. 열면은 한 50%는 끝납니다.
0: 아, 여는 방법이 또 특별히 있나 보죠?
1: 없습니다.
0: 아, 그냥 여는 건데.
1: 네, 열면 됩니다.
0: 네.
1: 교수님,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혹시.
0: 네, 온오프 버튼이 눈에
1: 맞습니다.
0: 보여서 이렇게 키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키시고 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가만히 들어봐 주세요.
2: 상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0: 이거 완전히
2: 패드 커넥터를 전멸 등 옆에 꽂으세요.
1: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시랍니다.
0: 네.
1: 패드를 열어보시면
0: 네.
1: 붙여야 할 곳의 위치가
0: 네.
1: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당황하지 네. 마시고
2: 부착하세요.
1: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쪽에 하나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한 바 붙이시면 됩니다.
0: 네, 제가 그림이 잠깐. 그려져 있네요.
1: 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대로
0: 네, 요거는 요쪽에
1: 네. 붙이시고
0: 네.
1: 커넥터를 네. 꽂아주세요.
0: 커넥터도 헷갈리지 않게 돼 있고요.
2: 커넥터를 단단히 꽂으세요.
1: 가슴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2: 네.
1: 분석 진행 중입니다.
0: 네.
2: 접촉 금지.
1: 접촉 금지. 이때는 네. 아무도 만지면 안 됩니다.
0: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1: 만지면 다 부정맥으로 인식합니다. 재세동 해야 된대요.
0: 네.
1: 충전 중일 땐 좀 만지셔도 됩니다.
2: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1: 충전이 끝나면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2: 재세동 실시하세요.
1: 누르세요.
2: 주황색 충격보 재세동 실시되었습니다.
1: 바로 가슴 압박.
2: 중지되었습니다.
0: 네. 끝나면 하셨던 바로.
1: 네. 해주시면.
0: 네. 30번.
1: 그렇습니다. 열고 키면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0: 네.
1: 저기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거를 열어보지 않았고
0: 네.
1: 사용해보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긴 한데요.
0: 네.
1: 그런 두려움 가지실 필요 없고요.
0: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1: 거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자동 재세동기는 저희 주변에 어디에 있나요? 제가 직접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1: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지하철. 네.
0: 신경을 안 써서 못 찾은
1: 그렇죠.
0: 거군요.
1: 지하철, 그다음에 대규모 아파트에도 다 있고요. 수영장. 학교 이런 데 있고요. 어디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앱이 있습니다.
0: 네.
1: 이젠이라는 앱에 들어가서 제 위치를 넣으시면 맛집처럼 어디에
0: 표시가 다.
1: 그렇죠. 아.
0: 응급의학과 역사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되나요?
1: 제 기억에도 1989년에 대한 응급의학과 응급의학회가 이제 창립이 됐고요. 아마 이게 1986년에 이제 서울 아시안 게임, 1988년에 서울 올림픽 대회가 있어서 이제 국제적인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응급의료 체계가 아마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정말 오래되진 않았네요.
1: 네네. 또 하나는 교수님도 기억하시겠지만 1994년에 10월 달이니까 성수대교 제가 본과 4학년이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고요. 1995년도에 4월에 인턴이었는데 대구 지하철이 폭파돼서 100명이 넘는 환자가 죽었고 그해 6월에 다 아시겠지만 상품 백화점이 제가 그때도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붕괴되는 바람에 500명 넘는 환자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단 재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응급 이런 체계에 대한 구축의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전문 과목으로 인정을 안 해줬었습니다. 제 인턴 때도 안 됐었고요. 제가 1년차를 시작한 1996년도에 처음으로 응급학과를 전문 과목으로 인정해서 첫 전문의 51명이 이제 탄생을 하셨고요.

0: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펄스잖아. 혈압이 떨어질 때는 이미 출혈이 많이 되고 나중에 간 거니까. 그러니까 A, B, C. A가 뭐야?
1: Airway.
0: 그 다음에? 브리딩. C는?
1: Circulation.
0: 그렇지. A, B, C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의과대학생들 실습을 할 때 병실이나 이렇게 다른 과, 응급실이 아닌 뭐 내과라든지 외과를 놓을 때는 보통 진단이 되어 있는 환자들을 보게 되거든요. 모든 결론이 끝나 있는 거죠. 진단은 다 돼 있고 치료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환자들이 처음에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증상으로 오시지. 그거를 제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응급실이어서 저는 이제 실습 학생들 나오면 이렇게 데리고 잘 다녀요. 같이 많이 보라고. 근데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죠.
1: 네, 응급의학과에 레지던트로 계신 선생님분들도 있고, 선배분들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역시 얘기로 듣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압박감이나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피부로 와닿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2: 응급의학과는 30년을 거치면서 최초보다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진료 체계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현재 전체적인 의료체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수 진료과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선생님들이죠. 그럼 이 분들이 이전에는 응급실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면 지금은 그분들 자체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 진료를 많이 힘들어하세요. 응급의학과가 모든 응급 환자를 다 볼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 필수 진료과 선생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교수님, 다시 선택할 기회가 오신다면 그래도 응급의학과 선택하실까요?
2: 네, 저는 하겠다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아직도 개선될 부분은 반드시 남아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노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연말이 되면 차일피일 미루던 시험을 치르듯 국민 건강검진을 받는 이들이 병원으로 몰려든다. 혈액검사, 대장검사 등 꼭 필요한 검사들이 많지만 그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검사가 바로 위내시경 검사다.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로 2002년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국민건강검진 필수 항목으로 지정했다.
1: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증상은 비록 없었지만 위암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서 완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0: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면 위험을 비롯해 여러 가지 결과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
2: 위축성 위염은 혹시 어떤 거라고 읽어주세요?
3: 나도 이거 진단 받았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2: 장상피화생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4: 들어보지 못했는데.
3: 근데 이건 뭐예요? 장상피화생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
5: 위염증에서 뭐 암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 염증도 암이 됩니까?
6: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위암하고 관계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은 장상피화생, 그다음에 만성위축성 위염 이런 부분들입니다. 모든 분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0: 위염은 어떻게 위암이 되는 걸까? 또 조기 위암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걸까?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면 이제 그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자. 지난 9월 국민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희순 씨.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라는 결과를 듣고 깜짝 놀라 병원을 찾았다.

0: 그게 이 초기 위암으로 갈수 있는 증상이라 해서 깜짝 놀랐죠. 남편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내가 먼저 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눈물을 앞으로 가려.
1: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라고 이렇게 대학병원에 3차 병원에 오게 된 이유는 아마도 어디서 들었거나 찾아보니까 이게 위암과 연관이 있다. 위암이 생길
0: 제가
1: 위험성이
0: 이게 이제
1: 높다고
0: 느닷없이 오니까 인터넷에 고치지만 찾아봤어요. 그냥 그 이름만 치도
1: 찾아봤죠. 예. 예. 예. 예.
0: 나오잖아요.
1: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그죠?
0: 예.
1: 이게
0: 그래서
1: 있으면 뭐
0: 조기로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1: 네.
0: 위암 초기에 걸릴 수 있다고.
1: 걸릴 수 있다는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거기에 지나친 걱정을 해도 안 되고요. 또 그거 가지고 너무 무시하고 다니는 것도 좋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있다면은 얼만큼 있느냐, 심한 정도를 또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방금
2: 대부분의
1: 혈압
2: 환자들이
1: 나오는 거
2: 그렇듯
1: 잠깐
2: 지희순
1: 하셨지만
2: 씨도 잔뜩 겁을
1: 물어보니까
2: 먹은 상태다.
1: 치매형의 치료와 헬리코박터
2: 이럴 땐
1: 같은
2: 우선 개념부터 정확히
1: 치료의
2: 알아야 한다.
1: 위험이
2: 우리의 위는 점막으로 돼 있는데 위염이 발생하면 점막이 손상되기 시작한다. 위축성 위염이란 위점막이 위축되고 얇아져 혈관이 비치는 상태를 말하고, 장상피화생은 여기서 더 진행돼 위장 점막이 장의 상피세포처럼 변한 상태를 말한다. 건강검진 시 일반 내시경으로 보면 위점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1: 약간의 염증이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이위 상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과 장 상피화생 변화가 왔는지는 내시경으로 육안으로 보고 판정하는 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고 또 혈액 검사를 함으로써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위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2: 만일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의심되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기 위해 점막을 채취해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1: 일부에서 위축성 변화는 있어 보이는데 심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건 조직 검사로 해야지 눈으로 봐서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안 아픕니다. 안 아프고요. 조금만 뜯어서 검사할 겁니다. 아울러 제가 헬리코박터 검사도 해볼게요. 오픈.
2: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만성 위염이 있을 경우 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1: 식도에 염증이 있어요. 역류성. 그러니까 위액이 식도로 거슬러 올라오는 역류 변화가 있는데 아마도 잘 생각해 보시면 혹시 신물 올라오거나 가슴 쓰리고 아픈 게 있었을 것 같아요.
0: 있어요.
1: 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어서 오늘 그 약을 좀 처방해 드리면 어떨까요? 네.
0: 그래야죠.
1: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0: 감사합니다.
1: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위염은 거의 99% 만성 위염을 얘기하는 건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에 비해서는 한국 사람은 거의 대부분 위염이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염분이 좀 많은 편이고요. 또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또 매운 음식 같은 자극성인 성분도 많기 때문에 위에 일정한 자극이 계속 있게 됩니다. 이런 위염 상태가 좀더 악화되고 재생이 더디다 보면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에 나쁜 변화가 오게 되고요. 이런 변화가 오면은 그것이 위암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2: 짜고 매운 한국인의 밥상. 위에 과도한 자극을 주는 식생활 때문에 한국인에게 위염은 감기만큼 흔한 질환이기도 하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검사자 가운데 약 88%가 한 종류 이상의 위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건강검진 시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염과 용종을 발견한 이순희 씨.

0: 걱정스런 마음에 조직 검사까지 해보고 병원을 찾았다.
1: 아, 위궤양이 나왔는데 조직 검사는 괜찮게 나오셨고 헬리코박터도 음성으로 나왔는데 우리 병원에 오셨네요. 아, 왜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 약 먹어도 치료해도?
2: 아, 처음에 건강 검진 받으라고 나와서.
1: 아 이게 건강 국가 안 검진 내시경 그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주는 거 하신 거예요? 네.
2: 봤는데 용종이 두 개가 발견이 돼서.
1: 이거는 미란이라 그래서 살짝 패이는 위인데 이거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한국 사람의 식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얘가 발전해서 암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고위 쪽에 약간 부은 것 같이 보이는데도 제가 조직검사 하셨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다 그냥 미란이고 그냥 염증 있는 정도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궤양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고 살짝 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궤양은 깊게 패이는 거를 궤양이라고 그러고 살짝 패이는 거를 임상에서 미란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미란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대학병원까지 와서 또다시 내시경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0: 위에 생기는 용종은 악성이 아닌 종양이 많기 때문에 출혈이 없고 크기가 작다면 정기적으로 지켜봐도 된다.
2: 건강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그 동료나 아니면은 그 친구 와이프들이 이렇게 건강검진 받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건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암으로 넘어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그 나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해가지고 엄청 집에서 지금 한 달째 쉬고 있는데 힘들었어요.
0: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앓는 위염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과식이나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갑자기 속이 쓰리고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위염은 간단한 약물이나 식습관 조절로도 금방 좋아진다. 하지만 위염이 만성화되면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됐다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위장은 자극적인 음식 섭취나 스트레스 또는 특정 약물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의해 급성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아 만성위염이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만성위염은 위의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위샘이 사라지고 위 점막이 얇아지는 만성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된다. 만성위축성 위염에서는 위장 표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상피 화생이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 위 점막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유독 바쁜 한 해를 보냈던 정일석 씨. 보통 때 같으면 연초에 받았을 국민건강검진을 10월을 넘기고서야 했다.
3: 국가건강검진은 꾸준히 그럼 받아오셨어요?
4: 예, 꾸준히 받았죠.
3: 2년에 한 번씩?
4: 예, 2년에 한 번씩. 근데 그전에는 물 도했는데 6월에 이제 그게 발견이 된 거지. 딴 때는 좀 일찍 받았죠. 3, 4월 달 그때쯤에서.
5: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밀어친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그리고 또 사방에서 난리 났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막 난리 나더라고. 잊었다가도 그거 받으면 가야지 하고 또 잊었다가 또 받으면 가야지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거 발견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0: 차일피일 미루다 받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외과를 찾았다.
6: 환자분은 정말로 빨리 초기에 발견이 되셔서요.
7: 네.
6: 아마 이거는 수술을 네. 할 게 아니고요.
7: 네.
6: 가능하면 내시경 치료가 될 것 같고요.
7: 네. 네,
6: 그래서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내시경 치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 네.
6: 아주 초기인 상황이고요.
7: 네.
6: 지금 내시경 사진에서 보면 조기 위암인데
7: 네.
6: 세포의 형태도 별로 나쁜 것 같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는

0: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해졌다. 위암의 병기는 크게 0기부터 4기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암이 점막층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으면 조기 위암, 점막을 벗어나 근육층으로 침범하면 진행성 위암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조기 위암만이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암의 크기나 침범 깊이, 암세포의 분화도, 림프절 전이 여부 등에 따라 내시경적 절제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최근 위 내시경이 보급되면서 일기 암을 발견하는 비율은 전체 위암 환자의 약 77%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 조기 위암은 진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시경 진단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4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진을 국가에서 암검진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분들도 조기 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그런 국가 암검진을 제대로 받으시는 것이 조기 위암 발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위 내시경 검사에서 암이 발견됐다면 먼저 내과적 시술로 치료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지금 어르신이 여기 12장 넘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조그맣게 혹이 하나 보여요.
3: 그런다고 그래.
2: 네.
4: 글쎄 크게.
2: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이제 형우진 교수님은 외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자르는 위 절제하는 외과 선생님인데 이제 형우진 교수님 보시기에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데 작아요 병변이. 작으면은 괜히 수술해서 위 자르지 말고 내시경으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4: 글쎄 그렇다고 보시다.
2: 그래서 제가 보려는 거는 진단이 뭐냐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아, 그 병이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판단하려면은 일반 내시경으로는 안 돼요. 내시경 초음파라 그러는 검사가 있어요. 되게 특수한 내시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군역이 12장으로 넘어가는 입구예요. 그럼 입구에 약간 뒤쪽으로 해서 병변은 크지 않은데 많이 잡아야 한 1cm도 안 되는 조그마한 약간 표면이 좀 허른 병변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내시경 초음파 또 내시경 조직 검사도 다시 한번 해서 확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0: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받는 일반 내시경으로는 위염이나 위궤양 혹은 용종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염이 생기면 위 점막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내시경으로는 점막의 손상 깊이를 알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시경 초음파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 결과 암의 크기는 약 10mm고 점막층까지만 병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하다. 조기 위암의 내시경적 치료를 위해 정일석 씨가 입원했다. 외과적 수술에 비해 치료가 간단하지만 출혈의 위험이 있고 안정이 필요해 보통 사흘 정도 입원하게 된다.
5: 그 내시경으로다가 하니까 암만 해도 다행이지. 왜냐면 커갖고 잘라내는 것보다는 암만 해도 그냥 내시경 수술을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모르고 그냥 건강검진 안 받고 있었으면 모를 거 아니야. 아픈지도 아픈 것도 별로 없고 저가니까.
0: 정일석 씨의 경우 12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생긴 약 9.9mm 크기의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 진행된다. 먼저 내시경 채널을 통해 주사침을 넣어 병변 주위 점막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한다. 이를 통해 병변 부위를 살짝 부풀린다. 그 후 내시경 채널에 전기 소잡기를 넣어 암이 있는 부위를 넓고 얇게 떼어낸다. 내시경 치료 역시 일반 위 내시경과 동일하게 시작된다.
2: 네, 천천히 복식호흡하시고 마음 편안히 가지시면 됩니다.

내시경을 통해 암을 제거하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의 가장 큰 장점은 위를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후유증이 적고 회복도 빠른 데다 무엇보다 위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큰 차이점이 있다. 환자의 경우 암의 크기가 1cm 이하고 점막층까지만 병변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통해 암이 자리하고 있는 점막을 말끔히 제거한다.

0: 그렇습니다. 지혈하고 끝내겠습니다. 대략 3.5cm 정도 되는 길이의 점막이 절제가 됐습니다. 병변이 3.5cm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병소에서 우리가 안전한 주변 변연부를 포함해서 잘라낸 크기가 3.5cm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자르면은 위기양이 너무 커져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겠지만 인체의 몸이라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절제해내도 불과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거의 90% 이상의 위점막에 이런 인위적인 의인성 궤양은 잘 아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수술장이 분주하다. 위장관 외과 형우진 교수의 조금은 특별한 수술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수술은 대만에서 열리는 최소 침습 수술 학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각국 의료진들에게 소개될 이번 수술은 형광 림프관 조영술이라는 최신 방법을 사용한 위암 로봇 수술이다.
2: 오늘 하는 라이브 수술은 이제 위암에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많이 우월성을 갖고 있거든요. 또 더욱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광물질을 사용해서 하는 수술은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위암 수술에 대한 경험도 적고 또 서양의 환자들이 많이 뚱뚱하기 때문에 이런 형광물질을 사용했을 때 림프절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어서 림프절 절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1: 두 나라를 연결할 영상 장비 확인이 끝나면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된다.
3: Okay, now I will show you the inside image of the stomach. You can see that
1: 환자는 50대 여성으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위암 1기에 해당한다. 먼저 암 전이가 의심되는 위 바깥쪽의 림프절을 절제하기 시작한다. 모니터 속에 형광색으로 밝게 빛나는 부분이 바로 형광 물질로 염색된 림프절이다.
3: So we will remove all of these lymph nodes along the while we are performing formal lymph node dissection.
1: 수술 시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작은 크기의 림프절들을 형광색으로 표시되게 만든 다음 절제하는 방법이다.
2: 이전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이죠. 위암 자체가 림프관을 타고 옮겨가게 됩니다. 림프절을 간 이후에는 결국은 체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위암이 암세포가 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런 통로를 확인할 수 없었었던 경우에는 그런 림프관을 저희가 자르든지 아니면 그 림프관이 열려 있는지 수술하는 도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광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수술하는 도중에 림프관에서 혹시라도 암세포가 있다면 흘러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저희가 수술했던 부위에서 림프절을 남기지 않고 정말 모두 다 절제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수술의 성적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환자의 배를 열지 않고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림프절들을 세세하게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술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3: Then we frequently turn it on. So now you can see that the lymphatic drain is up to here, but there's no.
1: 카메라 너머 먼 나라에서 수많은 의료진들.

0: 우리 지켜보는 가운데 예정됐던 위하부 철제술이 무사히 끝나가고 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수술 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1: So in your experience, how long the ICD stay in the system?
2: At least more than 1.5 days.
1: 1.5 days.
2: Yeah, at least up to, but not more than 2 days.
3: Thank you again for sharing your experience with us. We have something very sorry for that. At the moment, which
0: 세계 각국 의료진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실시간 중계가 끝났다.
2: 수술을 할 때 보면 그전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보는 분들도 그전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미지를 수술하는 동안에 보게 되니까 훨씬 더 수술이 쉬워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을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로봇 수술 자체도 새롭지만 형광물질을 주입해서 하는 수술은 더더욱이 새로운 부분이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0: 국민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발견한 한정민 씨. 갑작스런 암 진단에 놀라기도 했지만 수술 방법을 결정하면서도 마음고생이 많았다.
1: 검사하고 처음 알았을 때 혼란스러웠죠. 황당하고. 그 표현할 수 없는 막 불안감도 있었고. 처음에 그거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뭐 내시경으로 떼어낼 수도 있다 해가지고 내과 쪽으로 갔었어요. 다시 이쪽 선생님이 내과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또 이제 아 이건 초기라 해도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또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었고 하여튼 뭐 왔다 갔다 기분이 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0: 암은 위에 아래 뒷벽 쪽에 있고 13mm 정도의 크기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 결과 암이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것으로 보여 내시경적 치료가 아닌 수술적 치료를 결정했다. 수술 하루 전날 특별한 준비를 위해 한정민 씨는 내시경실을 찾았다. 앞서 소개한 형광 림프관 조영술의 사전 처치와 암의 위치를 표시하는 클립을 넣기 위해서다. 먼저 내시경을 이용해 위암 주변에 형광 물질을 주입한다. 인도시아닌 그린이라는 이 약물을 위암 주변에 주사하면 일정 시간 동안 주변 림프절이 형광색을 띠게 된다. 그 다음 암 바로 옆에 클립을 꽂아 암의 위치를 표시해둔다. 먼저 형광 림프관 조영술을 위해 수술 전날 발포제가 든 약을 투여하고 위 속에 공기를 넣어 부풀린 뒤 내시경으로 위벽 안쪽에 있는 암 주변에 인도시아닌 그린이라는 형광 물질을 주입한다. 그리고 암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클립 두 개를 꽂아둔다. 암 주변에 넣은 약물은 모세관 현상으로 림프관을 통해 림프절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세포 속에 있는 혈청 단백이 인도시아닌 그린과 결합하여 약 20시간 정도 형광 물질을 잡아놓게 돼 수술 시 림프절과 림프관을 잘 볼 수 있게 해준다.
2: 저희가 최근에 나온 그 근적외선 이미지라는 것은 림프관과 림프절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의 점막 안쪽에다가 내시경을 통해서 형광 물질을 주입하게 되면 저희가 수술을 하는 동안에 위 주변에 있는 림프관과 림프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구조를 보면서 수술을

0: 수 있다라는 의미는 그냥 저희끼리 외과 의사들끼리 하는 말로 더 잘 보이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고방식에서부터도 시작하는 것처럼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수술들이 가능해지게 됐었습니다.
1: 형우진 교수는 회진에 앞서 오늘 사전 조치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한다. 이전에는 없던 절차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수술을 앞둔 환자의 걱정은 사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위는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암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는 것인데 역시 걱정이 많다.
0: 거기에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 위가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2: 완전히 다 저기 그 암이라는 게 없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암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술할 때 암을 보지는 못하는데요. 그 위치를 오늘 그 내시경에서 거기 약을 써서 이제 거기 위치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딘지를 알고 수술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암세포가 림프관을 타고 그다음에 림프절을 타고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그런 림프관이나 림프절을 볼 수 있게 해서 하려고 오늘 거기 내시경 하시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데는 다 절제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나오는 일은 없어요. 다 하고 나오는 거지.
2: 감사합니다. 네.

0: 아무리 수술법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환자에게 암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다. 한정민 씨의 복강경 수술이 준비되고 있다. 우선 복부 주변을 절개한 후 복강경 포트를 넣는다. 근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약물이 들어간 림프관과 림프절이 형광색으로 빛나게 돼 위치를 확인하면서 떼어낼 수 있다. 가능한 림프절을 모두 잘라내고 나면 클립의 도움을 받아 위를 잘라내고 십이지장과 연결해 수술을 마무리한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위를 둘러싼 주변 조직을 정리하고 주요 혈관을 묶어둔다. 그 다음 위에 남길 곳과 잘라낼 부분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 사전에 삽입한 클립의 도움을 받게 된다.
1: 내시경용 그 클립을 위에다가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 안에서 이렇게 내시경용 클립이 보이게 되고 이 내시경용 클립이 보이면 대략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0: 그 다음 림프절을 잘라낼 차례다. 수술 도중 근적외선 카메라를 비추면 림프절이 형광색으로 빛나게 돼 맨눈으로 볼 때보다 쉽게 그리고 더 많은 림프절을 찾아 잘라낼 수 있다. 형광 림프관 조영술을 통해 이전보다 약 15개 정도 많은 총 49개의 림프절을 잘라낼 수 있었다.
1: 이분의 경우는 저희가 그 근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서 하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제 사용했던 그 색소가 근적외선 영상에서 병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병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의 위치 주변에서 저희가 색소를 사용하게 되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정도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거리 이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절제를 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위치가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위에 위쪽 부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래쪽만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0: 가족들에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가장 김형근 씨. 갑작스런 입원에 아직도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1: 경치는 좋은데.
2: 참나, 암수술 온 사람이 저렇게 웃고. 아이고, 고모부는 그냥 암 걸리지도 않는데 혹시 암인가 모르겠다고 하는 게 그냥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우리 신우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아니 자기는 웃고 도대체
1: 뭐지 물고 치야지 지금 벌써 여기서
0: 아무런 증상도 없이 건강검진에서 조기 위암을 발견했다.
1: 아이고.
2: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평소 때도 건강 나는 20살짜리만큼 건강하다 그러고 자부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지금은 술을 덜 먹지만은 작년에는 엄청 365일이면 363일 동안은 술 먹고 다녔어요.
3: 건강검진해서 이렇게 발견했은 게 감사하게 여겨. 퇴원 때 잘하고 이제
2: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냥 건강하다고 한번 빠졌거든요. 예.
0: 하지만 올해도 검진을 지나쳤다면 치료가 간단치 않았을 것이다. 내시경 검사 결과 10mm 크기의 조기 위암과 더불어 위 선종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김영근 씨의 경우 점막층에만 암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다른 부위에도 선종과 같은 세포 변화가 있고 암의 경계를 확실히 보기 위해 별도의 검사를 좀 더 진행하기로 했다.
4: 이게 현미경 내시경용 탐침자입니다. 요 굉장히 가늘죠. 요 가늘고 탄력성이 있는 요 탐침자를 내시경의 겸자공을 통해서 환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점막의 탐침자 끝이 닿게 되면은 그 표면에 있는 점막 세포를 현미경 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0: 김형근 씨에게 사용될 특수 장비는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으로 암을 제거하기 전 조직 세포를 현미경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 시술을 위해 먼저 인체에 무해한 형광 조영제를 주입한다. 조영제가 모세 혈관을 통해 세포 조직에 퍼지면 형광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은 특수기구가 달린 탐침자를 형광현상에 나타난 조직에 대면 조직의 세포를 현미경 수준인 1,100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조직 검사 없이 위점막 세포의 변화 여부를 바로 확인하며 시술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조직을 뜯어서 그거를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세포가 나쁜 놈인지 나쁘지 않은 놈인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세포 단위에서 형태를 관찰해서 이것이 정상 세포인지 비정상 세포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불필요한 조직 검사의 그 돈, 수고, 노력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죠. 현재로는 위암에서 암 내시경 치료를 또는 수술할 때의 변연부, 마진의 경계 부위를 결정짓는데 주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점막을 봤을 때 이 점막이 암인지 암 아닌지가 되게 애매한 경우에 진단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이 두 가지 목표로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이 임상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0: 7년 전부터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은 물론 헬리코박터균까지 추적 관찰 중인 백인수 씨. 남들보다 열심히 검사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5: 제 생각은 술을 많이 먹어놔 놓으니까 니가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설사를 세 번, 네 번 하니까는 그게 상당히 고통스럽더라고. 아버지 행지가 6번 중에 5번 암수술, 위암수술을 했어. 그래서

0: 어디가 안 좋은가 싶어요. 먹고 아무 안 걸리고 자주 신경 써가지고 그 조금씩 좋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1: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암으로 변해 더 나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위험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게 된다.
2: 그 시약에다가 헬리코박터 키트에 넣는 거죠.
3: 사실 이 정도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심한 경우에는 매년 내시경 검사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분이 계속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해오고 계시고요. 오늘도 내시경 검사를 하셨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또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확인하고 장상피화생이나 위축성 위염이 정도가 심화되는지 또는 좋아지는지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지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조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1: 정기 검사를 통해 헬리코박터균을 확인하는 것은 암의 발병 위험성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정확히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4: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5: 장에서 무슨 기능을 한다는 걸로만 들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6: 그냥 뭐 위염이 있어가지고 갔을 때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뭐 그렇다는 이런 거는 들어봤습니다.
7: 위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위암을 많이 일으킨다고 그래요.
8: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균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의사는 그냥 놔둬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반드시 그 헬리코박터 암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님마다 다르니까 소견이 이거 제가 텔레비를 볼 때마다 의사님 나올 때마다 이야기 달라서 뭐가 진실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1: 위 점막에 사는 박테리아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위암 유발인자다. 위암을 비롯해 위염과 위궤양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지만 소화와 살균작용을 하는 위산에도 죽지 않아 자연치유가 어렵다. 치료를 위해서는 2주간 약물치료를 받고 다시 검사를 통해 완전히 균이 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9: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수 이상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보통 10세 이전에 감염되고요. 일생 동안 위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면은 이것이 만성위염, 만성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 위선종을 거쳐서 위암으로 병발할 수 있습니다.
1: 박유순 씨 역시 국민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
10: 좀 이상 미미하다 하면서 내년 올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12월 말경에 했어요. 이따가 18년도 7월 달에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에 한방 잊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에 가서 해보니까 위암으로 나왔어요.
1: 만성위염과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인 탓에 불과 8개월 만에 변화가 나타났다. 암의 위치는 위 아래쪽이며 크기는 35mm 정도의 고분화 선암으로 내시경 초음파 검사상 근육층까지 침범 가능성이 있다. 내시경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 전날 발포제가 든 약을 투여하고 위 속에 공기를 넣어 부풀린 뒤 내시경으로 암 주변 점막 하층에 인두시아닌 그린을 주입한다. 그리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클립 두 개로 표시해둔다.

0: 박유순 씨는 빠른 회복을 위해 로봇 수술을 선택했다.
1: 조기 위암이면 최근에는 이제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내시경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내시경 치료를 한다는 것은 미절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니까 위를 온전한 위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갖게 되고요. 내시경 치료를 하지 못할지라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발견이 된다면 수술 이후에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환자분들이 병에 걸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이지만 조기에 발견이 되면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점은 검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일이 됩니다.
0: 로봇 수술이 시작되면 근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잘라낸다. 그리고 표시해 둔 클립을 통해 암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를 잘라낸 다음 남아 있는 위와 십이지장을 이어준다.

0: 여기 이렇게 초록 색깔로 보이는 게 그 색소를 넣어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초록 색깔로 보이는 데들이 다 림프관이랑 림프절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냥 보면 림프관은 눈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게 되죠.
1: 일반 카메라로는 림프절이 보이지 않지만 근적외선으로 전환시키면 형광색을 띠며 아주 작은 림프절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0: 비교적 초기의 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림프절의 전이가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CT에서도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좋다면 수술로 모든 치료가 끝나고 회복만 잘 하신다면 그냥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일주일 전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헬리코박터 균 검사를 한 지희순 씨. 그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다.
2: 결과가 다 나왔어요.
3: 만성 위염이 심해져서 위축성 위염이 되는 거, 위가 얇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 위 얇지 않아요.
4: 괜찮아요.
3: 네. 그냥 만성 위염인지 위축성 위염까지 오지 않았어요.
4: 다행이네요.
3: 근데 그 장상피 화생이 위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부위에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해봤는데 정말 다행히 장상피 화생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4: 감사합니다.
3: 그리고 어머니는 헬리코박터 감염도 없어요.
4: 없어요.
3: 없어요.
4: 아니 그때도
1: 위암의 고위험군인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그리고 헬리코박터 균까지 홀가분하게 확인이 끝났다.
3: 마음 놓으셔도 되지 뭐.
4: 괜찮아요.
5: 좋죠. 너무 좋아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선생님이 또 다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다 보던 것이 저 기능이 좋다 보니까 좋죠. 이제 앞으로 음식을 가리는 것만 이제 책자를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더 주의해서 100세까지 산다는데 저는 100세까지는 안 살아도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죠. 너무 좋아요. 기분이 오늘.
1: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암을 미리 발견하면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복강경처럼 최소 침습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위를 많이 잘라내지 않고도 암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치료가 가능하려면 먼저 국민 건강검진 그리고 위 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해야만 한다.

0: 위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도 너무 겁먹어서도 안 된다. 암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1: 그거 참 나라에서 잘했다 싶어.
2: 그래, 참 좋아.
1: 그거 알면 안 해봤을 거야.
2: 안 해봤지, 뭘 몰랐지.
1: 저는 신경은 좀 했어도 아무래도.
2: 그 전에는 여성 자진 안 했지.
1: 가만히 있는 빨리 안 해봤을 거야.

0: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깁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1: 사람들은 더없이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할 때 섣불지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고 하죠. 섣은 소나무 가지 같은 땔감을 말하는데 눈앞에 뻔히 재앙이 기다리는데도 잘 타는 섣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속담이겠죠. 오늘 여행은 그 섣다리에서 출발합니다. 장마가 지나가면 만들었다가 장마 때 떠내려가면 또다시 만들어서 다음 장마 때까지 사용하는 다리입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장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리를 건너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픈 길, 그러나 더없이 아름답기도 한 단종 임금의 유배길을 따라 걸으려 합니다.
1: 앞산 뒷산에 빨랫줄 걸어놓는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빽빽한 첩첩산으로 둘러싸인 땅. 산세가 너무 험해서 땅 이름을 평안할 영 넘을 월. 오는 사람이든 영영 떠나는 사람이든 편히 넘으시라 빌어주는 뜻을 담아 영월이라 한 것이 아닐까요? 이 험한 길을 걸어 넘었던 비운의 왕 단종. 세종대왕의 손자로 12살에 왕위에 올라 겨우 3년을 왕으로 살다가 17살 어린 나이에 숨진 왕.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은 유배길에 이곳을 지나갔다 전해집니다. 가는 길에 이 바위를 보고 단종이 마치 신선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여 신선함으로도 불리게 됐다는 선돌. 그 일 있은 지 500년 뒤 임금의 길을 따라가는 관광객의 눈에야 더없이 신비한 풍경이지만 어찌 될지 한치 앞 운명을 알 길 없어 두려움에 떨며 가던 어린 유배객의 눈에 정말 저 바위가 신선처럼 보였을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단종은 7일이 걸린 유배길 마지막 날에 이 부근을 지나 자신을 가두어둘 청룡포로 들어갔다 전해집니다.

0: 육지 속의 섬. 뒤쪽은 높은 산이 막고 있고 앞과 양옆의 산면은 서강이 가둬놓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땅.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를 하늘이 지어놓은 감옥이라 했습니다. 청령포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여름, 홍수로 강이 범람해 머물 곳을 옮겨야 했으니 단종이 이곳에서 살았던 시간은 불과 두 달 남짓이었습니다.
1: 눈이 내리니까 더 쓸쓸하게 느껴지네.
2: 어린 단종을 이곳으로 호송해온 의금보드사 왕방연이 단종을 그리며 지었다 전해지는 시입니다.

어린 왕은 청룡포에서 여기 관풍원으로 옮겨진 지 두 달 만에 사약을 받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17 짧은 삶을 마감하고 어린 왕은 영영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평안할 영 넘을 월, 영월. 자비로운 땅 이름대로 어린 임금. 저승길 문턱 편안하게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머리 숨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마음 통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더욱 특별해지기 마련이죠.
1: 이름 불러라.
2: 중학교.
3: 중학교, 초등학교,
1: 중학교. 육지에 살다 이제 바다에 등하라고.
3: 힐링도 하고.
4: 1박도 하고.
3: 1박 하면서 저녁에.
5: 고기도 작고.
3: 고기, 아, 친구 집에 하여튼 갑니다 오늘.
4: 친구가 고기 사세요?
3: 예.
0: 나이 이른의 동창들이 모여 바다 건너 그리운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1: 잘 살았나?
6: 반갑다. 그래.
7: 반갑지. 멀리 친구 보러 찾아오고 하니까.
1: 네가 좋은다 이가. 성이 좋고 내가 좋고.
7: 조심하고 가.
0: 내 친구가 사랑에 빠진 섬, 그 매력에 함께 빠져볼까 합니다. 금덩이 섬이라 부른다죠. 보물 같은 금당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마당으로 둔 친구의 집으로 향합니다.
1: 아, 좋다. 이리 좋은 데도 다 있네. 아우, 예뻐.
8: 아, 이쁘다.
9: 이쁘다.
8: 아, 이쁘다.
10: 아, 좋네요.
1: 저거. 그 무인도제.
0: 푸른 바다를 수놓은 그림 같은 풍경이 한눈에 담기는 명당 중의 명당.
1: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 너무 처음, 좋습니다.
8: 처음 왔는가?
1: 오늘 처음 왔는데, 예. 예, 좀 물어보 있어. 섬마다 저런 데 봐라. 이봐라. 섬 너무 섬 너무 아름답고 좋네. 예. 진짜 자연 그대로.
8: 그러니까 마이, 자꾸 오도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11: 7년이니까 오래 가면
7: 많이 온 친구는 12분까지 온 친구가 있거든.
8: 아, 네. 서세요.
1: 잘 살았어요. 고생이다. 고생.
8: 진짜 고생이다.
1: 신랑 잘 받으므로 고생한다. 한늘 잘
3: 받으므로 고생한다. 맨날 고생만 하지. 그지?
8: 네?
3: 맨날 고생하지.
8: 고생 아닙니다. 재밌죠. 섬에는 외롭다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좀 좋아요.
0: 부산에서 살다 9년 전 금당도 터를 잡았답니다.
7: 친구들이 그 뭐 그 날씨를 해가지고 횟감이라든지 해삼

0: 조금 못 봤을 때 지으러 가려고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1: 버스 운전과 식당 일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왔답니다. 인생 후반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남편의 바람이 이곳으로 이끌었다죠.
2: 젊었을 때부터 너무 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를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금동대야 막 어떤 그 지인이 소개를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 장소를 마련해서 내가 금방 막 생각도 없이 바로 들어오겠어요.
1: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할 만큼 각박한 도시를 견뎌내야 했던 아내에게도 인생의 즐거움이 찾아온 것이지요.
3: 이제 낚시도 하셨었어요?
4: 아니요, 이제 여기 와갖고 낚시 배웠어요.
3: 이쪽으로 왔어. 거기 왔네. 천천히.
4: 와!
3: 북발이. 그리고 친구들 굶지는 않았겠다. 그 제주도 가면 북발이 한 점에 만 원짜리라고 그런 해가 이거입니다. 북발이.
4: 와, 고기 한 마리 했다.
3: 이쪽 왔어. 왔네. 왔다.
4: 그래도 큰데.
1: 살면서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답니다.
4: 나는 안 들어온다 해갖고 이제 늦게서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여기 와갖고 또 뭐 젊을 때는 그런 맛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사니까 또 짜릿짜릿한 맛도 있고 신은 맛도 있고.
1: 다 금당도에 온 덕분입니다.
4: 와, 이거 물감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3: 물이 좀 많이 안 빠졌어. 물 속에. 해삼.
4: 여기다 해삼이 하나 있다.
1: 이렇게 쉽게 잡는다고요?
3: 바다는 항상 계절 따라 물 때가 있어요. 내가 막 부지런을 하면. 아이야. 소라, 불소라, 이 불소라입니다.
1: 수산물도 넘쳐나는 금덩이 섬. 남편 친구들 대접할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4: 꽃메인. 이건 노랜.
1: 생선 하나, 반찬 하나 모두 자급자족.
4: 이제 아빠 친구들이 온다 그래도 우리 먹는 그대로 나는 상을 놔줍니다, 항상.
5: 이거 가져갈까, 예?
4: 네, 하나 들어가고, 하나 요 안에 들어가고.
5: 아, 들어가고. 이걸 우리가 할게.
4: 네, 예.
1: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죠.
3: 배차린 게 없어가지고.
4: 아, 한번 많이 드셔요. 요거는 가오리 그것쯤이라서 이거 맛있어요.
6: 가오리?
7: 가오리.
8: 가오리 말려먹기.
7: 담백하다, 그냥.
8: 근데 혼자만 사주다니요.
1: 여럿이 함께 먹으니 입맛도 더 돋습니다.
6: 맛있다.
7: 좀 맛있지?
8: 꿀맛이 꿀맛. 어디가 이렇게 못 끄고.
7: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 모르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니, 머리 들라고 처음인데, 예. 이리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것도 다 보고, 참네.
1: 친구가 있어 누리는 호사.
9: 덕산은 어디로 가는데 지금 어느 길이야?
3: 지금 여기 금남도 유명한 그 트레킹 코스. 저 가마바위하고 저암 정풍 바위가 멋진 바위가 있어서.
1: 꼭 자랑하고 싶다는 금당도의 절경을 보러 가는 길.
3: 우리 왕이야. 이리 보니까 어릴 때 우리가 소풍 갈 때 산만 그 산길 가는 그 생각이 나네.
8: 가방 메고 쟤는 뭐 학교 가는 거 안 갔나?
3: 그래 맞아. 옛날에 참.
10: 엄박살이 이 차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 떠난다.
1: 마음은 철없던 그 시절 그대로.
3: 그 저것이 굉장히 안 오죠. 저희 가마바위.

0: 의원들이 타던 가마 모양 같나요?
1: 찌긴다 찌개. 너무 멋지다.
2: 금당도의 금강입니다.
1: 가슴이 탁 튀잖아.
2: 이 친구들이 여럿이 모여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딱딱딱 모여가고 있는 것 같다. 나무가 이리 송송송송 이렇게. 진짜 아름답고 좋네요. 바위가.
3: 여기서 사진 찍으면 멋지게 나왔지.
4: 근데
3: 이 길이 바위다. 내려가면 암천궁바위. 그 바닷가에 있는 그 갯바위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이 좀 직백이라.
0: 섬 주민들이 금당도에서 딱 한 곳만 가야 한다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최고의 비경으로 해안 절벽길을 따라 트레킹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5: 이거 기암 절벽이라 하나.
3: 조심하고.
0: 억겁의 시간이 빚은 신비로운 자연 풍광.
6: 절경이다, 절경이라.
1: 자, 보니까 너무 멋있다.
4: 배가 구멍이 숭숭해.
0: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걸작.
6: 이렇게 되는 거지.
3: 오늘 구경도 잘하고, 자연 공부도 잘하고.
6: 실제로 와가지고 바깥에 보니까 더 신기해.
2: 지금 달나라에 온 기분이라, 지금. 진짜 신기합니다.
0: 거대한 화산 암벽을 따라 걷는 교암 청풍은 금당 팔경 중 하나. 바다로 나가면 더 많은 비경을 만날 수 있다죠.
2: 야호!
4: 선생님도 날아간다!
0: 공주님들 모시고 자연이 공들인 예술 작품들을 하나하나 감상합니다.
3: 저희가 이제 금강 팔경주에서도 치고를 치는 코끼리 바위.
6: 딱 귀가 딱 양쪽으로 이렇게.
4: 귀가 딱.
6: 그래도 아주 코끼리거든요.
2: 처음에는 모르겠던 막 끌끌니까 알겠네.
3: 우리나라에 코끼리 바위가 수백 있다 그러는데, 내 뿐만 아니고 뭐 다른 데 찾은 사람 위험한 코끼리 같이 닮은 거지, 최고라. 금강도 코끼리가 최고로.
0: 섬 곳곳이 마치 바다 위 아트 갤러리. 첫눈에 반할만 했네요.
6: 옛날 초가집 같아, 이제.
2: 저기 우찌 살았는가 싶고, 자.
3: 근데 보니까 좋지 않나? 매일 그 뭐, 날씨 타고 저기가 친구들 와서 같이 또 놀고 안내하고, 이게 내가 보람이 있잖아.

0: 저거는 꽃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보니까.
1: 이번엔 안주인 명숙 씨가 텃밭으로 초대했습니다. 해풍 맞고 자란 유기농 채소.
0: 맛있겠다. 방알팔이 좀 두꺼운 것만, 좋은 것만 좀.
2: 요리하다 보면,
0: 아니, 요리하다 올라와.
2: 그래야 더 굵게.
0: 나는 몰랐던. 참, 요렇게 산인데, 조금 파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해놔서.
1: 씨 뿌리고 키우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3: 이게 완두콩.
0: 그 우리 집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2: 진짜.
0: 달달하다.
4: 달달해야
2: 이 그래 내가 아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따먹었다니까는.
4: 아, 나 몇 년 만에 먹는 거 한 50년 된 거.
5: 달다. 너 뭐 콩밭 소리 다 하네.

0: 我这里 혼자서 이 못하지고 자 실은 내색 안 하고 같이 올리가면서 하니까 그게 제일 좋아.
1: 너그러움은 여유에서 나오죠. 도시에 살았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
2: 근데 음식 준비하시는 힘들지 않으세요?
3: 예, 나는 해주는 게 내 힐링이에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누가 와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해달라 하면 좋아요.
0: 우리 집 사람은 우리가 직접 잡은 거기다 잡은 날씨 해가지고
4: 맛있게
0: 먹어.
5: 이야.
3: 완전 자연산 이렇게 먹기가 힘들어요.
1: 이 맛에 동창들의 아지트가 됐답니다. 육지 살 때보다 더 자주 본다죠.
6: 이 고구배를 여기서 먹다니.
7: 너무나 맛있네.
6: 아, 내 몸.
3: 아, 내 몸.
6: 아이고.
0: 그렇게 아무리 좋은 공간, 좋은 일이라도 둘이만 있으면 굉장히 어떨 때는 외로움도 많거든요. 외롭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그 모든 게 잊어지고 또 우리가 직접 낳고 키우고 이런 것을 또 같이 주니까 우리도 보람도 있고. 장군 마누라 고맙소.
6: 사랑합니다. 그러지 뭐 한번 싸줘.
0: 안 해줘. 아,
6: 해줘봐. 한번 해주면 또 해줄 수 있다.
0: 내가 처음 하는데 처음. 처음에서 맛있어 모르겠는데.
6: 언제 하면.
3: 아이고.
6: 감사합니다.
3: 아이고야,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6: 우리 덕분이다,
3: 우리 덕분인 줄 알아, 애기. 언니들 감사합니다.
6: 모두 다 건강하자. 이런 자리를 마련해.
3: 사랑해.
1: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죠.
6: 아이고, 하루가 너무 짧다. 우리 사진, 단체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단체 사진 하나 찍읍시다.
1: 이 우정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6: 우리 가을이 또 올 겁니다.
8: 가을 되면은 또 올게요.
6: 안녕하세요.
3: 아이고, 고마워.
9: 수고 많았다. 잘 먹고 잘 간다. 또 보자.
0: 그래, 그래. 잘 가라.
1: 언제든 다시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줄 테죠. 마음 편히 기댈 금보다 귀한 친구가 있는 곳. 덩달아 금당도가 좋아지네요.
10: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11: 오십시오.
10: 늘 감사하죠. 이분들 없으면 저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섬 전체가 피파섬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분입니다.
11: 우와, 고기야! 그거예요? 우와!
10: 아마 저 같은 사람 있을 거예요. 섬이 좋다.

0: 우와, 6,400km. 그럼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만큼을 달려온 거네요.
1: 장대한 협곡이 나왔습니다.
2: 와, 감탄사가 저기 나오는 풍경입니다.
3: 83cm인데 지금도 말을 잘 타신대요.
4: 감사합니다. 나간지.
1: 우와. 아, 오케이.

0: 협곡으로 쫙 빨려 들어가듯이 하이웨이가 빨라서 하이웨이가 아니라 높은 길을 달려서 하이웨이 같은.
1: 두쿠공루,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속도로로 손꼽히는 길입니다. 그 길에 놓인 하늘초원 나라티는 카자흐족의 오랜 삼터. 그들과 함께 먹고
2: 이 카자흐식 섬합입니다. 말 좋다고 그 양 꼬리 부분의 기름 다른 성분을 전혀 넣지 않고
1: 마시고
3: 저는
4: 올해
3: 9살입니다.
4: 진짜 맛있어요.
1: 초원의 밤을 보냅니다. 천상의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중국 신장 웨이월 자치구는 면적이 무려 한반도의 약 7.5배에 달하죠. 광활한 땅인 만큼 대자연의 수려한 풍광이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은 그 비경을 찾아 두샨즈를 거쳐 나라티 초원으로 향합니다. 텐샨 산맥 북쪽 중가리아 분지에 자리 잡은 두샨즈. 알타이 산맥과 텐샨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신장 지역의 각종 고속도로와 철도가 이 도시를 통과하고 있죠. 그 중에는 두샨즈라는 도시 이름을 널리 알린 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 줄 서 있는 것 보면 여기가 유명한 곳 맞나 보네요.
0: 두쿠 공루라고 하는데요, 중국말로. 그러니까 두쿠 하이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양 지명을 따서 두쿠입니다. 두쿠는 두샨즈하고 또 쿠차 사이에 난 길인데요. 이 길이 사실 엄청난 길입니다. 이 천산산맥, 그 커다란 천산산맥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인데 그 협곡을 따라 난 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매우 아름답지만 또 위험하기도 한 길이라 매년 6월에서 9월, 그러니까 눈이 적은 시기만 개방을 하는 길입니다.
1: 이곳이 신장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217번 국도의 남쪽 구간인 두쿠 공루의 시작점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요렇게 사진을 찍나 봅니다. 평생 동안 딱 한 번은 달리고 싶은 두쿠공루는 중국인들도 꿈꾸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랍니다. 그 꿈의 여정을 지금 달려가 볼까요? 총 길이 561km로 곳곳에 빼어난 경관을 품고 있는 두쿠공루는 텐산공루라고도 불리는데요. 때마침 제 눈앞에서 텐샨 산맥이 어서오라 손짓하고 있습니다. 두쿠공루를 진입하는 길에는 자전거 여행자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대자연 속에서 모험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 중국 라이더들 사이에선 성지로 여겨진다네요. 얼마 가지 않아 진풍경이 나타납니다. 도로가 산허리를 휘감아 도는데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곧이어 이어진 잿빛 협곡을 옥빛 물길이 적시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0: 우와! 크아, 저 설산 눈 녹은 물이 이 협곡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1: 시원한 물소리에 절로 향하는 발걸음. 기세 좋게 흐르는 물은 빙하수. 막다 못해 시리도록 투명합니다.
0: 아하, 차가워. 우와, 얼음물이야, 얼음물 완전.
5: 손실해요, 손실해.
0: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되다니. 그러니까 10월부터 다음에 5월까지는 눈이 쌓여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죠. 지금 최적의 여행 시기입니다.
1: 인생도 여행도 타이밍이죠. 1년에 단 4개월만 열리는 귀한 풍경. 마음껏 즐기다 가야겠습니다. 계곡물의 근원지를 찾아가듯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온통 잿빛으로 뒤덮인 황량한 절벽. 문명의 입김이 닿지 않은 거친 풍경이 저를 태고적 시간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협곡으로 쫙 빨려 들어가듯이 오다가 지금 하늘길에 접어들었어요. 와, 하이웨이 맞습니다. 하이웨이가 빨라서 하이웨이가 아니라 높은 길을 달려서 하이웨이 같아요.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1: 하늘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은 여행자를 무화지경으로 만듭니다. 여름 한계절을 즐기는 건 저 양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 와.
1: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사고가 난 모양인데요. 아, 차량 상태가 심각합니다. 좁은 고갯길이라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사고 여파로 정체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늘길 풍경 감상을 위해선 각오해야 할 여행의 일부겠지요. 이럴 땐 차라리 자전거가 유리해 보입니다. 구불구불 연결된 도로는 그야말로 천상으로 향하는 길. 눈앞에 장엄한 협곡길이 펼쳐집니다. 협곡 사이사이 시시각각 다른 모습들이 새롭게 태어나는데요. 그게 또 절경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0: 은 두쿠 공로를 달리다 보면 하루에 사계절을 여행하고 40리마다 다른 풍경을 만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비경이 나타나면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지요. 이 풍경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쳐 갈 수 있겠습니까?
1: 이야...
2: 시원해, 시원해. 저리도 너무 떠비네.
1: 이야... 저...
3: 이 천산산맥이 보통 폭이 좁으면 300km, 넓으면 400km까지 돼서 그 한반도의 그 동서의 폭을 넘거든요. 산맥 자체가. 길이로는 중국 영토만 1700km, 전체로 2500km, 어마어마하죠. 그 사이를 통과하다 보니까 뭐 고속도로라도 100km로 달려도 3시간이지만 산길을 시속 40km씩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곳곳의 명소에서.
0: 하늘길이 열리는 여름에 두쿠공로에 오시길 추천합니다. 생애 한 번쯤은 꼭 달려봐야 할 도로입니다. 풍경에 반해 사람들이 몰려드니 자연스레 휴게소가 세워졌는데요. 휴게소 맛집 들리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양꼬치를 비롯해 각종 먹거리를 파는데 뭘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3: 이추할多少钱?
2: 8块.
3: 8块.
2: 对. 现圈的羊肉.
3: 아, 요즘 비싸긴 하네요. 이거. 이 운송비 때문에 그런지. 어, 저거 아래쪽에서는 저 3원인데 지금은 8원 받고 있어요. 그래도 먹고 싶어.
0: 천상의 풍경도 식후경이겠죠.
3: 오, 장사 잘 된다.
2: 非常好吃.
0: 양꼬치만큼 좋아하는 것이 이 만두인데요. 우리로 치면 피가 좀 두꺼운 군만두 정도? 양고기 소도 아주 실합니다.
3: 저 물에 그 양이 이 좋은 풀과 이 좋은 물을 마셔서 그렇게 좋은 맛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비싸게 팔아도 이해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0: 비싼 가격에는 풍경값까지 들어가 있어요.
3: 이 웅장한 대자연과 함께 양꼬치를 해발 3,300m에서 먹는 양꼬치 맛이.
0: 양꼬치 맛을 살려주는 멋진 풍경 맛집. 하지만 여기서 먹다 보니 음식은 뒷전, 하염없이 풍경만 맛보게 됩니다. 두쿠공로를 달리다 보면 풍경 좋은 곳마다 자리한 휴게소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정상부근 휴게소는 한여름에도 눈이 다 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선 빙하 체험까지 합니다. 출발할 때와는 완전 다른 계절. 이 길에선 하루에 사계절을 만나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터널을 지나면 또 어떤 풍광이 나타날까요? 잠깐의 암전 후에 마치 마술처럼 바뀐 푸른 초원. 그야말로 변화 무쌍합니다. 두쿠공로의 출발점인 두샨즈를 출발해 약 200km를 달려왔는데 내내 차창 밖의 풍광에서 두 눈을 떼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푸른빛이 그득한 고산 초원이라니. 이백이 쓴 산중 답속인의 한 구절이 절로 떠오릅니다. 비에요 티엔디 페이런젠. 다른 세상이 있고 인간 세상이 아니구나.

0: 높은 천산산맥이 기후를 바꾼 것인데요. 푸른 초원이 펼쳐집니다. 두쿠 공루의 하늘 초원 나라티로 가는 길. 나라티 초원으로 가는 여행객이 머무는 도시 이리 신위엔인데요. 여행객이 늘어가면서 이곳도 커져간다고 하네요. 드넓은 평원을 품고 있는 이리 신위엔. 비옥한 평원에는 밀,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데요. 지금은 대표적인 여름 작물 밀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1: 이곳이 해발 1800m고요. 북위 43도 지역입니다. 천산산맥 사이에 고산 평원. 예전부터 이 지역을 두고 농경민과 유목민들이 각축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농경민들은 북위 30도를 축으로 생활터전을 만들어 왔고 유목민들은 북위 50도를 축으로 유목을 하며 생활했다고 해요. 이 지역에 처음 내려와서 산 민족은 아리안족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스키타이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유목민 대표 흉노족과 농경민 대표 한족들이 이 지역에 쟁탈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저는 여기 와보니까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됩니다.
0: 탱샨 산맥 사이에 놓인 넓고 기름진 땅. 이리강 협곡의 황금빛 평원이 얼마나 탐났을까요? 역사의 부침에도 이 땅은 여전히 너그러운 품으로 삶을 꽃피웁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에 휘파람이 절로 나옵니다. 대지의 따스한 온기를 받으며 작은 위로를 얻습니다. 여행이 선사한 충만함입니다.

0: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라티 초원으로 향합니다.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로 지정된 나라티 초원. 입장권 유효 기간은 48시간인데요.
1: 나라티 초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관람차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경매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관람차로 갈아타고 다니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승용차나 혹은 7인승 이하의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차량 대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1일 300대로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0: 텐샨 산맥 중부에 자리한 나라티 초원은 평균 고도가 1800m인 고산 초원입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는 6월부터 9월까지가 여행 최적기죠. 이때 유난히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진 명소인가 봅니다. 흰 나뭇잎이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분위기까지 풍기는데요. 인생 사진을 위해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꽃이 달린 듯 하얀색 나뭇잎이 신비로워 보이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인지 궁금해 자세히 보러 갔는데요. 그런데
2: 가짜였어. 아, 이럴 수가. 가짜 단풍잎이었어요.
0: 최고의 초원에 가짜 나무라니 환상이 확 깨집니다. 인조 잔디도 아니고 인조 나무라니. 하지만 감쪽같이 속을 뻔한 잘 만든 신비로움이네요.
2: 헐, 여기 진짜 헐이다, 헐.
3: 겉에서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데 안은
0: 한번 속으니 다 의심스럽네요.
1: 얘야, 나랑 놀자. 일로 와.
0: 이 양은 진짜인가?

0: 진짜인 것 같죠?
1: 从新加坡好不容易来，从韩国好不容易来吉阳，盼新疆的小羊羊。怎么这么干净啊？嗯，因为它才出生六天。哇。对，它其实还有一个香味，闻一下。哦，
2: 진짜.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니?
3: 우와, 태어난 지 6일 됐대요. 씻기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 어린 아이에서 나는 아주 좋은 냄새 있죠? 애기 냄새 나네.
0: 오. 사실 이 양은 관광객들 촬영용입니다. 한 사람당 10위안, 우리 돈으로 1,900원을 받는다네요. 현지에 사는 어린이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여기 동생과 함께 나온 소녀는 집에서 만든 음료수를 가져왔는데요.
3: 말젓이래요, 말젓.
0: 말젓을 발효시킨 요구르트라는데 말젓은 처음 먹어봅니다.
3: 와, 독특한 맛인데. 시에나이스. 와, 독특하다, 웨이터. 수완, 요단 수완.
4: 马奶酸才是好的。你不是昨天挤的吗？昨天挤的就那样，马奶就是这样子。怎么什么时候能发酵？这个才过了一天，哪有时间发酵呀？可以，我们一直打打打可以的。打什么？对。
3: 이 신맛이 나면서 강한 신맛. 내 가면 화면 가스가 나올 것 같은 강한 신맛이 나는데 짠맛은 아니네.
0: 아이들은 카자흐족인데 방학이 되면 여름 목초지인 이곳으로 와서 지낸답니다. 집이 빠오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3: 바이바이. 아이고. 반응이.
0: 볼거리가 넘친다는 나라티 초원.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나라티 초원의 총 면적은 약 1,85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크기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징기스칸의 군대가 여기까지 와서 이름을 붙인 태양이란 뜻을 가진 나라티는 초원과 설산, 숲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유목민 카자흐족의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여름 휴양지로 인기가 많답니다. 나라티 초원에는 다채로운 투어 코스가 있어서 초원 관광, 생태 관광, 하이킹, 말타기 등을 즐길 수 있죠. 전 조금 한산한 곳을 찾아 초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나라티 초원에서 카자흐족이 사는 구역입니다. 카자흐족 전통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는 체험하고 싶지 않아 여기로 왔는데요.
5: 你好，你好。
0: 식사 준비가 한창인 이곳. 오늘은 특별히 말린 말고기를 이용해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카자흐족이 키우는 가축 중 으뜸으로 치는 말은 고기도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말린 말고기로 어떤 요리를 만들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린 말고기를 넣고 푹 끓인 후 고기는 꺼내고 그 육수에 국수를 삶습니다. 미리 주식인 이들은 국수나 빵을 우리네 밥처럼 먹죠. 손님을 반기는 전통을 가진 카자흐족. 덕분에 저도 초대를 받아 함께 점심을 먹게 됐는데요. 제가 먹을 복은 타고났습니다.
6: 像蒙古族是吧？蒙古族和韩国人差不多一样。

0: 지금 내가 몽고 사람 같다고.
1: 어른 공경과 손님 대접을 중시하는 카자흐족 풍습은 식사 자리에도 나타납니다. 연장자가 칼을 들어 고기를 자르고 식사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손님은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먼저 먹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 이세 개가 조합이 끝내줘요. 그러니까 카자흐식 삼합입니다. 이게 중에 훨씬 맛있어요. 요 양초가 더 좋아.
3: 네.
2: 삼합. 이 계절에는 말고기, 겨울에는 양고기.
1: 낯설어할 이방인 손님에게 음식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는데 요 녀석도 손님 대접을 하고 싶나 봅니다.
2: 고물려도
1: 얼굴에 개구장이라고 써있죠? 요즘 한창 말썽을 피운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데 이건 또 뭐 하는 걸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포대 안에 말젓을 저어서 발효시키는 거였답니다. 주로 어린아이와 여자가 담당하는데요.
2: 벌써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수시로 마신답니다. 말젓하고 그 양꼬리 부분의 기름 그 두 가지만 가지고 다른 성분은 전혀 넣지 않고 예, 만들어서 매일매일 수시로 마신답니다.
1: 500번 이상 저어야 말젓이 잘 섞여서 크무주가 좋은 맛을 낸답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유목민이 먹는 전통 발효 음료죠.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잘 되는 크무주는 유목민들에겐 우리네 된장처럼 집마다 맛이 다르답니다.
2: 아, 이것도 집집마다 달라요. 이건 훨씬 마일드한 부드러운 맛이에요. 맛있다, 이거는. 제가 적응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러네. 어쩐지. 그러네. 여기 자연 발효돼서 알코올이 좀 있대요. 아, 어쩐지 제가 자꾸 마실수록 이 막걸리랑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1: 여름철에 많이 마시는 크무주는 체력을 보충하는 데 좋은데요. 그래서 도시락처럼 싸가지고 다닌답니다. 양치러 떠나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담은 것. 초원으로 한 번 나가면 며칠씩 머물기도 한다는데 오, 앞니를 덮은 황금 장신구가 멋진데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식사 후 한가한 빠오의 풍경. 그런데 쉬는 것도 잠깐이네요. 말이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6월부터 10월까지 말젓을 짜서 크무주를 만들어 먹습니다. 말젓을 짤 땐 저 같은 외부인은 뒷발에 차일 수 있어 멀리 떨어져 보기만 합니다. 초원에서 말은 많이 타봤는데 말젓 짜는 건 처음 봅니다. 카자흐족 유목민의 여름에서 말젓 없는 날은 하루도 상상할 수 없다는데요. 갓 짠 말젓은 먼저 차게 식힌 후 호흐르에 넣고 발효시킵니다. 카자흐족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죠.

0: 타자족은 노래와 음악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연과의 조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노래는 카자흐족 삶의 일부분인 셈이죠.
1: 와, 니리할.
2: 你也可以下吗我不会不会不会弹老公也会老公也会啊老公在吗啊老公不在不在我这是回门过来第一次在家住嗯是这样子是吗我结婚之后就是这样子是吗对哦哦男朋友比你
3: 더 잘한다는데
0: 고된 유목 생활을 위로해준 카자흐의 노래 초원이에 꼽힌 유목민의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에도 지금은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나라티 초원을 걷다 보면 예전과 다른 뜻밖의 풍경들을 만납니다. 길게 줄을 선 관광객들의 모습은 참 낯선데요. 최근 나라티 초원에 생긴 또 다른 사진 촬영 명소랍니다. 한 유명인이 다녀간 이후 SNS에 올리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답니다.
4: 살면서 듣게 될까?
0: 그래도 초원 한편으로 느껴지는 바람의 숨결은 여전합니다.
4: 세월 가면
0: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에서 아련한 그리움이 피어오릅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양떼들. 소박하고 평화로운 풍경은 제 마음속에 품었던 그리움입니다.
5: 여름은 매력적이고 겨울은 감동적이고 또 봄철은 산뜻하고 뭐 이렇게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엔 또 가슴이 뛰는 또 느낌이 있고 네, 다 사계절 아름답습니다. 그중에도 한 곳만 추천을 하라면 그래도 여름이죠. 초원은 여름의 초원이 가장 그 초원 자체의 대표성을 띠잖아요.
0: 초원의 자연이 가장 빛나는 여름.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빠오에는 퇴근한 가족들이 돌아와 있습니다.
6: 是谁家呀这是我妹妹亲妹妹
7: 아,
6: 很漂亮相差15岁是的15岁对쿨바잔
0: 씨의 여동생 참 명랑해 보입니다.
8: 지민님有韩国的车票我想看看韩国的什么车票钱钱我想看看我现在没有待会儿吧待会儿给你看看有一块吗
0: 아스 이모는 최근 케이팝에 쏙 빠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는데요. 한국 사람은 제가 처음이랍니다. 초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 아이들로 시끌시끌한 저녁 시간. 저에겐 손님 방을 내주었는데요.
9: 아고.
0: 고산이라 여름 밤에도 추운지 이불이 두껍습니다.
10: 레바.
11: 来.
10: 鞋子咋说?
11: 谢谢.
10: 鞋子.
11: 鞋子. 아, 鞋.

0: 배즈, 신발.
1: 신발. 나 쿠저.
2: 쿠저. 바지.
1: 바지. 아까 아까 바지 바지 바지.
2: 对对对对对.
1: 바지. 然后是帽子.
2: 帽子, 모자.
1: 모자.
2: 오, 모자. 你的翻译挺好的.
1: 모자.
2: 모자, 모자.
1: 모자.
2: 要考试的哦，待会儿。 이거 열어. 소소.
3: 다시 찾아온 아스이모. 알고 싶은 한국말이 너무 많은가 봅니다.
1: 저는
2: 올해
1: 9살
2: 입니다.
1: 저는
2: 올해 9살 입니다.
3: 한국의 겨울이 궁금하다 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제가 꼭 K-POP 스타 같습니다. 이번엔 쿨바잔 씨가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서 괜찮은지 보러 온 곳이라는데요. 얼마 전에 근처에서 낙뢰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도 나라티초원은 주변에 산과 나무가 많아 그쪽으로 번개가 떨어진다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 야식은 못 참죠. 사실 낮에 초원 구경하느라 저녁도 못 먹었거든요.
2: 별을 보며 라면을 한번 먹어보려 했는데 천둥번개가 심하게 치는 관계로 지금 실내에서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아쉬움을 달래겠습니다.
3: 장거리 운전에 고생하는 운전기사와 함께 라면을 먹는데요.
2: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우, 진짜 맛있어요.
3: 초원에서 빗소리 들으며 먹는 라면이 진짜 꿀맛입니다. 며칠 동안 양고기, 말고기만 먹었더니 속이 느끼했었는데 얼큰한 라면 국물에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무섭네요. 초원의 별 헤는 밤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습니다. 다음 날, 밤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초원의 아침을 맞습니다.

0: 그 사이 하나둘 깨어난 가족들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기상을 애타게 기다린 이가 있었습니다. 아스이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제 배운 한국어를 복습하며 저를 기다렸다네요. 어우, 잘한다. 발음도 어렵고 하나도 자기들이랑 연관된 연결된 발음도 없고 뭐 글자도 적기도 힘들고 아주 어떤 거는 좀 제가 볼 때 암호처럼 적고 있어요. 어, 그래도 외워내는 게 대단하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정이 정말 가득한데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 왠지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스이모가 가지고 싶어 했던 걸 가져왔습니다. 1,000원짜리 상장이라 해야 할까요? 외국 돈은 처음 보는 거라 이것도 신기한가 봅니다. 챙기는 모습도 야무집니다. 시간대가 제각각이라 아침 식사는 각자 알아서 먹는데요. 이미 식사를 끝마친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남자 아이들은 관광객 체험용 말을 이렇게 타고 가고요. 여자 아이들은 새끼 양을 챙겨가 기념 촬영을 합니다. 깨끗이 털을 빗은 어린 양들도 함께 가는 출근길. 이웃집 친구들과 한 차로 떠난답니다. 저도 아스이모와 함께 초원 명소에 왔습니다. 아스이모가 어떻게 일하나 궁금도 하고 응원차 온 것인데요. 학기 중에는 언니와 함께 인근 도시에 지내며 학교에 다닌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되면 아스이모도 여기 다른 아이들처럼 초원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는데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에겐 사진 찍는 손님이 찾아오는데 아스이모에겐 아직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1: 어디야? 有什么困难的? 예. 你刚才说的那个也可以.
2: 就是吃饭问题.
1: 吃饭问题.
2: 对.
1: 吃饭问题怎么解决? 你肚子饿? 对,
2: 经常肚子饿的话呢是
0: 한글 공부할 땐 그렇게 활발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풀이 죽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안쓰럽습니다.
1: 2년? 우와. 오,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그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일단 성인이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번 1년 정도 한번 있어보겠다는데요.
0: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한국에서 꼭 보면 좋겠네요.
2: 나라티 초원을 나오는 길, 길 옆에 뭔가가 있어서 자세히 보니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족 전통 방식으로 채취한 벌꿀은 나라티 초원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벌꿀이라는데요.
3: 野花蜜它里面有党参、野薄荷，还有野熊蛹草、蒲公英呀，各式各样的野花，有的花叫不上名字的，就各式各样的山花蜜。
2: 여름에는 나라티 초원의 주변은 온통 야생화 천국이 됩니다. 특히 고산지대의 독특한 야생화들이 자라 꿀맛에 향과 맛을 더합니다.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나라티 초원에서 무공해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벌꿀은 점성이 무른 것이 특징인데요. 꿀맛은 어떨까요?

0: 그건 맛있어.
1: 야생화인데 어찌 보면 여러 꽃이 섞여 있는 그 잡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향기는 뭐 특별히 뭐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맛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좀
0: 색깔 진하죠. 이거 보세요. 채집한 계절과 꽃에 따라 묽은 흰색부터 진한 호박색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답니다. 지금 한창 꿀을 채취하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양봉하는 곳으로 가려니 벌들이 너무 많아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은 검은색을 싫어한다 해서 검은색 옷으로 중무장하고 벌들에게로 갑니다. 벌통 하나에 여왕벌이 잘 있는지 혹은 새 여왕벌이 생겼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좀 다르네. 여왕벌. 여왕벌과의 교배를 통제해 일벌들이 꿀을 저장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여왕벌을 왕롱에 넣어 격리하는 것이죠. 꿀을 효율적으로 수확하고 벌들의 과도한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벌통 안을 점검한답니다. 그런데 벌들이 제게 너무 달려들자 아저씨가 뭔가를 가져왔는데요.
2: 뉴후 마풍마.
0: 마풍지마. 말똥을.
2: 같이 이양 출레이셔마. 그럼 여야.
0: 이게 말똥. 아, 이것만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죠. 한번 이것 들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3: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0: 알고 보니 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색을 보면 더 공격한답니다. 나라티 초원의 대자연이 선물한 벌꿀. 초원에 또 다른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서역에서 만난 천상의 초원 나라티. 이 초원 너머엔 또 어떤 풍경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추앙받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사람이 쓴 책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스톨라니가 대성공을 거두었던 투자 중 몇 가지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코스톨라니는 러시아가 결국 소련을 승계하게 될 거다. 그런데 러시아는 소련 설립 이전인 무려 100년 전 제정 러시아 시대에 발행했지만 갚지 못했었던 국채가 많다. 결국 그래서 러시아가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갚지 못했었던 국채를 상환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당시 시장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던 제정 러시아 시대의 국채를 액면가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꾸준히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다들 코스톨라니가 미친 것 아니냐 라면서 비아냥거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5년 후인 1996년 갑자기 러시아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치적 혼란기가 이어지면서 세금이 거치지 않아서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었던 거죠. 이에 러시아는 우리는 100년 전에 제정 러시아를 공식 승계한 건전한 국가다. 우리 채권은 믿고 사도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요. 이에 헐값에 거래되던 100년 전에 캐캐 묵은 채권들을 일거에 상환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코스톨라니의 생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거죠. 덕분에 큰 수익을 거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회자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수가 몰려가는 길은 피하고 소수가 가는 길을 택하는 역발상 투자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모두 미친 짓이다 라면서 비웃을 때 더욱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뮤추얼 펀드의 대가로 유명한 템플턴 그로스의 창립자 존 템플턴 경도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템플턴 경은 포브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전망이 좋은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은 잘못되었다. 전망이 최악인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물어야 올바른 질문이다. 비관론이 극도에 달할 때 투자를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들과 반대로 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수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보여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CNN에서 매일 금융시장 데이터를 집계해서 산출을 하는 공포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Index라는 지표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빠져 있고 반대로 얼마나 탐욕에 빠져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데 이 지수는 0부터 100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수가 25 이하로 가면 사람들은 내 돈을 전부 다 잃을 수 있다 라는 극한적인 공포를 느끼는 지경까지 가면서 투매가 나오고 증시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지수가 75 이상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데 나만 뒤처질 것 같다. 나도 친구 따라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면서 혈안이 되어서 급하게 시장에 달려들어서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수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12위까지 곤두박질 쳤었고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었을 때 13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의외로 간단한데요. 지수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까지 하락하면 투자를 늘리고 지수가 극단적인 탐욕 단계까지 진입해서 올라가면 고평가된 주식과 자산을 매도할 기회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쓸쓸하고 좁고 험한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만나본 투자 고수들이나 부자들은 투자 정보의 산실이라고 여겨지는 여의도, 이 여의도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무실을 잡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사실 2018년, 2019년만 해도 여의도는요, 빌딩 공실률이 높기로 유명했었습니다. 비어 있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부터 주식 시장이 엄청난 활황을 맞이하면서 갑자기 그 비어 있었던 사무실이 전부 꽉 차게 됩니다. 개인 투자가든 기관 투자가든 주식을 하려면 정보가 모이는 여의도에 사무실부터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마치 서울의 서초동이 법원, 검찰청, 등기소를 중심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속기사, 공인회계사들이 모여들면서 법조타운을 이룬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의 고수들은 여의도를 갈수록 멀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 투자를 잘하려면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자잘한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는 여의도를 이탈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증권사라고 하면 여의도에 본사를 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을지로, 강남, 명동 등 탈여의도를 감행한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서로 영향을 받아서 두루뭉술해지기 마련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불세출의 투자자로 불리는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은 세계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월스트리트와 멀리 떨어진 오마하에 살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아마도 그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곳인데요. 워렌 버핏은 미국 중부 한가운데에 위치한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라는 도시에 평생을 거주하면서 오마하의 현인이다 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돈을 벌고 성공하면 뉴욕이나 다른 대도시로 본사를 옮길 만도 한데 되려 매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를 오마하 내에서 개최하고 있죠. 물론 이제는 네트워크의 발달로 어디서든지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는 더 이상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진 오마하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영화 빅쇼트에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확실히 안다라는 착각 때문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이자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투자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하는 족족 실패를 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작전주에 손을 댔다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100억 원을 날렸다고 하고요. 1800년대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일어나자 책을 팔아서 번 인세, 대출받은 돈을 모두 금광 산업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가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10월은 주식 투자를 하기엔 특별히 위험한 달이다. 7월과 1월, 9월, 그리고 4월, 5월, 3월, 6월과 12월, 8월, 11월, 그리고 2월도 그렇다. 그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안전한 달이란 애초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의외로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의외로 많이 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겸손함,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바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여의도를 부자들이 구태여 멀리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세계적인 경영 그루로 꼽히는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가 난문 쾌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 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달라질 거다라고 새로운 결심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요. 사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낯선 자극을 받게 되고요. 이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사람과 밥을 먹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면 과연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새로운 자극이 없다 보니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꾸고 싶다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행운의 여신 티케는 앞머리는 굉장히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여신이 말을 타고 나에게 달려오면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지 말고 용기 있게 앞에서 행운의 여신을 잡아채야 한다라고요. 만약에 나에게 달려오는 저 사람이 행운의 여신인가 아닌가 헷갈려서 망설이다 보면 어느새 여신은 나를 스쳐서 지나가 버리고 뒤늦게 뒤돌아서 잡으려고 돌아서면 여신의 뒷머리가 대머리라서 결국 놓치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하루 24시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활용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취미 생활을 시도해 본다든지 가지 않던 길로도 걸어와 보고 생전 타본 적이 없는 버스 노선을 택해서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루틴이란 내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에 특정 행동이나 절차를 반복을 해서 훈련하는 것인데요. 무엇인가를 정하고 그것을 매일 완수함으로써 욕구를 통제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행동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든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소하지만 전부 루틴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이겠죠.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투자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결국 항시 좋은 루틴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가지는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움켜쥘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춘천시 여선동에서 특별한 이모들을 만나봅니다. 천하장사 재면소 이모, 요술 부엌을 가진 이모.
1: 항상만 즐겁게 살아. 손님들이 즐겁게 해주잖아.
2: 누가 이제 승진에 따르면 쏘는 게 커피야. 옛날에는 그래서 100잔 갖고 와라, 150잔.
0: 커피 속에 사랑을 담는 이모를 만나봅니다.
1: 왜 안 넘어가?
0: 봉황이 날개를 펼친 모습이라는 봉이산. 춘천 사람들이 사랑하는 봉이산에서는 소양강이 내려다 보이고 그 산자락 아래 요선동이 있습니다. 요선동은 일제강점기 만세운동이 일어난 중심지였고 오랜 세월 춘천의 번화가였습니다. 춘천은 세월을 지우는 도시가 아니라 간직하는 도시입니다. 요선동이 대표적인 곳이죠. 오늘은요, 길게는 70년에서 짧게는 4, 50년까지 춘천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포를 지켜온 이모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춘천에는 명동보다 요선동이란 말이 있답니다. 그만큼 요선동은 오래 사랑받아온 곳이죠. 이 재면소는 195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이보와 이모는 국수 반죽을 도맡고 있습니다.
2: 힘들어 보이지?
1: 힘들어요. 맛있는 국수.
2: 힘들어야 또 국수가 잘 나와. 힘 안 들면 국수가 잘 안 나와.
3: 하실 말 하세요.
2: 그럼. 얼마나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해야 질겨, 국수가. 저기, 저 애들을 보고 시키려면 좀 덜 질긴 거.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0: 40년 경력의 딸도 물러서랍니다.
3: 반죽을 어머님이 하시래요?
4: 엄마, 제가 엄마 안 계시면 제가 하는데, 네. 엄마가 계시면 엄마가 거의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3: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4: 저거 세포 반, 세포 대 반. 그러니까 저게 몇 킬로냐 하면 70킬로.
3: 70킬로를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 올해 90. 네네.
3: 90이신데 70킬로 밀가루 반죽을 하신가요?
4: 아니, 장사예요. 와. 역도 장사. 엄마, 다 됐어요? 됐어? 기회를요?
2: 아니, 조금. 더 밀죠?
0: 66년 전 목수였던 남편이 이웃집 국수기계를 넘겨받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쌀이 귀하고 먼저 받은 밀가루는 흔했던 그 시절 춘천에는 10곳 넘는 재면소가 있었다는데요. 이젠 여기 한 곳뿐이랍니다.
3: 이 기계도 엄청 오래돼 보여요, 어머니.
2: 아유, 오래됐지. 사람 보고 정말 같이 늙는 거야. 근데 기계도 망가져서 갖 고치고 그랬는데 뭐. 나도 망가져서 갖 고치고 했는데.
0: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0: 된 반죽이 얇은 국수 반대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랍니다. 이 과정을 6-7번 반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집에서 국수할 때 밀대로 반죽을 여러 번 미는 원리라는 답을 들으니 이해가 갔습니다. 매 순간 사람 손이 가야 하는 진짜 수제국수. 힘들진 않으세요?
1: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걸 못해요. 이게 조금 내일이고 내가 국수해서 내보내면 맛있다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보람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아끼다 계속 빼서 내보내야 돼.
0: 그 즐거움을 함께하던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그 자리를 딸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2: 뭘 내가 하는 거 같지 못 할까 봐. 의심이 나. 의심이 나. 그래서 내가 나와서 또 버무리는 걸 가르쳐줘야 돼.
3: 본인이 해야지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 팔다리 만져보면 근육이에요.
2: 근육이 딱딱해.
3: 그래가지고 일반 다른 데는 버무려서 오잖아.
4: 단단하지.
5: 나는 물렁물렁해.
3: 그치 뭐.
2: 이거 물렁물렁해.
3: 반죽 하면 저도 다 하긴 다 해요. 네. 근데 엄마는 이제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6: 뭐가 그렇게 걱정되세요?
2: 반죽을 내가 하는 거 같지 못 할까 봐.
7: 근데 힘이 이게 팔이 힘이 좋아. 얼마나 큰데 얘는 못 쳐. 그거를 못 쳐. 그러니까 그게 의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3: 나는 힘을 다해서 다 하는 거야.
7: 그럼.
8: 국수 많이 하다 이 손도 다쳐가지고.
3: 손도 다치고 이 손가락 뒤로 찧었어. 이 손가락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쪘어요.
6: 손가락이 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3: 롤러에 들어가서.
2: 이런 이런 생각이 말이야. 그걸 뭐 생각지 못해.
3: 그래갖고 이거 수술을 해갖고 엄마랑 저랑 손이 이 모양이에요. 손가락을 집어넣어갖고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요. 네, 3년 정도 됐어요.
2: 그때 먹었어, 그때.
0: 고등학생 때부터 이 국수기계 앞에 섰던 딸을 생각하면 복잡한 마음이 되는 어머니입니다.
6: 근데 따님 이렇게 좀 힘든 일인데 선뜻 권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하라고.
2: 내가 급한데 뭐 어떻게 안 쉽게 뭐.
3: 아버지가
2: 아파가지고 병이 나고.
3: 아파하고 병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했죠.
2: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혀.
8: 맞아.
2: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혀. 얘가 저 오두배 타고 저 배달 가는 걸 저렇게 와서 사진을 찍었어. 따라가면서. 그런 거 찍은 거 돌리고 보면은 기가 막혀. 눈물 나와.
0: 이제 국수파를 뽑을 거랍니다. 한때는 매일 10시간도 넘게 돌아가던 국수기계.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시간이면 충분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정성스러운 마음만은 한결같지요.
2: 따라가.
0: 아 예,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국수발은 지금부터 사나흘 동안 햇볕과 그늘을 오가며 건조될 거랍니다. 밀가루에 물과 소금만으로 만든 이 국수가 특별한 까닭은 여순동의 햇살과 바람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2: 이제까지 내 건강 잘하는 때까지 언제일지도 모르지 그건. 나도 몰라 그건. 내가 한 백수 할 것 같은데.
0: 재면소를 나와서 또 다른 이모를 찾아가 봅니다.

0: 여기는 아까 재면서에 놀러 왔던 이모의 작은 식당입니다. 평창에서 8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난 이모는 결혼하면서 춘천에 왔답니다. 그런데 고향 마을 인심을 닮아서 손이 커도 많이 큽니다.
1: 이게 동그란 땡이에요.
2: 왜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근데? 원래 네. 조그맣게 하는 거 아니에요?
1: 예,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손님들한테 해 파르니까 이렇게 크게 해서 큼직큼직하게 해서 주는 거예요.
0: 어이구, 이 정도면 완전 아니라 이 햄버거 아닌가요? 이모 손맛의 절반은 손에 착착 붙는 조리도구들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1: 이것도 한 4, 50년 됐지.
2: 4, 50년?
1: 응, 이 우리 살림하트 산 거니까.
0: 여친 만두가 이 집의 대표 순수인가 했는데 아니랍니다. 이 집은 뭐든 다 해주는 집이랍니다.
1: 금방 해주면 날 보고 여기 가게는 좀만 해도 요술 그거래.
2: 요술 가게?
1: 응. 그래. 다 해준다고.
0: 탁자는 달랑 두 개지만 20명까지도 안전정기 있다는 요술 식당입니다. 춘천의 문화예술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이 가게 벽에는 단골 손님들의 흔적이 빼곡합니다. 이모는 예술가들의 뮤즈인가 보죠. 오래 써서 움푹 패인 도마는 이모보다 손님들이 더 좋아한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파이니까 가서 목공소 가서 우리 애 아빠 가서 밀어 갖고 왔는데 또 이렇게 파였어.
0: 도마도 칼도 또 손님들도 일단 이모에게 오면 뭐든 오래 곁에 남습니다.

0: 네, 사모님.
1: 네, 어서오세요.
0: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1: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2: 아니, 이 라면을 먹고 있어.
3: 맛있는,
4: 응? 아니, 근데 먹지. 저기 뭐야, 수업 받은 느낌이다.
0: 뭐 드실까요? 맛있는 거.
2: 두부.
4: 얘 소리가 왔어, 다. 이모 소식 듣고.
1: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 전에 여기 안 오셨나?
4: 어, 예전에 왔는데.
1: 한번 오셨댔지? 이분 마치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아, 너 와봤어?
0: 그때 한번 여기 안 오셨어요.
1: 여기 요가나실 쪽에.
4: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대단하네.
3: 아, 그래서 여기 하는구나.
1: 그때 오셨지.
5: 어디 기억하는 게 손님 얼굴뿐일까요? 이모는 손님들 식성도 전부 기억합니다. 오래전 어머니들처럼 투박하게 지져내는 이목표 두부구이입니다. 춘천을 떠났던 단골 손님들이 고향에 돌아오면 집다움으로 오는 곳이 여기라더니 이유를 알 것 같네요.
2: 이 집은 단골집이세요?
4: 아, 그럼요. 오래됐죠. 몇 년, 지금 한... 그렇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년 된 거예요.
6: 10년 넘었지. 제가 와서 10년 됐는데.
4: 그럼 외로울 때 항상. 외로울 때. 이모 손맛이 보통이 아니다. 근데 이제 메뉴가 특별하지 않아. 그냥 이제.
2: 서울에서 이거 하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와서 서울에서 이렇게
1: 맛있게 드세요.
2: 제 이름 두부김치 하는 데는 없어요. 가온도 마마야.
5: 단순하고 담백한 맛. 그게 이모 손맛의 비결입니다.
2: 이게 옆에서 바로 요리를 하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0: 오, 너무 좋죠. 저기 옛날에 시골에 엄마가 부엌에서 두부 꽂은 느낌이 그런 게 나요.
5: 요성동의 밤이 깊었지만 이모 집은 지금이 한창입니다.
1: 맛있게 드시죠.
4: 이거
1: 뭐 시장이야.
7: 네. 짝. 아이들이 화이팅을 위하여. 화이팅.
3: 화이팅.
7: 그러지 마.
1: 신혼부부 같아.

0: 저희 알콩달콩 네, 한다고 사람들인데요.
1: 그러니까 재밌어.
2: 네. 요즘 요리하면서도 그냥 다 할 얘기를 다 하시네요.
1: 귀에 들리니까.
3: 이게 오픈됐으니까.
1: 귀가 들리죠? 바로 옆이죠?
2: 즐거우신가 봐요.
1: 그럼. 미소가... 항상만 즐겁게 살아. 즐거워야지. 인상 띠뿌리고 살면 못 써. 항상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손님들이 즐겁게 해주잖아.
4: 좁은 공간이지만 좁다고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그 어느 것보다도 넓은 품을 가진 이모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1: 신경이 내성적이고
5: 그렇죠.
6: 여기는 이제 지금 이 느낌은 이제 그런 느낌, 고향에 오는 느낌.
4: 정들면 고향이라고 하죠. 여기는 깊은 정이 오가는 고향, 이모네 집입니다.

0: 아직 달이 지지 않은 새벽. 요선동의 새벽 어스름 속에 홀연히 나타난 또 한 분의 이모가 있습니다. 이 커피집이 요선동 골목에 생긴 건 50년 전. 이성국 이모는 15년 전 이곳을 인수했답니다. 그런데 커피집 문 열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1: 가게를 굉장히 일찍 여시네요.
2: 옛날에는 5시 열었는데 네. 이제는 그 오시던 분들이 다 이제 저거 해서 지금은 그냥 준비하려고 있죠. 나오는 거지.
1: 왜 계란을 썰는데요?
2: 빈속에 오시니까. 옛날에는 한 판 모자랐는데 이제 그 회원들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한 60%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0: 삶은 달걀을 주는 커피집이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요.
2: 미역국도 끓여드리는데.
1: 아, 미역국이요?
2: 네. 저기 그 생일도 나 내일 생일이야 그러면 그다음 나오시면 우리가 미역국 끓여서 여럿이 불러. 그 친구분들 이렇게 불러서 그러면 이제 누구 생일이야? 누구 생일이야? 이러면은 저거 하면은 이제 또 같이 저 미역국 아주 자주 끓여요. 여기는.
0: 커피집을 인수한 건 15년 전이지만 커피 맛은 50여 년 전 그대로랍니다. 그런데요. 그 하얀 가루는 뭔가요?
2: 죽염.
1: 예?
2: 죽염.
1: 죽염을 넣어요?
2: 조금 넣어야 돼. 에, 밋밋하다 그래.
0: 아, 죽염 커피? 처음 봅니다.
2: 브라질하고 콜롬비아산하고 이렇게 이디오페산하고 3대3대 4를 이렇게 섞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뭔가 틀리는지 하여튼 커피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0: 그런데 사과랑 떡은 또 웬 거죠? 여기 커피집 맞습니까?
3: 어, 한 사장님이 제일 먼저 오셨네?
4: 아, 지금 봉산에 올라갔다 오는 중이요.
1: 아침에 여기 자주 들리세요?
4: 날마다 오지, 날마다.
0: 매일 오는 손님이다 보니 자동 주문. 뭐 드실 건지 물어볼 필요도 없답니다. 그런데 차만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죠? 아, 아까 그 사과랑 떡도 손님 거였구만요.
4: 어, 빨리 오세요.
5: 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선생님도 아침 일찍에 오셨네요.
5: 예, 예. 일찍 또 오셨구만.
1: 자주 오세요?
5: 뭐 매일 오죠, 매일. 어,
1: 매일요?
5: 예.
4: 30몇 년을 저 춘목회를 만들어서 매일 목욕하고 커피 먹고 해장국수 먹고 이래요.
0: 춘목회는 목욕...

0: 목욕탕에서 만나 목욕하고 이 집에서 커피 마시고 출근하는 제법 유명한 모임인데요. 한때는 회원이 100명도 넘었지만 이제는 10여 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은 회원들 사이는 더 끈끈해졌죠.
1: 아침에 목소리를 안 들리시면 좀 뭐 이상하세요?
2: 그래도 맨날 보는 사람 아침 반이 되니까 맨날 보는 사람 매일 안 보면 조금 적으니까
3: 옛날에는 꽉 찼지 꽉 차가
1: 아침에?
3: 그러게요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앉았어요 옛날에는 관공사에 배달을 많이 했어요 다라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1: 고무다라?
3: 예. 거기에서 이제 요 강공서요 농이요 강은일보 보통 백장 거기는 이제 뭐 누가 이제 승진했다면 쏘는 게 커피야 예, 옛날에는 그래서 백장 갖고 와라 150장
1: 어우 이거 와라
3: 어서오세요 아이고
0: 그런 듯 테이크아웃도 하시나 봅니다.
3: 아침에 이거 먹는 거 똑같은데 사모님이 조금 아프셔. 그래서 항상 빨리 나고.
4: 아니요 회원인데 회원인데 아파가지고 여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지가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커피만 먹지 다른 커피 먹지를 않아요. 저희 집 사람도.
3: 여기 옛날에는 부부. 많이 오셨어요.
4: 네, 부부 동반해서 다 왔었죠. 어.
1: 보통 남자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4: 아니에요. 부부
5: 다 많이 왔어요.
0: 여기 커피 값은 얼마죠?
5: 또 각자 또 내가 낼게요 오늘.
2: 무슨 수요일이죠?
5: 아니 내가 오늘은 내가 낼게요. 잠도는 지나니까.
1: 커피 값이 얼마인 거예요?
4: 2,000원.
1: 이렇게 드셨는데 2,000원밖에 안 돼요?
0: 어이, 이래서 유지가 되겠어요?
3: 아, 근데 여기가 다른 데 1,000원 할 때 2,000원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올리라 그랬는데 아유, 옛날부터 오신 분 어떻게 올려요? 못 올리지. 그래서.
0: 가끔은 인간 알람이 되기도 합니다.
4: 몇 시야?
5: 6시.
4: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3: 네, 고맙습니다. 날씨도 좋고 고맙습니다.
0: 아침 손님들이 집으로 퇴근한 커피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엔 여자 손님이 오셨네요. 매일 오는 단골이라는군요.
3: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아유, 작품이 커피 한 잔 뽑아 먹지, 뭘 가서 커피를 한 잔. 저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 고향 친정 엄마네 집 왔다.
6: 아, 아드님한테도 야단 맞는데, 아유,
3: 또, 야, 거기가 뭔데, 이렇게 또, 이래요.
0: 더 이상 이 의자에 앉을 수 없는 손님들과의 추억도 많습니다.
3: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와달라 해서 제가 한번 가주신 거. 가보셨더니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한 번만 안아달라 그랬더라고. 그런데 뭐 다른 감정은 없고 그분이 지팡이 짚고 오셨거든. 그래서 내가 꼭 코를 불러서 택시 태워드리고 그 이제 자기는 이제 고맙다.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귀찮을 텐데 그게 이제 항상 기억에 남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모님이 그 사진을 갖고 오셔갖고 차 한 잔 팔아주시면서 자기도 고맙다고 이제. 그 유언이 커피 가서 부인님한테 차 한 잔 팔아드려라. 이제 그게 이제.
0: 마음을 나눈 자리엔 떠난 뒤에도 온기가 남는 법이죠.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다정한 마음이 깊을 때 저절로 나오는 말, 이모. 여선동에는 새 이모가 살고 있습니다.

0: 생겼죠 우리 애들?
1: 야, 기다 엄마가 이기겠지.
2: 내가 이길 것 같아.
3: 내가 힘이야.
2: 저주해야지 뭐.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술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잘 잡고 있어?
1: 으악, 무서워.
0: 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잡고 있으니까.
1: 손 놓지 마. 손 놓지 마.
2: 노인아.
1: 내가 놓지 말랬잖아.
2: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혼자서 왔잖아.
1: 몰라. 나 자전거 안 타. 포기할래.
3: 조금만 더 연습하면 할 수 있어.
0: 그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1: 싫어. 힘들어. 무서워. 안 해.
4: 그거 몇 번 타고 포기한다고? 이런 이런.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데. 아, 노엘이한테 이 친구를 보여주면 좋겠어.

0: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엄청 잘 타.
1: 맞아 맞아. 노엘이도 다시 도전.
2: 아 싫다고.
0: 나 왜 봤지?
3: 이번엔 또 뭐지?
0: 아기가 부를 도와라? 아기가 부? 와, 귀엽겠다.
1: 우와, 근데 아기가 부기를 왜 도우라는 거지?
0: 무슨 문제가 생겼나?
3: 그럼 안 되지. 우리가 어서 아기 거북을 찾으러 가자.
4: 좋아요.
3: 준비됐지?

0: 역사와
1: 지구별 자연 탐험대 출동
2: 가자구.
3: 야.
2: 와, 찾아라 찾아, 거북이를 찾아라.
4: 그런데 여기 물에서 사는데 여기서 왜 거북이를 찾아?
5: 맞아, 거북이는 바다에 있잖아. 어? 저기 거북이 아니야? 물에서 아기 거북이 나오고 있어.
6: 이차 이쪽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저쪽인가?
7: 이쪽이야, 이쪽.
6: 어?
7: 이쪽이 바다야.
6: 거의 다 왔어.
7: 이차
2: 아장아장 가는 거 너무 귀엽다.
4: 그런데 아기 거북들이 왜 모래에서 나오지?
0: 아, 왜냐하면 엄마 거북이가 모래사장에 알을 낳았기 때문이지. 바로 두 달 전에.
2: 두 달?
0: 바다 거북은 물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밤에 육지로 올라오지.
8: 아휴, 어디다 알을 낳을까? 아, 여기가 좋겠군.
0: 엄마 거북은 열심히 모래를 파고 알을 낳지. 바다 거북은 약 100개에서 150개의 알을 낳는데.
4: 우와, 그렇게 많이?
0: 알을 다 낳은 엄마는 모래로 잘 덮어주고 바다로 돌아가지.
8: 무사히 살아서 바다에서 만나자.
4: 근데 이렇게 알만 놓고 가면 어떡해? 너무해.
0: 원래 바다 거북은 알에서 깨어나면 스스로 바다로 돌아간다고.
4: 아, 그래서 도와주라고 했나 보다.
2: 맞아, 그런가 봐.
7: 살려줘.
2: 오?
4: 에구구, 다 죽네.
2: 아기 거북아.
7: 하나, 둘, 셋.
2: 아이고,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4: 너무 더워서 쓰러졌어. 아, 너무 더워.
9: 어서 물 마셔. 여기 선풍기.
7: 아, 살 것 같다.
0: 모래 온도가 40도가 넘어.
4: 40도?
9: 어쩌지, 너무 뜨겁더라.
4: 그럼 난 바다로.
2: 어? 아이고, 아이고.
4: 바다로? 바다가 엄청 멀어. 바다까지 가기 전에 우리 다 익어버릴 거야.
7: 그래도 난 가야 해.
4: 어? 저기 봐. 더위에 진짜 쓰러지고 뒤집어졌잖아.
9: 너무 위험해. 그냥 포기해, 거북아.
7: 거북이에게 포기는 없어.
0: 그래, 아기 거북이는 바다로 가야 살 수 있어. 그런데 너무 뜨겁다.
2: 저기로도 아기 거북이 가는데?
4: 저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
0: 어서 저쪽으로 가보자.
2: 가자. 아기 거북아 조심조심.
4: 고마워.
2: 그래.
6: 영차.
0: 아기 거북이가 물에 빠졌어.
2: 어떡해요, 여기서 떨어지면 다칠 것 같은데.
7: 그럼 어디로 가지?
0: 어? 하늘에 웬 까마귀 떼가? 까마귀는 아기 거북이의 천적이야.
2: 천적이요? 저리 가!
7: 저리 가! 아기 거북을 놔줘.
0: 어? 어?
9: 안 돼, 아기 거북아.
2: 안 돼! 저기 또 까마귀가 와요.
0: 도망쳐!
3: 해서 헤엄치는 게 내 꿈이거든.
0: 아기 거북아,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해가 지면 출발할까?
2: 그래. 그럼 밤 사이에 모래도 식을 거야.
3: 빨리 가고 싶은데.
0: 아우, 깜빡 잠들었네. 다들 피곤했나? 어? 아기 거북! 아기 거북 어디였어?
2: 정말 아기 거북이가

0: 빠졌어요.
1: 아기 거북아!
0: 아기 거북아!
2: 어디갔지?
0: 아기 거북아!
3: 아기 거북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4: 바다가 아니라
3: 숲으로 가던데?
0: 으아, 가로등 불빛을 따라가고 있어.
3: 저기 바다인가?
1: 안 돼! 저쪽으로 가면은 아기 거북이의 천적 너구리가 있다고!
3: 네? 바다도 아닌데 왜 거기로 간 거야? 바다의 빛인 달빛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꼭 가야 해? 포기해. 그냥 울렁 갈까?
5: 거북이에게 포기란 없다! 그리고 바다로 가서 엄마도 만나야 돼!
3: 아, 그렇구나.
1: 우와, 날이 밝았어. 이제 가로등도 꺼지고.
0: 밤사이 모래사장도 많이 식었어.
4: 이제 바다로 가자, 아기 거북아.
5: 괜찮아, 나 혼자 갈게.
1: 혼자?
5: 원래 거북이는 스스로 바다에 가야 해.
1: 그냥 같이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갓 태어난 아기 거북이 100마리 중에 두세 마리만 살아남면 돼.
5: 그 두세 마리가 내가 되면 되겠다. 우와.
4: 거북아, 너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5: 뭘. 그럼 나 갈게.
0: 안녕.
1: 안녕.
0: 안녕.
1: 오, 열심히 기어가고 있군.
0: 와, 바다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3: 어떡해, 구덩이에 빠졌어.

0: 어디 거북이가 뒤집혔어.
1: 어디 거북아.
2: 어떡해 어떡해. 안 되겠어. 우리가 아기 거북이를 위해 응원의 노래를 부르자.
1: 좋아. 좋아.
2: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0: 할 수 있어!
1: 힘을 내, 아기 거북아!
2: 오, 파도다!
0: 아기 거북아!
3: 물 속으로 들어갔다!
4: 헤엄치면서 잘 가고 있어!
5: 자유롭게 헤엄치며 엄마 꼭 만나!
3: 거북이는 오래 산대! 늑살까지 살아!
0: 고마워, 지구별 자연 탐험대!
1: 거북이도 보고 싶다. 어? 어? 아니, 노예라! 다시 도전하려고?
5: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
3: 정말 괜찮겠어?
5: 그럼, 나도 거북이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6: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5: 네, 그 박사님.
1: 와, 노엘이 잘해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괜찮아. 뭘 만들고 있었어? 멋진 다리. 이걸로 만들.

여기 블록

멋진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아이엠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달팽이처럼 해봐. 나는 달팽이처럼 움직여. 나도 달팽이처럼 움직여. 자,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재밌다. 정음아, 나처럼 해봐. 나는 고릴라처럼 움직여.
1: 고릴라?
0: 응, 봐봐.
2: 아. 우와!
0: 나도 고릴라처럼 움직여.
2: 우와! 우와! 우.
3: 훈민아,
0: 응?
3: 나처럼 해봐.
4: 나는 할아버지처럼 움직여.
0: 할아버지?
4: 이젠 할아버지 차례.
0: 츠.
3: 츠, 츠, 츠, 츠.
0: 아, 글자가 안 생기네. 아.
5: 뭐든지 문장이야.
0: 나는 처럼
4: 움직여요.
5: 나는 할아버지처럼 움직여요.
0: 이제 할아버지 차례.
4: 한글처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처럼 읽어보세요.
0: 츄, 츄, 츄. 어? 어? 어? 츄? 쳐, 쳐,
4: 러,
3: 러,
4: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0: 럼, 럼, 럼.
1: 처럼,
0: 처럼,
1: 처럼.
0: 끝!
2: 우리 정말 할아버지 같다.
3: 어? 아, 헬리콥터 소리.
4: 나도 헬리콥터처럼 움직일래.
2: 신나겠다. 해보자.
4: 나는 헬리콥터.
2: 안 돼.
4: 뭐가 없어졌지?
2: 친구들, 알려줘.
3: 아, 악어가.

0: 사람을 먹어버렸네.
1: 이제 헬리콥터처럼 움직일 수 없어.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좋아!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어! 이!
4: 야!
3: 훈민정은 안녕?
2: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처럼! 처럼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군! 철험의 문을 찾자.
6: 여기!
3: 철험을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4: 간다! 간다.

0: 치읓을 찾아야 해. 축구 연습 중이군요. 축구 선수가 공을 차고 있어. 슛! 슛! 골! 야! 잠깐. 치읓을 본 것 같아. 도와줘.
1: 멈춰라. 시간입니다.
0: 고마워. 찾았어. 축구의 치읓.
2: 수술아, 행복.

시을시 어를 만나 쳐. 이번엔 리을을 찾아야 해. 리코더 소리가 아름답군. 누가 불고 있지? 오, 저분이군. 아니, 저건 내가 찾던 리을이야. 찾았어. 리코더의 리을. 만나 록.

0: 받침 미음을 찾아야 해. 찾았어. 담요의 받침 미음. 하! 돌아와 한글. 하! 하!
1: 받침 미음. 받침 미음.
2: 처. 러.
0: 받침 미음.
3: 처럼
4: 받침.
5: 저장 완료. 처럼 국민정부의 손으로.
6: 처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문장 완성!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1: 헬리콥터처럼 움직인다!

0: 엔 할아버지 차례! 나는 로봇처럼 움직여요. 또 무엇처럼 움직여볼까?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1: 나도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0: 악어도 헬리콥터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1: 끝.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헬리콥터보다 움직여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헬리콥터보다 움직여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2: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3: 나는 고릴라처럼 움직여요.
4: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이고 싶어요.
5: 어? 한글처럼이 어디로 갔지?
6: 축구의 치읓이
7: 어를 만나
6: 쳐.
7: 리코더의 리을이
6: 어를 만나
7: 러.
6: 러가
7: 담요의 받침 미음을 만나
6: 럼.
7: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처럼이 나왔어요.
4: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5: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6: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8: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0: 장은아.
1: 사랑해.
0: 어? 후민아. 나도 너를 사랑해.
1: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0: 내가 더 많이 사랑해.
1: 내가 더 많이 사랑해.
0: 내가 훈민이를 더 많이 사랑해.
1: 아이 참, 내가 정음이를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은데.
0: 어? 뭐든지 문장이야.
1: 나는 너를 만큼 사랑해.

0: 나는 너를 손바닥만큼 사랑해.
1: 에게? 나는 너를 배만큼 사랑해.
0: 어? 나는 너를 입만큼 사랑해.
1: 그렇게나 많이?
0: 응.
1: 그래도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나는 너를
0: 나를
1: 하늘.
0: 하늘?
1: 그래, 하늘. 나는 너를 하늘.
2: 야.
0: 안 돼.
1: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3: 아, 맞네. 악어가 한 글만큼을 먹어버렸네. 아,
4: 괜찮아.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6: 훈민정음 안녕.
8: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8: 만큼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9: 한글의 문.
6: 만큼의 문을 찾자.
10: 여기야!
9: 만큼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9: 아이야가
10: 간다! 간다.

미음을 찾자. 오, 멋진 말이군. 아니, 저건 찾았어. 말의 미음.

0: 한글 용사 만두 하나 드시고 가세요.
1: 만두요?
0: 방금 쪄서 맛있어요.
1: 오, 만두. 어? 찾았어. 만두의 받침 니은.

0: 아침 니은. 아침 니은.
1: 이제 키읔을 찾자.
0: 한글용사. 나는 제카 콩나무 이야기책에 나오는 제기예요. 그리고 이건 마법의 콩이에요.
1: 마법의 콩?
0: 여기서 키읔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 오, 고마워요. 야, 차. 콩나무잖아. 찾았어. 콩나무의 기억.

0: 환불!
1: 키 여기 의리를 만나 크! 그.

받침 미음을 찾자. 오! 침대에 받침 미음.

0: 아침 미음. 아침 미음.
1: 뭐?
0: 받침 니은.
1: 그.
0: 받침 미음.
1: 만큼
2: 받침. 저장 완료. 만큼 훈민정음의 손으로.
3: 만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문장 완성!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4: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3: 그래, 하늘만큼!
4: 우와, 나도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하늘만큼 사랑해!
1: 나는 할아버지를 하늘만큼 사랑해요.
0: 정말?
1: 그럼요.
0: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에게 사랑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에게 사랑해.
0: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어? 한글 만큼이 어디로 갔지? 말에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마가 만두에 받침 니은을 만나 만.

0: 콩나무의 키읔이 을을 만나 크. 크가 침대에 받침 미음을 만나 큼.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만큼이 나왔어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고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주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

0: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그늘 싱싱
6: 그럼 여기서도 싱싱
7: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도 날라라
6: 재밌다. 잠깐 쉬자.
7: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6: 의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7: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6: 원더키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진물엔
9: 덤덤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1: 그럼요. 오늘은 모래 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뭐.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1: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도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3: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4: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3: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0: 우리 지금
4: 심이 안에 있는데.
1: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3: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5: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0: 저 사람들이에요.
4: 어서 빨리 보고 싶어.
0: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4: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3: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5: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1: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6: 경험할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1: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6: 너무 신나. 청소할게 잔뜩 있겠는데.
5: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7: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

0: 얘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1: 너무 귀여워.
0: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2: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3: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0: 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4: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5: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4: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2: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건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만티!
6: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7: 기가 빌더 출동!
8: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1: 진짜 멋있다!
2: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루루스랑 변신 완료! 기다모 준비 완료!
2: 괜찮아? 안 다쳤어?
3: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2: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3: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0: 바람이 너무 세!
2: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0: 좋아!
2: 보자.
4: 얼른 해!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동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꽃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9: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오케이,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차분하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뭐야?
1: 이게 아닌데.
0: 기 차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3: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3: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3: 너희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기본 변신 완료!
1: 나의 기본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가! 따라와!
2: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포부, 거기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2: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0: 어?
2: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3: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4: 야! 이거 뭐야?
2: 아니, 누구 맘대로!
3: 힘이 더 필요해!
0: 맞다! 빙하다!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빗변을 파이로 나누면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5: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0: 아, 저기 좀 봐요! 어?
5: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멀리 못 가. 기가 빌더 변신.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어?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하나도 안 재밌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옥스퍼드 팡.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9: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옥스퍼드 상.
1: 아,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0: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결치된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점심에
1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저녁에
1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7: 지금 쟁여놓으세요.
1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9: 출동.
18: 얼굴엔
19: 순한 킬킬.
18: 줄무랜
20: 순하게
19: 지켜줄게.
1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논이가 아빠 심부름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1: 자, 물병은 플라스틱. 음료수는 등. 요구르트 병은 어디에 놓지?
2: 논이야, 우리 놀러 왔어.
1: 얘들아, 안녕.
3: 뭐 하고 있었어?
1: 쓰레기 정리하고 있었어.
3: 오래 걸려?
1: 아니야, 다 했어. 빨리 들어가서 놀자.
3: 그래.
1: 아빠, 마실 것 좀 가져갈게요.
4: 그래.

0: 가져가야 하는데. 설거지가 느는 것보단 종이컵이 더 낫지.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맞아. 소풍 정말 기대돼. 아, 또 틀렸네. 뒷장에 그려도 되잖아. 괜찮아. 나 스케치북 많아.
1: 다 그렸다.
2: 미안해, 보니야.
0: 아니야, 다 그만해.
1: 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0: 괜찮아. 이제 나가서 놀까?
1: 좋아.
0: 놀이터에서 놀고 올게요.
3: 그래, 조심히 놀아. 보니 방도 청소 좀 해볼까?
4: 야, 이게 뭐야?
3: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4: 야, 리시가도 엉망이잖아.
0: 다녀왔습니다.
4: 보니야, 이게 다 뭐야? 어?
0: 아, 그게.
4: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지. 또 이렇게 종이랑 휴지도 낭비하면 안 돼.
0: 왜요?
4: 쓰레기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쓰레기를 태우게 되고 그럼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면 무시무시한 먼지맨이 나타나거든.
0: 먼지맨이요?
4: 그래, 먼지맨은 연기랑 먼지를 먹고 생겨나는 무서운 괴물이야.
0: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5: 본인은 내일 소풍 갈 생각에 설레며 잠들었어요.
6: 다들 즐겁게 놀 준비 됐겠죠?
7: 네!
0: 갑자기 바람이 부네.
4: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지붕 속으로 출동! 자, 모두 버스로 피해!
1: 네! 자, 어서!
0: 안 돼! 괜찮아?
1: 네, 고마워요.
2: 잘 만났구먼.
0: 너는 먼지맨?
1: 먼지맨이 진짜 있었다니.
2: 심심했는데 잘 됐구먼. 나랑 놀자구먼.
0: 버티기가 힘들어.
1: 어떡하면 좋지? 그렇지. 해코보맨, 선풍기로 먼지바람을 날려버리면 어때요?
0: 좋은 생각이야.

0: 그만 멈춰! 원심해!
1: 뭐야?
2: 좋았다! 이미 점점 빠지는구만! 도구매! 언제나니 도망가요!
0: 가만두면 또 말썽을 피울지 몰라! 쫓아가자!
2: 어서 출발해요!

0: 엄지맨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1: 야, 맛있구먼.
2: 빨리 막아야 해.
1: 다시 놀러왔구먼.
2: 뭐냐? 위험하니까 여기에 있어.
0: 자, 고구만 조심하세요.
1: 얻어라.
2: 좋아, 보구멍. 같이 먼지맨을 막아보자.
1: 재밌구만.
0: 어떡해.
2: 먼지맨은 연기랑 먼지로 먹고 생겨나는
1: 무서운 괴물이야.
0: 그래, 쓰레기.
2: 먼지 바람이 너무 강해.
0: 보구멍, 쓰레기를 먼저 없애야 해. 먼지맨은 쓰레기를 태운 연기를 먹고 강해지거든요.
2: 그렇구나. 쓰레기를 없애려면.
0: 아, 청소기요. 청소기를 만들어주세요, 고구멘.
2: 좋아, 고구멍.

0: 장난감처럼 조그매졌구먼.
1: 이런, 방귀 파워가 다 떨어졌어.
0: 재밌구먼, 재밌어. 가지 말고 나랑 놀자, 고구만!
2: 이봐! 내가 놀아주지!
3: 고구만!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2: 덤벼라, 던지맨!
0: 이거 안 되겠구먼! 이제 잡혔구먼!

0: 힘여 솟아라! 오보맨 처방제!
1: 너무 커졌구먼! 작아져라, 문!

0: 모두 힘을 합친 덕분이지.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 먼지맨은 언제든 또 나타날 수 있어.
1: 정말요? 그럼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도 안 쓸 거예요.
0: 좋아, 약속.
1: 약속.
0: 보니야.
1: 보보맨.
0: 일어났어?
1: 아빠? 보보맨이랑 보보멍은요?
0: 보보멍? 아, 보니 너 꿈꿨구나.
1: 꿈이었구나.
0: 오늘 소풍 날이잖아. 어? 어서 준비해야지.
1: 맞다, 소풍!
0: 도시락 완성! 자.
1: 잠깐만요. 소풍 가방 다.

0: 티슈 대신 손수건, 종이컵 대신 물컵, 나무젓가락 대신 집에서 쓰던 젓가락.
1: 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0: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럼 무서운 먼지맨이 나타난다고요. 소풍 가기 정말 좋은 날씨야.
2: 보니처럼 환경을 아낀다면 맑고 푸른 하늘을 지킬 수 있겠죠?
0: 나도 슈퍼 영웅!
2: 편안한 저녁 시간, 본인의 가족이 TV를 보고 있나요?
3: 여기는 얼음 호수 축제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멋진 얼음 조각상도 감상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0: 우와! 보보만 조각상도 있네! 진짜 재밌겠다! 엄마, 아빠, 우리도 얼음 호수 축제에 가요!
2: 그럴까? 어때요? 마침 내일 주말인데.
4: 나야 좋죠. 보니야, 우리 가서 신나게 놀자.
5: 속보입니다. 조금 전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차 한 대가 고립되었는데요. 오래된 다리에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0: 어떡해요?
6: 빨리 구조돼야 할 텐데.
4: 큰일이네. 내가 가봐야겠어.
6: 네?
4: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살려주세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5: 여러분, 방금 전 구구맨의 활약으로 운전자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6: 정말 다행이야.
0: 역시 구구맨이야. 정말 멋져. 구구맨 출동. 구구맨이 나가신다. 나도 구구맨 같은 슈퍼영웅이 되면 좋을 텐데. 정말 정말 멋지겠지. 구구맨처럼 방귀구름을 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구구맨한테 직접 물어보자. 도와줘요, 구구맨.
4: 자, 내일 가져갈 도시락 준비를 해볼까?
0: 도와줘요, 구구맨.
4: 아니, 이 소리는 구구맨 변신.

0: 보니야?
1: 부부맨!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처럼 방귀구름 끼는 법을 알고 싶어요.
0: 방귀구름? 갑자기 왜?
1: 저도 부부맨 같은 영웅이 돼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거든요.
0: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방귀구름은 초능력이라 보통 사람은 낄 수 없어.
1: 네?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어도요? 나도 슈퍼영웅이 되고 싶은데.
0: 보니야, 꼭 초능력이 있어야 슈퍼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1: 네? 그럼요?
0: 초능력이 없어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어.
1: 하지만 전 부부맨처럼 방귀구름을 멋지게 끼는 슈퍼영웅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2: 다음날 본인의 가족은 얼음호수 축제를 보기 위해 출발했어요.
0: 얘들아, 신나게 놀 준비됐지?
1: 네.
3: 네. 어? 본이 왜 그래? 그렇게 축제에 가고 싶다더니.
1: 아무것도 아니에요.
3: 어?
0: 너무 걱정 말아요. 막상 도착하면 신나게 놀 테니까. 거봐요, 신나게 놀 거라니까.
3: 그러네요.
1: 얼음으로 지었는데 안은 따뜻하네요. 신기해요.
0: 그러게. 이제 얼음 낚시하러 갈까?

0: 미안해. 멋지다.
1: 저 고구만 조각상 보러 갈래요. 다른 조각상도 보고 싶고요.
0: 그래, 그럼. 골드랑 같이 갔다 와.
2: 우린 저기 있을 테니까 다 보면 저쪽으로 와.
1: 우와. 역시 고구마는 멋있어. 나도 고구마처럼 되고 싶다. 응?
3: 방귀구름은 초능력이라 보통 사람은 낄 수 없어.
1: 하지만 난 될 수 없겠지. 마법성이 아리잖아. 저거 좀 봐. 진짜 마법 광선을 쏘는 것 같아. 아리아리 매직 애니메 빛을 모아 어둠어에 물리쳐라. 고구마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2: 어? 왔다! 왔어!
0: 왔어요?
2: 잡았다! 예!
3: 이거 엄청 큰데요?
1: 도와줘요, 고구마! 왜 안 오지? 그쪽은 위험해요!
4: 엥?
1: 저기 얼음에 금이 갔거든요.
4: 아, 여기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데 걱정할 거 없어.
5: 오, 아리 조각상이다.
4: 오, 오, 오, 엄청 잘 나왔네. 그래, 이런 사진을 원했다고. 오, 다른 조각상도 또 찍어야지.
1: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얼음에 금이 갔어요.
2: 뭐?
1: 얼음에 금이 갔다고요.
3: 어, 비켜, 비켜. 괜찮아? 여기 스케이트 타는 데니까 저기서 놀아.
1: 진짜 위험한데. 안 돼, 바닥이 점점 더 갈라지고 있어.
2: 초능력이 없어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어.
1: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골드,
0: 본인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로 했어요.
1: 얼음에 금이 가고 있어요. 위험해요. 어서 나가세요. 바닥이 갈라질 거예요. 왜 다들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보면 거짓말쟁이. 돕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역시 난 보고맨 같은 영웅이 될 수 없어.
6: 축제 본부에서 알립니다. 조각전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호수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조각전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7: 뭐야?
6: 안전을 위해 즉시 호수 밖으로
3: 나와주십시오.
1: 다행이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모두 가자, 골드.
6: 조각전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0: 조각전 시장이라면
6: 즉시 호수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0: 요니가 있는 쪽이잖아요.
3: 우선 요니랑 같이 나가 있어요. 내가 데려올게요.
0: 조심해요.
7: 달라진다.
0: 빨리빨리.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1: 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치, 골드? 응? 골드? 골드, 내가 구해줄게!
8: 잠깐, 안 돼! 빙판이 갈라지고 있어. 지금 가는 건 너무 위험해.

0: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0: 정말 고마워요, 보보맨. 역시 보보맨은 최고의 슈퍼영웅이에요.
1: 아니, 오늘의 슈퍼영웅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네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 안전요원들에게 알려준 덕분에 늦지 않게 대피방송을 할 수 있었거든. 여러분, 이 아이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 어떨까요? 네 덕분에 살았어.
2: 외도도 정말 고마워.
1: 대단해. 그것 봐.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했지? 본인은 부부맨보다 훨씬 멋진 슈퍼영웅이야. 물론 골디, 너도.
3: 그래, 바로 이 사진이야.
4: 오늘 오후 한 용감한 아이가 많은 시민을 구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음 호수에 균열이 생긴 걸 발견하고.
0: 골디, 우리가 TV 하나 왔어.
5: 세상에.
4: 작은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한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누나, 저보고 영웅이래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난방구는 붙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4: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3: 얼굴엔
16: 순한 킬킬.
13: 진물엔
17: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마데카.